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12% 급등해 배럴당 90.8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3.1% 오른 85.05달러였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LH가 건설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비의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 시장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현지 시간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버넘 대표는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선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 최대 80mm, 강원도와 충북,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에 영남권과 호남 지방에는 최대 40,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집중호우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에서 빗줄기가 굵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지만 광주와 제주 33도, 경산은 34도까지 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숨길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까지는 감출 수가 없죠. 생각해보면 나를 성장시키는 건 부끄러움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견디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넘어졌을 때도,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도, 질문을 하다가 무시를 당했을 때도, 투자 판단을 그르쳤을 때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웠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다시 균형을 배우고 말하기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더하게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부끄러움은 무언가에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낯설어도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부끄러웠다는 건 오늘 분명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0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도 성공예감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조혜영님, 이정환님, 또 그리고 이창진님, 김서중님, 백현주님 벌써 출첵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선물을 또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네 글자인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한 번씩

0: 들어보실 용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걸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 회사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3개월 안에 증권신고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철회가 됩니다. 이 네 글자, 기업이 이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죠. 희석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데 주주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는 자본 조달 수단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2: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 강세를 두고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전해드리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도체에만 의존하게 되면 네덜란드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하는 진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환주 기자는요.
3: 네,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재 상황이 어떤지 준비했고요. 이어서 정부가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우선은 강경현 기자 이야기 듣기 전에 증시부터 출발 상황 좀 짚어볼게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개장 초에는 한 4%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1%로 낙폭을 확 좁혔고요. NXT 거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5%대, 6%대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KRX 한국거래소 시장 9시 열린 이후에는 한 10분 만에 또 보합권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좀 무서우셔서 NXT나 개장초에 다 이른바 던지시는 분들은 또 손해를 보셨을 텐데 이 변동성이 참 극심합니다. 모를 때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2: 네, 김 실장은 KBS 의료진단에 출연을 해서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서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매입인데 그리고 인간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이런 것과 같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재개발 후보지로 지목을 했었던 서울 영등포 그리고 구로의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것 같아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면서 이주 수요가 생겨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건 뭔가 반성을 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정책의 경로를 수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과의 진정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또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 아마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2: 네, 김 실장은 이번에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 중간 정도 주택과 초고가 주택 이렇게 달리 보고서 세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달리 적용받는 쪽에 대한 적정한 이제 과세 수준이 얼마냐,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주택 매도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낮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인하도 하나의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정한 세제 차등 적용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초고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 또는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양도세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0: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 부동산 토론회 대통령 주제로 같이 열리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2: 네. 부동산 토론회 관련해서 지금 정책 제안 사이트가 운영 중인데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지금 2천 건을 넘어서는 의견이 취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약 900여 건 정도가 주택금융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실수요자, 규제 완화, 1주택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금융 분야에서 보면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강화하면서 청년층과 같은 이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우선 완화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조정하거나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이 많았습니다. 또 오피스텔 과 같은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을 우려해서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차라리 임대소득에 대해서 적절히 과세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0: 그리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벌써 사흘째요. 불길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3: 예, 화재는 지난주 토요일 오전 7시께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물류센터가 지상 8층, 규모는 약 30만 제곱미터인데요. 네. 쿠팡 물류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이 소방당국이 굴삭기를 동원한 파괴 작업에 나섰고요. 당초 소방당국이 어젯밤 11시 정도가 되면 주부를 잡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불길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물 붕괴 가능성에 이후 주민들에겐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화재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물류센터에 약 12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대피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곳이 6층이었는데 생활용품과 종이상자, 비닐 포장재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아서요.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0: 복잡해서 화재 진압에 참여한 소방관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탈진 증상 등으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 이게 사실 물류센터는 한번 화재가 나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그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0: 예, 그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지난 2021년에 경기 이천에 있는 덕평 물류센터에서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그 인천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이 당시에도 노동자 사망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을 했었습니다.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당시 재산 피해액이 한 4,7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이천보다 규모가 2배 이상 큰 만큼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당시에도 소방시설 작동이 지연되면서 화재가 좀 많이 번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이 초기 대응과 함께 예방 조치가 어떻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이 사고가 났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측은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사과드린다면서 소방 지원과 관계 당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쿠팡 사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발언을 하셨는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는 사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까지 내는데요. 네. 이 회사가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이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 로켓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물류센터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좀 미묘한 긴장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한미 외교 장관이 만난다고요? 과연 이게 좀 테이블에 오를지 모르겠네요.
0: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해서요.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아세안은 아니지만 인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양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까지 가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어떤 식으로든 두 외교 당국자가 만나면 쿠팡 이슈 역시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단순 하나의 회사의 이슈가 아니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표적조사를 하면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 쿠팡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자 투자의 분쟁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목요일에 미국 워싱턴을 찾아서 대미 투자는 물론 쿠팡 문제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이 미국 조선업 등에 500조 원의 투자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 쿠팡을 둘러싼 협상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1: 자, 이번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 하이닉스의 성과급 뭐 영업이익의 10% 뭐 이런 퍼센티지가 정해졌던 것 여기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2: 네,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성과급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성원의 행복이 이에게 관계자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먼저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변동성도 엄청 크죠. 미래 반도체 수요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들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자신감을 피력했어요.
2: 네, 최 회장은 이제 AI 쪽으로만 한정을 해도 내년 수요가 최소 60에서 100%는 더 늘어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로 봐도 최소 50%는 는다라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정도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더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0: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서 기업에 줘야만 생산이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가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는데요. 최 회장은 지금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도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 그다음에 양, 가격, 양 번갈아가면서 전략을 선택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SK그룹이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염려를 하시는데 액면 분할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오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을 세워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항상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을 세워서 주주 환원을 또 얼마나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 뭐 배당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원칙을 좀 세워줘야죠. 며칠 전에는 그냥 장기간 꼭 들고 가시라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최태원 회장 이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0: 네, 한국은행 보고서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에 국내 총소득, 그 GDI죠. 1년 전보다 13%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증가율은 이것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도에서 보면은 교역 요건이 개선되어서 같은 생산품을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덕분이죠. 문제는 이렇게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굳어 경우에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제조업 생산 중에서 IT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30% 미만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50%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보면은 그 IT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 그리고 임금 인상이 전체 가계의 구매력 확산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하나는 소비의 개선이 고소득 그리고 고자산층에 집중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인데요.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제조 장비의 약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는 특히 특정 산업으로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서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이 병이 뭐냐면 1950년대에 이제 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의 호황으로 뜻밖의 횡재를 거두어서 이제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산업군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 이걸 말하는데요. 이게 네덜란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병으로 불립니다. 근데 다 반면에 한국이랑 네덜란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덜란드의 자원은 횡재에 가까운 운이었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해온 기술 자본의 성과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을 발견한 이후에 화폐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오히려 지금 환율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1: 근데 우리나라 좋은 점이 이런 거죠. 항상 타산지석 사례를 보면서 또 긴장을 하고 또 우리가 미리미리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대비를 한다라는 거. 또 이원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정부가 원화를 국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2: 예,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외국인의 원화 환전에 대한 이 자유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일명 이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이란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외국인도 해외에서 원화 결제 계좌를 만들고 자유롭게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현재 달러로 미국 주식, 뭐 채권, 금융상품 쉽게 사는 것처럼 외국인에게도 원화 환전 및 결제 시장을 열자라는 건데요. 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계좌에 보관하기도 어렵고요. 또 야간에도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현재 역외 원화 거래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환율 차이만 달러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NDF라는 건데 이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면 실제 아파트 가격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뒤에 아파트 가격이 뭐 100억에서 10억이 올랐으면 10억을 주고 뭐 내렸으면 10억을 돌려받는 차액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싶어도 국내 주식시장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ADR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거래가 가능해졌잖아요. 비슷하게 외국인이 원화 계좌도 마음대로 열고 환전도 가능해지면 뭐 국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가 편해집니다.
1: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것이 세계화되어 있는데 아직 세계화, 국제화되지 않은 게 통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서히 또 문을 열어야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 증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2: 예,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가요. 전 세계 자본시장을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 이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면서 한국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6등에서 7등의 주식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건스탠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이른바 후보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덩치로는 6, 7등인데 네. 23개국 안에도 못 든다라는 거고요. 또 2014년 이후에 이제 선진국 관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지 이로써 12년째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야간에 자유로운 원화 환전이 어렵다라는 점이 꼽히는데요.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 뭐가 좋냐면 이 국내 증시로 외국인 투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더 올라갈 여력이 생깁니다. 네. 현재 MSCI 지수를 따라서 이 패시브, 자동으로 투자되는 금액만 하나로 2경 4,500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 일부만 한국 시장에 들어와도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에 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이 달러로 환전해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현재 그 NDF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 기초 체력이 충분히 쌓여 있고 이 IMF 당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기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참고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88원 정도 나타내고 있네요. 1480원대이고요. 하이닉스의 그 ADR 상장 비용 뭐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그 이후부터는 원화가 살짝 강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고 새 주식을 그만큼 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는 유증이라고도 부르고 증자를 하는 거죠. 자본을 늘리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대가를 받으면서 그걸 네 글자로 풀네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 배터리 그 양극재 기업이 1조 2천억 규모의 이걸 공시를 했는데 재련소 투자 등에 사용하겠다고요. 하지만 금감원이 증권 신고서를 수정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절차가 또 중단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업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본 조달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주주에게는 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죠. 2356님이 정답 액면 분할입니다. 오답이고요. 그리고 내 배는 햇살님이 사이드카라고. 네 글자라고 하니까 사이드카는 요즘에 너무 많이 이제 들리는 소식인데 오답이고요. 김은주님 기업들이 이런 증자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또 상장을 했다라는 게 공개 시장에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자본을 더 용이하게 조달하겠다라는 그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또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혹은 성장을 위해서는 또 이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다만 기존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염려가 되는 거죠. 8385님은 어떻게 투자한 기업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의 청약 이거 마지막 날이네요. 아, 이거 청약 마지막 날. 근데 이게 또 자본 조달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그게 충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많은 자본이 몰렸다라거나 아니면 어디에 전략적 투자자, 해외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한다. 뭐 제3자 방식의 이것일 경우에 또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죠. 8540님은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이 네 글자 소식이죠. 특히 하락장에서는 더욱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9969님이 정답 네 글자 맞춰주셨고,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하시고 불러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9969님 성함은 모릅니다만 성함을 불러드리는 건 KBS 콩으로 들어오셨을 때 거기에 닉네임을 본인이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제가 그 성함을 불러드리고 합니다. 자,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증자는 증자인데 어떤 방식의 증자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노후 대비 상품 연금 계좌를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비용이 엄청 듭니다. 특히 세금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연금에 붙는 세금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연금저축 혹은 뭐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 깰 때 세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4: 네. 요즘에요. 이제 연금저축 수익률이 너무 낮다. 차라리 내가 이거 깨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은 더 벌 수 있겠다 해서 계좌를 깨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 깨기 전에 꼭 알아봐야 되는 게 세금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1: 그렇죠.
4: 이게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면은요. 그동안 내가 세금 혜택 받았던 것 금액이랑 그리고 운용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했던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금 계좌라는 거는 국가가 노후 대비 잘 하세요라고 해서 세금을 좀 어느 정도 깎아준 거였는데 이걸 중간에 깨버리면은 이거 약속 이제 어겼으니까는 혜택 받았던 거 다시 다 돌려놓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헬스장을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3개월 만에 다니다가 이제 환불을 하게 되면은 할인받았던 혜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해지 후에 주식에서 내가 16.5%의 수익을 만들어내서 이 손해만큼 세금만큼을 메울 수 있느냐 더 벌 수 있느냐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을 더 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과 같아요.
1: 근데 대신에 오래 가져가면 세택이 또 커지지 않아요? 반대로?
4: 맞습니다. 이제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세액 공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내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집어넣은 금액의 일부만큼은 세금에서 빼줘요. 얼마나 빼주느냐. 이게 내가 연봉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연봉이 5,500만 원보다 좀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16.5%의 혜택을 주고요. 내가 5,500만 원보다 연봉이 많다라고 하면 13.2%만큼을 돌려받아요. 쉽게 말해서 한 900만 원 정도를 내가 넣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150만 원 정도 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 때 받는 이제 13월의 월급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또 세율 적용할 때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16.5%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기타 소득세 16.5%가 아니라 3.3%에서 나이에 따라서 다른 5.5% 이렇게 낮은 세금만 내게 됩니다. 한 3분의 1 수준만 세금을 내고 끝나게 됩니다.
1: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할수록 나라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고.
4: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공제받는 금액에도 좀 제한이 있지 않나요?
4: 예,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를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은 1년에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1: 네.
4: 그리고 또 IRP는 연금저축이랑 합쳐가지고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제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1년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한도까지 900만 원 꽉 채워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세를 최대로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 900만 원 한도를 기억해서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1: 그 이상으로 한 1,80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한데 네. 그 중에서 900만 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 요거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연금 계좌 안에서 ETF나 펀드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거 뭐 내가 해지된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4: 네. 연금 계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ETF를 산다거나 펀드를 사고 파는 것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바로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금 내지 말고요. 나중에 이 울타리 밖으로 돈을 꺼낼 때 그때 세금 내세요. 그때 세금 정산하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해갖고 내가 돈을 꺼낼 때까지 세금을 미뤄주는 겁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이제 후불 결제하는 것처럼 당장은 세금을 안 내고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니까는 내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만큼의 원금이 안 날아가니까는 투자 원금이 커져서 복리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ETF를 팔아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배당소득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계좌 안에서 만약에 내가 ETF를 사고 팔아가지고 소득이 났다. 100번을 사고 팔아도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은요, 연금 계좌는 마치 면세점 같이 면세점 안에서는 뭘 사든 세금이 없듯이 그런 식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라는 울타리 안에서 ETF를 사든지 펀드를 사고 팔든 또 갈아타든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이 울타리 밖으로 돈을 꺼내갈 때 그때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금 계좌 안에서는 수익이 나면 세금 걱정 없이 다른 상품으로도 자유롭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왜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돼서 한 회사에서 기존의 퇴직금을 받을 때는 IRP 계좌에 넣어서 받도록 하잖아요. 네. 요걸 나중에 한꺼번에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네. 어떻게 됩니까?
4: 네, 퇴직금을 IRP로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만약에 내가 꺼낸다라고 네. 하면 일시적으로 꺼낸다 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오래 일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은 적어져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그러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요. 근속 연수 오래 일한 거에 따른 공제를 빼주고요. 그리고 뭐 세액 적용하게 되면 대략 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는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억 원에 대해서 1,200만 원이면요. 한 6% 적용. 실효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적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근속연수가 만약에 짧고요. 금액도 만약에 퇴직금도 크게 되면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10년 근무하고 2억 원을 받는다. 그럼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퇴직소득세는요. 각각의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번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러니까 IRP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금 계좌가 오래 묵혔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네. 연금으로 받아라. 사실 그런 취지예요.
4: 맞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꽤 많이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퇴직금을 IRP에서 조금 전에 한꺼번에 꺼내는 형태가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내가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네. 원래 내가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보다 한 30%에서 40% 정도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연금 받기 시작한 지 10년까지는 30%를 감면을 해주고요. 네.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을 해줘요. 예를 들면요. 조금 전 퇴직금을 2억 원 받는 사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연금으로 10년에 걸쳐서 받게 되면 세금이 한 30% 줄어서 840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360만 원을 아끼는 거고요. 11년 넘게 받으면 40% 감면이 돼서 720만 원만 내게 돼요. 그래서 48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비유하면은요, 이제 백화점에서 내가 만약 물건을 정가로 사면은 1,200원인데 이걸 10년 할부로 사면은 30% 할인해 드릴게요. 11년 넘기시면은 40%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셈이에요. 그래서 당장 목돈이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IRP에서 연금 형태로 해갖고 천천히 계속해서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일단 세금이 안 빠지고요. 세전에 받았던 금액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꺼낼 때 IRP 계좌에서 꺼낼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0: ILP에 놔두면 그만큼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근데 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작정 계속 묻어만 둘 수는 없고 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좀 손해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뭐 예외도 있습니까?
0: 네. 네, 그렇죠.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IRP 같은 경우는 원래는 55세까지는 돈을 뺄 수가 없고 55세부터 이제 나중에 뺄 수 있는 건데 이유는 이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묶어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급한 상황이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예외적으로 중도에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가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할 때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거니까 이건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 큰 치료비가 필요하다, 본인이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또는 뭐 천재지변의 사유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55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라도 돈을 뺄 수는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후 준비를 해놓고는 있지만 정말로 인생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예외로 이제 세금 물지 않고 인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도 붙는 세금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도 인출할 때?
0: 네. 이렇게 중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외 사유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내가 혜택 받았던 금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가 나오게 돼요. 다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사망이라든지 해외를 이주할 거예요, 3개월 이상 장기 요양같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은 16.5% 이렇게 높은 세율이 아니라 연금소득세 수준인 한 3.3%에서 5.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진짜 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IRP는 그냥 놔두시고 꼭 꺼내야 한다고 한다면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1: 또 결국에는 이제 노후 대비라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럼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0: 네. 연금 계좌 인출하는 거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55세 이후에 돈을 뽑아라.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뽑아라. 이게 세금 혜택을 가장 유리하게 받는 방법이에요.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최소한 55세는 돼야 되고요. 그 이전에 55세 이전에 끊게 되면은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5세까지는 버텨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그 다음 70세부터 79세까지는 한 1.1%포인트 낮아진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꺼낸다고 하더라도 70세에 꺼내는 거랑 55세에 꺼내는 거랑 세금 차이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먼저 돈을 쓸 거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먼저 생활비를 쓰면서 연금 계좌에서 돈을 뽑는 거는 70세 이후로 미루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1: 그러게, 사실 3.3% 정도로 정말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네. 80세 이상까지 장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부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그렇게 긴 기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넣어놨느냐도 중요한 거고요.
0: 네.
1: 만약에 매년 이제 연금액을 얼마까지 받는 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0: 네.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타는 돈이요.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 가지고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연 1,500만 원 넘으면
0: 맞습니다.
1: 연금이.
0: 예,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 넘지 않게 조절해서 타는 게 절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에 컵을 대고 물을 확 너무 세게 틀면은 컵에 남는 물도 있지만 밖으로 튀는 물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듯이 적당히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고 수도꼭지에서 연금을 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사실 연간 근로소득으로 한 3천만 원대 연봉 버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공제 내고 나면 사실상 근로소득세 안 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연금을 연간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가 돼버린다는 네. 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노후 대비로 이게 바람직한 제도인가 한번쯤 저는 좀 다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연금소득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1: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증가했지만 혜택이 일부 산업과 고소득, 고자산층에 집중돼 체감 경기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1: 오늘도 코스피가 1% 이상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2%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 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가운데서 나의 의지와 다르게 강제로 처분된 주식, 그 반대 매매의 규모가요. 이달에만 벌써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레버리지의 명암이 뚜렷하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비투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려고 하는데 미수거래 신용융자 등등 종류가 좀 다양해요.
2: 네, 맞습니다. 비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수거래랑 이제 신용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미수거래를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투자금의 일부만 넣고 주식을 먼저 사는 거죠. 부족한 돈은 증권사가 대신 이렇게 내주는 구조이고 이거를 이 영업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단기 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니까 이제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당연히 이제 이자도 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반대 매매는 솔직히 뭐 남의 얘기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시작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일단은 뭐 미수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미수거래를 안 쓰려고 하면 미수 사용 안함이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내가 돈이 없는데도 거래가 돼서 봤더니 미수 가능한 계좌가 돼 있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예.
2: 그 또 하나는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영업점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모바일에서 앱 인증 몇 번만 하면 이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처럼 그 이후에는 무시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매매라는 게 뭐 뉴스에 나오거나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시 내 계좌도 미수거래가 가능한지 신용융자 계좌가 가능한 계좌인지 이런 걸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또 증권사가 돈을 무한정 빌려주는 거는 또 아니에요.
2: 네,
1: 이른바 지렛대 효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2: 일단 이게 약간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기 자금의 일정 배수 그러니까 대략 한 2배에서 2.5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증거율이 40%다. 그러니까 우리 증거율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 네.
2: 이 증거금률이라는 거는 내 돈이 1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금액의 4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이제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총 250만 원어치까지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률이 50%다. 근데 내 돈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어치 딱 두 배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별로 증거금률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1: 네.
2: 증권사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일수록 이 증거금률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금률이 100%로 지정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비투가 되지 않는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 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주택담보대출처럼 주식담보대출.

0: 대출도 있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예금 담보 대출이라는 걸 좀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 예탁증권 담보 대출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제 원리는 동의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은 팔기 아까울 때,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마련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조건을 보면, 보통 이제 주식 평가 금액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정말 우량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아, 물타기가 필요하다. 근데 현금이 없다. 그런데 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지금 물타기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두 번째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증권사에서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 상당히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연 4%에서 9% 수준이고, 또 담보 잡히는 종목마다도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따져볼 게 많은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또 이제 레버리지로 빠르게 돈을 버는 것만 늘 생각을 하시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 이른바 반대 매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빚투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린 돈을 기한까지 못 갚거나 담보로 잡힌 주식 평가 금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요, 증권사가 이제 추가 증거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넣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현금을 못 갚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바로 이제 주식을 강제로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인데, 일단 파는 시점을 고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보통 다음 영업일 장 시작하자마자 처분이 되는데, 저도 요즘에 보면 프리장 때 굉장히 빠졌다가 장 시작하면 조금 회복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프리장 때 그만큼 반대 매매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팔리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아주 낮은 가격대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죠. 설마 뭐 이 가격에 팔리겠어? 라고 싶은 가격에 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팔고 나서는 다음날 주가가 반등해도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패턴을 보면 반대 매매 당하고 난 이후는 대부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0: 반대 매매에도 순서가 있죠. 시간대도 그렇고.
1: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를 보면은요,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그날 종가로 내 계좌를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비율 기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그 순간 담보 부족 계좌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증권사에서 통지를 보냅니다. 문자나 앱 알림으로 담보 부족 금액이 얼마다, 언제까지 넣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통장 장 마감 후에 저녁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이제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지를 받은 그날 밤 또는 그 다음날 아침 장 열리기 전까지 현금을 넣거나 보유 주식 일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못 채운다라고 하면 다음 영업일에 바로 이제 처분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8시 반에서 9시 동시효과 구간에 주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 시작 초반에 시장가로 매도가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전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것도 사실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하한가 주문을 내지만 그 주문이 다 체결이 되기도 전에 하한가에 잠겨버리고 다음 날에도 못 팔게 되고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팔아서도 회수를 못했으니 나중에 빚을 더 갚으시오라고 또 청구서가 날라오죠.
1: 네, 맞습니다.
0: 또 빚투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1: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이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오늘 같은 최근 같은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때에 무리하게 비투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 커지는 게 뭐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배수로 복리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쪽 계산을 먼저 정확하게 해보시고 최악의 경우 이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볼 것인가 요것까지도 미리 계산을 하시고 비투를 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비투를 이제 권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내 기대처럼 오를 때가 아니라 내 예상과는 달리 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미스쿨 시간에 2부 깊이 있게도 들어보시죠.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는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 충북 진천과 강원도 원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은 20에서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제주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장비 220여 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인 데다 선반들이 얽혀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정치보복용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한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2022년부터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 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4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9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다르코빈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현장이 미국의 공습에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메흐르 통신을 통해 국제적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공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측정하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파 랭킹 2위인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여자 월드컵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 최대 80mm, 강원도와 충북,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 그 밖에 영남권과 호남 지방에는 최대 40,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에서 빗줄기가 굵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님이 프리런 중이시라고 그 왜 프리마켓 있듯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뉴스 나가는 시간이 또 그렇게 또 기다려주시나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11시 기준으로 해서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있네요. 경남, 양산, 김해, 경북, 경산, 대구 그리고 부산, 또 부산 중에서도 중부, 서부 지역이라고 하고요. 전남은 광양 지역, 또 제주는 서귀포시 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11시 기준으로요. 외출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야외 활동도 가급적 좀 불가피한 경우 아니고서는 좀 줄이시는 게 낫겠죠. 항상 요즘에 양산, 부채, 물 또 항상 챙겨서 다녀야겠고요. 또 그러다가 막 소나기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특히 이제 날씨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네 글자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유상증자였습니다. 정답은 유상증자.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뭐 성장을 위해서든 운영비가 모자라서든 자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참 기존 주주들과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죠. 말 그대로 돈을 더 입금해 주세요라는 거고 그만큼 또 주식이 많이 발행되니 기존에 주식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희석이 되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존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9188님. 무상급식 아니고 유상증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 그 앞에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기존의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받는 행위인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주주들이 자본을 더 납입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안 좋아하죠. 그 김애라님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내려간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근데 사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악재일 뿐이지 유상증자를 누가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투자를 해준다 그럼 호재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증자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의

0: 빅파마가 증자해준다. 어휴, 그러면 그걸 또 그 회사의 성장 가치를 알아줬다라는 거니까 그건 또 호재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2580님이 애청자입니다. 경제상식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답 유상증자 이렇게도 맞춰주셨고요. 2601 쓰시는 분께서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 빚 갚으려고 유상증자하는 것 같아서 주주 입장에서는 불안해요라고. 근데 그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무제표를 평소에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유보금이 넘쳐나는 회사인지 돈이 없어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게 쓰는 것도 다 충당을 못한 회사이고 자본도 말라가는지를 보면 아,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잃지 않는 건 어느 정도 실력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5원대, 85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피는 99.9포인트, 딱 100포인트 내린, 1.47% 내린 6720선 초반입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커지네요. 3% 이상 밀려서 767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1.5% 내려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 삼성전기는 2.6% 반등을 하네요. 현대차는 4.2% 밀리면서 40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KB금융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 비롯해서 오늘은 금융지주사들이 좀 약세입니다. 좀 쉬어가는 날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3천당 제약이 최근에 주가 흐름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갔네요. 개별 이슈가 좀 있나 봅니다. 파두가 8% 이상 급반등을 하고 있고 리가킴바이오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종목별로도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는 코스닥의 흐름입니다. 많이 좀 어지러우시죠? 특히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 또 구글 알파벳 같은 해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개미스쿨 시간에 이분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그 이달 들어서 코스피 평균 변동률이 6.75%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1: 네.
0: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1: 예. 보통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뭐 그런 사실 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근데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게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매우 훌륭한 기업이지만은 네. 원래 좀 이익의 진폭이 큰 사이클을 많이 타는 그런 이익의 사이클이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업황이 나빠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했던 이익의 뭐 한 5분의 1, 4분의 1까지 이게 줄어들고 하이닉스들은 적자가 나고.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들도 있죠.
0: 네.
1: 이제 AI니까 이게 AI 시대에 이거는 과거 같은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난 주말에 네. 미국에서 그 문샷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AI 업체가 이 AI 모델을 이제 내놓은 거죠.
0: 네.
1: 키미 K3라고 하는.
0: 네. 키미? 예.
1: 예. 근데 그 전에 6월 15일쯤에 지프 AI가 GLM 5.2라고 하는 꽤 괜찮은 그런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0: 네.
1: 중국의 지프 AI가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제품을 출시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6월 22일 날 고점을 쳤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 뭐 20% 넘게 급락을 하고 6월 22일 날 고점 대비 주가가 54% 밀렸어요.
0: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안 가본 길이에요.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 나오는 거고 불과 한 달 전에 괜찮을 거라고 봤던 기업도 중국 내에서도 지프 AI 괜찮네 쓸만하네 가성비 좋네 했는데 문샷이 나오니까 주가가 결국은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54% 반토막이 난 겁니다.
0: 중국 내에서도.
1: 그리고 뭐 키옥시아

0: 같은 회사, 뭐 랜드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네. 이것도 한 달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71배 올랐어요.
1: 네.
0: 네, 작년 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AI 사이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이클이 안 죽었다라고 보는 쪽이지만 안 가본 길이고 주가가 굉장히 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됐고 거의 코스피의 뭐 60%까지 6월 25일은
1: 그쵸.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의 6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더더욱이. 그러니까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다가
0: 갔었죠. 예.
1: 지금 5위까지 다시 떨어졌던데 네. 뭐 은행이나 자동차 업체 다시 또 밀리고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하나의 회사인데 우리는 두 개. 그것도 시가총액 1, 2위가
0: 네.
1: 흔들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 자체도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0: 그럼요. 대만의 TSMC가 타이페이 증권거래소의 43% 차지합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정말 옛날에 핀란드 증시의 노키아 다음으로 큰데
1: 네.
0: 근데 시가총액 2위 기업이 팸리스 반도체 하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한 4% 합니다. 1, 2위 합치면 47%고 또 본질적으로 TSMC와 미디어텍은 사이클이 또 달라요.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또 TSMC는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조금 다르죠. 비즈니스의 안정성이 높은데
1: 네.
0: 한국은 시가총액 1, 2위가 굉장히 그 사이클이 아주 급변을 했고 또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주가의 진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변동성은 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주류 재무론에서는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간주를 하죠. 근데 저는 변동성이 위험이라고 하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그냥 주가가 얼마나 널뛰기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작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코스피가 급등을 할 때 변동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그거 뭐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저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나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조바심이 나고
1: 그쵸.
0: 떨어질 때는 공포심이 이제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세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뭐 열심히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 늘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식을 샀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이익에 대한 전망 이런 걸 가지고 좀 움직여야지 이럴 때는 되게 좀 나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커진 그만큼은 저는 투자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거죠. 뭐 버핏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한 5월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것만큼 판단력을 흐리는 마약 같은 건 네. 없다라고도 찰리 먼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 엄청난 변동성에서 떨어지면 뭔가 다 망할 것 같고
0: 네.
1: 반등을 하면 저것도 놓칠 것 같고
0: 네.
1: 계속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예.
1: 근데 사실 김학균 센터장님 보면 평소에 굉장히 차분하십니다. 화 한번 안 내실 것 같고.
0: 아, 예. 뭐 그렇지는 않은데.
1: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어떤 기질 성향하고도 많이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투자를 할 때도.
0: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시장을 많이 봤다 그래서 미래를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례 없는 변동성, 올해에 나타난 변동성은 진짜 유례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보통 네. 차분했던 사람들도 네. 네. 금융위기보다 더한 변동성이 지금 펼쳐지면
0: 네.
1: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저는 역사를 돌아보는 게 뭐 미래가 똑같이 반복은 되는 건 아니니까 저처럼 약간 좀 복고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투자에 늘 뭐 맞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지만 비슷한 일이 작년 1월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니었지만은 그때 중국에 딥시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AI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중심은 어쨌든 엔비디아예요.
1: 예.
0: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TSMC가 거기 GPU를 만들어주고 거기 메모리 반도체 뭐 HBM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작년도 1분기 때 이 엔비디아를 한 40% 넘게 밀렸어요.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딥시크 쇼크가 있었고 엔비디아의 GPU가 H시리즈 후퍼에서 이제 블랙웰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거든요. 뭐 이게 잘 될 거야? 뭐 이런 걱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중국의 AI에 도전이 있고 지금 AI CPU가 이제 HBM4가 들어가는 이제 루빈으로 또 이제 전환이 되는 과도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근의 변동성, 메모리의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올라간 주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서사가 무너질 때 가장 조정을 크게 받을 거는 저는 엔비디아와 TSMC라고 봐요. 그 GPU가 그렇게 많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한 13% 조정. 이건 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1: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이죠.
0: 네. 그리고 네. 또 TSMC는 고점 대비 한 8% 조정이라 그러면 이 두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단기간에 7배, 10배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서사가 무너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의 평가는 늘 바뀝니다. 지난 전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제 주가를 보고 약간 좀 웃음이 났는데
1: 네.
0: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잠깐 시가총액 1위 차지했었어요. 엔비디아를.
1: 엔비디아 잠깐 다시
0: 4조 9천억 불. 그런데 예. 애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기업이에요. AI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있네. 이제 막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많이 빨려 들어가고 중국도 막 이렇게 약진을 하고 하니까 결국 굉장히 허무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것만 했던 게 시가총액 1위가 결국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가본 길에서의 그 우려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주식이 과하게 떨어졌다고 보는 쪽인데 높은 변동성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배짜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건 뭐 어떻게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찾아보면 이런 회의의 시간은 늘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을 견디는 게 저는 또 투자자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견디는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투자의 수반이 되는 기회비용이라고 봅니다.
1: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데 자꾸 저 뒤에서 막 시간 제한 째깍째깍째깍 그리고 음해 복리 효과로 횡보만 하더라도 녹아내리는 레버리지 ETF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 버핏도 왜 주식 투자가 좋은 게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0: 만기가 없죠.
1: 만기도
0: 계속
1: 없고.
0: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고 나의 판단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뭐 사실 시장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내재 가치 결국은 그 기업의 체중에 따라서 주가가 수렴할 거다라는 말을 뭐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체중계와 같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왜 예전에 기계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고점 대비 뭐 30% 밀리면 약세장 진입이다 막 이런 거.
0: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1: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40%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럼에도 약세장 진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참 도전적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졌던 기존의 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밀리면 대체로 반응은 불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친 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럼 뭐 적어도 한국에서는 한 달 전까지 작년 4월부터 1년 한 3개월 정도 누적된 서사가 있을 거예요.
1: 네.
0: 주가가 올라갔던. 네.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과민 반응이야. 이러다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을 랜덤워크라고 봐요. 그냥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1: 네.
0: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0% 밀렸다. 야, 이 30% 밀리는 건 이게 별일이 있어야 밀리는 거 아니야?
1: 그쵸, 그쵸.
0: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내가 모르는 무언가.
0: 그런 게 있죠. 예. 또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시장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결론적으로 약세장 반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ETF 효과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가격의 진폭을 높이는 효과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이 무너질 때는 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같이 무너지는 경향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 중에서 크게 무너진 데가 없어요. 지금 S&P 500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나스닥도 5%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주도로 주가가 너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계 뭐 증시가 안 무너지더라도 메모리가 꺾이게 되면 한국은 뭐 베어마켓에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는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 ETF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리고 그런 주가 하락률에 더해서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도 찾아봐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뭐 약세장 반전이라기보다는 메모리주들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뭐 다시 올라가는 쪽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은 그게 언제이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으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약세장 진입이 아니라 변동성 장세라는 걸로 이제 보시는 거죠.
0: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사실은 빠진 게 별로 없는데, 물론 미국 내에서도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반도체나 샌디스크처럼 많이 올랐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주는 뭐 낙폭이 크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기는 해요.
0: 네.
1: 근데 그게 지수 전반적으로 약세장으로 끌고 갈 정도는 또 아니니까.
0: 아니고 아까 뭐 샌디스크 같은 경우가 한 41%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하이닉스보다.
1: 거기가 작년에 샌디스크가 한 10배 오르지 않았네 작년에만. 예.
0: 작년 저점과 지난 6월 고점까지 78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 한 78배요?
0: 예, 아. 40% 정도 조정을 받아도 작년 저점 대비 한 40배 이상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올라간 폭도 가파르기 때문에 진폭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메모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보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빅사이클이고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야 이렇게 과하게 빠지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죠. 2018년, 2021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거는 지난 6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를 이제 물어봤던 게, 질문 많이 했던 게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예전엔 그게 없었죠. 그냥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디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그런 뭐 장기 공급 계약도 없고 정말 이익의 진폭이 컸던 사이클이요. 2018년 무너졌고 2021년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렇게 진폭이 커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진 않아요. 지난번에 주가 하락률은 마이너스 45%예요. 근데 지금 오늘 30%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어디 정답이 있겠어요. 안 가본 길을 간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 나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리바운드의 어떤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그러게요. 뭐 업황이 꺾였거나 뭐 AI 시대가 저물었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에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가 일부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메모리 반도체를 달라는 그 빅테크들 수요 입장에서는 아비규환 상태다. 메모리 반도체를 못 구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달라고 한다라는 건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주식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가 또 얼마나 그거를 많이 반영을 했느냐, 과하게 갔다 왔느냐, 또 과하게 우려하느냐, 이건 또 늘상 반복되는
0: 거예요. 그럼요. 얘기니까요. 네. 이제 뭐 그 조금 뭐 걱정되는 서사 거를 하면 어쨌든 뭐 칩을 사 쓰는 회사들이 얼마나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살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그 관심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야 어떻게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칩을 사 지속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근데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지금 뭐 천억 불 이상의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는데 영업에서 현금 흐름이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는 아닌데 예컨대 이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취약한 게 뭐냐. 오라클 같은 회사죠.
1: 네.
0: 오라클도 투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게 오라클이라는 회사 굉장히 우량한 회사예요.
1: 네.
0: 그 어떤 그 SI 쪽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미국계 기업들이 얼마 전까지 했던 행태가 벌어들인 돈보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벌어들인 것보다 자사주 같은 건 이제 더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쌓아놓은 자기 자본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구글이 회사채 발행한다. 그런데
1: 네.
0: 구글의 부채 비율 43%예요. 메타의 부채 비율 62%예요. 보통 뭐 부채 비율 100% 미만은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한 200% 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굉장히 이제 여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또 캐시플로 그 부채도 굉장히 작은데 오라클 같은 회사가 부채 비율이 500%예요. 그리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오픈 AI가 쓰죠. 오픈 AI가 확약을 해서 뭐 RPO라 그러나요?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내가 쓸게 해가지고 오라클이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오픈 AI도 별로 뒷배가 없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조금 소원해졌고 그래서 예컨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한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가 가졌던 서사가 뭐 우리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은 누구나 제한적입니다만은 크게 뭐 바뀐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예전에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별책 부록 때 그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네. 책도 다룬 적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주주 환원 많이 하는 기업들은 회사 내부에다 자본을 쌓아두기보다는
0: 네.
1: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훨씬 더 그 이제 효율적으로 갔었는데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0: 네.
1: 기존에 우리가 쌓아놨던 건 없었고 다시 조달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모습은 되게 생경하고
0: 네.
1: 그런 식으로 주주들한테 잘 안 돌려주고 설비 투자 많이 했던 건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하던 건데
0: 네.
1: 그래서 저 친구들은 저평가받던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랑 우리의 제조업들이랑 어떻게 보면 상황이 또 많이 역전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0: 역전이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업체화되는 거죠. 설비 투자가 많이 늘면서. 그런데 오라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 자본이 한 430억 불. 근데 그 부채가 2,200억 불이에요. 그래서
1: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자본이 적다.
0: 맞아요.
1: 자본이
0: 자본이 적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네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되는데 뭐 올해 예상되는 걸 보면은 그 오라클은 자기들 말하는 게 현금 흐름은 한 300억 달러가 회사로 들어오는데 투자는 한 700억 달러 이상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약한 고리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근데 그 약한 고리들부터 사실 흔들리기 마련인데.
0: 흔들리는 마련이죠.
1: 그런데 흔들리면은 또 시장에서는 강한 고리마저도 막 염려하고.
0: 그럼요.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가장 취약한 데서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오라클은 불호 위험을 보여주는 CDS도 열심히 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오픈 AI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1: 그렇죠.
0: 예.
1: 그 스타 뭐였죠? 스타 무슨 프로젝트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엄청난 AI 투자할 때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네. AI 이렇게 같이 그 브리핑룸에 서 있었었지 않습니까? 아, 스타게이트였죠, 스타게이트. 오픈AI 그래서 상장이 늦어질 때마다 시장은 또 염려하고.
0: 염려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뭐 지금 돈은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시장에서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이제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숫자가 안 나오니까 증대를 못 한다고 봐야죠. 원하는 가격으로 IPO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려할 수 있는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들이죠.
1: 그러니까 오픈AI가 IPO 상장을 못하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지속 가능하게 AI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게 돌고 돌아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럼 이 AI 국면에서 얼마나 지속하겠느냐, 이게 또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1: 시간이 왜 이렇게 잘 흘러가죠?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개미스쿨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졌고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를 넘겼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5를 기록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가운데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은 2만 3천 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코스피가 더 밀리고 있네요. 6,610, 6,607까지 떨어져서 3% 이상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한 3%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지 않을까. 뭐 하루 걸러서 하루씩 계속 6, 7월에는 그렇게 사이드카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3% 안팎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이번 주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예, 사실 그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그 이후로 많이 빠졌고.
0: 네.
1: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뭐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춘다고 해야 될까요?
1: 그러게요. 예, 이번 사이클 들어서 처음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 눈높이를 낮추더라고요.
0: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PER이 지금 아마 5배대 정도 될걸요.
1: 네.
0: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4배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의 부침이 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꺾일 때 그런 두려움에 봉착을 해요. 그때 밸류에이션은 원래 시장이 많이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PER이 싸요. 그러니까 이익이 꺾이더라도 이게 싸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틀리는 거죠. 2년 3년 보면 지금 봤던 내년과 후년의 실적이 터무니없이 안 나오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냐가 저는 결국은 저는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반도체 주식은 투자가 많이 늘어날 때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내년에 공급이 없다 그러지만 시장은 그런 우려를 앞당길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투자가 늘어도 과거보다 이제 공급이 많이 안 늘 수 있는 건 결국은 HBM이에요. HBM은 뭐 이제 디램이나 낸드보다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같은 웨이퍼가 들어가더라도 손실이 많아요.
1: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 디램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 4배의 웨이퍼 면적을 또 차지한다고.
0: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삼성이나 뭐 많은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수요, 기본적인 수요가 디램이 촉발이 된 것도 본질적으로는 HBM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메모리가 더 붙는 것도 있지만은 생산 캐파를 HBM이 잡아먹으면서 D램 공급이 축소가 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HBM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럼 HBM의 수요를 결정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예요. GPU. 네. 그래서 지금이 이 루빈 베라라고 하는 이제 베라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그 블랙웰에도 HBM이 8개 이제 붙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고객들에게 풀 이제 베라로 한 8개 붙는데 내년에는 베라 울트라인가요? 울트라 베라인가요? 네. 거기는 2배가 붙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서사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무너짐으로써 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남짓 밀린 거라 그러면 이거는 뭐 통상적인 조정의 강도고 그래서 저는 이 AI 서사가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네 라고 할 때 가장 무너질 순서가 저는 엔비디아 TSMC라고 생각해요. TSMC는 엄청나게 지금 설비 투자를 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설비 투자 과거에 못 봤던 수준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 예상되는 설비 투자에 한 7, 80%는 했어요. 그런데
1: 예.
0: 지금 TSMC는 엔비디아 수요를 보고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참 주가라는 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3, 40% 빠지는 게 맞아? 그럼 보장을 못하죠. 이게 크게 꺾이는 시발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재판단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크게 꺾이려면 이 내러티브의 가장 중심은 엔비디아나 TSMC니까 그 주식이 무너지지 않는데 한국의 메모리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그냥 어느 회사 거든 사다가 PC에다 끼면 PC 다 돌아가는 뭐 그런 범용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아니라 HBM이라고 하는 맞춤형 D램으로 또 비중이 또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0: 또 엔비디아 주가마저도 지금은 뭐 우리가 200불 이런 주가를 보지만은 시가총액 5조 달러 이걸 봤지만은 작년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 시리즈에서 블랙웰로 GPU가 바뀔 때
1: 네.
0: 한 43%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1: 아.
0: 이게 굉장히 정답이 없는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진폭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더 두려운 거고. 그 사실 또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잇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네. 쭉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들 주목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뭐 알파벳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캐펙스라고 하는
0: 네.
1: 자본 지출 투자 AI 관련 투자를 또 얼마나 늘린다고 할 것인가.
0: 네.
1: 이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0: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본업에서도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야 구글이나 메타나 얼마나 돈이 딸리면 회사채까지 발행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천억 불 이상의 프리캐시플로우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그러면 재무적으로 그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업에서 이익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1: 네.
0: 분기 EPS 사실 저는 뭐 분기 실적 같은 거 너무 주목해서 볼 필요 없다고 보지만 시장의 주목도로 보면 본업에서 이익이 잘 안 나와. 근데 설비 투자 계획은 자본적 지출 계획은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해. 그러면은
1: 힘들죠.
0: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죠.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근데 뭐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해왔던 회사들이니까요.
1: 그래서 본업에서 꾸준히 돈을 벌면서 미래 준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기업과
0: 네.
1: 본업에서 잘 못 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본만 조달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기업은 또 시장의 평가가 확실히 또 다를
0: 다르죠.
1: 수밖에 없는
0: 근데
1: 거군요.
0: 그런데 오라클은 아주 역설적인 게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60억 달러. 이 회사가 5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그동안 뭐 모아놓은 자기 자본을 좀 쌓아놨으면 1년에 100억, 200억 버는 회사인데 근데 지금 자기 자본이 말씀드린 건 400억밖에 없어요. 작년에 160억 번 회사인데 쌓아놓은 게 400억밖에 없다고요.
1: 그러니까 벌면서 많이 쌓아놓는 게 아니라
0: 주주들에게 번 거보다 더 많이 돌려준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나온 자본주의 굉장히 이상한 과도한 주저환원을 했던 게 오라클이기 때문에.
1: 근데 한번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에 미국 기업처럼 주주환원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0: 네.
1: 또 공장 짓고 설비 투자 늘려야 돼.

0: 보니 주주환원 많이 못하고 쟁여놓는 네. 유보해놓는 게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위기에도 대응하고 성장에도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과거 같은 사이클이 아니라 AI로 꾸준한 성장의 시대로 간다면 혹은 이제 몇십조 단위가 아니라 몇백조 단위로 버는 기업들이 된다면 이게 또 주주 환원을 좀 늘려야
1: 네.
0: 자사주도 매입 소각을 또 하고 배당 정책을 또 확실히 해놔야 주가 하방이 또 견고해지지 않겠느냐.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장기 계약도 말씀하셨는데 고객사들과 수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출하하는 것을 확정을 해놓는다면 주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1: 네.
0: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1: 제 생각에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비 투자 계획 뭐 발표하는데 벌어들이 예상되는 돈의 규모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자기들의 프리캐시플로의 몇 퍼센트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도 했고
0: 네.
1: 또 그 거론되는 엄청난 상여금을 뭐 이제 지급하기 위해서도 주식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자사주 매입이나 일정 정도는 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그 SK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투자 안 하는 게 리스크다.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돈의 용처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저라면은 예전과 같이 투자 늘어나니까 메모리 사이클은 끝이다라고 판단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캐시플로우에서 투자 계획도 뭐 그냥 그닥 혹은 지금 있는 거에서 변치 않는데 주주 환원도 없이 그냥 돈만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러면 되게 저는 나쁜 그래서 지금은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투자를 훼손하면서까지 주주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흔들림도 덜 해야겠습니다만 빠질 때 덜 빠지는.
1: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걸 뭐 곡간 기업의 곡간을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로 안 되고요. 합당한
0: 그렇죠.
1: 설비 투자와 또 주주 환원 사이에 나름의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주주들에게도 여러 가지 그 계획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뭐 잉여 현금 흐름에 얼마를 배당하겠습니다. 혹은 주가 상승과 뭐 배당 다 합쳐서 총 주주 환원율을 얼마로 우리는 네. 설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1: 그렇게 해야죠. 예, 아니면 투자가 너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설비 투자 대비해서 주주들에게 돌려드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소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설비 투자와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잉여 유동성을 가져갑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나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자본 배치 측면에서.
1: 네.
0: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서 그냥 장기간 갖고 계시라 뭐 이런 장기간 갖고 가시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방 산업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그게 합당한가 뭔가 좀 행동으로 또 보여줘야겠죠 이런 거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우리 아까도 변동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작년이나 올해 미국 투자하시다가 국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아우 야 국장은 진짜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역시 미장이야라고 하면서 다시 떠나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1: 네.
0: 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장에 가셔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하면 똑같은데 근데 이번에 한국도 네. 보면 느끼는 게 그냥 반도체가 되니까 다른 게 안 되잖아요. 저는 코스닥 시장은 여러 가지 좀 결함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가 지수가 거의 큰 고점 대비 반토막 각각에 떨어질 정도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을 네.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 최근에 이제 애플 올라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뭐 좋지 못해요. 근데 올해 미국 시장의 승자는 중소형주입니다. 러셀 2000이 S&P500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좋았어요.
0: 최근에 좀 중소형주가 괜찮죠, 미국에서는.
1: 예, 올해 연간으로 보면 네. 20%가 넘게 올랐고 예. 뭐 그러니까 뭐 나름의 대안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게 너무도 이제 쏠림이 좀 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101% 오르는 동안에 전체 상장 종목 ETF 빼고 한 2,500개 중에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1,850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밖에 AI 밸류체인 몇 개를 빼면 강세장을 못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고
0: 그렇죠.
1: 그러다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갔는데 여기서 고점 대비 30, 40% 밀리니까
0: 아유, 최악이죠.
1: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심적인 그런 고통을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이 갑니다.
0: 그러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사실 이게 뭐 블랙홀은 아닌데 해외에서 그만큼 또 벌어오는 건데 증시에서 수급적으로는 쏠림 현상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코스닥으로 수익을 못 내고 삼전 하이닉스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물리신 분들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1: 아마도 제 주변에서도 많고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주가가 올라가야 고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0: 근데 그게 사실은 5월까지 그 쏠림이 굉장히 극심했고 근데 6월 들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니 안 그래도 코스피 200 중에서 60%나 차지하는 두 종목에 돈이 더 몰리고 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지난주 후반에 정부가 좀 개선 사항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서 네. 3,000만 원으로 대용 증권은 적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 네. 3,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보완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어떤
1: 뭐 할 수 있는 필요할까요? 선에서 예. 뭐 어떤 금융이란 게 무형의 약속인데 이거를 뭐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런 거는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제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도 커졌기 때문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낮추기에는 어떤 제도의 변화로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역부족이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한 8월 5일 그때부터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적용이 되고 뭐 한 한 달 가까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은 그냥
1: 적건 그건 있을 수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또 외국에서도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0: 또 생겨나고
1: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두 종목의 의존도가 너무 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5% 이상 주가가 이제 움직인 날이 한 27번인데요. 연중으로. 네. 이게 지금까지 가장 많은데 레버리지 ETF 만들어지고 12번이 있었으니까 5월 말에 만들어지고 뭐 한 달 반 동안에 12번이니까 그 양이 확실히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그 이전에도 15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뭐 높아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을 반영하는 구조가 그 구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0: 그러니까요. 그 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느 하루아침에
1: 아니, 그럼요.
0: 뭐 아니면 네. 뭐 정책 한두 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반 진담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짜리의 거래량을 줄이는 건 3배짜리를 만드는 거다. 막 이런 묻지 못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른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으나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1: 저는 제도라는 게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사기 전과 산 후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만들기 전과 만든 후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 만들어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또 구분을 하고 투자자 차원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부터 사실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그 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신 거고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84원대 그리고 코스피는 3.9% 밀린 6550선 코스닥은 4.9% 밀린 750선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네요. 내일도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충남 태안, 경기 안산 등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일부를 비롯해 충청도 곳곳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지역에도 장대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은 20에서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강약을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 부산 31도, 광주와 대구 제주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주부를 잡을 예정이었지만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가 선반들도 얽혀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물 붕괴의 가능성까지 제기돼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물류센터 인근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해구는 또 분진 피해가 확산하자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한 사실이 선관위 사후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2022년부터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어제 하루 제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물에 들어간 사람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70대 남성을 물에서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수욕장에서

중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12%가 급등해서 배럴당 $90.85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3.1%가 오른 $85.05였습니다. 미 시장에서는 미 이란 교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에는 최대 80mm, 강원도 또 충북,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주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되고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과 친서방 사우디아라비아가 4년 만에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홍해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고요. 여기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패권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중동 상황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오는 10월 BTS 콘서트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연장 대관 승인을 보류하자 팬덤 아미들이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이란 정부가 미국이 다르쿠빈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다면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라크에선 추가 미군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응징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 2분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12% 급등해 배럴당 $90.85에 거래됐는데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건 6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선 미국과 이란의 교전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버넘 대표는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취임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었는데요. 버넘 신임 총리는 취임 연설을 통해 10년 새 6번이나 총리가 바뀐 점을 무겁게 인식한다는 점,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치, 그리고 희망과

0: 통합의 미래를 강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18일 오후 9시 42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진앙은 중부 훈인주 완카유 지역 시카야시에서 서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였는데요. 이 지역은 나무와 갈대, 진흙을 섞어 만드는 킨차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 많아 피해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선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연쇄강진으로 현재까지 5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17일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1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우승으로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갈 때까지 가보자.
0: 라는 심정으로 미국과 이란이 맞서는 느낌이 듭니다. 예.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최대 4명의 미군 전사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지금 전면전이 임박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사망한 한 명의 미군은 전날 격추됐던 이란의 공격용 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을 통제하고 폭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경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인데요. 또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당시 공격에서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다라고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유해가 그 실종자가 아니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이 전투를 재개한 이후 최소 3명, 많게는 4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전사자에 대해 매우 슬픈 일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란이 양해각서를 준수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임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이웃국가와 세계, 국제무역에 대한 테러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이 임무는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군은 계속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를요. 네. 그리고 이란의 일부 전력 인프라와 교량까지 타격 범위를 지금 넓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금 미국이 더 큰 규모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가 해당 지역에 배치된 군용기 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남서부 다르쿠빈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현장이 미국의 공습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적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도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쿠웨이트가 이란이 이틀 연속 자국 내 발전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서 일부 발전 설비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쿠웨이트는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식수의 약 90%를 담수화 시설을 통해 확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온도가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걸프협력회의가 지금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네. 한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알하다트 통신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가 지금 이란에 없다 이런 보도를 또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에 내려진 오스타바의 메시지는 신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와 다른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작성을 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서 혁명수비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전쟁의 양상이 가장 네.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완전한 패배수.
0: 중간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하고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체계가 완전한 패배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 성향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성적에 도움이 되는 전쟁 시나리오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짚었거든요. 이 잡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해왔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편집장은 전쟁 재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수로 실제로는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가 이란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또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전쟁에 다시 불을 붙여서 선거 참패를 자초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을 내렸는데요. 네. 지금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좀 서둘러 왔었습니다.
1: 그렇죠.
0: 하지만 네. 최근에 공습을 다시 주고받으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다시 확보하고 양해각서도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조치다. 그렇죠. 파괴적인 네네.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번에는 수년 넘게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워싱턴 중동연구소는 미 이란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심지어 중재국인 오만까지 미국의 협력자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보복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에 걸친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는 보복 공습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출구 전략이 없는 트럼프판 영원한 전쟁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억소리 나는 세탁소.
0: 이곳은 이미지 세탁소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 안에서 일고 있는 자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1: 네.
0: 대표적인 수단은 AI를 활용한 대규모의 문자 메시지 발송입니다. 대체로 사라라는 아니면 에마라는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는데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평화협상 상이 글로벌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사람이 이 문자에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하면 네. 그 뒤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내용을 추가 발송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브래드 피스케일이 속한 세일럼 미디어 그룹과 이스라엘이 우리 돈으로 약 6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파스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에서 두 번이나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특히 보수 성향 팟캐스트와 라디오 진행자들이 소속된 미디어 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스라엘 측 메시지를 이 유통 채널에서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내용이 계약 내용에 담겼다고 하는데요. 또 친이스라엘 성향의 웹사이트와 게시물을 제작해서 챗GPT,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챗봇이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네. 이스라엘이 좀 우호적으로 답변을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런데
0: 왜 이렇게 거액을 여론전에 쓰느냐. 가자지구의 군사작전,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 지금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3월에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미국 성인의 약 60%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채널만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미국 남서부 지역의 대형 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이스라엘 메시지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약 1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랑 손을 잡고 네. 6월에 예루살렘 퀴어 축제 영상을 올리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함께 펴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스마트폰 버리고 다이얼 전화.

0: 있습니다.
1: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에 개각을 했거든요.
0: 네.
1: 드론 전쟁을 이끌어온 35세 국방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젊은 층이 집회를 주도했지만 현역 예비역 군인들까지 다 합류를 했는데요. 지금 젤렌스키 정부가 너무 독재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군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35세 국방장관 페드로 전 장관은 네. 1월에 국방장관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디지털 전환부의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에 오른 이후에 드론, 데이터, 인공지능을 핵심 전쟁 수단으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전선에 있는 부대가 러시아 군을 사살하거나 장비를 파괴한 사실을 영상으로 입증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드론군 보너스 제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성과가 높은 부대는 장비를 빨리 공급을 해주고요. 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무기 개발에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설득해서 러시아군의 비인가 스타링크 사용을 차단하도록 이끌었고요. 그리고 국방부의 복잡한 업무 절차를 전면 점검해서 관료주의를 줄이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상명하복 문화가 특히 소련식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군 조직에. 그래서 개혁의 가장 걸림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입니다. 전쟁 영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크더라도 전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면서 일선 병사들 사이에서 도살자다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두고 두 인물이 갈등을 벌였다는 겁니다.
0: 네, 의견인데요.
1: 국방장관은 드론과 자동화를 해야 된다. 하지만 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돌격 보병과 포병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방식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싸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충돌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페드로우가 아이폰 16이라면 시르스키는 1980년대 전학이다.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단 페드로우 장관을 경질을 한 건데요.
0: 네네.
1: 이 페드로우 전 장관은 적을 물리치려면 총사령관, 총참모장을 교체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론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을 해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1: 다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맞대응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0: 네. 다음 키워드 월드컵 3종 경기.
1: 네, 네.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월드컵이 끝난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축구인데 야구와 농구가 결합이 됐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1: 결국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 효과와 부작용을 대회가 끝난 뒤에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센 벵거 FIFA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FIFA가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도입하면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지만 전후반이 각각 두 구간으로 나뉘니까 경기가 사실상 농구처럼 4쿼터체가 됐다 이런 비판이
0: 네.
1: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중미 3국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으로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휴식일이 부족했던 게 경기력에 미쳤던 영향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0: 네네.
1: 또 하나가 19일에 치러졌던 3, 4위전 이후의 여파입니다.
0: 네.
1: 과연 이런 3위 결정전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 건데요.
0: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1: 그때 네.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6-4로 이겼거든요.
0: 저도 보고
1: 네.
0: 깜짝 놀랐어요. 축구에서 6-4?
1: 네. 그래서 네. 야구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올림픽 등에서는 3위는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월드컵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FIFA가 단지 흥행과 중계권 수입을 위해서 3, 4위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선수들에게는 3위와 4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상금 액수가 30억 원 차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액수는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3, 4위전에 나오긴 하는데 양 팀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거나 무슨 전술을 펼치지 않고
0: 네.
1: 그러니까 좀 슬렁슬렁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어요.
0: 몇 골이 많이 나온 거예요?
1: 해리 케인 선수는 출전도 안 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3, 4위전이냐 올스타전이냐 심지어 자선 경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축구인들도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사실 거둔 건데 마지막 두 경기를 연속 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 4위 팀은.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패배자라고
0: 네.
1: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 혹사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유럽 클럽 대항전과

0: 외국 리그로 이미 체력이 바닥난 선수들인데 한 달 가깝게 월드컵에서 뛰게 했다가 마지막 한 경기까지 또 하게 하니까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계속 얘기 나왔던 네. 상업화 논란.
0: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월드컵 우승팀에게 이번에는 우승 반지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FIFA가 우승 반지 1,996개를 일반 팬들에게 판매를 하고 30개를 이제 선수들에게 주는 건데요. 오. 가격이 만 달러 에서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억 2,350만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승 반지 제작은 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할 때도 그 야구팀이 가져가고요. 네, 전통으로 자리 잡은 문화입니다. 월드컵에서는 없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반지가 지금 맞춤 제작이 돼서 처음 주어진다라는 건데요. 반지 한쪽 면에 월드컵 트로피가 새겨집니다. 다른 쪽에는 우승 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들어가는데요.
1: 네.
0: 올해가 2026년이었으니까 총 2026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과 축구 대표팀 중에 최종 승자에게 30개를 주고 나머지를 일반 팬들에게 준다라는 건데요.
1: 네.
0: 제작 기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라이선스 제품이다. 팬들도 2026년 월드컵 역사의 독특한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1: 너무 비싸다.
0: 너무 비싼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심지어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잔디도 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판매를 통해서 우리 돈으로 167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데 우승 반지 판매 액수까지 합해지면 너무 돈벌이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0: 네,
1: 있다는 게.
0: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꽉 먹고 알 먹고 다음 키워드입니다.
0: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앞으로 추가 요금을 내면 가운데 좌석이 없이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1: 네.
0: 신형 에어버스 기종에 도입을 하는데요.
1: 네.
0: 국내에서 미국 국내선에는 올가을부터 국제선에는 내년 초부터 순차 도입이 됩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이코노미의 일반적인 3열 구조에서 가운데 네. 좌석을 없앤다는 건데요. 이 비워진 공간에는 고정형 대형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1: 오.
0: 두 승객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컵을 꽂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코노미석 승객도 기존보다 넓은 팔 공간,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에서 더욱 편안한 탑승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가운데 좌석을 잘 선택 안 하게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 조치가 고객보다 네. 항공사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 아.
0: 가운데 좌석을 안 쓰게 되면 필요에 네. 따라서 승무원 한 명을 감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0: 비용을 항공사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좌석 비용을 높게 받을 거니까
1: 그렇죠.
0: 네, 타격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1: 아.
0: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이 3월에는 눕코노미로 불렸던 좌석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상품까지 공개를 했었거든요.
1: 네.
0: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지금 항공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의 중간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좌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추가 수익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퀸의 라디오 가가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구조물 붕괴 우려에 인근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졌고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현지 시각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 가운데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은 2만 3천 명으로 매장 노동자들도 본사가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2: 신원 취재 수첩.
3: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칠레 산티아고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화 통신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3: 네, 현재 월드 투어 중인 BTS의 칠레 콘서트 관련해서 정부와 팬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뭐 취소된다, 아니다, 다시 재개한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4: 네, 오는 10월 14일과 16일, 17일 사흘간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에서 BTS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콘서트를 칠레 정부가 승인하지 않기로 하자 지난 5일 BTS 팬덤 아미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BTS 공연은 취소된 것도 아니고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와 칠레의 공연 기획사가 마지막 기술 협상을 진행하는 재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근데 칠레 정부가 왜 BTS 공연을 승인하지 않았던 건가요?
4: 네, 칠레 국립 체육청은 BTS 공연에 대해서 경기장 잔디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약 600톤 규모의 초대형 360도 무대가 하이브리드 잔디의 미트 하중과 그리고 시설 운영 영향을 주요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히 국립경기장은 BTS 공연 이후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또 헤비메탈 밴드 아이언 메이든 공연 등 대형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잔디가 손상했을 경우 그 이후에 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칠레 공연 기획사 디지 메디오스가 무대 하중을 분산하는 새로운 설계안을 포함한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재개가 되었고 현재 체육부와 국립체육처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레 정부는 공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무대 설치에 따른 안정성과 경기장 보호 방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따라서 당초 우려됐던 취소 가능성은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현재는 취소 위기를 넘긴 뒤 최종 승인을 기다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네, 근데 칠레 정부가 최종 승인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네 가지 기술 조건을 내세웠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핵심은 약 600톤 규모의 360도 무대가 국립경기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기술 보고서입니다. 무대 구조와 하중 압력을 분석해서 실제 무게와 경기장 바닥에 전달되는 압력을 계산해서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3: 네.
4: 무대 아래에 특수 바닥재와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경기장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약 9일간 진행될 작업 과정에서
3: 네.
4: 중장비 이동 동선과 또 잔디 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 이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 11월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경기전까지 복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조건의 통과 여부가 공연 개최의 최종 열쇠인 셈입니다.
3: 네, 큰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칠레 아미들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칠레 BTS 팬들의 똘똘 뭉친 그 집단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 네.
4: 팬들은 온라인을 넘어서 직접 거리로 나와서 공연의 정상적인 개최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는 약 600명의 팬들이 플라세데 니빙가 그러니까 존엄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궁, 모네다궁 인근까지 행진을 했고
3: 네.
4: 평화적인 시위는 산티아고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팬들이 준비한 그 피켓과 구호였는데요. 팬들은 BTS를 국립경기장으로 BTS Al Nacional이라는 스페인어 문구를 내걸면서
3: 네.
4: 예정된 장소에서 공연이 열리기를 촉구했고 BTS 없이는 인생도 없다. No BTS, No Life라고 쓴 영어 피켓도
3: 예.
4: 있었고요. 또 10년을 기다렸는데 잔디가 더 중요하냐 등의 그 피켓 보라색 의상과 응원봉, 풍선, 직접 만든 포스터 등으로 현장을 채우면서 팬들의 절박한 마음을 모아서 보여줬습니다.
3: 네.
4: 다만 팬들은 단순히 공연 강행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공연 취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기획사가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3: 네, 현재는 아직 공연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표는 사실 다 매진이 됐잖아요.
4: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3: 네.
4: 약 19만 5천 장의 티켓이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좌석에 따라서 한화 약 16만 원에서 85만 원에 달했지만 판매 시작 이후 바로 매진이 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 네.
4: 특히 칠레뿐 아니라 이웃나라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등 해외 팬들도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한 상황이어서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추가적인 여행 비용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3: 네.
4: 최종 경기장 사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티켓 판매가 먼저 진행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공연 업계는 국제 대형 공연은 아티스트 일정과 또 공연장 확보, 무대 설계가 동시에 장기간 진행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정부의 최종 기술 검토와 공식 대관 승인 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3: 네.
4: 칠레 정부는 승인 없이 티켓을 판매한 것은 기획사의 상업적인 판단이었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글로벌 공연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정부와 기획사 간 승인 절차와 협의가 보다 더 명확히 또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칠레 국가소비자청은 공연 기획사 디지메디오스와 또 티켓 판매사의

0: 지역에 공연 준비 현황과 소비자 보호 대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취소나 조건 변경 시 티켓 가격과 수수료를 포함한 환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이 보랏빛 무대를 10월에 맞을 수 있을지는 팬들의 열기보다 그 정부가 요구한 기술적 안전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정화 통신원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0: 노무제협의 홍해마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중동정세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이슈 이 내용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멘 후티반군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제공항을 공격하면서 네. 양측 간 충돌이 재개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 13일이었죠. 네. 그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아부하 국제공항에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뭐 사우디 방공망에 의해서 대부분 그 차단이 돼가지고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 반군이 2022년에 휴전을 맺었었는데 그 네. 4년 만에 지금 후티가 사우디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더 악화된 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우디의 대대적인 반격이라든지 또 후티의 추가 공격은 보고되진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이 좀 상황이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거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난 16일에 후티 반군 측의 지도자 알 후티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공습이나 봉쇄를 만약에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있는 리야드의 국제공항 또 항만 석유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외신들 지난 며칠간의 보도를 보면은 이 후티가 소말리아 무장 테러 조직 알샤바브하고 공조해서 홍해 입구에 있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걸 보면은
0: 네.
1: 지금 직접적인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0: 뭐 후티와 사우디 간의 상호 공격도 문제지만 사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해 해상에서 상상 네. 공격을 다시 하느냐 이게 가장 주목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 후티 반군이 과거에도 이 여러 차례 상선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네.
1: 이 휴전을 맺은 이후에는 좀 뜸했는데 만약에 상선 공격이 다시 재개된다면은 본격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0: 네.
1: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홍해가 봉쇄되는 것도 사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근데 후티가 사우디를 다시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1: 뭐 그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계기는 이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0: 네.
1: 이 지난 13일에 그 후티 쪽에서는 이제 예멘 정부군 이 당시 이제 공항 할주로가
0: 네.
1: 그 사나 공항 할주로를 공습했다 이렇게 예멘 정부군이
0: 네.
1: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나 공항이 사실은 후티 반군이 그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예멘 정부군 쪽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나공항 활주로를 자기네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사나공항 활주로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우디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이 공격 때문에 그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참석하고 돌아오던 후티 대표단이 항공기에 타고 있었고 이게 사나공항에 내리려고 했는데 이 공격 때문에 할주로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호데이다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해서 착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호데이다 공항도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0: 네.
1: 현재 예멘의 분열 상황을 보면은 예수도 사나를 포함해서 이 그 북서부 지역은 후티 반군이 장악

0: 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1: 네.
0: 그리고 그 남부와 동부 지역은 임시 수도 아덴을 중심으로 정부군. 그리고 또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세력 남부 과도 위원회가 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복잡하죠.
1: 아, 그러네요.
0: 근데 이 예멘 정부군이 공격한 거는 이란과 후티 반군이 워낙 긴밀한 관계이기도 하고
1: 네.
0: 이번에 이 하메니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대표단이 참석을 해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하고
1: 네.
0: 이 이제 뭐 군사 협의, 무기 또 군사 지원 이런 것들에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1: 네네.
0: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목을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이제 정부군이 이제 나서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티가 다시 반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네가 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후티 쪽에서는 사실상 사우디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쪽이 협조하고 있는 이 세력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좀 복잡하죠.
1: 네네.
0: 복잡한데.
1: 일단 사우디는 미국 네. 쪽이고.
0: 맞아요. 네. 사우디는 미국 쪽이고 이제 현재 중동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갈등과 이란 뭐 전쟁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측 친서방 쪽은
1: 네.
0: 역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사우디와는 약간 노선은 다르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도 있죠.
1: 네.
0: 그다음 예멘 쪽에서 보면은 정부군은 이제 친미국 친서방 쪽이라고 봐야 되고
1: 네.
0: 또 친이란 세력은 이제 예멘에서 후티 반군 세력이 있고
1: 네.
0: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는 꼭 이 친이란은 아니지만 반서방이기 때문에
1: 아. 예,
0: 결국에는 이제 이 예멘 후티 반군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소말리아 알샤바브는 어떤 조직입니까?
0: 소말리아 알샤바브는 그 이제 보면은 예전에 이 알샤바브는 뭐 홍해상에서 상선을 공격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예멘하고 소말리아를 이제 보면은
1: 네.
0: 이 예멘은 반도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고요. 소말리아는
1: 네.
0: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아프리카에 이제 대륙의 동쪽에 코뿔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 사이에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1: 네.
0: 그 아덴만 하면 소말리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되게 이제 해적을 연상하고
1: 네.
0: 또 2011년에 우리나라 해군이 현지에서 이제 작전을 했던 그 아덴만의 연명작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1: 네, 네, 네.
0: 알샤바브는 해적하고는 사실 관계가
1: 아.
0: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졌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이제 무장 조직으로 이 결성이 됐고 2012년에 알카이다 그 이 조직에게 총성 서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알카이다 이 프랜차이즈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 중부하고 남부

0: 알샤바브는 말씀드린 대로 홍해나 아덴만에서 해상 테러를 벌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영국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후티 반군이 이란을 대리해서 알샤바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정밀 드론 기술 또 정교한 폭발물 제조법을 이 알샤바브에 전달을 했다 이러면서 홍해 길목에 있는 바발 엘 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통제 또는 봉쇄하려는 계획을 이 후티 반군과 이 알샤바브가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좀 상당히 양측의 거기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홍해 쪽에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이제 우회로로 지금 호르무즈 우회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폭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좁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오른쪽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 호르무즈 해협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 쪽에는 이 바브 엘 만데브 해협과 그 다음에 홍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은
1: 바브 엘 만데브
0: 맞아요. 최단 폭이 26km밖에 안 된다고 해요. 호르무즈 해협의 최단 폭은 33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좁죠. 그런데다가 26km밖에 안 되지만 중간에 페림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항로가 둘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대형 유조선, 상선 이런 것들이 단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실제 항로폭은 약 3.2km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아랍어로 바브는 이제 문이라는 뜻이고 만데브는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문 이란 뜻인데 워낙도 좁은 데다가 또 수중에 바위도 많고 암초도 많고 또 조류가 강하고 또 좀 예측하기 힘든 돌풍도 많이 불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선박들 뭐 돛단배 뭐 이렇게 예전부터 여기 선원들이 그래서 이게 전복돼가지고 목숨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 뜻으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나기가 까다로운 통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좁다 보니까 해적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지나가들 배를 그 공격하기가 쉬웠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는 봉쇄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쪽은 이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아라비아 반도라는 커다란 대륙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봉쇄가 가능한 건데 대신 홍해 쪽은 멀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멘 그게 맞닿아 있는 그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말리아까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까지 끌어들여서 이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그 보도들을 보면은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해협 인근에다가 미사일하고 드론 배치를 마쳤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공격해라라고 하는 게시 명령이 있을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그러면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이렇게 막히게 되면
0: 맞습니다.
1: 경제에 영향이 그러니까요.
0: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다가 이제 봉쇄가 이번에 처음이 돼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홍해도 역시 봉쇄까지 간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는데 과연 현실화 될까? 뭐 이란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후티 반군이 과연 그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뭐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량의 약 12% 15% 정도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항로 중에 하나이거든요.
1: 근데
0: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에 특히 원유수 이쪽을 우회로로 이용한 원유 수송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유조선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이 원전의 그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대륙을 건너서 홍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홍해 연안 항구로 원유를 보낸 다음에 수송하는 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늘었고 최근에 우리나라 상선이 14번째로 홍해를 뭐 안전하게 통과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용해 왔고요.

0: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봉쇄가 된다면은 정말 국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근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굉장히 정밀 타격한 무기 타격할 수 있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정밀 타격 무기를 판매하게 된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타격 대상은 역시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해가 봉쇄되는 홍해 위기가 고조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중동 지역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 문제 놓고도 입장이 다르다고.
0: 아직까지도 이 두 나라는 예멘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지역의 상황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남동부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을 주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그 남쪽에 분리주의 세력인 남북 과도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멘은 원래는 통일 국가였다가 이제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다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독립 국가가 됐지만 영국령으로 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남북으로 분리돼서 그 다음에 1990년에 재통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전이 그 이후에 내전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아주 남쪽에서는 분리주의 움직임이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어왔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에미레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노선을 달리해서 이 남부 지역을 분리하는 이 세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영국 가디언 보도를 보면은 이제 아직도 예멘 놓고 이 두 나라가 갈등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걸프 지역의 양대축인 국가가 여러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거는 예멘뿐만 아니라 뭐 수단 내전에서도 서로 다른 파를 지원하고 있고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또 서로 다른 노선을 취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하고 좀 친밀하고요.
1: 네.
0: 아랍에미레이트는 인도하고 친밀한데 파키스탄과 인도는 완전 앙숙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야, 이 두 나라가 최근에는 정말 많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제 만약에 전선이 예멘 쪽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이 사우디아 이 아랍에미리트가 또다시 좀 갈등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0: 맞습니다.
1: 수 있을 텐데요. 기억을 또 떠올려 보면 UAE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4월이었죠. 오펙을 탈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0: 예, 당시에도 이제 시간에 이제 그 자세하게 분석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최근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 보면은 뭐 물 및 이 금융 제재까지 해서 두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송금 이 작업들이 많이 이제 저지가 되고

0: 여러 가지 교육 관계도 이제 만약에 약간 뭐 이런
1: 냉각
0: 상태로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 중동 상황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 또는 이 과정에서 가장 협력할지 더 갈등 국면이 악화될지 주목해 보는 것도 또 현재에서는 또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되겠죠.
0: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 아랍에미리트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물론 네. 피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관계 또 이런 맥락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이번 주는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산과 충남 태안과 천안, 충북 진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서부 지역에는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지역에도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은 20에서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곳곳에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31도, 광주와 대구, 제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검경이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등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학교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구조물 붕괴 우려에 인근 일부 지역에는

0: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 벌써 50시간이 넘었지만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어젯밤 11시쯤 주부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6층 불길이 밤사이 다시 커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건물 외벽 일부를 철거해 내부 연기를 빼내고 물을 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와 맞닿은 화물차 진입 구간인 5층에는 소방대원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도 유지하고 있지만 불이 잘 붙는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 있고 선반 구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구조물 일부가 붕괴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부터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 안쪽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대상은 상가와 공장이 밀집한 물류센터 남쪽 지역으로 주거 지역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는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와 소방당국은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해구는 오늘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선관위 경비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번에 걸쳐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하고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배우자는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출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반 행사 일정조차 없었지만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덴마크와 호주, 독일 등 해외 출장에 동반하며 비즈니스 항공료를 포함해 모두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해외 선거 참관 명목으로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지와 관광지로 107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신방시의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1: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 아이스박스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기 하층에 수증기가 밀려들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야간 시간대 폭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엔 시간당 50mm,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서 남부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호우가 예고된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대 120mm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도 100mm가 넘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접근해선 안 됩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중 사용은 법으로 금지했지만 사용 실태에 큰 변화가 없자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엔 규제가 학교 자율이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이른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를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수업 외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지현입니다.
1: 무적함대 스페인이 연장 혈투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다시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반면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에 압도당한 아르헨티나는 정규시간 90분 내내 단 한 차례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 엔소 페르난데스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기세를 몰아 더욱더 몰아붙인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포로의 크로스를 니코 윌리엄스가 헤더로 떨어뜨린 뒤 토레스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시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을 지켜낸 스페인은 1대0으로 승리해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의 영예는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가 차지하게 됐고 2007년생 스페인 수비수 쿠바르시가 영플레이어 상을, 스페인의 수문장 우나이 시몬이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대회 우승에 이은 2연패 위협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39살의 나이에도 최고의 축구 실력을 뽐냈던 메시는 준우승에 그치며 눈물로 자신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

0: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서 24일 종료 예정인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건 내란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이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용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를 추진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은 연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내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이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벌써 50일 가까이 상임위 가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국회의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그동안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장기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 터무니없는 환불 기준 때문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표준약관이 없었기 때문인데 요가 필라테스 표준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요가 필라테스 학원엔 보통 수개월치 강습비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선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 중도 해지할 경우 이 할인은 없던 얘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는 이미 이용한 횟수를 정가로 계산해 환급액을 줄였습니다. 이벤트, 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리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이 늘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핵심은 환급 기준입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역시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예고 없는 폐업 피해 방지책도 담겼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0%가량이 폐업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액은 평균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충분한 이용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반드시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쓰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2분 기준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12% 급등해 배럴당 $90.85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3.1% 급등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현지 시간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버넘 새 총리는 이날 낮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취임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총선 없이도 의회 과반 다수당 대표 교체만으로도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지방에 최대 60mm, 영남권과 호남지방에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0: 오늘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무더위와 건조함 속에 스페인의 대형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서울의 절반 면적이 불탔는데 문제는 이런 산불이 비교적 서늘한 북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6일부터입니다. 농기계 작업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 사흘 만에 13,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로는 14,0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닷새 만에 27,000여헥타르, 대략 서울 면적 절반가량이 불에 탄 셈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약 2,000명에 이릅니다. 한편 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이례적 폭염 속에 역대 최악의 화재를 맞았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변 산림으로 번지면서 주택 100여 채가 순식간에 소실됐고 4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유럽 전역에서 화재로 소실된 면적을 모두 더하면 모두 16만 7천여 헥타르, 서울의 3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처럼 극단적 기후변화로 유럽 전역이 산불 위험 지역으로 변한 가운데 스페인에는 이번 주 또다시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는데 나무와 갈대, 진흙을 섞어 만든 건물들이 많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2: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 현지 시각 18일 오후 9시 24분쯤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중부 훈인주 왕카요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이며 진원 깊이는 10km라고 밝혔습니다. 페루 정부는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주택과 현지 교회 또 수녀원 건물이 무너졌고 병원 일부 병동에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배전선로가 자동 차단되면서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나무와 갈대, 진흙을 섞어 만든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 많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페루는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자리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07년에는 남부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서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선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0: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가계 일반이 마이너스 14, 가계 주택 마이너스 11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0으로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 마이너스는 대출 심사 강화를,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수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17일 오후를 기준으로 K-POP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2023년 12월 50억 조회수를 달성한 데 이어 약 2년 7개월 만에 10억 회를 추가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제헌절 연휴 동안 1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로 누적 관객 수는 212만여 명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고우석은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이 1대 10으로 끌려가던 8회 말의 등판에 1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

0: 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데요. 국회 상황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의 우승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 명장면과 이변들, 그리고 한국 축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까지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오는 월요일인데요.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여름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비상입니다. 초, 중, 고 한 명씩이거든요. 참 방학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린 시절 여름방학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밀린 일기 몰아서 쓰던 기억도 있으실 테고, 탐구 생활 정답을 뺏기다가 혼났던 일, 뭐 해질 무렵까지 친구들과 동네 골목에서 공찼던 추억까지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여름방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못할 추억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자, 금요일 이제 제헌절이라서 하루 쉬었고 오늘 월요일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4: 오늘도 국내 증시는 시퍼렀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주르륵 미끄러졌는데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되살아나면서 투심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코스피는 현재 4% 넘게 빠지면서 6,5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5% 넘게 파란불 켜고 75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지금 코스피는 6,539.61을 가리키고 있네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내놓은 새 AI 모델, 이게 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간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는 이 반도체주들이 크게 빠졌는데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내놓은 새 AI 모델이 이제 방화세가 됐습니다. 네. 뭐 성능은 이제 오픈 AI나 엔스로픽에 근접한 최상위 수준이라고 해요.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걸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풀어버렸거든요. 최근 이제 가뜩이나 기업들이 생각지도 못한 AI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는 와중에 시장을 뒤흔들 매기가 등장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중국 딥시크 도입을 좀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 최고 수준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줄곧 짚어봤던 이 빅테크들의 무한 투자 경쟁, 캐펙스 확장 전략도 노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AI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아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로까지 충격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2: 오늘
4: 있습니다.
2: 오늘 그게 좀 장에 반영된 거죠?
4: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짚어봤던 중국의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2: 네네.
4: 이 관련 소식도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영향력에서나 기술력에서나 몇 수 아래로 여겨지는 중국이지만 안방에서 AI 올인원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지금처럼 또 정부가 뒷배로 나서서 시장 파이를 확대하게 되면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성비만 좋은 중국산이라고 부르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우리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데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이닉스 주식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4: 그렇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건 맞고,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다. 아비규환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는데, 인공지능 쪽으로만 한정해도 올해보다 내년 수요가 최대 100%, 전체 반도체로 보면 최소 50에서 60% 이상은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존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네.
4: 그러면서 빠른 증설이 반도체 생명줄이다라고 또 한마디 덧붙이기도 했는데, 생산 능력 확대가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또 선을 그었습니다.
2: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4: 최근에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하기로 한 데 이어서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사이 거래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내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튼 뒤 한국인끼리 달러를 송금하듯이 외국인들의 원화 거래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4: 이 거래 편의성이 올라가니까 원화 자산 투자를 또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원화를 쓰려면 한국은행을 거쳐야 했는데 절차를 확 줄여주니까 한국 주식이나 국채에 또 투자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여기에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경제성장에도 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눈 뜨면 코스피부터 먼저 본다라는 말까지도 나와요. 그만큼 국내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진 데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된 상황이니만큼 이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좀 트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네. 요즘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4: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진짜 안 나와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5대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사실상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주식 투자 막차에 올라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증가폭이 주담대의 2배에 가까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연신 높이고 있고, 이달 들어 주담 대 취급액은 25% 급감했고요. 대출 승인도 15%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마저도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를 뚫었을 만큼 크게 오르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은 더 어렵고 이자 부담은 커지는 이중고를 겪게 될 걸로 보여 참 걱정입니다.
2: 네. 앞으로는 저소득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4: 네, 현재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도 배제하고 있어서 실제 빈곤선 밑에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받아왔어요.
2: 네.
4: 특히 달에 받는 연금이 100만 원도 채 못 되는 저소득 수급자들에게는 가혹한 차별이다, 이런 불만이 높았는데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해보자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로는 최초로 노조를 만들었네요.
4: 그렇습니다. 노조 측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이 탱크데이 논란도 있었잖아요. 요구를 묵살한 채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반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밖에 임금부터 근무 일정, 산업재 신청 과정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설립 이유를 들었고요. 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노조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2: 주말에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던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꺼졌나 봅니다.
4: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센터 내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네. 당초 예상보다도 진화 작업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서해군은 반경 내 주민 대피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현장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휴교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어서 빨리 불길이 좀 잡혔으면 하네요.
2: 그러게요. 현재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화가 되길 바랍니다. 소방관들도 안전하게 또 진압 작전을 펴주시고요.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서비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요?
4: 예, 일부 카드사는요 이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적용 지역도 점차 늘리고 있고요. 정부도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각각 가치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환산 기준이 마련이 돼야 하고 시스템 구축과 예산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자사 포인트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유통업계 반대도 넘어야 할 산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네.
2: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리 결제하는 패키지 시술의 환불이 더 쉬워질 전망이라고요?
4: 네. 미용 목적의 의료기관의 경우 시술 결과에 대한 단순한 변심이나 불만족 등을 이유로 환불이 전면 금지됐었는데요. 공정위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약관을 점검해봤는데 패키지, 선납진료 형태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졌다고 봤어요. 네. 뭐 이벤트 할인가라든지 특가구상같이 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먼저 목돈을 지불하는 만큼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앞으로는 중도의 계약을 끊더라도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선납진료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2: 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2: 초중고생들 여름방학 이번 주에 다 맞습니다.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름방학 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여쭤봤는데요. 9698님 어린 시절 개학이 다가오면 밀린 일기를 써야 했는데 날씨를 기억해서 써야 하는 것 때문에 애먹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종이신문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던 신문들 뒤적이면서 그 날씨 확인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7604님께서는 여름방학 되면은 담임선생님이 매일매일 일기와 독후감 써오라고 해서 꼭 검사하셨는데요. 개학 3일 전에 동생 거, 언니 거 참고해서 한꺼번에 한 달치 썼다가 들통나서 혼났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5452님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중학교 때 개학 전날 동네 여자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두 모여서요. 옆집에 반장인 남자친구 방학책을 가져다가 방바닥에 배를 깔고 몽땅 베껴 쓰던 일 생각이 납니다. 네, 김은주님. 저는 방학하면 동네에 달고나 장사를 한 게 생각나요. 그것도 70년대에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시면 동네 신장로에 좌판을 깔고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돈을 버는 수단이었답니다 하셨고요. 2893님 저희 어릴 때는 방학이면 무조건 할머니 집으로 출발했죠. 할머니 집에 가면 옥수수며 감자며 산딸기 먹을 것이 참 많은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방학 시절에 또 추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평소보다 혼잡한 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사고로 전면 통제되는 곳도 있는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한성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 중이라 3시간이 넘게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한성 나들목에서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서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소래터널을 지나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살아가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어쩝니까? 이게 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네요. 오늘도 6,500선이고. 네.
3: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었죠.
1: 오늘도요?
2: 네. 아침에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닥이 먼저 매도 사이드카가 한 네. 10시쯤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한 12시 되기 전에 코스피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이 좀 오늘까지 흔들리네요. 저희가 네. 제헌절 하루 쉬었잖아요.
1: 네.
2: 그때 이제 금요일

0: 실장이 미국이 좀 안 좋았고 일본도 좀 빠졌거든요.
1: 그러니까 네네.
0: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주말 사이에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또 이 보복 공습이 더 격해진 것
1: 네.
0: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또 올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시장이 조금 반영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1: 아니 근데 우리가 뭐 9천 넘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죠.
0: 그렇습니다.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0: 시장은 이제 오르내림의 반복인데요. 예. 결국에는 뭐 이게 결과론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예측하고 해도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심리에 의해서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오르는 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게 그 올 연초에 엄청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쏠림 현상도 강했고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후유증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시장은 계속 이익은 많이 내는데 적정 밸류이냐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심리는 악화됐고 이게 약간 악순환의 고리로 좀 들어간 듯한 하면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1: 바닥이에요? 더 내려가진 않는 겁니까?
0: 저는 내려가더라도 조금 제한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지수가 막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동평균선이라 그래서 20일 동안 움직인 선, 뭐 60일 동안 움직인 선 뭐 이렇게 네. 막 나뉘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딱 12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깨지면 사실은 더 내려간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공방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게 한 6,500선에서 뭐 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1: 네.
0: 여기만 좀 지켜준다면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하는 거 아닐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 게 전 김치형 큐레이터는 이제 뭐 장은 등락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 낙폭치고는 9천에서 6천으로 떨어진 게 너무 커서 말이죠. 이게 그쵸. 뭐 정상적인 겁니까?
2: 오를 때도 급하게 올랐고 떨어질 때도 이제 급하게 조정을 받는 거고요. 급하게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는 되는 거 맞고요. 게다가 이게 어떻게 보자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융당국이 출시를 처음에 계획하고 실제 상품을 내놨을 때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기를 끌면서 시장의 변동폭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자면 그 소위 말하는 실적 관련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섹터 애널리스트는 야 괜찮다라고 좋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왜 떨어질까 보면 사실 수급 측면이 크거든요.
1: 네.
2: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를 때는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도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자면 그때 이제 오를 때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개인들이 삽니다.
1: 네.
2: 게다가 그 외인들 매도가 막 8조, 5조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내요.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이제 오르면 그때 개인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항상 반복됐었거든요.
1: 네.
2: 이른바 이제 밀리면 사는 게 개인들이었는데.
1: 그러면서 이제 9천까지 올라왔다는
2: 맞아요.
1: 얘기죠.
2: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지금 특징을 보면 밀려도 개인들이 순매수가 안 나와요. 아니면 진짜 소폭 순매수만 나온다거나.
1: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너무 지금 무섭잖아요.
2: 맞아요. 게다가 이게 보자면 특히나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해요.
1: 반대 매매라 하면은. 그 자동적으로 처분되는
2: 네 맞습니다.
1: 주식들.
2: 그러니까 그 이제 신용으로 사는 건데요.
1: 네.
2: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말씀 드리시는 분들 중에 좀 시장 아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 반대매 많이 나오는 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변동폭이 크니까. 아니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 신용이 안 되거든요.
1: 네.
2: 근데 반대매매가 어떻게 나와? 라고 아마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1: 예.
2: 이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사는 건 아니고 다른 주식에 이미 담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샀어. 근데 그 레버리지가 담보가 되는데 그 담보되는 레버리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1: 네.
2: 다른 주식에서 반대매매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매매 계좌가 뭐 120만 계좌가 반대매매가 나왔다. 청산당한 게 뭐 30만 계좌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의 매수 여력이 달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자기 포트의 일정 비중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줄이고 빠진다. 그러면 이제 더 사고. 이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의 아무래도 센티멘트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오를 때는 야 이게 고점이 어딜까? 막 오늘 사면 내일 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는데 떨어질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아마 그때 주가가 오를 때 내가 이 가격만 오면 내 전 세산을 다 놓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막상 이 가격에는 못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수급이 꼬여 있는 게 아마 지금의 하락폭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121선이라고 하는 곳에 걸려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얼마 더 빠지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 네.
2: 그래서 그냥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그런데 기간 조정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건 사실 V자 반등이거든요. 그런데 그 V자 반등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뭐 위쪽을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아마 실적 발표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가를 것 같다. 라고들 이제 많이들 분석하십니다.
1: 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 레버리지 DF 얘기 계속할게요. 우리가 이제 9천을 넘은 걸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 해외 펀드들은 뭐 12,00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다시 그 숫자를 볼 수도 있는 겁니까?
0: 뭐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언젠가가 중요하죠.
1: 그 시점이.
0: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고 갔다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을 거라고들 전망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우리가 일종의 뭐 권투 경기를 할 때 큰 펀치를 한번 맞으면 그 펀치를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이 좋고 체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한번 펀치를 맞은 상황이고 30% 이상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아까 그 고란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더라도 기간이 필요하다. 체력을 회복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종의 박스권처럼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시 그걸 주가에 반영할 텐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봤던 9,000대의 고점이 가장 높았던 지수가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1: 올해는?
0: 네. 그래서 10월 이후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나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뭐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긴 맺는데 뭐 오늘도 중국에 무슨 AI 새 버전이 나와서
1: 그러니까요.
0: 결국에는 AI 시장이 뭐 주춤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증명되는 아니다 괜찮다라는 게 증명되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뭐 4분기쯤부터 조금씩 조금씩 반등해서 내년 상반기를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수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거 그게 한 내년 상반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밀려 있습니다.
1: 다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로 돌아와서요. 김치영 큐레이터님이 보시는 지금 얼마나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0: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펀드는 보통 순자산이라고 그래서 펀드에 투자된 돈 플러스 이 펀드의 수익까지 결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4종목이 순자산이 한 16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1: 16조 원이요?
0: 근데 7월 달 들어서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 10조 원대로 떨어지거나 10조 원 이하로 좀 내려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인기를 보려면 이 순자산보다는 이건 이제 가치를 반영한 거니까 거래 대금으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하루에 10조 원 이상씩 막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거래될 때는 지난 6월 24일에 거의 20조 원, 그러니까 19조 4천억 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7월 14일에도 18조 2천억 원, 16일에도 12조 2천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단타성 상품이거든요. 길게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빨리 나는 두 배 먹고 나오겠어 뭐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도 많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많다. 좀 돈이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돈이 몰린 겁니까? 김 기자님.
2: 뭐 아무래도
1: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배 올랐을 때.
2: 그렇죠. 이게 어쨌든 지금 삼전닉스 종목 중심으로 두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시점을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엔 시점이 또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 27일 날 나왔거든요. 그간에 우리가 5월 27일까지 투자자들이 본 게 뭐냐면 와 삼전닉스가 주도하는 코스피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실적 전망이 다 장밋빛이었어. 엄청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도 투자를 하고 싶 왜 투자를 했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이제 못하신 분들은 야 내가 이제 연초에만 들어갔어도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5월 27일에 에버리지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일단 수익률이 높든지 아니면 수익금이 높아야 되거든요. 투자금 자체가.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투자금 자체가 뭐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1: 네.
2: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그간 많이 찾았던 게 뭐냐면 코스닥 종목들이었어요. 개인들이 많이 찾았던 게.
1: 예.
2: 왜냐하면 코스닥은 뭐 하루에도 뭐 상한가까지가 종목도 많으니까.
1: 네.
2: 그런데 지금 그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벌어진 일이 뭐냐면 코스닥은 계속 기고 있었고 코스피는 막 질주하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질주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게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천조, 이천조 되고 막 이런데 얘네가 하루에 막 10%씩 막 움직이네? 그런데 이걸 두 배로 먹을 수 있다고? 라고 하니까 단기간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바로 그 투자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봐온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2: 그렇죠. 사면 오른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게다가 아 그간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 얼마 더 오를까? 여기서 50% 더 간다고 해도 내가 레버리지 먹으면 나는 100% 먹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금이 많이 쏠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코스닥이 오히려 5월 27일에 레버리지 ETF 상품 나오고 나서 코스닥이 완전히 또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코스닥 팔고 그 돈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의 목적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이제 자금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하루 그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한 상품이고 그리고 오래 장투할수록 음해 복리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1: 네.
2: 때문에 어차피 장투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매매가 활발히 일어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 거래 대금의 30-40% ETF 거래는 30-40% 차지하고 순자산 총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되는 회전율이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하루에도 아까 네. 10조 원이 뭐 거래
0: 네, 네. 10조 이상도 거래되죠.
1: 그러면은 이게 우리 증시에 충분히 이제 변동성을 줄 만큼의 금액 수준입니까?
0: 레버리지라는 상품 전체를 놓고 우리가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다 흔들리냐 그건 아닌데 이 상품 두 개의 기초 자산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라는 점이
1: 네.
0: 가장 큰 그 단점이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두 종목에 네네네. 몰려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
0: 해외에도 뭐 TSMC 뭐 레버리지도 있고 걔네도 TSMC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걔를 제외한 나머지 2등, 3등, 4등 이런 친구들이 업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체면 그 다음은 뭐 다른 산업인 뭐 자동차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사 명만 다르지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을
1: 네네.
0: 반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때쯤 거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커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두 배짜리 상품이 나왔고 이 두 배짜리 상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때마침 시장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1: 예.
0: 그러니 아까 뭐 뒷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복잡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두 배로 마치 그림자처럼 두 배로 맞춰주는 일을 하려면
1: 네.
0: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 두 배 거래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선물을 가서 사든지 뭐 이러면서 수합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맞추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뭐 리밸런싱부터 시작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늘어나니까
1: 네.
0: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그 거래 뭐 이런 것들이 폭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반대 매매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 그 26년 5월 말 상품 출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강제 청산 반대매매 금액이 한 1조 1000억 원 넘어섰대요. 반대매매가 보면 비율이 한 1% 안팎이에요. 이렇게
1: 네.
2: 보면은. 근데 이게 한 10%대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는 신용이나 미수가 안 됩니다. 100% 현금 매수 상품인데 이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1: 네.
2: 이 주식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또 담보로 이걸 담보로 해서 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담보 평가액이 떨어지면 다른 종목에서 반대 매매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반대 매매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악순환이거든요.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순응적 매매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2: 오를 때는 그 두 배를 맞추려고 더 삽니다.

0: 팝니다. 기계적으로. 떨어질 때는 그 두 배를 맞춰야 되겠네. 더 팔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파는 그 악순환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 막판에 이제 ETF 운용사들이 이걸 맞추려고 비율을 두 배로 맞추려고 더 팔아요. 더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죠. 본주 주가가. 그럼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렇게 돼서 또 거래가 되고 있다가 막판에 이게 시장이 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1: 네.
0: 그럼 막판에 또 ETF에서는 두 배를 맞추려고 또 팔아요. 다음날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지금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 출발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좀 오히려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 김충필일 텐데 네. 이게 그러면 아직 우리한테는 조금 좀 일렀던 겁니까?
2: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왜 도입했니 또는 이거 도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예 상장 폐지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거는 다양한 상품과 선택권을 늘려주는 거 그게 좋은 거죠.
1: 그게 이 도입의 취지 아니었어요?
2: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도 얘기했지만 환율 방어도 있었고요. 그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중의 자금이라는 거는 수익이 높은 데를 쫓아서 막 가거든요. 요즘은 그 국제적인 장벽이 거의 사라져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만 만들면 해외 주식 얼마든지 사시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뭐 가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이미 해외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세가 이렇게 분출을 하는데 두 배를 쫓을 수 있는 상품들 레버리지 ETF 상품이 홍콩에 막 상장되고 그러니까
1: 네.
2: 그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야 그럴 바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래하게 하자. 이거는 나쁜 방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1: 네.
2: 근데 이제 출시 시기나 타이밍이나 또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 좀 순차적으로 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상품들은 좀 야, 순차적으로 조금씩 열어주자. 이런 거 참 잘하다가 레버리지 ETF는 그냥 확 열어버렸어요. 14종목을 한꺼번에 상장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뭐 거래도 조금 막고 뭐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순차적으로 열었으면 조금은 영향이 덜했을 텐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됐습니다. 확 열었지.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때마침 반도체의 뭐 여러 가지 정점론 이런 것들이 왔지.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지.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고리로 안 들어가고 악순환 고리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악순환 고리가 지금 끊어져야 되는데
1: 네.
2: 아직은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거의 끝에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그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죠.
0: 네. 뭐 대표적으로 있어 어떻게 보자면 일단 그 조금 좀 덜 해라. 진입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수준의 대책을 내는 것 같아요.
1: 그 진입 장벽을 좀 높였습니까?
0: 네. 맞습니다.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였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개인의 자금 수도꼭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1: 네.
0: 기존에는 주식과 현금 합쳐서 예탁금이 1,000만 원이면 됐어요.
1: 아 그게 현금 1,000만 원이 아니라 주식?
0: 주식 담보금 그것도 인정해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순수 현금만 있어야 됩니다. 현금에 3,0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건 8월 초에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서 약간 좀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내에 있는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고 해도 3,0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주식이 되게 놀랍게도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본주보다 테슬라 두 배짜리 ETF를 더 많이 사요.
1: 아.
0: 그런 식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살 수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이거 3,000만 원 있어야지 사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건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초단차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너무 많이 손바뀜 일어나고 또 너무 매매가 많이 되니까 20주 단위로 묶었어요.
1: 네.
0: 지금 한 주만 하면 20주를 묶으면 지금 2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번에 거래할 때 단위가 40만 원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럼 아무래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조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좀 덜 해라라는 느낌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1: 네. 0392님께서 계좌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힘드네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2: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실 거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게 맞지. 처음에 상품 출시될 때도 이거는 위아래로 베팅하는 상품이다. 일종의 약간 도박 상품 비슷하거든요. 너 오를 거에 할래? 내릴 거에 할래?
1: 그러니까
2: 오를 거에 맞추면 두 배 줄게. 약간 이런 상품인데 그냥 일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셨다가 이 변동성에 진짜 지금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

0: 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0: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김치현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한 시에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푸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

0: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58분 날씨. 이번 주는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화성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서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지역에 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부산 31도, 광주와 대구, 제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구조물 붕괴 우려에 인근 일부 지역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0: 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중 사용은 법으로 금지했지만 사용 실태에 큰 변화가 없자 추가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새 대표가 현지 시각 20일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기간 연장을 두고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여야 대립이 치열합니다.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2016 북중미 월드컵 무적함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짜릿한 명장면과 또 이변들 그리고 한국 축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또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이거 당대표 최고위원 나가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면서요?
3: 예, 일단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네.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 보면 네.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예, 예선과 본선을 모두 거쳤을 경우에 내는 총액이 이 정도입니다.
2: 네.
3: 그런데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를 보면 그때는 기탁금이 당대표는 4천만 원, 최고위원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기탁금이 오른 셈인데요.
2: 그러네요.
3: 예, 물론 원외 만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의 경우에는 이 기탁금이 절반으로 감면이 됩니다.
2: 네.
3: 그럼에도 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이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이 원외 정치인이나 특히 이 청년 정치인에겐 너무 좀 부담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죠. 이 정민철 민주당이 정책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탁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최근에 개인 계좌로 좀 후원금을 받으려 했는데
2: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3: 예, 맞습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에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알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김보미나 이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 이 다른 원외 청년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고 지금 룰은 이 돈이 있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렇게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나 이 송영길 의원 그리고 이 여러 최고위원 후보들도 일제히 기탁금 인하를 좀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이 민주당 선관위도 일단 입장을 내놨는데요.
2: 네.
3: 요약을 해보면 최근 이 권리당원 수가 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대에 쓰는 이 홍보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좀 같이 늘었다. 그래서 이 기탁금도 좀 같이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 기탁금 문턱을 너무 낮추게 되면 후보가 좀 난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내놨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 당 안팎으로 좀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주당 선관위는 이 기탁금 감면 문

0: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탁금 제도라는 거는 뿌리가 깊은 제도긴 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좀 후보 난리 방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1: 네.
0: 그런데 굳이 이 돈을 장벽으로 해서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을 땐 또 컷오프 제도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난립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어떤 이 금액을 가지고 장벽으로 쌓는다라고 하면 원외 청년 뭐 정치 신인 이런 쪽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의 재정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충당해야 된다 이 논리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당 특히 거대 정당들은 의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거든요.
1: 네.
0: 그리고 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 받고요. 그리고 이게 두 배 이익이 되는 게 선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선거를 결과를 잘 치르면 어느 정도만 잘 치러도 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아요.
1: 네.
0: 그럼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보전은 보전대로 받는 게 특히 한국 거대 정당이 받던 이득입니다. 이거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국가에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또 이런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후보자들에게 당내 후보자들한테 전가하는 게 맞느냐.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요건이 월 1천 원 당비예요.
1: 네.
0: 네, 보통 서구 선진국의 주요 정당들도 최소 만 원은 하고 뭐 5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한국에도 소수 정당들이 오히려 당비를 월 1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걷고 있거든요. 근데 국고 보전을 많이 받고 당원들한테는 정작 별로 안 받고 이러면서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한테는 돈을 많이 내라 그러고 네,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부조리하다 이런 지적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게 뭐 또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SNS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년 후보들이 높은 기탁금 때문에 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1: 네.
2: 가능하면은 기탁금을 좀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당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돈이 정치 참여에 좀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발언 직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선관위가 그러면 기탁금 이 감면 문제를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1: 네.
2: 쉽게 말해서 당무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 친명계가 많이 포진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대룰에 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곧바로 SNS를 통해서 반박을 내놨습니다. 요약을 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이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의 공천이나 경선에 좀 위법하게 관여를 하는 경우라 이번 사안과는 좀 질적으로 경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기탁금은 청년 정치 참여 문제와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실제 이 민주당 선관이나 뭐 지도부 관계자 그리고 이 변호사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봐도
1: 네.
2: 이게 대체적으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또 이 법적인 문제와 좀 별개로 최근에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 당내 분위기는 좀 미묘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당내 선거에 최근 들어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무 개입을 우려하는 이 목소리를 좀 공개적으로 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후에 일부 이 당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의 좀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1: 뭐라고 합니까?
2: 이번 당무 개입 논란에서 물었더니 노코멘트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되고 청은 청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당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0: 일단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개입이 맞죠. 왜냐하면 이게 당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하고 개입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무 개입 자체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무 개입은 맞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냐
1: 네.
0: 했을 때 법적인 문제부터 먼저 따져보자면 이게 불법적인 당무 개입 같은 경우에 공천을 하는데 특정 인사에게 공천을 줘라 혹은 특정 인사를 떨어뜨려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개입하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한 판례로 남아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관련된 것이냐 물론 한간에서는 그걸 의심하기도 하지만 근데

0: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냥 기탁금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당에 억압을 가한다거나 네.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법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가 혹은 정당한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통 선거의 제도 룰에 대한 얘기는 선거가 닥쳐오기 전에 많이 남았을 때 할수록 논란의 소지가 덜한 게 있죠.
1: 네.
0: 그리고 기탁금 문제 이런 거는 또 굳이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일수록 선거에 임박해서 발언하는 것은 여러 좀 리스크가 따릅니다.
1: 네.
0: 그런 의미에서는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 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일이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꼭 대통령이 나서야 했을 일인가. 그러니까 당에서 평소에 당 내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했었다면 대통령이 개진했던 그 의견은 누군가는 어떤 의원이든 당원이든 개진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의견이 또 유력하게 검토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평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으면 논란도 훨씬 덜했을 것이다. 이렇게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예비경선 투표가 내일이죠. 오늘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2: 네. 민주당 오늘 오후 5시에 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그리고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엽니다. 연설회는 후보자 소개나 이 정견 발표를 포함해서 2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인데요. 여권 소위 말하는 이 당대표 유력 후보의 투탑이죠. 정청래 후보와 이 김민석 후보가 과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쓰리탑 아니고 투탑이에요?
2: 일단 저는 쓰리탑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투탑이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1: 네.
2: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뭐 최근에 나는 네거티브를 삼가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 당청 관계나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두고 좀 발언이 거칠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과연 이들이 통합의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다시 좀 선명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14명이 출마했는데요. 현역 의원과 이 원외 후보 간 경쟁뿐 아니라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좀 보조를 맞추는 이 친명계 인사 그리고 좀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뭐 인사나 비당권파가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2: 향후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은 이제 내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예비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1: 예.
2: 이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는 이 5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이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후 이 본경선 진출자들은 이 권역별 순회 경선과 합동 연설회 그리고 이 방송 토론 등을 거치게 되고요. 또 최종 당대표와 이 최고위원은 다음 달 17일에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0: 네. 이번 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보다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사이에서 더 튀는 발언이라든지 주목되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들은 과반의 득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될 만한 부분들을 경계하는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최고위원은 여러 명을 선출을 하고 과반의 득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1: 예.
0: 그러면 지지층을 잘 결집시키는 쪽이 유리한 선거가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선명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는 사이에 두 가지의 큰 변수가 민주당에 생겼는데 첫 번째는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채널 출연 발언입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강경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 쪽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이거 분열주의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 후보라든지 또 친청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예, 우리는 그런 의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못 본 척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친청계에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유시민 작가는 좀 그 당내 여론 지형에서는 고립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보안수사권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그날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안 다뤘었습니다만 조금 뒤늦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1: 네.
0: 이 검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 유지가 국민 여론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1: 그러네요.
0: 그리고 민주당

0: 지지층으로 국한을 했는데 그 국한에서 살펴보니까 유지 46%, 폐지 39%.
1: 여기도 유지가 많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를 감안한다고 해도 뭐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 정도는 보안수사권 유지를 찬성한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55대 28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네. 사실 정청래 후보의 경우는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조해왔고 이거를 당권 레이스에서는 더 유리한 소재로 활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도 출마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폐지 입장이다 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두 후보는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른 후보들이 또 혹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어떤 입장을 피력할까 아니면 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민주당이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늘리는 법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했죠?
2: 네. 민주당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차 이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현행법상 이 특검은 기본 이 90일에서 두 차례 그러니까 각각 30일씩 연장해서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요.
1: 예.
2: 권창형 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24일에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나 뭐 아니면 관저 이전 이 부실 감사 의혹 등 좀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특검에 한 달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는 건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요약해 보면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말하는 여당이 정작 이 수사 기소권 독점하는 특검은 마치 이 상설 수사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이건 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결국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 정치 보복용 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이거 총선 직전까지 이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1: 네.
2: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이 필리버스터 즉 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역시 이 법을 막을 뭐 실질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 강제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연장 법안은 내일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단 2차 종합특검이 아직 수사가 덜 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중이고 오는 7월 23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소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차 특검하고는 다른 좀 혐의점들을 종합특검, 2차 특검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라든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보통 내란 때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해서 이걸 막아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게 2차 종합특검 시각이거든요. 이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특검의 수사 너무 지지부진한데 더 시간을 줘야 되는가라는 거꾸로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기각이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특검법을 개정해서 특검이 연장이 된다고 해도 좀 동력이라든지 여론의 지지 이런 부분은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특검도 좀 서둘러서 결론들을 내줄 필요가 있겠고 정 안 됐을 때 또 특검을 연장한다고 하면은 좀 점점 더 시들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결국에 경찰이라든지 원래 수사를 했던 기관에 넘기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이게 연장이 될 것이 유력하고 더 수사는 하겠지만 특검 측에서도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친장동혁계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둘러싼 이 리더십 논란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사퇴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소위 말하는 이 친장동혁계의 최근 움직임입니다.
1: 네.
2: 아무래도 이들의 이탈세에 따라서 이 장동혁의 운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이 당내 분위기를 보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이 김장겸 정무실장
1: 네.
2: 또 이 서천호 전략부총장 등이 이 장대표의 이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원내 중진보다는 이 초선 비례대표 그리고 이 당직자나 원외 인사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도부 내에서도 이 친장계로 분류되는 뭐 김민수 조강한 최고위원도 실제로 모두 원외 인사입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소위 뭐 당내 소장파를 좀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뭐 장대표 호위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또 장대표와 좀 가까웠던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 장대표와 좀 거리를 두는

0: 비류도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김대식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이 당대표 이 특보단장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부산 북갑이 재보궐선거 당시에 박민식 후보와 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지도부와는 좀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취재 중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나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부산 지역에서 청년 간담회가 열려서 이 장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1: 예.
0: 그때 이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 부산 지역의 한 의원이 나는 장 대표랑 함께 좀 사진을 찍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일찌감치 행사장을 뜬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진이 찍혀서 친장 의원이라는 좀 이 꼬리표를 다는 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읽히는데요. 이 밖에 또 영남권 의원들이죠. 이 소위 말하는 뭐 언더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의 사퇴론과 또 임기 보장론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 대표를 좀 굳건히 지키는 소위 당내 이 핵심 중진 의원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장 대표가 대여 투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현재의 우호 세력도 좀 흩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1: 네. 어떻게 장동혁 대표 네. 흔들리고 있다고 뭐 볼 수 있을까요?
2: 의원 쪽에서의 지지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 예.
2: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물론 대선 주자군에 포함은 돼 있지만 확고하게 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거나 그 정도의 차기 주자는 아니거든요. 외연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정치 행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장 대표가 당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고 설령 장 대표가 대표직을 지키고 또 연임까지 한다고 해도 이러한 국민의힘이 본선에서 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슬슬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거냐. 그러니까 장 대표는 애초에 대표가 될 때도 김문수 전 대선 후보하고 경합을 해서 대표가 됐는데 그때도 의원 쪽 지지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앞섰을 거란 말이죠.
1: 네.
2: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당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고 그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의원들은 좀 서로 셈법도 다르고 속내가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 복잡한 사람하고 단순한 사람이 싸우면 단순한 쪽이 이기기가 쉽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좀 그리고 지금 며칠 사이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언젠가는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까 싶었던 국민들도 바뀐 거는 시간이 흘러간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쉽게 밀려나거나 그럴 일은 또 아직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정치 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죠. 한 달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정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라운드 위 명승부부터 또 우리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오늘 이 시간 속 시원하게 짚어보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간 대장정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결승전 열렸는데요. 뭐 연장전까지 가면서 치열했잖아요. 스페인이 결국 우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너무 잘하던데요, 축구를.
1: 스페인이요?
4: 네.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 4강 경기 때 프랑스 잡을 때도 아, 축구 정말 잘한다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진짜 센 프랑스인데
1: 네.
4: 그런 프랑스를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했는데 그 공격을 프랑스의 공격을 막으려고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볼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연장전까지 뭘 볼을 제대로 잡고 하는 상황을 보질 못했습니다.
1: 네.
4: 메시를 포함을 해서.
1: 네.
4: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편한 말로 상대에 거의 말려 죽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너무 잘하더라. 압도적이었다.
1: 네, 아니 뭐 세계 경기. 최고의 강팀 아닙니까? 두 팀 다.
4: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격차가 벌어질 정도니까 스페인이 진짜 강하구나 다시 느낀 것 같아요.
1: 뭐 날씨 탓이었을까요?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뭐
4: 실력 차이죠. 뭐
1: 컨디션 실력 차이다.
4: 네. 네.
5: 분위기는 그 아르헨티나 분위기였어요. 거의 아르헨티나 홈구장처럼 그 안에 있는 그 10만여 명의 관중들이 그냥 거의 다 아르헨티나 팬들이

0: 있네요.
1: 그랬습니까?
0: 그리고 아. 그 2층에 아주 작은 한 몇천 명 정도만 이 스페인 빨간 옷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하얀색 그 파란색의 그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거를 그냥 다 이겨버린 거고 사실은 저는 이번에 결승전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왜 축구를 싫어하는지 이번 결승전에서 확실히 알려졌다.
1: 왜요?
0: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이 지루하잖아요. 보면서 막 좀 졸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뛰는 선수들은 뭐 긴장감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1: 왜 너무 일방적이었어가지고.
0: 네. 일방적이고 막 그리고 스페인이 재미없는 축구를 또 합니다. 나 상대방이 공을 대땡쳐 못 만지게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1: 외신들은 어떻게 뭐 반응을 하던가요?
0: 아 이번 외신이요. 그 스페인이 아 BBC에서요. 스페인의 월드컵 여정은 카보베르데와 0-0 무승부를 시작했지만 축구계 최고의 영예인 월드컵 무승을 두 번째로 차지하는 영광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수한 기술 축구로 이 형편없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하려고 애쓴 결과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BC가 보기에도 결승전이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디언은요. 하나의 이념, 하나의 정체성의 승리였다. 흔들리지 않는 끈기 있는 신념의 승리였다라고 하면서 하늘색과 흰색으로 뒤덮인 이 아르헨티나 홈구장 같은 분위기에서 스페인이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에 스페인은 자신들의 스타일, 그들의 정체성을 고수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스페인은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었다라는 분석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의 교활한 술수를 이겨내고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 오타멘디 선수가 골을 넣는데 이게 판정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상황이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심판의 도움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아 근데 결국은 퇴장당한 측은 아르헨티나 선수가 한 명 퇴장당하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1: 네.
2: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판정 시비나 편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매 대회 매 경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저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 있었다 없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대중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골이 많이 터진 경기가 아니니까 네.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죠. 동의합니다. 3, 4위전 같은 경우가 10골이 나왔기 때문에
1: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3, 4위전
2: 저는 10골. 3, 4위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가 그렇게 되면 축구 아니에요, 그런 거.
1: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설렁설렁 뛴 겁니까?
2: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없어요. 월드컵은 3, 4회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0: 맞아요.
2: 그리고 실제로도 팀도 그냥 뭐 그동안 안 됐던 선수들 넣는다든지
1: 네네.
2: 또 수비 안 하잖아요. 사실 축구에서 10골 왜 나와요?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원래 3, 4회전 폐지론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피파는 한 경기 한 경기 더 하는 게 돈이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또 3, 4회전은 그래도 10골이 나오는 게 또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도 골 자체도 재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이 월드컵 저는 이 결승전 보면서 와 우리는 언제 정도 이런 축구 한번 해보지? 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히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게 상대에게 볼을 만질 기회 자체를 안 주니까 네. 아 왜 좀 치고 받지 좀 골도 좀 넣지 이 관점으로 보면 좀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저 축구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90분 동안 메시가 포함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에게 볼을 못 만지게 하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저는 상상력이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1: 네.
2: 야, 우리는 상대가 볼을 못 만지게 하자.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친구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수준 아니에요?
1: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 그러니까요. 네. 프랑스도 그렇게 있겠고요.
1: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진 한 장이 그 메시가 야마를 깐난 애기 때 목욕통에서 목욕시켜주고 있던 장면. 그 두 사람이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은 거잖아요. 메시와 야말의 대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일단 판정 승이죠. 야말의.
1: 야말의 판정 승이다.
2: 네, 메시를 포함을 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요. 90분 동안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습니다. 그게 월드컵 역사의 최초의 일이라고 해요. 1930년부터 월드컵이 시작돼서 100년 정도 역사인데
1: 예.
2: 결승에 올라온 팀이 90분 기준으로 해서
1: 네.
2: 슈팅 자체를 한 번도 못 때린 최초의 경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페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건 누군 간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1: 네.
2: 반면에 이제 야말은 뭐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야말은 확실히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축구를 하는 상대에게 기회조차 안 주는 숨 막히는 축구를 하는 스페인에서도 19살짜리 선수가 에이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스페인이 한쪽으로 싹 아르헨티나를 모아놨다가 반대쪽으로 또 야말 보고 땅 찹니다. 야말이 1-1로 거기서 치고 시작해요. 그게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는 건데
1: 네.
2: 와, 저 역할을

0: 계속 주네. 제 역할을 계속 해내네. 이런 거 보면 물론 이번에 이제 월드컵은 야말이 약간 부상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트가 아니어서 더 많은 뭐 어떤 득점이라든지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죠. 물론 야말은 드리블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어요.
1: 네.
0: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하드캐리해서 월드컵 우승 시켰다? 원래 이번 월드컵 시작할 때 18살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생일 지나서 19살.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18, 19살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이제 메시의 퇴장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감은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야말이라는 새로운 태양을 좀 맞이하는 그런 대회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이용주 캐스터도 이 두 선수의 결승전 대결
2: 네.
1: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죠.
2: 사실 뭐 기대감에 비해서 뭐 볼 게 없었다. 근데 사실은 메시도 할 말은 있는 게 메시야 이제 너 골 넣어야지 했는데 약간 조세호 씨 같은 거잖아요. 아, 공이 없는데 어떻게 골을 넣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야말보다는 그 스페인에 사실은 야말이랑 같은 동갑 나이에 파우 쿠바르시라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 친구가 이번에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어요.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전 경기 출전하고 이번에 스페인이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딱 1점 했어요. 그 수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
1: 아, 대단하네.
2: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수비수 19살 파우 쿠바로 씨가 있는 건데
1: 네.
2: 사실 야말보다 이 친구가 더 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득점왕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도 많이 그 주목받았었는데 득점왕은 은바페가 가져갔네요.
0: 네. 뭐 은바페는 자격이 충분했죠. 이번 은바페가 놀라운 거는 이 올 시즌에 있었던 자기가 참가했던 웬만한 대회 다 득점왕을 휩쓸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득점왕,
1: 네.
0: 유럽 챔피언스 득점왕, 월드컵도 득점왕. 이 정도면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2: 그런데 세 개 다 우승을 못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록이에요. 네.
0: 개인은 성취를 이뤘지만 네. 팀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1: 네. 그래서 은바페도 좀 아쉽다는 말을 했죠. 자기는 결승전에서 뛰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0: 그게 훨씬 더 큰 영광일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좀 있을 거고 또 하나 살짝 뭐 논쟁거리 아니지만 말이 좀 나오는 건 음바페가 메시와의 격차를 벌렸던 게 결국 3, 4회전에서 두 골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순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뭐 기록적으로도 1등이고 역사는 1등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3, 4회전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애매해요. 그 경기에서 10골 났는데 어떤 선수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4, 5골을 때려 넣었다고 쳐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느슨한 경기에서.
1: 네.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운 2022년 카타르 때 음바페가 역시 득점왕. 득점왕이었었고 또 이번에도 연이어서 득점왕을 차지했네요.
0: 월드컵만 놓고 보면요. 월드컵은 메시가 아니라 그냥 음바페예요. 월드컵에서 보여주는 음바페의 득점 레이스는 말도 안 되는 선수입니다. 자기 뛴 경기 수만큼 해서 이 골을 넣고 있고요.
1: 네.
0: 실제 개인 통산으로 보더라도 메시를 이미 제쳐서 최다골인데 아직도 음바페는 뭐 한두 번은 더 월드컵을 나올 선수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그 기록은 뭐 계속 스스로가 경신하게 될 겁니다.
1: 예. 어떻게 보세요? 2년 연속 대회 네. 월드컵 저 득점왕.
2: 아, 놀라운 거죠. 메시는 6번 월드컵 나와서 33경기 뛰면서 21골 넣었는데 음바페는 네. 월드컵 3번 나와서 22경기 만에 지금 똑같이 메시랑 23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기록인 거고 사실은 저는 또 음바페 말고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게 홀란드 선수였어요. 노르웨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파민을 많이 줬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노르웨이라는 팀을 데리고 홀란드가 막 8골을 넣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이제 준결승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1: 네.
0: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스페인의 경기력에 앞에 혼란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는 팀이 됐을 거다. 경기마다 막 5골, 6골씩 넣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요.
1: 그렇군요. 이번에 MVP는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가 차지했네요. 그리고 메시는 이제 실버볼하고 실버부츠를 받았고 네. 아쉽게.
0: 그러니까 네. 이제 뒤에 볼이 붙는 건 이제 MVP를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골든볼 하면 MVP. 부츠가 붙으면 이제 득점왕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로드리는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축구 있죠. 90분 내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길을 그냥 이제 꺾어놓는 볼 아예 자체를 주지 않는 그 축구의 상징이에요.
1: 네.
0: 미드필더 딱 쓰는데 이 선수가 패스맵을 이 월드컵에서 한 거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경기장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대단한 패스들을 거의 다 성공시켜버립니다. 평균 패스 성공률이 한 90 얼마가 돼요.
1: 그래요?
0: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선수고 원래는 맨시티에서 조금 부상이라든지 이런 여파 때문에 아 이제 조금 뭐 떨어지나 이런 게 있었는데 월드컵 무대 딱 나오니까 그냥 분출되고요. 사실 이번 월드컵만 저는

0: 딱 따지면 아까 뭐 쿠바라 씨도 얘기했고 뭐 야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로드리의 대회예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로드리가 미치면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고 로드리가 이렇게 패스도 엄청나게 하지만 상대가 로드리를 못 넘어가요. 로드리를 넘겨야 슈팅을 때리는데 로드리를 못 넘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로드리는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이번 대회 정말 최고의 선수였다. 골든볼의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1: 메시의 실버볼과 실버부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약 우승을 했다면 당연히 골든볼을 받았을 거고요.
1: 네.
0: 또 그 우리가 최고의 선수에게 준 발롱도르도 그냥 메시가 가져갔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이번에 이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하나씩 밀려 있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은 월드컵이 이제 좀 지나고 나중에 야 2026년 북중미 어땠어?라고 떠올리면
1: 네.
0: 팀을 얘기하면 아마 카보베르데. 그 다음에 와 정말 축구 잘했던 팀 하면 스페인.
1: 네.
0: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메시를 꼽을 것 같아요. 이 메시의 임팩트. 우리나라로 많이 됐는데 그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였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논쟁이 있냐면 우리 고트 논쟁을 하잖아요. 모든 스포츠.
1: 네.
0: 누가 역사상 최고야? 농구. 야 마이클 조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펠레 마라도나 메시.
1: 네.
0: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라도나는 일찌감치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고 메시와 펠레였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약간 주류적 시각은 뭐냐면 이젠 메시가 펠레를 넘어섰다. 그래서 메시를 1탑으로 놓는.
1: 네. 네.

0: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만 39세면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1: 사실 조기 축구에 나가도 좀 어르신 쪽으로 빠져야 되죠.
2: 중장년 팀에 속해야 돼요.
1: 네. 막 20대 30대 분들이 아 저, 어르신 저쪽 형님 저쪽에서 차세요 뭐 이런.
2: 그렇지.
1: 근데 월드컵과 같은 그런 무대에서 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원이 아니잖아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끌어가는 위치와 역할이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사실 오늘 스페인처럼 완벽하게 저렇게 해버리니까 못한 거지. 메시에게는 정말 한두 번 기회가 나오면 해내는구나를 계속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월드컵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0: 대단한 선수다.
2: 그 아르헨티나는요.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이기는 팀이에요. 근데 이기는 그 이유는 딱 하나. 메시 하나뿐이었습니다.
0: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결승까지 오기까지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2: 네.
0: 뭐 약간 그 정치적인 현수막 들어서 잉글랜드 전 때.
2: 네. 예. 준결승을 승리한 다음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라스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이게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이 정치적 행위, 그라운드 위에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는 지금 판단에 피파가 지금 들어선 것 같은데요.
0: 예.
2: 그 아시다시피 이 말비나스 제도가 사실 포클랜드 제도거든요.
0: 네.
2: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예. 예. 근데 이제 1982년에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유권 주장하면서 둘이 전쟁을 벌여서
0: 그랬었죠.
2: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누구 땅이냐라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사실 이게 또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2014년 슬로베니아의 친선 경기 마친 뒤에도 같은 글귀 적힌 배너를 들어서 피파로부터 4천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같은 벌금 처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선수들이 뭐 모르진 않았을 텐데 예,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1: 그만큼 그 땅이 아르헨티나 땅이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과 생각이 있겠죠.
0: 네.
1: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슈는 사실 그거는 이제 뭐 피파가 뭐 벌금 이슈 정도 때릴 것 같은데 좀 더 축구 쪽의 이슈는 뭐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헨티나가 너무 거칠다.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0: 네.
1: 조금 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더티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0: 네.
1: 물론 그렇게 안 보는 데도 있고 축구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오늘 경기 끝나고도 아르헨티나 파레데스 선수가 스페인의 선수와 막 몸싸움을 하면서 실제로 막 내동댕이 치는 이런 영상이 지금 굉장히 바이럴 많이 되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축구 쪽에서는 이슈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스타일 때문에.
0: 오히려. 네. 네. 근데 또 메시가 국민들 뭐 어려운 경제 현실 위로했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 네, 맞습니다. 메시가 지난 15일 이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꺾은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잉글랜드전 승리는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국민이 간절히 원했던 매우 중요한 승리였다. 아, 상황이 어렵거나 일자리가 없고 월급으로 월말까지 한 달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다. 잠시 동안이라도 이러한 기쁨을 국민들께 선물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0: 네, 따뜻한 말인데?
2: 따뜻한 말이죠. 근데 그 워딩이 이 워딩이거든요. 메시가 쓴 게 월급이 월말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이 워딩을 썼어요.
0: 네.
2: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아르헨티나 그 내부에서 예전에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요즘에 많이 안 쓰지만 그거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다라는 걸 메시가 자신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에요. 근데 메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는 국민들이 월급으로 한 달을 힘들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밀레이 대통령 라디오 인터뷰에서 축구 선수들이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아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 네. 또 한 명의 대통령 있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결승전에 뭐 참석하느냐 마느냐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직접 관전을 했어요.
1: 뭐 대통령이니까 관전할 수는 있는데 이번 월드컵은 어쩌면 또 하나의 기억은 트럼프로 기억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을 좀 이상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전화해서 야 풀어줘.
0: 그러게요.
1: 풀고.
0: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 아, 가능하지 않죠. 완전 비상적이죠. 이건 두고두고 5점으로 남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미국이 져서 그렇지 진짜 그런 상태에서 이겼으면 두고두고 아마 최악의 판단, 최악의 비파라고 판단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왔는데 이제 그 관중석에서 이렇게 보다가 인판티노 회장이 이게 우승 트로피를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빡 저 라이브도 보는데. 네.

0: 이렇게 한번 만져보라고 이렇게 또 주는 게 라이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좀, 좀, 아, 좀 막 그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아이고, 회장님, 대통령님,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꼭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잘 모르는 외부의 뭐 이런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축구협회장인데, 약간 좀 이렇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네. 우승할 때,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 옆에서 찍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시겠죠? 우승하면은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우와 하면 막 이제 꽃가루 그쵸, 날리고 그쵸. 좋아하잖아요. 이때는 빠져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선수들만 쫙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임파트 회장이 막
1: 같이 찍었어.
0: 대통령 좀 나오셔야 됩니다. 아 나가야 돼? 막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도 이제 뭐 그냥 뒷얘기로.
2: 아니 나갈 때도 아 그 트럼프 그 양반이 끝까지 미련이 남았나 봐. 알죠 알죠. 보니까 끝까지 안 나가려고 계속 뒤로 쳐다보는데 임파티나고 막 끌고 나가요. 야 정말 이 사람 대단해.
1: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축제였군요. 근데 이번에 처음 뭐 하프타임 쇼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과 말이 많던데요.
2: 맞습니다. 네, 토크 스포츠에 출연한 웨인 루니가 이번에 하프타임을 보고 한마디를 걸렸는데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바이럴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워딩이냐면 저기에 나오는 아티스트들 다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근데 하프타임 쇼는 개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갑자기 마돈나랑 이 호나우두 호나우딩요 같이 나오고요. 네. 중간에 BTS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왜 할렐루야가 지금 하프타임에 왜 나오지?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7분 걸렸는데 13분을 공연하고 14분을 무대 설치와 철거에 썼습니다. 그래서 외신의 평가는요, 가디언 음악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스타 군단의 월드컵 하프타임 쇼라고 얘기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축구 경기보다 미국식 스포츠 이벤트에 가까워진 변화상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도 필요할까는 의문점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 아니 뭐 하프타임 쇼는 뭐 하여튼 뭐 축하하기에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게 이 길어진 중간의 시간이 선수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0: 몸이 식죠. 네, 그래서 몸이 식는 문제가 있어서 리듬감이 깨질 수 있어서
1: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0: 부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몸이 어쨌든 쭉 이렇게 달궈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깨지기 때문에 루틴이 그거는 이미 이거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문제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번 월드컵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도입됐던 것 중에 아마 그냥 계속 쓰는 게 있고 야 이건 폐기하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봐서는 폐기가 유력한 것이 결승전에서 너무 길었던 이 하프타임 쇼.
1: 네.
0: 이거는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1: 이건 뭐 전례가 없었던
0: 그렇죠.
1: 건가요? 전에.
0: 원래 규정에 15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늘린 거잖아요.
1: 뭘 하더라도.
0: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 먹는 시간.
1: 수분 보충 시간.
0: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4쿼터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1: 네.
0: 이거는 아마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1: 근데
0: 나머지는 저는 뭐 긍정적인 것들은 교체할 때 좀 빨리 나가는 거, 스로인 빨리 하고 볼 처리 빨리 하고 골킥 빨리 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경기를 전체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그 두 가지는 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폐막식 행사로 톰 크루즈도 등장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2: 맞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폐막식 공연이 열렸는데요. 그 공연에서 일단은 정호연 배우, 그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네. 우리나라 배우가 월드컵을 그냥 배달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1: 월드컵을 배달하다니요?
2: 그 월드컵 그 트로피 있잖아요.
1: 트로피를?
2: 그거를 배달을 했다니까요. 이분이. 그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한 건지 감도 안 와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잘 된 거야.
1: 정호연 배우가.
2: 네.
0: 이번에 호프도 터지는 건가요?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정호연 배우가 주연이셨다고.
2: 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리머 아이쇼 스피드가 나왔고요. 포스트 말론 스웨이리까지 나와서 자신들의 히트곡을 불렀는데 좀 황당했던 게 톰 크루즈가 갑자기 연설을 하는 거예요.
1: 연설.
2: 뭐 축구에 대해서 뭐 설교를 하듯이.
1: 네.
2: 아니 뭐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축구를 보는 것도 아닌데 월드컵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톰 크루즈 미국 사람이 심지어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1: 아, 무슨 퍼포먼스를 연출한 게 아니라 연설을 하는
2: 네,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니퍼 허드슨 씨가 미국 국가를 갑자기 불렀거든요.
1: 네.
2: 개최국이라고. 근데 그것도 좀 웃겼죠. 그럼 뭐 그럼 멕시코랑 캐나다 국가도 불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잘 불러서 저도 뜬금없이 미국 애국심이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구자철, 기성용, 이천수, 김영광 이런 전 국가대표 선수들도 쓴소리를 좀 했죠.
0: 네, 네. 뭐 계속 잇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정도로 문제가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지적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바꿔야죠. 우리 한국 축구가 초유의 상황 아닌가요? 회장과 감독이 동시에 없는.
1: 네. 네.
0: 그리고 지금 아마 가장 한국 축구가 이래저래 저점의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좀 쇄신할 것인가 지금 혁신회의도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1: 네.
0: KBS에서 인터뷰했던 해설하고 있는 이영표 위원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 한두 명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번에 이제 지방의 지역에 있는 협회장들의 부산시 축구협회장, 전북 축구협회장 이렇게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게 소개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0: 예. 둘 다 똑같이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승부 조작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하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인 거 현실인식이죠. 마치 경제에서 우리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주가 조작 뭐 그거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스포츠에서 승부를 조작한다는 건 그냥 스포츠의 본질 다 뭉개버리는 거죠. 경제에서도 주가를 조작했다는 건 똑같은 건데
1: 네.
0: 아 저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느끼는구나. 아 이건 전체적으로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끌고 왔던 사람들 자체의 변화들 일신하는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은 참 요원할 수 있겠구나. 한국 축구의 어떤 혁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이영표 뭐 해설위원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이 혁신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혁신위원회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농부가 거기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저는 축구협회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혁신위가 해야 될 거는 그 농토가 지금 너무 척박해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단 말이죠. 혁신위는 이 농토를 기름지고 그다음에 평평하게 다시 펴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좁아요. 한 190명 정도가 있는 그 사람들끼리 그라운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먹으면 회장도 선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뭘 하면 다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지만 관리가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심판도 내가 뽑아서 내가 경기를 치르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양새라는 거죠. 이 형태를 좀 쪽 190명만의 그들의 그라운드를 넓게 만들고 기울어져 있는 거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보고 여기서 이제 농사 지세요. 농사 지실 분 손 드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 손 들면 여기서 이제 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경쟁을 하겠죠. 그중에 우리는 더 잘한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회장을 뽑거나 무슨 뭐 감독을 뽑는 데가 아니고 네.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이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체계, 조직 이거를 이게 크게 이게 굴러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땅을 좀 개간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축구인들이나 축구협회 차원에서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뭐 주요 대회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뭐 축구협회 회장 선임도 중요하고 이제 새로 국가대표 감독 선임도 중요한데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0: 지금 그러니까 축구협회장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가 이제 정관을 좀 바꿨죠.
1: 네.
0: 대한체육회 자체가 회장 선거를 하는데 41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9만 명 정도가 이제 선거인단을 더 넓게 하는 그게 아까 제가 했던 축구협회도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1: 장을 넓히는 거.
0: 그게 이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모법 같은 거죠. 대한체육회 밑에 저 축구협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상위가 이렇게 바뀌면 밑에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됩니다.
1: 네.
0: 그 과정을 밟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일이나 선거를 해야 된다. 뭐 선거인단이 얼마 된다. 이거를 손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늘어질 공산이 있어요.
1: 근데 협회장이 선임이 돼야 국가대표 감독도 선임이 될 수 있는 거죠?
0: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정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1: 상관이 없어요.
0: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1: 권한대행 할 수 있습니다. 체제에서
0: 네,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저는 감독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거나 누군가를 뽑는 게 현재 이 무너지거나 흔들려 있는 한국 축구에 가장 우선해야 될 문제인가요?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자꾸 사람은 이런 문제 나올 때 궁금함을 유발하고. 다음에 되게 섹시한 주제예요. 누구야 누구야? 누가 와? 누가 회장이야? 그러니까 막 그 막 기사에도 막 나오죠. 누가 뭐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 사람을 지금은 사람을 논의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1: 네.
0: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뭐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도려낼 게 있으면 도려내고 새로 채울 게 있으면 채워 넣어서 아 오케이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리더십은 어때야 돼? 아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의 회장 이런 식의 감독 이 논의로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딱 갖다 놓으면 사람 한 명이 놓으면 메시아처럼 신비의 영주의 이런 느낌으로 아, 한 명이 오면 우리 모든 걸 구원해 줄 거야 이 논의 구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 누굴 뽑는 사람은. 게 중요하니라 어떤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0: 아주 중요한 아. 말씀이십니다. 네,
2: 그리고 중요합니다. 사실 이 대한체육회가 정관 개정 직후에 60일 내 선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서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2: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규정 자체가 지금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해외 사례를 조금 보면은요. 독일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리 사건 이후에 지배 구조를 그냥 개편을 해버렸고요. 일본 축구협회도 여러 차례 정관을 수정하면서 권한을 분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FA도 역시 독립 이사제도를 확대해서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좀 줄였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막 급하게 누군가를 찾아서 뭐 위원님 말처럼 뭐 메시아처럼 그 사람이 다 해주겠지 뭐 이러지 말고 이번에 그냥 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좀 집중을 하고 굳이 사실은 뭐 축협회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축협회장 없으면 뭐 우리 축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독은 뭐 없으면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축구협회장 뭐 천천히 해도 되니까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축구협회장 뽑는 게 지금 직선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0: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 여지가 있는데 뭐 전체가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수, 감독, 심판 등등등등 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 네.
0: 근데 지금 190명으로 뽑았던 겁니다. 이거를 최대한 좀 늘리자. 근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늘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저도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뭐 수천에서 뭐 만 단위 이상도 가지 않을까 선거인단이 이 생각을 해봅니다.
1: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선거제도도 개편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벼랑 끝에선 한국 축구 또 실질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 두 분께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저는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거는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와 무엇을 바꿀 거냐인데 지금의 시간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시간이다. 책임 규정을 시간 규정을 하고 싶고요. 그런 기반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좀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누가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안 보였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구협회장은 도전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거기는 어차피 그 사람들 계속 되는 거 아니야. 190명 그들 사람들이라며 내가 들어간다고 돼? 그러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준비도 안 했던 거죠. 근데 판을 넓혀주면 아까 했던 것처럼 농부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땅만 만들어주면
1: 네.
0: 아 의지 있고 능력 있는 농부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겠죠.
1: 박무성 위원도 그 분들 중에 한 분.
0: 아 저는 제 지금 이거 잘하는 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무슨 농사 지으시려고.
1: 이영주 캐스터도 한마디 해주세요.
2: 아, 저는 그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는 이 선수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축구 못한다고 선수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1: 아,
2: 네, 조별리그 통과 못하고 두 골 넣고 왔으면 사실 혼나야 되죠. 근데 비판은 조금 있어도 비난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너 좋은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팬들이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 존중을 받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박지성 위원이 처음에 축협 개혁 목소리 냈을 때 침묵하고 팬들에게 선수만 응원해달라고 한 것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선수들이 축협이랑 같은 편인 것 같아서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가 매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겪었어도 우리는 아직 우리 선수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달라.
1: 네.
2: 피해자의 관점에서 내부에서 선수로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에게 좀 솔직하게 말을 좀 해달라. 개혁이란 게 결국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국가대표가 우리 편이라는 걸 이번에 좀 확실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1: 이분이 욕심 있으신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거의 유세
2: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자, 우리 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두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2016 북중미 월드컵은 끝났지만은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한 또 K컬처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한 주가 시작됐지만 이번 한 주는 쭉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북 의성군으로만 호우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 예보고요. 돌풍, 천둥, 번개 유의하셔야 되겠고 소강 상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보된 남부지방과 제주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내내 글피까지 흐림 예보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의 곳에 따라 비가 오고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60mm 앞으로 내릴 강우량이고요. 내일도 역시 수도권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해 30에서 120mm까지 비가 예보돼 있고요. 남부지방으로는 대부분 내일 5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만 비가 올 때 기온이 떨어졌다가 비가 그치면 습한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폭염특보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강릉이 27, 세종 대전 31, 광주 부산 32, 제주 33,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포항이 37도까지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은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물 붕괴 우려에 인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부부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의 일환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비상계엄 등 관련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주요 안건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부여와 공주 등지엔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기 하층에 수증기가 밀려들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야간 시간대 폭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엔 시간당 50mm, 충남 서해안과 강원 영서 남부엔 시간당

0: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호우가 예고된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대 120mm 이상, 충남 북부 서해안도 100mm가 넘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접근해선 안 됩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주춤하는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사흘째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우려 때문에 인근 상가 공장 지역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 벌써 55시간이 넘었지만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초 어젯밤 11시쯤 주부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6층 불길이 밤사이 다시 커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건물 외벽 일부를 철거해 내부 연기를 빼내고 물을 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와 맞닿은 화물차 진입 구간인 5층에는 소방대원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도 유지하고 있지만 불이 잘 붙는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 있고 선반 구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구조물 일부가 붕괴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부터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 안쪽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대상은 상가와 공장이 밀집한 물류센터 남쪽 지역으로 주거 지역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는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와 소방당국은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현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해구는 오늘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선관위 경비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번의

0: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합수부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PC에 남은 기록 등을 확보해 외유성 출장이 추진된 배경과 결재자 등을 살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안이 상정됐나요?
2: 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예정된 시간대로라면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갱신됩니다.
1: 이 민주당이 연장안을 주도하고 있는데 연장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 예,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중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내놨는데요. 국민 요구에 역행하는 거라며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1: 이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2: 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은 혈세 낭비이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용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조금 전 본회의 전 의원총회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앞서 정정심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네,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처 주자로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나설 걸로 보입니다. 통상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나면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요. 결국 내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민주당이 의석수로 이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벌써 50일 가까이 상임위 가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국회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2학기부터 시범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수업 시간에만 금지했었는데 좀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엔 규제가 학교 자율이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이른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를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수업 외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지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미군 한 명이 더 숨졌습니다. 두 나라가 공격과 보복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0: 더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라크에서도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전날 격추한 이란 공격 드론에 불발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폭발물 처리 요원은 아니었고 드론 폭발 당시 파편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는 이란 공격을 받아 미군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하면서 미군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이란의 해안 감시시설과 방공망,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미군이 희생된 요르단 기지를 공격한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은 남서부 다르코빈 원전 건설 현장도 미국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당 시설이 건설 초기 단계로 마지막 점검 당시 핵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타격이 있었더라도 방사능 누출 위험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두 곳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응징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으로 군용기 배치를 늘리고 영국과 독일 전투기가 이스라엘로 전진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면전이 재개될 경우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공격했고 이란은 주변국 담수화 시설을 겨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연장 후반 극적인 골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는 2연패를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에 압도당한 아르헨티나는 정규시간 90분 내내 단 한 차례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 엔소 페르난데스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기세를 몰아 더욱더 몰아붙인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포로의 크로스를 니코 윌리엄스가 헤더로 떨어뜨린 뒤 토레스가 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시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을 지켜낸 스페인은 1대0으로 승리해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의 영예는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가 차지하게 됐고 2007년생 스페인 수비수 쿠바르시가 영플레이어 상을, 스페인의 수문장 우나이 시몬이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대회 우승에 이은 2연패 위협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39살의 나이에도 최고의 축구 실력을 뽐냈던 메시는 준우승에 그치며 눈물로 자신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유럽에서는 초강력 폭염에 대기까지 건조해지면서 스페인에서 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절반 정도 면적이 불에 타면서 주민 약 2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6일부터입니다. 농기계 작업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 사흘 만에 13,00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로는 14,0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닷새 만에 27,000여헥타르, 대략 서울 면적 절반가량이 불에 탄 셈입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약 2,000명에 이릅니다. 한편 여름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이례적 폭염 속에 역대 최악의 화재를 맞았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변 산림으로 번지면서 주택 100여 채가 순식간에 소실됐고 400여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유럽 전역에서 화재로 소실된 면적을 모두 더하면 모두 16만 7천여 헥타르, 서울의 3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처럼 극단적 기후변화로 유럽 전역이 산불 위험지역으로 변한 가운데 스페인에는 이번 주 또다시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코스피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1분쯤 유가 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 하락한 6,643.58로 거래를 시작해 6,700선까지 올랐지만 다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앞서 오늘 오전 10시 52분쯤 매도 사이드카 가 발동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거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가계 일반이 마이너스 14, 가계 주택 마이너스 11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0으로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태도지수 마이너스는 대출 심사 강화를,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김 경무관을 소환해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사건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빌린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연 1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해준 신종 불법 사금융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공조해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강습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사업자들에게 권장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요가나 필라테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소아청소년과를 찾아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것 진료를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없거나 부족해서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실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전문의 자체가 없는 무이촌도 평창군, 단양군, 순창군, 담양군 등 모두 15곳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곳 중 하나인 전남 보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곳 주민들은 자녀가 아프면 주로 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가슴을 졸이는 부모들이 참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그렇잖아도 요즘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 출산과 육아의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는 이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의 의료 환경부터 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것 진료는 병원 진료나 입원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뜻하죠. 이것 진료에서 앞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두 글자고요.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지읒입니다. 이응지읒,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뭘까요?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도 혹시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서 이것 진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 뭐 지역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또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죠. 비가 내리고 있어서 글쎄 교통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김민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오후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광주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3회 4터널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도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교터널에서 북 수원 사이와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 둔내 부근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새벽부터 빗줄기가 강해져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이어 이라크에서도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졌고 이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피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0: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5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이것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5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00여 명이 실제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해요. 소청과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소청과 전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뭐 서울 강남구라고 하고요. 이처럼 크기만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여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병원 진료나 입원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것 진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두 글자를 맞춰주시는 것이 오늘 퀴즈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779님. 이거 진료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수도권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예요. 네, 정말 정책하시는 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은주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도 이거 출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보건복지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1530님은 오늘 대구 날씨 너무 덥네요. 구미에서 대구로 이거 진료 가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이네요. 구미도 작은 도시는 아닌데 지방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라고 실정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대체로 뭐 비슷한 의견들 많으시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일심 동체로 한 입으로 또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계신데 하여간 좀 개선이 될 부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나누도록 하죠.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이하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3: 네, 날씨 어떻습니까?
4: 네, 부산은 지금 마른 장마로 비는 거의 오지 않으면서 습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습도가 더욱 높은데요. 저도 오늘 출근길에 광안대교를 지나는데 대교는 물론 건물 모습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정말 짙게 끼어 있더라고요.
3: 네.
4: 예, 부산에서 해안 지역 지나실 때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부산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 강수 특성상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차이가 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의 기세도 더 강해지면서 30도를 크게 웃돌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부산 날씨는 29.8도입니다.
3: 네. 자, 부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4: 네, 요즘 부산에서는 전국 연극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리면서 전국 대표 극단들의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연극제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3: 네, 일단 이 대한민국 연극제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극단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개최지를 옮겨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연극제는 지난 1983년 부산에서 시작된 전국 지방 연극제를 모태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극인들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산에서 16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지난 1일에 개막해서 오는 26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부산시민회관 또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등 부산 곳곳에서 공연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방송 기준으로는 연극제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본선 경연도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3: 네, 그 1983년에 처음 시작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16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또 열리는 만큼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극제 슬로건도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4: 네. 이번 연극제 공식 슬로건이 바로 왔다마인데요. 이 부산 사투리 감탄사인 왔다에서 착안한 표현이고 1983년 부산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시 부산으로 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네. 그럼 뭐 이번 연극제만의 특징은 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4: 네, 이번 연극제는 시민들이 직접 보고 만들고 또

0: 참여하는 축제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전국 대표 극단들의 본선 공연은 물론 시민 연극제, 거리 공연, 특수 분장 체험, 가족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전당과 부산 시민회관에서는 부산 연극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연극인 약 180명의 사진을 전시하는 부산 연극인 인물전도 마련이 돼서 부산 연극의 역사도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 연극제를 준비한 집행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전국에 연극제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연극제 예선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 연극제, 경기 연극제, 뭐 광주 연극제, 충남 연극제, 서울 연극제 뭐 이런 식으로 각 시도마다 연극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4월까지 예선대회를 개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작품 한 작품만 이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아, 전국대회 같은
1: 거? 네, 예. 그래서 대통령상을 놓고 전국 16개 시도 대표 단체가 경쟁을 통해서 경연 형식으로 이렇게 치르는 그런 한 달간의 대한민국 연극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왔다마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연극인 사진전에서 부산에서 그동안 연극을 하신 분들의 모든 인물 사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도 같이 겸하고 있고 공연이 있는 날 각 공연장에서 이제 프린지 광장이라 해서 이제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공연 예술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또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3: 네. 이번 연극제 가운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시민연극제가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 네. 시민연극제는 어떤 행사입니까?
0: 네. 사실 대한민국 연극제에는 전문 배우들 못지않게 주목받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시민 배우들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시민 연극제는 전문 연극인이 아닌 생활 연극인들이 무대에 오르는 그런 축제인데요. 전문 연극인들의 경연과는 별도로 일반 시민들도 연극을 직접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연극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배우와 연출 출자 또 무대 스태프로 직접 참여하면서 생활 속 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또 전국의 생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공연을 보고 교류하면서 지역 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이 생활 연극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0: 말 그대로 연극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뭐 자영업자나 주부, 대학생, 은퇴한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3: 네.
0: 낮에는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퇴근 후에 저녁이나 주말마다 모여서 대사를 맞추고 몇 달씩 연습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겁니다.
3: 네. 그럼 올해 시민연극제에는 어떤 팀들이 참가했습니까?
0: 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연극제가 진행됐는데요.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두 8개의 시민극단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3: 네. 뭐
0: 부산과 경남을 비롯해서 대구, 전북, 충북,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생활연극인들이 참가했고요. 뭐 연령과 직업도 다양했고 작품의 소재도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 또 지역사회의 문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폭이 아주 넓었습니다. 전문 극단의 본선 경연처럼 순위와 수상 결과도 있긴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실 경쟁보다는 서로의 공연을 응원하고 배우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3: 네, 우리 이하나 리포터도 그 연극제 마지막 공연이 열린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찾은 날 본 무대는 대구 일반인 극단 해아람 팀의 무대였는데요.
3: 네.
0: 공연 제목은 누에의 둥지였습니다. 여차저차에서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었는데요. 물론 이 전문 연극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사나 시선 처리가 조금은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백석이 조금 안 되는 소공연장을 관객들이 가득 채웠더라고요.
3: 네.
0: 그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들었고 또 연기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현장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2: 대구에서 온 해아람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잔잔하게 살아가는 멧돼가 같이 살아가는 잔잔한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에 둥지예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연습했는 걸 솔직하게 진정성으로 관객들이 좀 감동을 받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4: 수상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고.
2: 사실 뭐 저희들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영광이지만 또 이양지사 왔으니 또 그런 영광을 한 번 더 안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솔직히.
5: 누구도 죽이려 없는 구멍을 쳐박아둔다.
6: 아파 마귀야. 때리면 나빠.
5: 조용히 안 해.
3: 뭐 현장 분위기가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네. 그 공연 관람하신 분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뭐 관객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랐지만 서로의 무대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만큼은 모두 같았는데요. 네. 그럼 현장에서 만난 극단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7: 나름 다 특징도 있고 그 재밌게는 봤는데 저희 팀이 좀 더 잘했어요.
8: 가슴이 좀 찡하죠. 옛날 시대극인데 그때 이제 옛날 엄마도 생각나고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저도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여기 따님 역할도 그 옛날 오른말을 생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참 좋았어요. 서정적이고. 뭐 조금 뭐 부족하신 분도 있고 솔직히. 근데 또 이제 프로처럼 또 뛰어나신 또 분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이렇게 섞여서 그래도 뭐 조화롭게 내용은 좀 좋았어요.
9: 이 연극제는 16년에 한 번 만나실 수 있는 거의 순회다 보니까 16년 만에 한 번이라 네. 그래서 어쩌면 16년 후에 다시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나와서 즐기셔야 합니다.
3: 예, 하여간 이 시민연극제는 막을 내렸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연극제는 아직 계속되고 있죠.
0: 네.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극단들이 오는 26일까지 본선 경연을 이어갑니다. 네. 서울 대표 극단은 갑신정변을, 또 제주 대표 극단은 제주 4.3을, 인천 대표 극단은 인현동 후쿠지 화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등 우리 사회와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부산 대표 작품 민 연극제자소 제작소 동력의 품이라는 작품도 오는 22일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부산 이하나 리포터였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소개를 좀 먼저 해야겠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 책방일주 독서가 피서다라는 기획으로 전국의 독립책방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가볼 곳은 전주인데요. 고경민 리포터 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3: 네, 먼저 지난 17일부터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주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10: 네, 일단 전주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녁까지 또 최대 40mm 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전북 지역 곳곳으로는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군산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수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큰 수해는 없었지만 이번 한 주 내내 이어지는 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고요. 무더위도 심해서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더위에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이 32.5도, 체감온도 33.7도입니다.
3: 네. 자, 뭐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라디오 전국 일주가 기획한 전국 책방 일주, 지역의 아주 매력적인 독립 서점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그 첫 번째 고장이 바로 전주예요. 네. 오늘 어딜 다녀오셨나요?
10: 네, 책방일주 첫 주자로서 자칭 책의 고장 전주에서 있었던 특별한 피서 현장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시원한 곳 찾아 떠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무더위를 피해 찾은 곳은 계곡도 바다도 아닌 책 속이었습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4회 전주책회 현장에 다녀온 건데요. 전주책회는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독립서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독립출판사 출판 북페어입니다. 특히 올해는 130개 팀이 참여해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문화공판장 모의장과 작당 총 2개 층에서 진행됐는데 물반 사람반이라는 말처럼 책반 사람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네. 방문객들은요 한 손에는 구매한 책을 또 한 손에는 부채나 선풍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이 무더운 날씨에 책회로 시원한 피서를 온듯 싶었는데요. 책을 사고 파는 장터를 넘어서 책을 만든 사람과 읽는 사람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책문화 축제였습니다. 먼저 전주 책회를 총괄한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김지연 사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1: 전주는 예전부터 책을 직접 찍어내던 완판본의 고장이자 조선 왕조 실록을 지켜낸 기록문화의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 풍부한 전주의 역사적 자산을 오늘날 젊은 창작자들의 독립출판과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전주 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책회는 지역 서점, 출판사, 작가님들에게 전국적인 독자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의 장이 되어줍니다. 전주라는 공간에서 전국의 수많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그것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독립출판 북페어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 독서문화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 책회에서는 다양한 개성이 담긴 독립출판물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면 나도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창작의 용기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그 기록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책축제란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책회 그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10: 네, 이 책회는 조선시대에 전국을 다니며 좋은 책을 소개하던 책장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3: 네.
10: 올해 책회 축제인 전국 서포를 품고 책회가 온다에서의 서포 역시 서점의 옛말인데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과 책 그리고 지역의 책문화를 전주에서 읽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장을 둘러보니까 그 의미를 금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주 시민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책회를 위해서 전주를 찾았다는 방문객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책회만의 매력으로 매년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네.
10: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목소리입니다.
12: 저는 매년 책회를 오면 되게 좋아하는 점인데 이제 그냥 일반 서점에 가면 저희가 거기 있는 설명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접 서점 직위분들이 책 설명도 해주시고 특히 본인이 쓴 책을 들고 나오시는 저자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니면 책을 쓰시면서 뭔가 나름대로 겪었던 경험담을 듣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3: 북페어, 다른 지역에 사는 북페어들도 많이 봤을 때 책회는 전주의 특징을 되게 잘 살렸다. 봤을 때는 이제 북을 파는 건 똑같지만 저는 일단 그 컨셉적인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회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전주 시민으로서 저는 되게 전주를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책회가.
14: 지방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책방들, 서점들, 출판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풍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집중화의 사회에서 모든 문화적 인프라가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고 또 사회지 운영되고 있는 책회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멋있고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뭐 개인적으로 책을 펴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고를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10: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듣고 작가의 생각도 직접 들을 수 있다 보니 책을 읽는 즐거움도 훨씬 깊어집니다.
3: 네.
10: 또 최근에는 독서를 하나의 문화이자 취향으로 즐기는 이른바 텍스트입이라는 말도 익숙해졌는데요. 책을 읽고 기록하고 서로의 책 취향을 나누는 문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를 가장 실감하는 건 작가와 책방지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일 책을 만들고 또 책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서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전희 작가와 독립서점 일요일의 침대 책방지기에게 들어봤습니다.
15: 되게 옛날이랑 다르게 글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로 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과 이미지는 되게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빠르게 회전이 되다 보니까 보고 나서 생각을 할 여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고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까지의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여백을 준다는 점에서 책을 읽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 뭔가 책을 읽는 거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계발서나 이런 그 뭐 논문이나 이런 것처럼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있던 내 감정의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겪었던 상처 같은 것들을 질문을 하고 계속 그걸 이제 방향이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읽고 있습니다.
3: 네, 그 생각할 여백을 만든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조용한 아주 그리고 편안한 피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네, 저도 시원하고 조용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작가와 책방지에게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나기 위해 책을 한 권 추천해준다면 어떤 책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그 대답 함께 들어보시죠.
15: 겨울 이야기 어떨까요? 눈사람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눈사람들의 겨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름에 눈사람은 어떻게 될지가 저희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피서지에 갈 때 이 책 한 권을 들고서 시원하게 책을 읽다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13: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재밌게 읽었던 책은 시타르타였어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인생의 약간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12: 성예나 작가의 두고온 여름이라는 책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책이라거나 아니면 청량감이 느껴지는 책은 아니고 좀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책인데 그래도 배경이 여름이다 보니까 훨씬 감정을 이입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11: 예전부터 좋아하던 작가님 중에 이제 김신지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제철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는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여름에 제철에 하면 좋을 일들도 이제 같이 에피소드로 담아져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 아, 이렇게 추천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당장 한 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0: 네, 저도요. 저도 이날 빈손으로 현장에 갔다가 양손 무겁게 나왔습니다.
3: 네.
10: 지난 주말 전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책장을 넘기며 더위를 잊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좋고 휴가도 좋지만 올여름은 한 권의 책이 또 하나의 여행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여름 책 한 권 피셔서 피서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전주의 책 얘기 잘 전해드렸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였고요. 전국 책방 일주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16: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소식 알아봅니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주말에 강원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우선 피해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17: 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로 이 강원 지역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또 낙석,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영월군 주천면 용성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40대 낚시객이 물에 빠져서 실종됐는데요. 이 낚시객과 함께 낚시를 온 동료 두 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는 인제군 남면 신난림에서 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던 70대와 60대 주민이 119 구조대원 등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고요.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는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의 한 펜션 인근 계곡에서 급류로 계곡 중앙바위에 고립됐던 30대 피서객이 구조돼서 안전하게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3: 네.
17: 이 밖에 집중호우 때문에 강원도 내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이나 토사 유출, 또 침수나 배수 지연 등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3: 네, 하여간 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죠. 좀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좀 어수선하다고 하던데요.
17: 네. 대법원 2부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권 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사실 뭐 강릉은 이제 보수색이 좀 강한 도시로 평가받아왔는데 강릉의 대표적 보수 인물로 꼽히던 권성동 전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글쎄 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17: 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권성동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명백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 범이라면서 범죄자 권성동은 남은 징역형 기간이라도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네.
17: 또 민주당 소속 강릉시의원은 권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한 결과로 시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고 이 권 의원의 퇴장은 강릉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면 지역의 사회단체장 A씨는 19일 이 잘했든 못했든 오선을 한 강릉의 큰 인물인데 사회단체장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애석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강릉시의원은 보수의 성지가 무너진 현실적 상황에 의원직 상실로 인한 보수의 결집이 어렵다고 보면서 이 지역과 중앙정치의 연계 부분이 많아 어렵게 돼서 현재 있는 이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3: 네. 자, 어쨌든 강릉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죠?
17: 네. 내년 4월 7일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이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네.
17: 이 강릉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건 2009년 10월 이후 18년 말입니다. 강원 정치권은 즉각 보궐선거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2028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격이라서 전국적인 관심도 쏠릴 전망입니다. 이 보수의 아성으로 불렸던 강릉은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계열 후보가 강릉권 총선에서 당선된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릉에서 내리 5선을 지낸 권 전 의원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면서 지역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31년 만에 시정 권력을 탈환한 여세를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강릉에서 또 한 번 승리할 경우에 이 강릉의 정치 지형 변화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2028년 총선과 또 2030년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지켜온 지역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강릉시장 선거 패배로 보수의 성지라는 상징성이 흔들린 만큼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지역 기반을 재정비하고 보수층 결집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네,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이제 공석이 되는 셈인가요?
17: 네, 그렇습니다.
3: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또 춘천시가 그 소양강댐 공유수면에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초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한다고요?
17: 네, 이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의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로 당장 2028년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AI 수요 폭증에 대비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자원인 전력을 생산할 핵심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 도지사와 육동환 춘천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3: 네.
17: 강원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9기가와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 근데 어쨌든 뭐 규모로는 국내 최대라면서요?
17: 네. 이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 100메가와트는 양구군에 있는 수상 태양광의 12배 규모이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인하댐과 합천댐 시설의 2배 수준입니다.
3: 네.
17: 강원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는 최대 규모고 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 수준인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협약에 앞서서 지난달부터 소양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갔고요. 또 연내에 설계 조달 시공 업체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억 원입니다.
3: 근데 그 춘천시는 태양광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한다죠?
17: 네. 이 사업은 정부의 물빛에너지 호수벨트 정책에 따라서 수양강 뜬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 양돈 모델을 통해서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걸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대지도와 춘천시는 이 수양강 뜬 수상 태양광을 주민 참여형 직접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에서 가중치를 부여받아서

0: 수준 수익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참여 기관들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춘천시도 행정 인허가나 또 주민 참여 등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1: 네.
0: 강원도 시도 관계자는 2028년 상업 운전이 목표로 관계기관 인허가 변수 최소화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직접 단지 또 주민소득 증진과 연결된 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소양강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우선 그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환영의 입장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은 경부고속도로나 서울지하철 1호선과 함께 3대 국책 사업으로 세워진 최대 규모 다목적 댐으로 수도권의 수자원 확보나 또 홍수 조절, 전력 공급을 책임지면서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지역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경우 34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겼고 또 2천여 세대, 13,000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주변은 축사 하나 짓기 어려운 규제에 묶였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50년간 피해가 최대 10조 원인 반면 지역에 돌아온 보상은 2%에 불과했습니다.
1: 네.
0: 이 때문에 이 수상 태양광은 그 보상의 시작이자 또 춘천이 첨단 AI 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폭증하는 수요를 화석 연료가 아니라 우리 댐의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또 이를 도시 전체로 넓혀서 아리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원학 강원연구원 박사는 반세기 동안 국가와 공기업의 몫이었던 물에 대한 이용 권한, 또 댐으로 인한 편익을 지역으로 가져와서 또 새로운 미래 가치로 바꾸는 일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혹시 뭐 이 진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좀 없을까요?
0: 아무래도 이 소양물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인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1: 네.
0: 남상규 강원도의원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소양어 수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만큼 현재 소양어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25명의 어업인들의 조업활동, 또 어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수질오염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는 없지만 그동안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 대규모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덮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온 변화, 또 일조량 감소에 따른 수생태계 교란 가능성, 또 패널 세척이나 노후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해가 뭐 여러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강원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주의보 상황입니다. 경북 봉화와 영주, 의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경상권에 강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쭉 비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는 모래와 글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아서 무더위와 열대야도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5에서 60mm 1mm의 장맛비가 지날 텐데요. 지금 경상권은 경북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주로 남부지방은 오늘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일부 남부와 제주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30에서 80, 최고 120mm 이상의 요란하고 강한 비가 또 오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5에서 40,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돼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의 더위가 오늘보다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릉이 27도 선에 머물겠고요. 광주 부산은 32, 제주 33,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 등 내일은 조금 더 중부지방도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불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도 얽혀 있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 모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초에 그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모집한 시민 패널 300명과 이틀에 걸쳐서 대토론회를 가졌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그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 진료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것 진료, 병원 진료나 입원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앞에 두 글자 이것을 오늘 퀴즈 정답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죠. 우리 고장 살림살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자체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지 방송 끝까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1242님, 서울 가는 KTX 안에서 만나는 노인 대부분이 서울로 이것 진료받으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딱 보면 아시나 봐요. 2575님, 어차피 이것 진료를 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환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차량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것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상황이라면 좀 편의를 제공해 달라 이런 의견도 주신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차선책으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가 우선돼야 할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4927님,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빨리 개선해서 전국 어디서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또 의견 주셨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죠. 8641님, 시골에 귀촌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결정하기 힘드네요. 지역에 병원이 많아져야 안심하고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귀농 귀촌을 결심하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의료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 분만 더 볼까요? 0688님. 영유아는 단순한 발열이나 감염이 중증으로 심해질 위험이 높아서요. 응급 상황일 때 주위에 병원이 없어 멀리 가야 할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니 참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뭐 이게 걱정을 더 뭐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부채질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이제 다 같이 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고민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받고 문자도 받아보는 거니까 아, 너무 미리부터 이제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 발생했잖아요. 일단 지역별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를 기준으로 17일에서 19일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는 모두 828건 접수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이 256건, 토사 유출과 낙석 등은 5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0: 사건에 이어 수마 피해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0: 안동 일진면과 의성 구계리의 임시주택 단지 내 주택 20동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침수 피해가 난 겁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로 중대본은 호우위기경보 경계단계를 유지하고 주민대피와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군요. 아. 자, 그리고 그제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0: 네, 지난 18일 오전 7시께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최고 수준 경보령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장비 230여 대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 중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일부 구역에 불길이 잡히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0: 현재 물류센터 2개동 중 1개동은 대부분 진화된 상태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구는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대피소도 마련했는데요. 100세대 180여 명이 분진과 연기를 피해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장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원과 휴교가 권고됐는데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한 곳과 어린이집 1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 네, 불길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LG화학이 그 나주 공장의 접착제 생산 라인을 없애기로 했다고요?
0: 네. LG화학이 나주 공장의 6천 톤 생산 규모의 접착제 라인을 올해 안에 충남 대산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년 전부터 추진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인한 석유화학 업계 불황에 맞선 구조조정 일환입니다. 이미 나주 공장은 지난 2023년 아크릴산 생산을 중단했고 지난해에는 알코올 생산도 멈췄습니다. 접착제 라인까지 폐쇄되면 나주 공장에는 4개의 생산 라인 가운데 가소제 생산 라인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수도 현재 110명에서 80-9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장 전체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소제 생산 라인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쟁력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생산 라인 폐쇄로 유휴 부지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주시는 LG화학과 이 공장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1: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이 수족구병 관련 소식인데 영유아 감염병이죠.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대전시에서는 올해 환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늘었다고요.
0: 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첫 주에는 6살 이하 영유아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68.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살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과 함께 손, 발이나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예.
0: 환자의 침이나 콧물, 진물 등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오염된 장난감이나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옮기 쉽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와 장난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병했다면 전염력이 높은 초기 일주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열흘 정도면 자연 회복되지만 고열이 계속되거나 구토나 경련,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예, 오늘 이 소식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또 어떤 예산 공부를 좀 해볼까요?
3: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네.

0: 해마다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 대응하겠다. 역대급 방제 대책을 세웠다라며 수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1: 네.
0: 하지만 해마다 침수 지역이 발생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과연 우리 지역은 장마철 수해 대비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딱 시의적절한 주제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그 한정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 또 이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수해 대비책도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졌는데요.
1: 네.
0: 대구 경북권은 어제도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최대 2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낙석과 농경지 유실, 주민 고립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네.
0: 이런 집중호우는 1970년대 연 평균 10회였던 것이 2020년대 들어서는 31회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1: 네.
0: 이 때문에 피해 유형도 예측하기 어렵게 바뀌고 있는데요.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1: 정말 이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내리면 미처 뭐 대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0: 네. 지난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19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1: 네.
0: 이 통계를 보면 재난 예산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전체 인명피해 무려 93.5%가 산사태 매몰, 하천 급류 휩쓸림, 지하공간 익사라는 주로 세 가지 유형에서 발생했거든요.
1: 네.
0: 그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건 산사태입니다.
1: 어허.
0: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85명으로 전체 풍수의 희생자의 41.7%에 달합니다.
1: 네.
0: 과거 1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서울 우면산 산사태나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산사태 참사에서 보듯이 산사태는 한 번 발생하면 토사와 돌덩이가 가옥을 덮쳐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1: 그 방금 말씀하신 우면산 산사태가 지난 2011년에 발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뭐 여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0: 네, 각 지자체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을 점검하고 수해 취약 지역을 정비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하겠죠. 예.
0: 네, 다만 현행 방제 시설물들의 법적 설계 기준이 과거 수십 년간의 누적 강우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 최근에 기술적인 기후변화 속도를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행정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즉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하수관로나 배수 펌프장, 옹벽 등의 설계 기준은 과거 강우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1: 네.
0: 지금처럼 쏟아지는 폭우는 애초에

0: 아니라 기후변화 추이를 반영해서 방제 인프라의 설계 기준 상향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1: 네. 자, 이제 산사태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천급류 휩쓸림이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이제 피해 유형을 보면 시골에서는 늘 가던 길이니까 논 물꼬만 보고 오겠다며 나섰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매년 반복됩니다.
1: 네.
0: 또 도심 하천변 산책로 역시 단 10분 만에 물에 잠겨 고립되기 일쑤거든요.
1: 네.
0: 또 계곡 야영지는 상류에 내린 비가 갑자기 거대한 물벽으로 밀려내려와 매우 치명적입니다.
1: 아하.
0: 여름철 재난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무려 6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피 문자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지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대피 타이밍을 놓치기 쉽거든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순히 문자 발송 시스템에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재난 시 통장 이장이나 의용 소방대원들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1대1로 매칭해 즉각 찾아가고 대피시키는 대면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아까 마지막 이제 원인이 또 지하 공간에서 익사한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0: 네. 지하 공간 익사는 오송 지하차도나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처럼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 순식간에 차량이 고립되는 비극이거든요.
1: 하다가 이제 차오르는 네. 거죠. 그야말로.
0: 또 반지하 거주자들, 기습 폭우 속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나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려던 아파트 주민들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됩니다.
1: 예, 하여간 이 산사태, 하천재해, 또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익사피해, 인명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집중재해 유형이 인명피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재난예산의 투자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1: 네.
0: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송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전국의 설치율은 여전히 7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아하.
0: 즉 의무 대상 네 곳 중 한 곳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위험 발생 시 입구를 자동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를 막아주는 사방댐 역시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미 지어놓은 댐마저 그 쌓인 토사를 파내는 관리 예산이 부족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1: 아하.
0: 이제는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 같은 3대 재해 구역에 예산을 최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직접 지키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예산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1: 아,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름 수해에 대비하는 인력은 충분한가요?
0: 인력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재난안전부서가 지자체 내 대표적인 경무부서이자 기피부서이거든요. 인사 가점도 별로 없고 재난이 터지면 책임만 지다 보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잦은 순환 보직으로 계속 바뀝니다.
1: 네.
0: 언론에서도 상시적인 감시 인력 부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방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 아무리 비싼 첨단 센서를 달고 데이터를 모아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과 장비가 있어도 위기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참 답답하네요. 그나저나 뭐 인명 피해도 피해지만 재산 피해액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뭐 또 피해 복구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될 텐데 주로 어디에 이렇게 쓰이나요?
0: 네. 지난 10년간 총 재산 피해액이 5조 32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 도로, 교량, 하천, 제방 같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3조 8,405억 원이 쓰여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1: 네.
0: 주택이나 농경지 같은 사유시설 지원에 1조 1,9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1: 네.
0: 문제는 이 막대한 피해를 사후 복구하느라 지자체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후 복구에 예산이 다 묶이다 보니까 재난을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예산이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재정적 여력이 바닥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0: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규제와 절차에 막혀 제때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으로

0: 채워야 하는 최소한의 재난기금조차 안 지키는 지자체가 14곳이나 됐고 지자체 재난안전 예산 실집행률이 30%에 그쳤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행정 절차와 토지 보상의 시차 때문이거든요. 방제 시설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땅 주인 간의 그 보상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기를 놓쳐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불용됩니다. 여기에 대형 재난용으로 법적으로 묶어둬야 할 경직 된 기금 규정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시급한 예방시설에 탄력적으로 돈을 쓰고 싶어도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방치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계속 예상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0: 네, 돌발적이면서 변화가 극심한 기상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1: 그렇겠죠.
0: 하지만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서울시는 관악구 등 반지하 밀집 지역의 손바닥만한 빗물 수위 감지 센서를 45곳에 설치했는데요.
1: 네.
0: 빗물이 차오르는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구청이나 소방서 상황실로 자동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 아유, 좋네요.
0: 이 레이더 센서는 좁은 골목길에 물이 차오르는 즉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실용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1: 네.
0: 다른 곳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또 경기도는 폭우식 구조 요청 혼선을 막기 위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지하차도 25곳의 명칭을 싹 정비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도 골든타임을 살린 사례거든요.
1: 네.
0: 또 자녀가 고향의 부모님을 대신해 가입해주는 풍수의 보험 선물하기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충남도 국비 등 107억 원을 들여서 시스템 자동화에 나섰습니다. 천안의 지하차도와 하천의 지능형 센서를 설치해서 사람이 없어도 기기가 침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해 차량 차단막을 자동으로 내리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 네, 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정부의 수해 예방 대책에도 좀 변화가 있는지요?
0: 네, 올해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 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 전권을 부여해서 상부 보고나 결제를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네.
0: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장 공무원이 안심하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면책 규정은 선언에 불과해서 나중에 민원이나 소송이 걸리면 공무원 개인이 독박을 써야 합니다. 정당한 대피 명령이었다면 국가가 확실하게 면책을 보장해줘야 공무원들도 소송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1: 아유, 오르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히 어떤 주민의 혈세 이상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보다 좀 신중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네, 이제는 과거 통계가 아니라 미래 기후 예측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여기에 현장성을 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어디가 상습 침수 지역이고 축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지는 매일 그 길을 걷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정부가 과학적인 큰 틀을 짜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동네의 위험 요소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산이 겉돌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1: 네. 자, 소장님, 뭐 끝으로 오늘의 한 줄평 또 부탁드려야겠네요.
0: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 예산 대신 주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 예산이 먼저다로 하겠습니다.
1: 네, 튼튼한 울타리 예산. 네, 새겨드려야겠습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원정진료에서 앞글자 원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6908님은 며느리도 원정 출산했는데요. 손주가 어느새 3살이 됐습니다. 그때는 아기 울음소리만 나도 집안에 비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아예 도시로 이사를 했답니다. 시골에서도 산부인과 소아과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아예 이사를 하신 경우시네요. 9718님은 서울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 오지 않도록 지방에도 소아과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진료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뭐 정말 오늘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 당연하겠지만 지역 상급병원들도 충분히 보건의료기술을 근데 갖추고 있으니까 일단 좀 먼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자, 좋은 의견 나눠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될까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나라의 미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를 늘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구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조영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사실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네. 각국의 정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던졌던 의제가 인구하고 AI였는데 네. 이 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AI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가 다 있는데 인구 의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인구가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0: 네.
1: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자꾸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그게 또 문제고
0: 네.
1: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니까 그게 또 문제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빨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아주 많은 국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0: 네. 사실은 국력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특히나도 더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네. 나라이고 예를 들면은 58년 개띠서부터
0: 네.
1: 74년생까지 1년에 한 95에서 103만 명이 태어났었어요.
0: 그때 뭐 베이비붐 때 엄청
1: 그렇죠.
0: 많이 났죠.
1: 예. 그랬다가 예. 한 81년생 정도가 한 86만 명 나왔고
0: 네.
1: 그리고는 지금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저 94년생들 여기가 한 72만 명 나왔는데 작년에 25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0: 네.
1: 이게 이제 팍팍팍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아주 많은 이 선진국들에서 지금 유사하게 물론 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좀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아주 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스웨덴의 제도와 정책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 스웨덴도 지금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만이 아니라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좀 이렇게 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인구학계에서는 이거 우리 다시 재정의하자. 저출산이 정말 나쁜 거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0: 네.
1: 이거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인구가 많았을 때 제도와 정책을 딱 놓고
0: 네.
1: 그거보다 인구가 작으면 문제라고 보느냐라는 인식이 인구학계에서도
0: 예.
1: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인구 주니까 뭐 국가가 소멸한다, 지방이 소멸한다 엄청난 위기론들이 있었습니다만
1: 네.
0: 교수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1: 네.
0: 예, 이렇게
1: 뭐 제가 이게 사실 작년에 한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제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크루츠 게작트라는 사람들인데
0: 네.
1: 이 여기에서 South Korea is over 라는 유튜브 클립을 하나 냈어요.
0: 끝났다고요?
1: 네. South Korea is over입니다. 그런데 왜 끝났냐 하면 예. 이유는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제도는 안 바뀌고 그래서 6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댓글들이 다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0: 네.
1: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썼을 텐데 진짜 우리나라 망했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한 3세대, 그러니까 한 네. 세대가 30년이니까 9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국은 인구가 오늘의 3%밖에 안 넘을 거다.
0: 그러니까 그 얘기 해가지고 본인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네, 그렇게 맞아요. 막 함부로 남의 나라에 대해서. 네. 예.
1: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거는 맞기는 한데 네. 그러나 우리 또 반문을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이 국민의 인구수가 늘어나서 성장을 했냐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역량들이 커져서냐. 당연히 역량이 커져서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한국이 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0: 네. 양보다 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맞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의 경제가 그동안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도 네. 앞으로도 제조업이 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듯이 혹은 로봇 이야기하고 이게 첨단 제조업,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가거든요.
0: 네.
1: 그럼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갈 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아야 되냐? 아니면 개개인을 똘똘하게 잘 성장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식, 정보 산업 전 세계의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내수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0: 네네.
1: 사람이 써줄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게 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지역과 도시 간의 어떤 이 격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1: 맞아요.
0: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지금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정말 사활을 걸고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막 돈도 뭐 어디에 가면은 뭐 돈을 얼마 준다더라, 애를 첫째 낳으면 얼마 준다더라,
1: 그렇죠.
0: 뭐 집을 뭐 살게 해준다더라.
1: 네네.
0: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1: 답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 없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고 시장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바뀌면은 사회와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러면 근데 인구는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의 질적인 특성들도 같이 변화를 해서 이 양과 질적인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미래 시장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 예상되는 미래 상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제도와 현재 정책이 앞으로 작동을 잘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책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유지해온 제도와 정책을 난 앞으로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 인구를 바꿉시다예요.
0: 네.
1: 근데
0: 네.
1: 사실은 인구를 못 바꾸거든요.
0: 아.
1: 그런데 자꾸 인구를 그걸로 바꾸려다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 제도와 정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하려면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야 돼. 왜냐하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옆 동네에서 뺏어와.
0: 네.
1: 혹은 누가 우리한테 올까나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빨리 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도와 정책을 안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0: 결국은 여기도를 빼서 절로 괴고 이러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말하자면은.
1: 그래 맞았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행안부가 지지난 정부서부터 전국에 22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0: 네.
1: 그 기초지자체들 중에 89곳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0: 네.
1: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년 1조씩 앞으로 10년 동안 10조를 부을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0: 네.
1: 그럼 이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교부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니까 거기 돼야 돼요. 89곳에. 근데 되게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지정이 되는 순간 우리 동네는 인구가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0: 예.
1: 근데 그거를 돼야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저는 제도와 정책이 미래 인구, 특히 뭐 크기가 중요하니 양적인 측면의 미래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89곳을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인구 한번 막아봐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돈을 주고 시킨 일이 그냥 되어버렸죠. 네.

0: 그래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것도 여기서 이제 인구를 모두 봐야 되는데 네. 사는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저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직장 때문에 임시로는 가지만 그렇죠. 과연 거기서 살 것인가?
1: 그렇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1년생은 한 86만 명이 태어났는데
0: 네.
1: 이 중에 62%가 고향이 비수도권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때는 네. 뭐 고향이 다 지방에서 있었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90년생서부터 49%의 태어난 친구들이 고향이 수도권이에요.
0: 오.
1: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은 54.4%가 고향이 수도권입니다.
0: 네.
1: 지금 수도권에서 더 많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수도권의 이 인프라에 이제 노출이 되어서 쑥 성장할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라남도 혹은 광주 지역에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뭐 한 10여 년 걸리겠죠. 물론 네. 중간중간에 뭐 뭐가 생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향이 이미 수도권인 나보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기 좋을 테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 아, 매우 어려울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 이미 태어난 친구들의 고향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너 거기 살아. 저기 좋으니까 저기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그런
0: 네,
1: 겁니다.
0: 하지만 그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1: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결국에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지역 그 근방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 크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거긴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사람이.
0: 네.
1: 그럼 어디서 인구가 오시러 올까요?
0: 외국에서 올 수도 있겠는데요.
1: 그것보다는 저는
0: 아닌가요?
1: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무안,
0: 아.
1: 뭐 예, 이 순창 이런 네. 데서 청년들이 서울을 안 가고 거기로 이제 몰리겠죠.
0: 그러겠네. 그 안에서도 또 지역 안에서도 또 쏠림이 나타날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내부에서는 또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0: 그 안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어떤 가속화시키는
1: 그렇죠.
0: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네.
1: 그래서 요 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이 저 지도.
0: 네.
1: 다시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거는 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초지자체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네, 이것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막 우리 뭐 전라남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뭐 경상도에도 뭐가 생기고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만 안 되고
0: 네.
1: 앞으로는 사는 곳은 이미 태어나기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니 사는 곳은 수도권에 사세요. 하지만 직장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0: 네, 네.
1: 생활인구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0: 예, 네.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1: 네.
0: 예, 말씀을 들어서 해법이 더 복잡한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더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0: 네.
1: 글로벌 시장이 중요한 거는 내수가 줄어서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0: 네네.
1: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는 대부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0: 네.
1: 그러니 내수가 작아지잖아요. 전 세계 인구는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0: 그
1: 얘기는 뭐냐면 밑이 커요.
0: 네.
1: 그러니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올라오면 이게 다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뭐 저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마 한 30대에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미국 문화. 이렇게 다 분절적이었다면
0: 네.
1: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틱톡,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지금 하나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우리 케이팝의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아이 저기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춤들이 우리 틱톡을 보면 틱톡의 챌린지라는 게 있고

0: 거기 뭐 요리 챌린지도 있고, 근데 제일 큰 게 춤 챌린지인데, 그 춤은 반드시 한국 춤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거는 뭐 네덜란드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노래는 베트남 노래.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그 요 피라미드의 밑에서 한 지금 10대 밑으로 있는 친구들은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인구가 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요 친구들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의 내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면 먼저 이 글로벌 시장 요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거가 뭐가 있을까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반드시 제조업만은 아니다. 제조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혹은 지식산업 이거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가야만 되는 게 저는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사실은 정부보다도 기업들이 훨씬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저희 네. 지금 센터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인구정치연구센터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문의가 오는 이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하고 오는 데들이 보면은 한 20%가 공공 영역이고요.
1: 네.
0: 80%가 민간 영역입니다.
1: 아.
0: 근데 민간 영역에서 오는 데는 대부분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인도가 언제쯤 카스트 중심의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체제가 등장해서 여기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1: 네.
0: 뭐 카자흐스탄이 인구가 되게 작 2천만밖에 안 되지만 되게 젊거든요. 이 카자흐스탄 나라의 그 성장 가능성은 언제 나오나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미국 시장에서 K푸드가 지금은 K푸드가 되게 인기인데 이 K푸드가 외식으로 인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미국 일반 가정에 내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1: 아.
0: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의 수보다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인구 변화가 이렇게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뭐 기업,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0: 이 제도와 사회와 구조가 바뀌기는 금방금방 바꿀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는 상황에서 인구의 숫자는 확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줄어드는 요 젊은 연령대의 교육 수준과 이 관심사 이거는 위에 있는 기성세대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유지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갈등은 분명히 사회에서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작아지는 숫자 하지만 개인의 역량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인구 변동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들도 바뀌어 나갈 거예요.
1: 네.
0: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을 좀 빨리 바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바뀌어야 되고 국방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제일 힘들 텐데 정치 체계도
1: 네.
0: 예, 지금의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인구에 맞춰서
1: 네.
0: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갈등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또 인구 집단이 있고
1: 그렇죠.
0: 예, 이거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고 그래서 네. 거기서의 갈등은 있으나 언제나 이런 갈등은 사회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면 갈등의 수준이 좀 낮을 거고
1: 네.
0: 늦게 대비하면 할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을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 인구와 부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교수님께서.
0: 네.
1: 여기서 인구가 줄어도 부는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를 한 파이로 봤을 때도 어쨌든 인구는 구매력하고 저는 비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0: 그게 사실 여기서 부라는 거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인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인구와 부니까 국부론의 부처럼 국가의 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부입니다.
1: 아.
0: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인구를 잘 활용하면
1: 네.
0: 내가 나의 부를 만들어내는데 혹은 기업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인구가 잘 활용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1: 네.
0: 이 책도 쓴 거고 이 책의 제목을 준 거거든요.
1: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0: 그래서 예를 들면
1: 네.
0: 우리 요즘에 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들이 또 뭐 많잖아요. 뭐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정부의 정책이 막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를 요동치게 하는데 인구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1: 네.
0: 공급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수요는 결국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전체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거든요.
1: 그렇죠.
0: 가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1: 네.
0: 근데 이게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서는 1인 가구가 빨리 늘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3인, 4인 가구가 줄지 않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도 있고 이게 바로 정보인데 이 정보를 알면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을 그래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가구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특히 3인, 4인 가구가 줄어드는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1인 가구는 소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보다는 렌트 중심으로 가거든요.
1: 네, 네.
0: 그럼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렌트 소득을 지금 올리고 싶어요. 이러면 1인 가구들이 많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해 줘야
1: 예,
0: 되는
1: 그러니까 임대를 줄 거면 그쪽으로
0: 그렇죠.
1: 가야 되고.
0: 근데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곳은 3인, 4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1: 네.
0: 예, 근데 그런 곳들이 어디이냐. 이게 다 인구 정보인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1: 그럼 우리가 인구 지표를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것도 내 관심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사주는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1: 예.
0: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지표인지가 바뀌고요. 지금
1: 네.
0: 인구를 봐야 되느냐 가구를 봐야 되느냐가
1: 네.
0: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그러면 영유아 시장은 앞으로 그동안 작아져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누가 아이를 낳아주느냐를
1: 예.
0: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쪽에서 아기가 더 많이 나오고 특히 둘째는 거의 명확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둘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아 나는 내가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 시장은 규모는 줄이되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단가를 높이는
1: 네,
0: 그런
1: 네.
0: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첫째도 있지만 둘째를 낳는 집들은 이런 소득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이걸 줘야 되겠구나.
1: 네.
0: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1: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장사를 할 때는 다 이 인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요. 그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1: 그렇죠. 그냥 무조건 되니까.
0: 그렇죠. 그러나
1: 예.
0: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더 다양해지면 그럴수록 더더욱 인구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부동산도 이제 앞으로 뭐 양극화 계속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집중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0: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 센터의 예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1: 네.
0: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1: 네.
0: 전국의 인구가 한 5,100만 명이 내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 서울 경기에 살고 있죠.
0: 서울 경기
1: 있죠?
0: 인천에.
1: 예, 예.
0: 2050년이 되면 인구는 한 600만 명 빠질 거예요. 그럼 한 4,500만 명 정도가 살고 네. 있을 텐데 그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미니멈 60%는 수도권에 살 거다.
1: 더 몰려든다.
0: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지 않는다. 수도권이니까.
1: 아, 그렇죠. 인구가 줄어 모수가 줄어드는데 네. 인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퍼센트는 더 올라가겠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좀 맥시멈하게는 저희 68%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보고 네. 있고 그러면 사실 수도권 인구는 지금보다도 늘어나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이 서울 부동산 지금 뭐 똘똘한 채 계속 얘기하잖아요.

0: 서울 부동산의 이 경쟁력 뭐 선호도는 계속 이렇게
1: 그러니까 이게
0: 갈 수밖에
1: 이제
0: 없는
1: 중요한
0: 건가요?
1: 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까지를 나는 나의 그 시장을 보는 내 윈도우가 언제까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0: 네.
1: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72년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4년, 58년 개띠에서부터 74년생까지 95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고
0: 네.
1: 그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0: 예.
1: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하나나 둘씩은 낳았었거든요. 그러니 요 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서울에 부동산도 남아 돌 가능성이 있겠죠.
0: 아 이제 그 은퇴하고 뭐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1: 아니요 그거보다는
0: 그런
1: 저는
0: 아닌가요?
1: 지금 아직은 활동하고 있는 50대 초중반에 있는 제 연령대 친구들은 아마도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사의 건수들이
0: 네.
1: 저희들도 이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인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기.
0: 아.
1: 그중 사망하는 시기.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당연히.
0: 아, 그렇겠네요.
1: 집값이 예. 줄어들 거예요.
0: 네. 예.
1: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까지의 윈도우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시장을 볼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 네. 예.
1: 저희와 저희 선배 연령대가 강남 3구에 제일 많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0: 네.
1: 이 강남 3구에 있는 저희 연령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하나나 둘의 자녀를 가졌어요. 그럼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5에서 10년 뒤면은 이제 독립을 하고 나갈 거잖아요.
0: 네.
1: 독립하고 나가면 갑자기 아 나는 부산으로 가야지.
0: 강남에서 네. 살고 싶죠.
1: 그렇죠.
0: 여권만 되면.
1: 혹은 그 주변으로 가고 싶어
0: 네.
1: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 안 들어와도.
0: 네. 네.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1: 그렇죠.
0: 지금 사실 인구에 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 도시들은 어떻게 될지 산업은 어떻게 될지 이 고령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인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북 봉화 영주 의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거세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예보돼 있습니다. 소강상태인 곳도 많아서 더불어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 한 주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주로 소강상태인 곳이 많겠지만 현재 경북은 계속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빗줄기가 지나고 있고요. 또 충청과 남부,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 일부 남부지방은 제주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겹쳐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면서 중부지방은 비교적 큰 더위는 없이 후텁한 날씨인데요. 서울의 현지 기온은 24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부산 32, 제주 33, 대구 34도 등으로 충청과 남부 제주는 무더운 날씨인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30에서 80, 최고 120mm 이상의 아주 요란하고 강한 비가 또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5에서 40,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돼서 내일 충청과 남부 제주의 더위는 오늘보다 더 심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 오늘 서울에 20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4%, 코스닥은 5%대 하락하는 등 2거래일 연속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04.33포인트 하락한 6516.27에 코스닥은 42.2포인트 밀린 749.64에 마감됐습니다. 연휴 동안 글로벌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미국 증시 약세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5% 넘게 낙폭을 키우다 다시 보합까지 하락폭을 줄이는 등 34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를 기관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대 급락하는 등 24만 원과 176만 원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전반이 하락한 반면 SK이터닉스와 HD현대에너지솔루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시작 시장에서는 삼천당제약과 가비아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로켓테스케어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147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경북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제거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가계 일반이 마이너스 14, 가계 주택 마이너스 11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0으로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태도 지수에서 마이너스는 대출 심사 강화를,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은 가계 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 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빌라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LH가 건설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비의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애로가 해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강습을 중간에 해지할 때 업체에서 제시하는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환불 관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제정해 배포하고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을 보면 요가나 필라테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되며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 영남권과 호남지방에 최대 40mm, 제주도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가 미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샷 AI 측은 키미 K3가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 등 최첨단 폐쇄형 모델의 성능에 근접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미 K3가 제2의 딥시크 쇼크가 될지, 중국의 기술 굴기가 어디까지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예.

0: 코스닥은 뭐 거의 저점에서 마감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초반에는 좋았는데요. 10시 한 반쯤부터 하락 전환을 했는데 수급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이 초반 그 한 10시를 전후로 해서 매도 규모가 확 늘더라고요. 아, 이 금융투자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는 여기 소위 이제 ETF 쪽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게 좀 늘면서 초반에 좀 버티던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섹터들의 좀 대형주들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오늘 낙폭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장의 낙폭이 오늘 4% 5%였는데 오늘 뉴욕 선물은 보합권이었고요. 홍콩은 플러스 1.7% 정도였고 오히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약보합 정도. 오늘 일본 시장은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에서도 우리가 유동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난주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던 쉬었던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이 니케이가 4% 급락하는 등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여파가 오늘 우리가 뒤늦게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개인 코스피에서는 샀었는데 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팔면서 수급적으로 좀 밀렸고요. 거래대금이 28조 원대로 좀 줄었고 그다음에 순매도가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눈에 드러난 순매수 순매도 규모가 다 조 단위 아래 수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 상황 그다음에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 불안도 여전히 작용하였다는 것 등등등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4.3% 하락해서 24만 4천 원. 하이닉스는 4.2% 하락해서 176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하이닉스는 초반에 좋을 때 3% 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7%포인트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뒤로 밀리면서 마감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1: 글로벌 증시 하락 원인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게 문샷 쇼크라고 하는 네. 중국발 AI. 요거는 어떤 이슈입니까?
0: 오늘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문샷 쇼크에서 문샷은 중국의 AI 개발업체 이름이고요. 2년 전에 있던 딥시크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개발한 키미K3라고 하는 이 무료 오픈소스 AI 모델.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미국의 주요 AI 모델에 버금간다. 뭐 더 나은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 무료로 중국 거 쓰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비싸게 돈 주고 미국 모델 써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AI 관련 이 빅테크 기업들이 비롯한 회사들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소위 말하는 ROIC가 이제 확보되는 게 자꾸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들의 이런 수익성 확보가 늦어지면 당연히 자본 지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가장 많은 자본 지출 비용이 들어가는 반도체의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지난주에 이제 뉴욕시장에서 만들어졌고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대로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뭐 2년 전에 딥시크 쇼크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시장이 좀 워낙 여러 가지 특히 뭐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의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한 오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딥시크 쇼크 때도 시장 충격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나 그다음에 딥시크 쇼크 이후에도 빅테크들의 자본 투자가 계속되고 실적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도 확대가 됐고 그래서 시장이 급반등했다라는 게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주요 IB들이 AI 투자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20%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도체 가격도 3분기에 이미 두 자리 이상 상승한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정적인 반도체 관련된 뭐 AI 관련된 이런 악재들을 좀 덮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긴 하는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를 거꾸로 상승전환시키거나 또는 반도체 주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오늘도 계속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투심이 확실히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조정기를 틈타서 시중은행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 특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0: 네. 아마 얼마 좀 됐죠. 한두 달 전에 제가 머니무브가 이제 은행에서 주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거꾸로 네. 주식시장 조정이 좀 이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진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다시 안정적인 예금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0: 은행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그런 홍보 활동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고객 예탁금이 지난 6월 고점 당시 136조 원대 역대 최대치였죠. 그 상황에서 지금 한 달 보름여가 지나면서 이제 109조 원대까지 30조 원 가까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그 돈들이 뭐 다 은행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는 분명히 그쪽으로 좀 빠져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좀 가는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다시 역 머니무브를 좀 끌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은행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정기예금 금리가 3%까지 올랐고요. 저축은행들은 4%까지 일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특판 예금이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주택자나 뭐 실수요자 또는 거름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런 특이한 어떤 제목의 저축은행 상품들이 8%대 금리를 제공하는 데가 있었고 KB국민은행 같은 일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수령하는 뭐 육아가 가정을 우대하는 이런 특별 어떤 상품으로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변동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3년 반 만에 인상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 더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 급등 시기에 주식시장으로 이동했던 이런 안정 성향의 예금 이런 자금들이 이제 다시 좀 은행 쪽으로 또 안정적인 그런 은행 상품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좀 은행들이 최대한 끌어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금리만 높여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내놔서는 이제 고객들이 쉽게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객의 소비나 취향, 생애 주기 등과 결합한 좀 이른바 맞춤형 상품들이 대거 이번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장기로 선 결제한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도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책을 냈나 보죠.
0: 예, 이게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헬스클럽에 대한 요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네. 대책이 좀 나왔는데 그때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들이 같이 나오질 않고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환불과 관련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1년에 800여 건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1200건으로 50%나 늘어날 정도로 좀 매년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표적인 게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난 다음에 환불해달라 이 분쟁이 가장 컸고요. 특히 장기 선결제 상품 그러니까 뭐 6개월을 한 번에 끊으면 뭐 좀 되게 많이 할인해준다. 이런 식의 상품에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이런 대책들이 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가나 필라테스 관련된 소비자 상담 관련된 부분에 가장 그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환불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보고 환불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만들어내서 표준 약관화했다라는 게 이번 대책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급금을 실제 결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든가 위약금을 이용료의 10% 정도로 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회원권이 횟수나 뭐 기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걸 반영을 해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회원이 나는 횟수 기준으로 환불을 받겠다 또 나는 기간 기준으로 환불을 받겠다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 그런 점도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이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예정일 14일 전 즉 2주 전까지 회원 들에게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10% 정도가 이 사업자 폐업으로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사전 통지를 하게 해서 막겠다고 하는 건데요. 과연 2주 전에 사전 통지 의무화를 한다고 해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따를지 이거는 또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경남 의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 사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네 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을 밑도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건데요. 반면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AI 기업이 초저가 고성능 AI 모델인 키미 K3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두 얼굴의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특히 기술 강국으로서 더욱 커져가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중국과학기술연구회장인 이철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2분기 중국 GDP가 4.3%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건가 보죠?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라는 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가졌다기보다는 이번에 중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았죠. 그런데 네. 이제 예상보다 좀 나빴어요. 그래서 모두 실망하고 있는 중이죠.
1: 어떤 부분이 그러면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나빴을까요?
2: 지금 그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전쟁을 두 개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중에서 가장 굳건하게 어떤 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제체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 쪽을 보이느냐 아니면 악화되는 쪽으로 가느냐가 앞으로의 경제의 동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1: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1분기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 5%였는데 이번에 4.3% 나왔으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4.7이라고 하면 전분기비 좀 낮아졌으니까 어쨌든 중국마저도 이제 4% 초반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은 오가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의 상반기, 금년 상반기 GDP 성장이 5%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작년 하반기에는 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을 보임으로써
1: 네.
2: 왜 이렇게 높지? 이랬었던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4.3%대가 나온 것도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동향을 봄에 있어서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지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1: 네. 사실 이런 GDP 같은 그런 큰 숫자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체감 경기라든가 내수 경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박사님은 또 중국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걸로 유명한데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또 중국 내수는 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2: 중국 내수는 자타 공인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있지만
1: 네.
2: 제대로 내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를 보아도 생산자 물가가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즘에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 3년간 지속적으로 그랬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디플레이션이다. 불경기가 완전히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 정부 쪽은 이건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우리 아직 견딜만 해.
1: 네.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서민 경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1: 네. 그 중국 부동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2: 중국 부동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1: 네.
2: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중국 부동산이 좋아질 일은 없다. 최소. 지금 중국 부동산은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회복하려고 애쓰는 상황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1: 네.
2: 호전된다거나 성장한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수년간 없을 겁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는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을 굳이 그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부동산을 일부러 좀 정리를 했다는 그런 분석이 좀 많았었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2: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는
1: 네.
2: 중국 정부가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문제가 이제 불거져 터져 나온 것이거든요.
3: 아, 그렇군요.
2: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그 이 부동산 관계된 목적은 이 부동산에서 발생된 문제가 금융 인프라 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3: 아,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중심으로는 우리 소위 그 제2금융권이라고 할까요?
3: 네. 뭐 그림자금융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던 것 같고 제2금융권이요?
2: 네. 제2금융권 네. 부분은 데미지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3: 아, 그렇군요.
2: 예, 외부로 발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3: 네.
2: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더 이상 데미지가 커지지 않게 막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당분간은.
3: 네.
2: 그러니까 부동산이 호전된다? 뭐 경기가 좋아진다? 왜 부동산에 돈을 안 넣느냐? 아,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 네. 아, 저는 이제 부동산에 돈을 안 넣느냐가 아니라 좀 더 네. 일부러 네. 부동산 부분으로 이제 갔던 그런 돈들이 좀 안

0: 제가 여쭤봤습니다.
1: 아, 예, 예. 아,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돈은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구 저축도 사상 최대고요.
0: 아, 그렇군요.
1: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고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우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는 지금 무서워서 돈을 못 쓰겠고, 그 다음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보니 투자할 만한 곳을 잘 못 찾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주력을 하고 있는 그 하이테크 분야.
0: 하이테크 분야.
1: 예, 이쪽에는 돈이 막 가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0: 네.
1: 그 외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별다른 뉴스를 아마 들으신 게 없으실 겁니다.
0: 네, 네 맞아요.
1: 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성장률에서부터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로 좀 넘어왔는데
1: 네.
0: 중국은 그러면은 지금 외형적으로는 GDP라든가 그런 숫자가 좋진 않지만
1: 네.
0: 역설적으로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느껴지거든요.
1: 네. 네. 네.
0: 최근 일단 지난주에도
1: 네.
0: 중국 AI 랩에서
1: 네.
0: 킴이 K3를 내면서 막 그게 네. 엄청난 모델이다 이런 예,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일단 그럼 AI부터 먼저 중국 네. AI부터 먼저 얘기를 네. 해볼까요?
1: 네.
0: 박사님이 보시는 그 중국 AI라는 것이 지금 뭐 어떤 그런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일단 뭐 우리가 AI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안에서는 영역이 이제 나뉘는데요.
0: 네.
1: 기술적인 이야기를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미국은 AI를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AI의 새로운 그 돌파구를 여는 거는 다 미국 쪽에서 그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0: 네.
1: 미국의 기술을 빨리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쫓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AI 개발하는 걸 보면 한 회사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면서 AI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개발된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리고 주도하는 기업은 소수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중국이 지금 택한 방법은 그렇게 소수의 기업이 큰 돈을 버는 방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미국의 기술을 마구 쫓아가면서 AI 기술을 중국이라는 산업 구조 전반에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을 AI를 가미해서
0: 네.
1: 한 세대 위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다음 AI 기술 자체는 설령 미국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0: 네.
1: 그 언저리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걸 응용하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그 우수성을 살려가지고
0: 네.
1: 장점을 살려서 제조업 전반에 접목을 시켜서 중국의 산업 체계 자체를 한 차원 높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0: 네.
1: 야 AI 기술을 지금 미국 기술이 이기냐 중국 기술이 이기느냐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AI를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AI 휴대폰을 만든다거나 AI를 접목한 생산 라인을 만든다거나
0: 네.
1: 뭐 AI를 접목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0: 네.
1: 지금은 AI 모델이며 기술이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0: 예.
1: 중국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이 기술을 접목한 여러 다양한 상품과 산업의 업그레이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AI를 달려가는 방향과 중국이 AI를 몰고 가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
0: 그 미국의 길이라는 것이 이제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고자본이 네. 투자된 폐쇄형 모델인데
1: 네.
0: 중국은 이번에 킴이 K3도 그렇지만 다 네. 오픈소스 모델로 열었으니까
1: 네.
0: 뭐 직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거든요.
1: 네.
0: 중국에서 이런 거를 오픈소스 모델로 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산업 전체에 응용이 되는 거를 더 생태계를 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철학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그 국가 전략이라는 게

0: 네.
1: 아,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식 그 국가정책이라는 거는 다양한 여러 목적을 흡수해서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각 방면의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이 실행계획끼리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나사가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계획을 시행할 때는 아주 간단한 원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AI를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냐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AI 기술이 딱 떨어져 나와서 미국을 이기긴 어려운 거죠.
0: 네.
1: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미국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AI를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중국은 싼 돈을 들여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자본을 들여서 유사한 수준의 AI 기술을 만든 다음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요.
0: 네.
1: 그럼 그 장면 한순간에는 큰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이것이 누적이 되면 점점 더 미국 쪽에서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동력이 잠식되게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기술을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뭐 그 기술 수준이 그만큼은 안 돼도 훨씬 싼 기술이 계속 나오고 중국 네. 쪽에서요. 게다가 뭐 오픈소스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기술을 쫓아갈 수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보다 훨씬 작은 투자로 경쟁을 향해 들여들 수가 있죠. 이것이 계속 겹치게 되면 미국의 AI 기술력을 잠식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 AI 기술 자체도 경쟁이지만 이걸 빨리빨리 자기들의 제조업 산업에 파급을 시켜서 국가 인프라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지적하신 대로 국가 인프라에 접목이 될 때 그 충분한 가성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오픈소스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중국 전체로 볼 때는 이득인 거죠.
0: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뭐 한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AI 모델이랑 미국 AI 모델을 뭐 기술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좀 나왔던 이제 그 키미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뭐 QN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지프라는 AI 랩에서 GLM이라는 그런 모델을 네. 또 내기도 했고, 이제 굉장히 네. 다양한, 또 딥시크도 작년 1월에는 딥시크가 있었고,
1: 네.
0: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좀 그럴 것 같거든요.
1: 네.
0: 이런 오픈소스 방식으로 계속 중국 모델이 이제 미국 모델을 정말 따라잡을 수 있냐.
1: 네.
0: 그러니까 따라잡는 그런 전략에 이제 많이 확산한다 하셨는데
1: 네. 네.
0: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말 따라잡을 수 있냐는 거를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지금 그 네. AI 기술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는 AI를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부분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 동일한 인프라라고 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기술이죠. 그것이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나타나든 알고리즘 형식으로 나타나든 구체화된 기술의 형식이 있겠죠.
0: 네.
1: 지금 우리가 보통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화되는 기술,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m 달리기처럼 아 뭐 3m 쫓아왔다, 2m 쫓아왔다 어느 순간에 뭐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앞지를 수 있는 거냐? 기술의 발전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죠.
0: 네.
1: 이것이 퀀텀 점프처럼 어떤 새로운 아이디나 혁신에 의해서 한순간 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날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뭐 들인 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단순 비교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것이 하도 중국에서 그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간과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국의 AI 인프라는 미국의 AI 인프라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H200 네. 같은 거를 이제 팔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수출 제약이 있는 GPU들이 있었으니까요.
1: 예. 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H200을 당초에 허용을 했던 거죠? H200 정도를 주면 중국이 그걸 가지고 용을 써도
0: 네.
1: 미국의 성능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 H200이라는 GPU를 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웅변하는 것은 뭐냐면
0: 네.
1: 중국이 어떻게 그 H200을 만들더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AI의 인프라는 미국의 AI 인프라만 못하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국의 인프라를 대체하는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역시 반도체겠죠. 그런데
0: 네.
1: 그 반도체는 지금 미국 기술에 비하면 거의 효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미국보다 비싸고 효율이 낮은 그런 인프라인 거예요. 현재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 요소 기술로는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요소 기술로는 안 된다.
1: 예,
0: 네.
1: 이것을 인프라로 묶어서 이 인프라 기술 그러니까 대량의 그 GPU를 묶고
0: 네.
1: 예, 대량의 그 데이터 센터를 묶고 이것을 그 전국 각지에 서비스하는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산업체가 AI를 도입해서 사용할 때 그나마 가성비를 올릴 수 있도록
0: 네.
1: 여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기술 중에 뭐 화웨이가 무슨 슈퍼노드를 뭐 만들었습니다.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런 기술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은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0: 네.
1: 그다음에 그 핵심 기술들을 많이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가성비를 높이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중간 단계를 중국 나름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것은 미국의 기술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기술들입니다. 처음부터.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미국보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높을 수도 있겠어라는 것은 좀 속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AI 기술 그 자체, 모델 기술이라든가 혁신 기술 그 자체를 비교해 본다면 비록 거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로서도 미국 기술이 앞서 있는 겁니다.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픈소스 방식으로 중국의 AI 모델들을 이제 이게 어쨌든 그 철학대로 낮은 가격에 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1: 네.
0: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1: 네.
0: 벌써 뭐 오픈라우터 같은 그런 통계를 보면은
1: 네.
0: 뭐 전 세계 절반 개발자들이 쓰는 토큰 네. 거의 절반을
1: 네.
0: 다 중국 모델을 쓰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일은 진짜 예. 미국 모델을 쓰고
1: 네.
0: 좀 단순 반복은 중국 네. 모델을 쓰면서 많이 잘 벌써 정착이 된 것 같아요.
1: 아, 제가 보기에는 50% 적도가 아니라 뭐 네. 7, 80%는
0: 네, 더 많이.
1: 이상 중국 모델을 쓰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것은 기술력의 승리라기보다는 중국의 전략의 승리입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전략의 승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의미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책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사실 의문이 아닐 수 없죠.
0: 네. 뭐 자연스럽게 한국 얘기를 좀 가긴 해야 되는데 이제 반도체
1: 네.
0: 얘기를 하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최근에 그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CXMT가 네. 7월 말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D램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이 약 한 자릿수 후반인 것 같은데
1: 네.
0: 8, 9%인 것 같은데
1: 네.
0: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가지고
1: 네.
0: 두 자릿수까지 갈 것을 이제 천명을 하면서
1: 네.
0: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제조 분야에 또 들어오면은 또 중국은
1: 네.
0: 또 중국만의 전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 네. 네.
0: 메모리 반도체도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박사님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중국의 이제 메모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0: 네.
1: 현재 중국의 메모리 기술 수준은 아직은 우리 한국의 메모리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0: 네. 다만 그러니까 요소 기술로는 못 따라온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1: 예, 예, 예.
0: 네.
1: 근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이거 하나의 그 기준이

0: 중요한 건 좀 다른데요. 네. 중국에서는 국산화라고 얘기를 할 때 국산화라는 말을 쓸 때 중국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국산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1: 어, 그래요?
0: 중국 안에서 만들기만 하면 외국 기업이 네. 만들어도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1: 아,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중화권이면 다 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시안 공장에서 네. 생산을 하면 중국 정부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 맞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걸 국산화의 개념에 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의 3분의 1은 수출을 합니다. 중국 바깥으로 팔아요. 그다음 중국 안에 있는 반도체는 뭐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냥 대략 보면 반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수요자한테 직접 가고요.
1: 네.
0: 반은 유통시장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세계에 공급되는 이 메모리 이 반도체
1: 네.
0: 예, 총량은 이미 60-70%가 됐어요.
1: 중국 수요예요?
0: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큰 삼성이 만든 거잖아.
1: 네.
0: 라고 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측 발표와 한국 측 발표를 들을 때 요걸 잘 이제 그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관심이 있는 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거로 예상이 되는 AI용 메모리라고 할까요?
1: 네.
0: 뭐 HBM3니 HBM4니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위해서 창신 메모리가 HBM3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HBM4는 아직 가려면 좀 멀었고요.
1: 예.
0: 지금 HBM3의 샘플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경제성이 확보됐는지는 대단한 의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위협적이다라는 건 앞으로 위협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 창신 메모리가 삼성이라든가 우리 SK 하이닉스와 이 AI용 메모리
1: 네.
0: HBM4에서 한번 대결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까 이제 AI 산업은 또 중국이 AI에 대한 이런 네.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어떤 오픈소스라든가 전략이 네. 좀 있었는데 네. 중국이 이런 메모리 쪽에도 좀 전략이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중국 내 AI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중간 기술을 이용해서 가성비 있게 서비스하는 인프라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 네.
0: 여기에 국산 메모리를 씁니다.
1: 국산 메모리?
0: 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그렇게 대규모로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이야말로 국가가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국가가 이미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인프라를 만들기로 한 이상에 앞으로 상당한 양의 메모리 수요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걸 창신 메모리 등 중국 업체가 만드는 메모리를 쓴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죠.
1: 아, 이때는 중국 업체가 만드는 메모리인가 보네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지금 중국의 국가 인프라에는
1: 네.
0: 지금 통신 정보 통신에 관계된 쪽에는 일체 외국산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1: 아, 그런 산업에는 그런 이제 명확한 그런 지침들이 있군요.
0: 네. 그래서 통신 시스템도 그렇고
1: 네.
0: 서버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산 서버인데 반도체가 미국산 반도체다. 이런 것도 안 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AI 인프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0: 네.
1: 그거는 무조건 중국 메모리네요.
0: 네. 대단히 비효율적이겠지만
1: 네.
0: 국가 전략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중국의 그런 대규모의 메모리 투자가 역설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뭐 메모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저가 메모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 네.
0: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 AI용 반도체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역설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그런 기술 경쟁 속에서 네.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억압에서 뭔가 창의가 이제 꼽히면서
0: 네, 네.
1: 그 AI 모델 만들 때도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된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수출 규제라든가 미중 갈등이 이제 중국 기술의 어떤 요소 기술 고도화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역설적으로 종합적으로 중국 기술 전체 그런 기술 자립이라든가 기술 주권으로 보면은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이 그 미국의 기술 지지는
1: 네.
0: 중국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중국 사회 전체가
1: 네.
0: 우리가 미국의 이런 제재를 이겨내고 우리가 기술적 자립을 해서 꼭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상태죠.
1: 그게 그 2018년 첫 번째 미중 그 갈등 때부터였나요?
0: 네.
1: 아니면 그때부터였나요?
0: 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1: 그럼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로 기술 주권, 기술 자립, 기술 독립을 위해서 완전히 체제를 정비하고
0: 예?
1: 이제 방향을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철 박사님은 이제 중국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래 하셨는데 아까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다가 좀
0: 네.
1: 제가 잠깐 반도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 AI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제가 무슨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비판을 하거나
1: 네.
0: 예,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문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권 AI를 이야기하고
1: 예, 예 맞습니다.
0: 세계 각국이 놀랄 정도의 그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1: 네.
0: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나오고 그것이 우리 국민이나 우리 기업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명확한 그림은 좀 안 보이지 않는가.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를 개발을 함으로써
1: 네.
0: 중국 전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명확한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한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단위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네.
0: 그럼 우리가도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행여라도 이 모든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행여라도 이게 빠졌네? 이런 일은 없는 것인가?
1: 네.
0: 또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텐데라는 것이 과연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1: 네.
0: 그럼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등 무엇인가 좀 불투명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듣기에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좋거든요. 엄청난 돈을 함께 투자하고 게다가 우리 재벌 기업들이 큰 돈을 또 투자를 해서
1: 네.
0: 일을 한다니까 너무나 좋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다른 사회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건지
1: 네.
0: 그래서 각자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기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다.
1: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뭐 나와줘야 되겠네요.
0: 저는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예,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기업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프라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1: 네.
0: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지침들이나 가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1: 네.
0: 크게 보면 미중 간의 기술 경쟁과 기술 전쟁 사이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알아서 해라.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1: 민간 기업이 느끼기에는요?
0: 네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기술 발전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면은 네. 뭐 학점이든 100점 만점 점수로 매기자면은 네.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걸었던 중국의 기술 경로가 몇 점 네. 정도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0: 저는 90점 이상 줘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다시 요약해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가 지난번 그 트럼프 일기 때
1: 네.
0: 미국의 기술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 36가지 소위 목 조르는 기술이라는 리스트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발표를 했는데
1: 네.
0: 7개 빼고 다 해결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나머지 7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고 그 나머지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1: 아, 그게 반도체군요.
0: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14억 인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기술의 병목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그 금년에 시작되는 15차 국가계획에서 선언을 했어요. 작년까지의 국가계획은 서방의 과학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는데
1: 네.
0: 금년부터 시작되는 이 5개년 계획에서는 목표가 서방의 과학기술을 추월하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과학기술 표준 같은 것도 더 이상 서방을 뒤쫓아가지 않겠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하나 들으면은 바로 얼마 전에 중국이 그 재활용 추진체 로켓에 네. 성공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로켓 성공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바로 위성을
1: 많이 쏠 수 있죠.
0: 많이 쏠 수 있게 되니까 네. 바로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쏠 수 있는 거고
1: 네.
0: 그러면 6G를 먼저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아,
0: 우리나라는 4G, 5G 할 때는 우리가 통신 강국이라 소리를 했었는데
1: 예.
0: 지금 6G는 이야기도 못 듣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마구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기술 개발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1: 네.
0: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0: 그 가장 중요한 거는
1: 네.
0: 지금 좋고 싫고 또는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1: 아, 예.
0: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 네.
0: 지금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기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계획이나 또 기업들이 세우고 있는 기술 개발 계획들이
1: 네.
0: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 쪽만 보고 했단 말입니다. 서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1: 네.
0: 미국 기업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과 손잡고 개발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중국이 턱 밑에까지 왔으니까 미국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 기술이 여기까지 왔네. 그럼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산이 이게 잘못됐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중국 기술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고 또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철 중국과학기술연구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경제쇼 애청자분들께서 마지막 날에도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9827님이 문자로 세상을 보는 지식을 끌어올려주는 경제쇼. 지식이 쌓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경제에 별 관심이 없던 남편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3894님이 경제와 투자에 관심 많은 남편 영업용 차에 좀 전에 경제쇼 나오도록 소개하고 틀어놓고 같이 들었어요. 라디오는 처음 듣는다며 하네요. 유익한 정보들 감사하며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20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 책을 받으실 당첨자분들은 KBS 1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을 흐르는 물이 턱진 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는 경북 의성군에 호우주의보만 발효 중인데요. 이제 점차 내일 새벽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지날 전망이고요.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올라서 무덥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주로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 중부지방이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60, 제주는 5mm 안팎의 비가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 동안에 24도 안팎의 기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폭염 경보 지역인 제주가 35.9도까지 올랐고요. 대구와 구미, 전주 등 남부지방은 33, 3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서울이 24도, 제주 27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남부와 제주 권역으로 높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부소방서는 불이 시작된 곳의 아래층에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은 매연과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휴교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한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2022년부터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로 유명한 관광지를 해외 출장으로 107차례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24일까지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용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사건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파 랭킹 2위 스페인은 오늘 새벽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을 지켜낸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강습을 중간에 해지할 때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환불 관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제정해 배포하고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 약관은 요가나 필라테스 중도 해지 위약금을 이용료의 10%로 제한하고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초중고 200개 학교를 지정하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됐지만 수업 외 시간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정부의 추가 대책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 영남과 호남에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유린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은 정치 보복용이며 원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하고 있다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게 청년 정치 홀대론으로 이어지면서 당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벌이기로 했던 보안수사권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봅니다. 청사진으로 내걸었던 교권 보호 대책 폼프리 스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법안 처리 시도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는 있다가 막 처리가 돼도 될 텐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3: 뭐 일단 특검 측에서 일단 뭐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아직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였고 이제 뭐 일단 내용을 보면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

0: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막아세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마무리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본격화되는 것도 있다. 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하튼 필요하기 때문에 또 특검에서도 연장을 요청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 신지혁 부대변인 동의하십니까?
2: 이미 연장 기한은 다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두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특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향해서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내란 특검이 공소를 제기했었던 그 공소 유지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출범한 종합특검이 무언가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이른바 탈탈 털기식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성과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이미 특검법이 처음에 입법될 적에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정도로 지금 출범한 내란 특검, 종합특검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의 연장이 더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사라지죠. 그런데 본인들은 검찰을 없애자고 하면서 검사들에게 막대한 권한과 능력, 권력을 주는 특검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 특검법, 그리고 이 특검이 자체가 결국에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저는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 종합특검이 발족한 이후에 국민들께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유지하겠다. 결국에 국민 혈세를 통해서 민주당만을 위한 수사 정국, 사정 정국을 이어가겠다라는 악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신조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약간 뒷부분이요.
3: 네.
1: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워딩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하면서 수사기소권 모두 가진 특검은 연장하려 한다. 이런 그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이면 특검을 통해서는 수사권 기소권 계속 주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3: 그 저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할 때 주요 논지로 삼는 게 이제 검찰이 정치인들 특히 수사할 때 보면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인지 수사는 이런 것들을 막 늘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것과 이 민주당에서 과거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비판할 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종합특검이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수사하고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성과가 너무 없다. 예컨대 이제 지금 이 종합특검의 어떤 성과로 꼽히는 것들이 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관계자들 구속 기소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 혐의로 이 뭐 군 관계자들 일부 처벌하고 뭐 이런 것들 꼽히고 있는데 아마 연장한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 네.
3: 이제 그 한병도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이번 그 연장의 사유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전 국무총리라든지 여러 많은 분들이 이미 구속이 됐고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면이 없이는 사실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될 만큼의 형량도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과연 누구를 더 처벌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종합특검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박상민 최고위원님 국민들 입장에서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아직도 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0: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뭐 수사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확히는 쟁점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이제 들어가냐, 그러니까 특검을 통과시키냐 마냐 할 때는 이게 쟁점이 크게 되는데 세게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절차에 들어가고 나면 결국 특검이 발표하는 결과들을 보는 것이고 그게 뭐 매일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은 특검 시간대로 가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이제 수사를 잘 하고

0: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자, 특검 얘기는 한 그 정도 하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방금 전 오후 5시부터 이번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예비경선 합동연설에 시작했습니다. 뭐 최고위원 후보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당대표 후보들 5명인데 김보미 후보 얘기하는 거 좀 보셨어요?
0: 네, 최고위원. 많이 봤죠. 많이
1: 예,
0: 봤죠.
1: 예. 되게 그분이 한 36살?
2: 저보다는 일단 어렸던 것 같습니다.
0: 8, 예. 8, 9년생인가?
1: 그죠? 예, 예.
0: 알고 있습니다.
1: 구의회, 저 의원.
2: 강진군 의회에서
1: 강진장을. 예, 그렇죠. 의장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되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좀 눈여겨서 봤냐 하면 586, 686, 뭐 786, 뭐 886까지 뭐 하시든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세대교체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그랬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이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자기네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0: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똑같은 얘기 했죠.
1: 똑같은 네. 얘기를 자기네가 10년 전에 지금 그분들 다 40대 중반대잖아요.
0: 맞아요,
1: 자기네가
0: 맞아요.
1: 30대 중반대 똑같은 얘기하는데 확 눌러서 자기네가 깨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된다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0: 분위기가 뭐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다만 이제 뭐 그게 어떤 정치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좀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하실 때 좀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으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런 김보미 후보의 어떤 직격에 굉장히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586이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체성과도 되게 부합하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어떤 민주당이 기득권화 됐다라는 자성론이 저희가 또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선거 이후부터. 그런 점에서 이제 시의적절한 메시지고 예전부터 나왔던 메시지지만 이번에는 꼭 이게 어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그 저도 그래. 네. 그 성치인 교수라든지 아니면 이동학 전 네. 최고랑 종종 이제 소통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10년 전에 86세대 정치인들 비판했을 때 그때 대표 86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제 반박을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무슨 기득권이냐 우리 당대표도 한 명 못했다 이랬거든요.
1: 근데 10년이 그 사이에 뭐 다 했죠.
2: 많은 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번에 김보미 후보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이제 앞에 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런 분들 다 앉아 계시고 당원들도 사실은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 화염병들 분들 AI 시대에 화염병 들던 분들이 정치하는 게 맞냐 이런 직격을 하는 게 아, 전 이분이 멘탈이 정말 굉장하구나. 정치 그동안 한 10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을 허투루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번에 이제 그 5명을 보니까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셋 다 686이잖아요.
2: 네.
1: 그죠? 셋 다 686이고.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왜 나왔을까 했더니 역시 그 틈새를 나온 거고 그러니까 40대 고민정 의원, 30대 김보미 그 의원이죠. 저 군의회 의원이지만 여튼 그런 분들이 그 틈새 시장을 좀 노린 것 같아서 좀 의미는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이 상대 정당입니다만
1: 네.
3: 그런 식의 변화와 쇄신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3: 이른바 탄돌이라고 그러죠. 17대 총선 당시에 당선됐었던 탄돌이 의원들이 지금도 민주당의 주류로 남아있다. 근데 세월은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주류로서 확 쥐고 있다면 무언가 민주당의 자성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존재했다면
1: 네.
3: 근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분명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경륜과 경험 그런 것들을 후배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무언가 배워서 온고지신의 자세로 당을 이끌어갈 필요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그러한 경륜을 물려줄 만큼의 정치력을 발동을 했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7대 국회, 그러니까 20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분들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그동안 기득권으로 군림하셨던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치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그 강진구 의장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화됐다.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이 뼈아프게 스스로 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잘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이게 8.17 전당대회 민주당의 이제 과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3: 예. 제가 예.
1: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3: 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30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이 정치 지형이 이토록 바뀐 것은 그 세대가 늘 나이 든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에는 기득권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고 무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기득권이 되어서 젊은 층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깰 수 있을 만한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래서 지금 후보 합동연설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지금 김보미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이 젊은 층 흡수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 분명히 할 거고 나머지 3명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건 얘기 나오면 제가 저기 그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적통론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살짝 부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의원 후원회장을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당대표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굉장히 큰 어른이시기도 하셨고.
1: 사실은 뭐 적통이라면 적통이라고 그렇습니다. 많이 평가하고 있죠.
0: 민주당과 함께한 네. 그 시간들을 다들 이제 기억하고 있죠.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찬 전 그 총리님의 어떤 의지와 그런 그 민주당을 위한 어떤 헌신, 희생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과 함께 해온 세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음 당대표가 또 되면 이해찬 전 대표의 의지처럼 네. 민주당을 좀 성공시키겠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께서 계시던 시절에 저희 그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또 크게 승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려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제가 새천년 민주당을 1999년 2000년 그때 출입했는데 그때 딱 와서 이제 주요 그 당직자들하고 가끔 밥도 먹고 인사도 드리고 취재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집권여당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0년이니까 26년 전이니까 그때 엄청 젊었어요. 나이가 마흔이나 됐을까 40대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여당. 그러니까 DJ도 되게 이제 신임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튼 정청래 의원이 그 배우자를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이제 삼고 그거를 최민희 의원하고 셋이서 막 와 박수 막 이러면서 그 동영상을 이제 내보내던데 사실은 이동수 대표 네. 문부터 유루 하는 다섯 네. 명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유시민입니다.
2: 그렇죠. 예. 네.
1: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아마 정청래 전 대표도 아마 원래 엄청 친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더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2: 저도 같은 생각인 그래요? 게요. 예. 일단 그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당, 열린우리당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체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구심점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네.
2: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말씀하신 새천년 민주당 이전에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동교동계가 주축이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체제에 이르러 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가 총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 정치권 이 세대들의 구심점으로서 기능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의 사모를 모신 거는 이제 적통이나 유은 정치를 강조해서 이 당원들 특히 이제 코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코어 지지층을 최근에 또 강조한 분이 유시민 작가였잖아요.
1: 네네.
2: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중도 실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또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코어 지지층을 결집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김민석 의원이 이번 전대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다. 신천지와의 대회전 이거는 야당 쪽 얘기한 것 같고 반명 분열주의 신조 부대변인 이건 네. 정청래 의원 겨냥한 건가요? 아무래도
3: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해서 정부 여당의 당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1: 네.
3: 김민석 전 총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무언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뒷받침을 하겠다. 저는 뭐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네.
3: 과연 당전 관계가 어긋났었던 당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 책임이 오롯이 정청래 대표에게만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로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당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무언가 모종의 역할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청와대와 소통을 해서 정무수석의 정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끔 노력을 했더라면 과연 그렇게 파고까지 갔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의 분열 이것은 오롯이 정청래 전 대표만의 탓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김민석 전 총리도 무언가 모종의 책임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부메랑으로 본인한테 되새김질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간다면 정부 여당으로서 그것을 지적을 안 할 것인지 그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1: 네.
3: 국민들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것들, 가령 이번에 뭐 레버리지 상품 출시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의 마음과 정반대로 정책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 여당 대표여도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청와대를 맹종해서 따르겠다라는 당대표는 저는 현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청년 홀대론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경선 기탁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2: 네.
1: 기탁금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해서 청년 정치인들 혹은 정치에 이제 막 문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까?
2: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일단 이 기탁금이라는 게 전당대회나 이런 데 후보를 등록하면서 내는 일종의 참가비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이 기탁금을 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당대회의 비용을 좀 후보들이 분담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돈이 아깝지 않을 사람만 나와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두 번에 걸쳐서 기탁금을 내게 됩니다. 예비 경선 때 한 번 내고요. 그리고
1: 네.
2: 본 경선 때도 내는데요. 당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 때 최고 1억 원을 내야 되고
1: 그래요.
2: 예, 최고위원 후보자는 5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물론
1: 그거 돌려주지 않아요?
2: 그 이제 안
1: 돌려주는 것 같은데.
2: 예, 이건 안 돌려주죠.
1: 이야, 그리고 큰
2: 그
1: 돈이다.
2: 원외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50%를 네. 감면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5천만 원, 2,500만 원 이러니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예비 경선에서 과거에 500만 원만 냈으면 됐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2천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비 경선만 나가고 떨어질 것 같다 해도 이제 2천만 원이 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남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이고요. 정민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0년대생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이분들 나이대에 사실 내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뭐 본선 진출 확률도 높지 않은데 이 2천만 원을 쓴다는 게 이제 깎아줘도 1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1: 네.
2: 쉽지 않은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0: 이 네.
1: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친족을 뭐 통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0: 네, 네.
1: 자, 지금 대폭 올린 게 잘못한 겁니까? 하면 당으로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 같아요.
0: 뭐 당원이 많아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긴 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올릴 거였으면 미리 공지를 좀 해주면 사실 이제 준비라도 어떻게 네.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후보 등록 이틀 전 저녁에 공고가 이제 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아침도 아니고 밤에 올라온 거죠. 그러면 사실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0: 준비할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1: 없네. 사실 하루인 거죠. 사실상. 네. 근데 이제 청년들한테 갑자기 이제 1,0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500, 기존에는 500이었으니까 50% 감면 받으면은 이제 250이잖아요. 네, 네. 그 정도면 이제 사실 이제 준비를 해놓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풍경인데. 상황이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또 본선에 진출하면 최고위원 후보가 또 5,0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네. 당대표 후보는 1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몇 배나 뛰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공지를 해주던가 하다못해 뭐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주던가 근데 그런 소통이 뭐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 특히 청년 후보들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돈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그걸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사실 뭐 대부분은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뭐 말로는 청년 정치 얘기하면서 청년 최고위원도 부결시키고 그리고 기탁금은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0: 그래요. 자 신지호 부대변님. 네. 국민의힘도 아마 경선 기탁금 제도 있을 텐데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좀 되고 있습니까?
2: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2천만 원, 청년 최고위원 500만 원이었고요. 그것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 경선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4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했어요.
0: 곱하기 겁니다. 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2: 예, 예비 경선을 통과하게 되면. 예, 예. 사실 근데 이런 기탁금 문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정치.
0: 일단 난립 방지.
2: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민철 후보 같은 분이 본인이 뭐 기탁금이 너무 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충당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호도라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기탁금 마련용으로 그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자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 계좌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짧은 기간이어도 무언가 계좌 후원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기탁금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네. 불법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그렇게 범죄 의혹을 갖다가 좀 마치 기탁금 문제인 것처럼 저는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탁금을 내지 못할 만한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과 일반 그 청년 최고위원과의 그 기탁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탁금을 확 낮춰버리면 정말 혼탁해집니다. 전당대회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름을 드높여보려고 하는 그 낭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의 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일반 상식과 괴리된 이야기들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질서를 교란시킨다.
2: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기탁금은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 기탁금을 만약에 비싼 기탁금을 지불하고서라도 나의 정치적인 식견과 정견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해당 정당의 당원들과 국민들께 한번 심판받아 보겠다라는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기탁금 비싸다고 투정되면서 왜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0: 저도 자, 근데 정민철 씨 그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후보죠. 네. 그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이 부분은 신조 부대변인님의 말씀이십니다.
2: 아니,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0: 아, 본인이 네, 인정한 거예요?
3: 인정했습니다.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본인 계좌를 그냥 올린 거예요. 계좌를 신고하거나 그래요? 이런 거 없이. 이거는 분명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 그러니까, 아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3: 저는 이제 신조 대변인 말씀에 공감을 네. 하는 게 이 기탁금은 꼭 있어야 되고 청년이라고 해서 뭐 많이 깎아줄 필요까지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전당대회 청년으로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이번에 정민철 후보자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금을 너무 파격적으로 깎아주게 되면은 이제 온갖 후보들 난립해가지고 되게 혼탁해질 우려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민주당에서의 논란은 기탁금 때문이라기보다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너무 직전에 급하게 바꿨다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년 후보자한테 뭐 1,000만 원 받을 수 있죠 기탁금으로. 근데 그거를 사전에 예전부터 공지가 돼 있던 거라면
0: 몇 달 전부터라도
3: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을 텐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제 뭐 네 배씩을 올려 버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3: 네.
1: 뭐 일단은 그 눈물 흘린 게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온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아마 그 이제 본인을 향해서 어쨌든 이 기탁금 관련한 논란.

0: 이 이르니까 이제 이른바 친민주 스피커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은 진영 안에서 소위 말해 공격을 너무 세게 하더라.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참 좀 참담한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눈물은 그렇다라고 보이고 이게 문제가 된 걸 이제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10분 만에 인지를 하고 공지를 올려서 받은 것들은 전부 다 반환을 바로 하겠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 아니 네. 근데 이게 예, 김영남 후보도 청년원의 예. 후보입니다. 예. 근데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를 게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민철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계좌를 올리면서
0: 실수한 거죠.
1: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인 거지 이것이 기탁금이 많아서 청년 정치인의 등용이 힘들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얘기하는 거는 저 적절치 않다.
1: 그렇습니다. 예.
2: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서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오늘 매시각 돌발 상황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하류 부근에 사고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퇴근길 교통량까지 맞물리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방향 동작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도 출구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파주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은현 2터널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처리하면서 도로를 전면 차단 중입니다. 은현 1터널부터 차량들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 도로 진입 전이시라면 서양주 나들목에서 우회도로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쪽 거창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396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군요. 수도권에서 화물차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운전 힘들었는데 이제 그쳐서 다행입니다. 뉴스레터 K 언제나 좋은 방송 내용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똑같은 주제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혹은 뭐 참전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0: 네,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 정치인들이 어쨌든 이번에 뭐 최고위원회도 나오고 네. 그 당대표 후보로도 우리 김보미 후보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도 이번에 또 출마를 했는데 지금 기탁금 우리가 앞에서 한참 얘기했지만 갑자기 공지하고 갑자기 몇 배 올려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앞에 상황들과 좀 겹친 것 같아요. 선호 투표제는 받고 청년 최고위는 부결하고 네. 그리고 기탁금은 갑자기 올려버리고 왜 올렸는지 설명도 없고 미리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너네 참여하니까 너네 선거 나오는 거니까 너네가 부담 다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태도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돈이라는 어떤 진입장벽을 당이 만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게 구조적으로도 뭐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도 청년들이 정치에 잘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좀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뭐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제 당대표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 때는 또 낮춰서
2: 한 500억 있다 그러던데
0: 네. 또 낮춰서 이제 했었는데 낮춰서 기탁금을 받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한테 진입장벽이 된다는 얘기를 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 그래요. 신주호 부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개입이다. 그런데 1호 당원의 청년들 부담을 좀 낮춰주자 이런 얘기가 당무 개입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보시는 거예요?
1: 아니,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청년들이 출마할 적에 기탁금을 내려달라라고 한다면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탁금이 처음에 확정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기탁금 후보 등록하기 전에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아 이거 기탁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과연 청년들이 출마하기가 용이하겠느냐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하셨다면 전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2: 정민철 발언 이후에요?
1: 그렇죠. 정민철 후보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유시민 전 장관 등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민철 후보가 눈물을 흘린 그 영상이 게재된 직후에 청년들의 기탁금이 많아서 이것은 문제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결국에 정민철 후보를 뽑아달라. 정민철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달라고 지금 사실상의 선거 유세를 벌리고 있는 거여서 당무 개입이라는 그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문제는 기탁금 문제가 아닙니다. 한 최고위원 후보가 벌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민주당 구성원들이 나서서 그것을 기탁금 문제로 호도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 이런 불상사를 벌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김영남 후보라든지 뭐 김보미 후보라든지 본인의 개인 계좌로 올려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정민철 후보만 이러한 범죄 혐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기탁금 문제가 이것이 큰 사안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민철 후보를 지지해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는 높은 기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 정치자금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것인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기탁금 사안이 아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국민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자. 저 이동수 대표께는 녹취 하나 들은 다음에 질문 드리고 박성민 최고위원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해주세요. 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대통령님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대통령님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자 이동규 대표님 네.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도 듣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얘기도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6: 일단 한병도 그 직무대행이 이제 오늘 또 얘기를 한 게 민주당 당원 105조 2항을 들었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기탁금 문제 정도에 관해서 대통령이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 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들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그 개입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때 이제 비판을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일반 많은 분들이랑은 좀 이 부분에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막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YS나 DJ 때 보면은 대통령 당 총재 겸임하면서 당에 이제 강한 그 그립을 지지 않았었습니까?
2: 공천도 다 했죠.
6: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가 참여정부 들어가지고 뭐 정당 민주주의 실천한다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떼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건데 네. 과연 그러고 나서 한국 정치가 그때보다 더 나아졌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랑 여당이랑 손발을 못 맞추면서 계속 이제 우왕좌왕하고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하고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개입해도 되는지에 대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차라리 가면을 벗고 불편한 진실을 네, 딱 이게 까발리고 여기 저
6: 현실을 인정
2: 현실을 인정하자 뭐 이런 말씀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0: 네, 일단은 뭐 저는 일단 대통령님 말씀은 그 당무 개입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있고요.
2: 네.
0: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무 개입 운운할 건 아니죠. 그때 당시 전당대회 할 때 안철수 후보한테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직격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했더니 얘기했던 게 대통령 당비 많이 낸다, 1호 당원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2: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네?
2: 그때 누가?
0: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네, 당비 낸다고. 그리고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 실드 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개입의 정도, 뭐 직접 그렇게 정무수석이 직격하고 심지어 뭐 윤안 연대,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연대 이거 썼다고 되게 불편해하고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과 비견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뭐 특정 후보 밀어주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민철 후보도 기탁금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똑같이 이제 청년 후보로 나온 김영남 후보라던가
2: 네.
0: 이런 분들도 다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심지어 이건 또 청년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김민석 후보도 얘기를 다 하셨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마땅한 또 반응이 없는 상태로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2: 네.
0: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이 상당한 수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죠.
2: 고민정 의원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도 자주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정무라인에 문제가 있나? 대통령이.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직접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소통을 직접 하고 그렇게 그 이슈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고 이런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이 최근 주식시장 극심한 변동성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이 문제 우리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했다. 결국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 주도한 거 아니야. 결국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거 아니야 하면서 경질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7: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2: 자,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됐다. 뭐 이런 게 국민의힘 얘기예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영복 정책실장 그대로 놔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이 도박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신조 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 이건 인재죠, 인재. 왜냐하면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라는 후회를 한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상품이 출시가 되고 승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
2: 네.
1: 나올 수 있었을 만한 부작용, 후폭풍을 이미 예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밀어붙여서 이러한 상품을 내놓았고 그 상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교란이 가속됐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사조치를 통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어요. 근데 뭐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뭐 이 상품을 폐지하게 되면은 뭐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최소한의 그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 정책 업무를 담당할 만한 그 주요 보직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라는 측면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관련된 분들을 향해서 모두 경질을 하거나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김용범 정책실장만큼은 그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2: 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얘기했어요. 삼전 닉스 단일 정보 레버리지 밀어붙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고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었는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개 토론회에서 금감 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자, 사실은 이 금감 원장 본인이 드러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자, 대통령이 금감 원장에게 많이 당하고 계신다. 이거를 많이 이 변동성이 뭐 피해라면 피해 약간 손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6: 그런데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은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본인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남일 말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버릇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레버리지 ETF 출시에 대한 그 비판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5월 말에 출시됐잖아요. 네. 그 전에 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다들 보고 있다가 문제 생기니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만 해도 계속 이제 고환율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아 저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외화가 유출이 되니까는 차라리 한국 시장에도 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홍콩에다 하지 말고 한국에다 하세요라고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홍콩께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홍콩에 있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한국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와야 될 돈은 안 오고 레버리지 맛을 못 봤던 분들이 또 이제 맛 보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하니까는 이 사달이 난 건데 전 기본적으로 시점이 너무 나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에 있는 종목은 지난해부터 출시가 돼가지고 쭉 올랐다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점으로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시가 되니까는 변동성이 너무 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물론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리고 이제 어제 KBS 의료진단에 나와서 상장 폐지는 이제 불가하다. 지금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면 더 큰 충격이 있다. 오늘 당정회의 열었는데 좀 대책이 나왔어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0: 그러니까 일단 그 이미 이제 지난 16일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좀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결국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기본 예탁금을 기본 투자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으로 인상한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뭐 최소 주문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린다 뭐 이런 약간 투자 문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를 했던 바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과 이 발표한 보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더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 정무위 차원에서 좀 강력한 모니터링과 좀 필요하다면 상시적인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도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괴리율 관리를 꼭 30분 안에 그러니까 장마감 꼭 30분 전에 그거를 해야 되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30분 동안 매도 압력이 엄청 세지면서 그때 갑자기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거를 뭐 필요하다면 2시간 정도로 좀 늘리거나 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매도 이런 게 오가는 상황 자체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지금 마지막 주제 자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공개 토론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안 하기로 이제 했다고 이건태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당원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한 1분 이내씩만 대답을 해 주세요. 신지호 부대변인.
1: 근데 방금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글을 게시했는데
2: 또 다시 한대요?
1: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
0: 근데 또 아니래요. 전용기 의원은
6: 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0: 네, 전용기 의원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입장문을 곧 올린다라는 아니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2: 그래요.
1: 그러니까 이러니까
2: 자, 일단은 네. 토론은 일단 at this point of time 무산돼 있습니다. 네. 자, 무산된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토론에 나서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판타

0: 아니 깨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도 명확하다고 봐요.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번 장용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민생 범죄들에 대해서 결국에 보완 수사권은 존치해야 되는구나라는 공감대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태 의원이 진짜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와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 보안수사권이 왜 문제인지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2: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건태 의원이 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왜 한동훈 의원이랑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의원은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사실 뭐 본인이 이제 검사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뭐 관련한 상임위도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국민의힘 누구 의원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차라리 뭐 장동혁 대표와 토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보나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은 저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실익이 있겠죠. 본인이 어떤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맞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 근데 그 외에 이제 민주당 의원의 입장에서 뭐 이것이 지금 이미 보안수사권에 대한 토론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걸 한동훈 의원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이동국 대표님 한 예. 30초, 40초.
3: 예, 아 저는 이거 이건태 의원이 정무적 판단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잖아요.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서 키울 필요가 없는데 이걸 받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반대편에 있는 분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유지해야 된다고는 안 하지만은 폐지에 대해서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왜 이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일단 판단 미스였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는데요.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150mm가 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후반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낮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내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보복 공습 규모를 확대하는 등 9일째 대이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걸프 지역 국가를 향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교육감들은 지금 정신없이 바쁜 취임 첫 달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모시고 경기 교육 대전환 청사진으로 밝힌 폼프리스쿨 교권 보호 대책. 교육장 공모제 등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의 반응,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4: 네. 경기 교권보호단장 안민석입니다.
3: 교권보호단장. 교육감에서 단장으로 이제 겸임하십니다. 단장을 겸임하시는데 보통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취임 이후에 저희 언론이 이제 주목하는 게 과연 1호 지시, 1호 추진 업무가 뭐냐 이런 것들 조금 저희가 보거든요. 1호 지시하신 사항이 어떤 겁니까?
4: 지시라기보다도요. 1호 네. 결재를

0: 결제.
1: 예. 스마트폰 없는 학교.
0: 폼프리 스쿨.
1: 네, 그 결제를 했습니다.
0: 네.
1: 그 스마트폰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워낙 중독 의존성이 강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걸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참 늦었죠. 아마 선진국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는 늦었다고 보는데요.
0: 예, 예.
1: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호주 스마트폰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SNS 규제까지도 지금 하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
0: 네네.
1: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제 미국 그 버클리 대학에 있으면서
0: 네.
1: 관련된 자료도 보고 왜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규제할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대마초보다 해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대마초는 냄새도 나고 또 연기도 보이는데 스마트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기 때문에
0: 소리 없는 살인자군요.
1: 그렇죠. 해로운 네. 걸 모르니까 더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대마초를 규제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같은 선상에서
0: 네.
1: 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0: 네.
1: 이제 우리는 이제 공론화 시작이죠. 그래서
0: 네.
1: 저는 이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지어준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방치한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아이들에게 뺏는 것은 이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왜 해로운지 설명하고 또 학생 자치회에서 토론을 해서 학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0: 네.
1: 저는 이걸 공론화를 시작하자. 공론화를 시작하자. 왜 규제하고 어디 어느 범위만큼 규제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일정 정도 그 법이 필요하면은 입법화도 하고 그러한 공론화를 위한 플랫폼을 저는 이제 깔아놓은 그런 정도 의미고요.
0: 네.
1: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한 보름 정도 좀 지났죠.
0: 네.
1: 이미 경기도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들이 여기 대한 토론도 하고 결정도 하고 어른들이 뺏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학교 쓰지 말자라는 결정들을 불이 붙었어요.
0: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야, 아주
1: 네.
0: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현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휴대폰을 쓰고 안 쓰고 해서 학업에 무슨 뭐 지장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애들의 생활 체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 전두엽 뇌의 전두엽 그 부분이
0: 네. 이제
1: 청년 시절까지 발달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에
0: 네.
1: 전두엽의 구조가 막 형성되는 그 시기인데 스마트폰이 전두엽을 그 전두엽의 형성을 파괴한다는 저해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0: 예, 예.
1: 그 책이 이제 미국의 2024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0: 네, 네.
1: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멀어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뇌 과학자들의 그런 근거들이 쭉 있어요.
0: 네.
1: 뇌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불안 세대에 나와서
0: 네.
1: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야 우리가 너무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에 관대하구나.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도 난리예요. 이번 주가 이제 방학하는 주거든요.
0: 네, 네.
1: 방학하면은 엄마하고 집에서 스마트폰과의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0: 네.
1: 사회에서 함께 이 폼프리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근데요.
1: 네.
0: 마침 교육부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 추진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밝혔습니다. 자, 폼프리 스쿨 안민석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1호 결재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쉽게 말해서 받은 건가요?
1: 네, 저도 깜짝 놀라고 감사했어요.
0: 예.
1: 네, 저의 공약이었고
0: 예, 예.
1: 1호 결제였던 폼프리 스쿨을 이름 그대로
0: 네.
1: 스마트폰 없는 학교 이것을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오늘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0: 저작권이 여기 있는데 그냥
1: 아, 이거는 예. 뭐 누구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지작권 예, 받지 예.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근데 늦었죠. 만시지탄입니다. 해외 교육부는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뤘고요. 네.

0: 예, 책 한 권을 나눠드리는 선물 이벤트를 합니다.
1: 네.
0: 그 책이 바로 그 불안 책이에요? 세대예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칼럼을 씁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네. 문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1: 네네.
0: 코로나를 그치면서 지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여기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늦었지만은 만시지탄이지만은 근데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1: 네.
0: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폼프리 스쿨 정책이
1: 네.
0: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단 절대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수거하거나 뺏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무도한 횡포입니다.
1: 그래요.
0: 아이들 스스로가 토론하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배려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할 때
1: 네.
0: 가장 많이 사주는 선물이 스마트폰이에요.
1: 예, 예.
0: 어른들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는 언제고 강제로 뺏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른들의 횡포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뺏지 그래. 마십시오.
1: 네.
0: 아이들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자치에서
1: 네.
0: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아이들이 자율적 판단하고 서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단서를 다셨어요.
0: 성남 자,
1: 네.
0: 성남 여고를 최근에 방문했더니
1: 성남 여고?
0: 예, 성남
1: 예, 예.
0: 여고요. 2년 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어서
1: 네.
0: 왜 아이들 함부로 이거 학교에서 방치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안 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학생회가
1: 네.
0: 했는데
1: 예.
0: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1년 동안 해봤더니
1: 예, 예, 예.
0: 그래서 다시 재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 지난해 연말에 네. 다시 학생회에서 안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1: 예.
0: 하고 올해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학생들이 지금 안 쓰고 학교에서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물어봤는데
1: 예.
0: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책을 많이 보게 되고 친구들하고 시선을 마주치게 되더라. 그리고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지고 뛰어노는 것도 많이 하게 되더라.
1: 네.
0: 아이들이 느껴요. 느끼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학교가 경기도 화성시에
1: 네.
0: 화성고하고 3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1: 예, 예.
0: 그 3개 고등학교는 특히 정말 그 농촌에 있는 학교예요.
1: 네.
0: 근데 이 학교가 8년 전에 학생 자치에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정을 하면서
1: 모범 사례들이
0: 그
1: 있군요.
0: 학교가
1: 예.
0: 굉장히 명문 학교가 되었어요.
1: 3개 고등학교.
0: 네, 네, 네, 네.
1: 야.
0: 그래서 수원서 동탄서 그 농촌 학교로 많이들 가고 그래요.
1: 그럴 정도로요.
0: 네, 그럼요. 그다음에 화성고등학교는
1: 네.
0: 이미 많이 알려졌어요.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1: 네.
0: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현역 37명을 보냈어요.
1: 그래요.
0: 네, 거기도 시골에 농촌에 있는 학교거든요.
1: 스마트폰 안 써요?
0: 거기가 20년 됐어요.
1: 이야. 네, 그런 선도적으로 한 학교들이 있군요.
0: 실질적으로 저 영국의 어느 연구에서
1: 예.
0: 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게 한 10년 전 연구였던 것 같은데요. 한 학교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1: 네.
0: 전체 학생 스마트폰을 폼프리 내려놓기를 하고서 학업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1: 네.
0: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 학교의 학업 성적이 20%가 올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1: 네네. 지금 스마트폰 댓글이 막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줄줄 올라오고 있는데 7769님이 교육감님. 저도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마약보다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꼭 걷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98님이 뉴스레터 K 방송 듣던 중 학교 휴대폰 규제 정말 찬성한다는 의견 냅니다. 쫙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0: 어머님들은요
1: 네.
0: 압도적으로 찬성하세요.
1: 네.
0: 왜냐하면 엄마들은 알아요. 아이들이 여기 얼마나 중독돼 있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이라든지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1: 네.
0: 그런 저해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엄마가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저를 보면은 행사장 다니면요, 뭐 사진 찍자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아요.
1: 그래요?
0: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것을 교육청이 교육감이 용기를 내서 저도 용기가 필요.

0: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좀 고마움의 표시인 듯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따라오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요 다음번에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교육감님께서 SNS에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추진하는 교육장 공모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보세요?
0: 제가 그걸 페북에 올린 것은 사실은 네. 저의 이제 의도는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지금 논란들이 많잖아요.
1: 네.
0: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강한 또 반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대통령이다. 제가 그 텔레 문자를 몇 시에 받았는지를 공개하면은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1: 우리 새벽이에요.
0: 정종철 그 네. 시간을 네. 말씀드리면은

0: 그거는 저 예. 그거는 제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1: 알겠습니다. 예.
0: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대통령을 우리가 응원하고 성공을 바라야 된다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고요.
1: 네.
0: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장을 공모제를 하고 있어요.
1: 네. 교육장 원래는 교육감님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픽하는 거죠. 제가 예. 픽하는 거죠.
1: 예.
0: 제 측근을 뭐 교육감의 측근이나 아니면 가끔씩 때로는 뒤에서 뭐 좀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교육감의 최고의 기득권이고 경기도는 25분의 교육장 계시기 때문에
1: 와,
0: 이 인사권 행사하는 것을 제가 기득권을 네. 내려놓고
1: 예.
0: 이 저의 인사권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1: 그럼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뽑히게 됩니까?
0: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뭐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이 교육장을 맡으면 교육장은 지역의 네. 교육사령관이거든요.
1: 네, 네.
0: 교육사령관이 그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1: 네, 네.
0: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익히는 데만 하더라도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2년 임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애양심도 있고 유능하고 리더십 있는 분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게 하자라는 게 저희 취지인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평택에 연구가 있는 분이 경기 북부 가가지고 교육장 하시면은 리더십도 안 쓰고 그 지역을 모르잖아요.
1: 네.
0: 그냥 뭐 열심히 하기보다는 대충 관리만 하다가 끝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이 거의 다 그래요. 저는 교육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령관이 지역사령관답지 않은 분들이 임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5교육장 중에서 12분을 네. 공모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용기는 필요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교육 자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교육장님들을 뽑아서 임명을 주민들이 추천하면은 그분들을 제가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교육장에게
1: 네.
0: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인사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의 인사권을 교육장이 행사하도록 그리고 그 교육장은 4년 동안 한 학교에 좋은 교장이 머물도록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1: 예,
0: 이거는
1: 예.
0: 만국의 진리입니다.
1: 네, 네.
0: 모든 좋은 학교에는 좋은 교장 선생님 계셔요. 네, 그래서 좋은 교장을 뽑을 수 있는 그 인사권을 교육장에 드리려고 합니다.
1: 한국 축구 4강엔 히딩크가 있듯이 그런
0: 네,
1: 거네요.
0: 그렇죠.
1: 예,
0: 좋은
1: 예.
0: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네, 학교에는. 그래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말씀들 하시지만은
1: 교육감님
0: 뭐
1: 보시기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0: 상식적이죠. 왜? 교육 자치라는 대의에서 보면은
1: 네.
0: 진작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이 우리 교육 자치라는 게 시작된 지가 30년 지났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아직도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을 이것을 교육감이 그냥 개인적으로 픽하는 이것은 교육자치의 원리하고도 가치하고도 배치되는 거죠.
1: 배치되고 제대로 일이 돌아갈 수도 없다.
0: 없습니다. 25개나 되는 1,400만 인구의
1: 네.
0: 150만 명의 학생, 2,500개의 학교 그것을 교육감이 무슨 수로 이거는 예수나 공자도 못할 일이에요. 이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
1: 네.
0: 교육장을 지역에서 뽑도록 한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대통령께서 전에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진정한 교육자치고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말 애초부터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못했을 뿐이다.
0: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성공을 네. 하면은
1: 네.
0: 경기도에서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결단을 내려서
1: 네.
0: 교육 자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0: 제가 먼저 좀 선도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네네.
0: 경쟁률이 4-1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0: 오디션을 통해서 해요. 그 오디션 그 평가원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그럽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저희가 이제 펌프리스쿨 그다음에 교육장 공모제 자, 이어서 교권보로 갑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0: 교사 순직 3주기 하루 앞둔 17일에 전국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울 도심에 모여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민석 교육감님도 참석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교사들과 함께 하신 겁니까?
1: 네, 선생님은 검은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검은 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0: 예, 예. 예.
1: 저도 한 명의 검은 점으로서 참석을 했고요.
0: 아, 예.
1: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희초 사건 이후에
0: 네.
1: 선생님들을 지켜드리기 위한 교권 노법이 만들어졌어요.
0: 네.
1: 그런데 여전히 선생님들은 바뀐 게 없다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학생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뭐 그냥 뭐 1, 20명이 불과하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 학교나 개인 교사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부산에서 김해에서 대전에서 춘천에서 경기에서 수원에서 파주에서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실제로 고소고발 당하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정당했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해서 참석을 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그 떼약 볕에 교권을 지켜달라고 지금 거의 3년 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0: 네.
1: 그렇게 모였는데 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외치고 선생님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그게 교육감이어야 된다고 봐요.
0: 네.
1: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 지켜드려야 되겠다. 선생님들과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은 점의 한 명으로서 제가 참석을 기꺼이 주저하지
0: 네.
1: 않고
0: 네.
1: 참여했고 다음에도 참여할 것이고요. 저는 다음 선생님들의 집회에
0: 네.
1: 평화 집회거든요.
0: 예, 예.
1: 그 절절한 목소리를 교육부 장관님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교사들의 집회에 참여한 교육감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0: 예, 예.
1: 교육부 장관도 국민주권시대의 교육부 장관께서 선생님들의 집회에 직접 한번 참여하셔서 선생님들의 절절한 목소리 왜 떼약볕에
0: 네.
1: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는지 어떻게든 전국에서 4만 명이나 모였는지 교권노법이 만들어졌다는데도 어찌하여 선생님들은 변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신지 교육부 장관께서 다음 집회 때는 꼭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육감님 그러고요. 이제 악성 민원 얘기도 하셨는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법 대책은 뭡니까?
1: 두 가지예요.
0: 네.
1: 첫째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감의 의지입니다.
0: 네.
1: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는 진정성 어린 의지가
0: 네.
1: 선생님들에게 전달될 때 야 정말 교육감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교육감이 우리 편이구나.
0: 네.
1: 우리 목소리를 듣구나.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던지구나. 라는 교육감의 의지가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0: 예, 예.
1: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이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는 경기도에서 물론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은 이것이 아동학대로 돼서 바로 신고가 돼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 혼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0: 네.
1: 폭탄 돌리게 이어집니다.
0: 예.
1: 학교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경찰로 그리고 재판으로
0: 선생님 혼자서 죽어나네요.
1: 그 모진 시간을 선생님 혼자서
0: 네.
1: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청이 그런 감당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권보호국 국은 다음 단계고요. 국은
0: 네.
1: 또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0: 예, 예.
1: 조례가 통과되는 몇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예.
1: 제가 그러면은 교육감 직권으로 직할로 교권보호단을 만들자.
0: 교권보호단.
1: 예.
0: 예.
1: 단장은 내가 한다.
0: 네, 예.
1: 그러니까 주위 우리 고위 공무원들하고 참모들이 반대를 해요.
0: 왜요?
1: 폭탄인데 교육감이 이거 어떻게 폭탄을 쥐고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더 결심을 했어요.
0: 진짜 폭탄, 내가 해야 되는구나.
1: 이 폭탄을 교육감이 안 지면 누가 지, 누구한테 지라고 그럴까?
0: 네.
1: 폭탄이기 때문에 핵폭탄이라도 이것은 교육감이 져야 될 이거는 중대한 문제다. 왜냐? 네. 선생님들이 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만에 교권을 잡겠다 이거.
0: 예.
1: 그런 제가 심정으로 단장을 제가 자처를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단장으로는 변호사 또 정신과 의사
0: 네.
1: 그다음에 뭐 저 교사 대표 상담 전문가 그렇게 이제 둬서
0: 네.
1: 일단 출발을 했어요.
0: 네.
1: 출발하고 제가 직접 제가 세 건을 지금 제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예.
1: 고등학교 3학년 악성 민원. 거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거예요.
0: 예, 예.
1: 돈 많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사서 힘없는 부모가 무기력한 그런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고.
0: 아.
1: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뿔이 납니까?
0: 예,
1: 그래서 이거는
0: 예.
1: 그러면은 그래서 피해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 여학생은 예. 국선비 변호사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이거는 내가 좌시할 수가 없다. 교육청 차원에서
0: 네.
1: 변호인단을 구성해라. 최고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어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건 제가 처리를 단호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들 협박한 거 돼가지고는
0: 네.
1: 교육감의 이름으로 제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건 하나하고
0: 예.
1: 그다음에 일전에 이제 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0: 네.
1: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0: 네.
1: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0: 예.
1: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악성 민원인이 그렇게 많아 소수 아니야? 물론 소수죠. 근데 그 소수가
0: 완전 뒤집어놔요.
1: 미꾸라지가
0: 세계를?
1: 그냥 물 흐리듯이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0: 예.
1: 그러면 학교가요 완전 무너져요. 막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복수로 고발당하고요. 막 선생님들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그래서 부천의 사례나 또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사례를 제가 직접 제가 지금 이제 맡아서 지금 진두지휘해서 변호사들하고
0: 네.
1: 의사들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돼버렸으니까
0: 네네.
1: 그 고3 여학생은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걸 교육감이 나서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변호인들과 함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50명의 지금 교권 보호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공모를 지금 냈는데 지금 한 3, 4일 됐는데 몇 분이 공모에 응했는지 아세요?
0: 몇 명입니까?
1: 50명 모집에 500명이 넘었어요.
0: 10대 1이 넘어요? 벌써?
1: 아, 예, 500명이 넘었어요. 이번 이야. 주말까지 공모인데요. 아마 1000명까지 갈 것 같은데요.
0: 저도 자격이 됩니까?
1: 되는데
0: 예.
1: 되는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으니까
0: 아, 그래요?
1: 아주 또 나름대로 또 뭐 공정한 또 평가를 해야죠.
0: 알겠습니다.
1: 웬만하면
0: 아니, 지원은 할 수 있다 이거죠.
1: 경기도민들 누구나
0: 아마 경기도민들
1: 예, 전문가가 아닌 하는
0: 네.
1: 변호사나 의사들 같은 경우 전문가는 경기도민이 아닌 되는데 언론인 정도는 뭐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마 신청을 해도 탈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알겠습니다.
1: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렇게
0: 아니, 변호사는
1: 많이
0: 변호사는 되고 언론인은 안 된다
1: 변호사는
0: 이거예요.
1: 법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예, 그리고 예. 의사 선생님들은 정신적인 치료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것을 신속하게 이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민원을
0: 네.
1: 대응하는 그래서 교권을 수립하는 1년 정도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렇게
0: 예.
1: 많은 도민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은 1년 정도만에 악성 민원 제로. 경기
0: 네.
1: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돼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0: 네.
1: 세워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1년 내로 경기도의
0: 네.
1: 선생님들의 교권을 세우도록 제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0: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감님. 이제 학생 인권도 또 중요합니다. 교권 보호 중요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해법이 있을까요?
1: 교권과 학생 인권은
0: 네.
1: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0: 그래요. 네. 거의 일체예요.
1: 네. 일체? 교권이 바르서면은 학생들도 선생님들 보호를 하게 되죠.
0: 네, 네.
1: 지금은 선생님들이 위축돼 가지고 어떤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1: 그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과 학습권은 상호 보완적이고 동전의 양면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교육감님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신 그 내용과 겹칠 수도 있다.

0: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막 교육감 임기를 시작하셨잖아요.
1: 네.
0: 자, 교육감 임기 동안 꼭 내가 요거는 이루겠다. 뭐
1: 아, 네, 예, 예.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0: 예.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폼풀이라든지
0: 네.
1: 그리고 교권은
0: 네.
1: 이 자체가 교육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0: 예, 예.
1: 폼풀이를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에 첫째, 제가 하고 싶은 건 첫째,
0: 네.
1: 라스 교육입니다.
0: 라스.
1: 아, 예, 아이들에게 예. R, reading, A, art, 예술 교육,
0: 네.
1: S, 스포츠 교육,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0: 네.
1: 예술 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 라스 교육을 제대로 해서 아이들의
0: 네.
1: 인성 교육, 특히 AI 시대에는 문해력이라든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협동성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소통 뭐.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라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은 거 요거 하나하고 요게 아마
0: 네.
1: 경기 교육 정책의 어떤 1순위가 될 것이고요.
0: 예,
1: 앞으로.
0: 예.
1: 근데 이것도 역시 교권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축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0: 교권이 이 토대다.
1: 그럼요.
0: 예.
1: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라스 교육은 선생님들이 감당하셔야 되고
0: 네.
1: 잘 안 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의 이제 전문 강사들이 도와줄 것이고요. 두 번째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거 꼭
0: 네.
1: 해야 될 거 경기도에서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대한민국 교육을 제대로 AI 시대에
0: 네네.
1: 그게 바로 AI 시대의 교육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0: AI 시대 교육체제.
1: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은요.
0: 네.
1: 암기식, 주입식, 오지선다. 이게 산업시대 낡은 교육이에요. 선생님들도 아셔요.
0: 네.
1: 가령 이 교육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이 AI 시대의 미래 아이들에게 어떤 이게 쓸모가 있을까. 선생님들도 미안하시죠. 아이들 힘들어하죠. 경쟁을 친구들하고 경쟁을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0: 네.
1: 교육은 본인하고 경쟁하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구조가 잘못돼서 입시 체계가 잘못돼서 친구들하고 경쟁을 시키고 있고 친구들이 라이벌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아이들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 1년에 200명씩 떨어지죠. 이거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엄마들은 이 불행의 정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 죽으라고 아이들 사교시켜야지 대학을 보내니까
0: 네.
1: 사교육비로 엄마들 부모들 등골 휘잖아요. 민생이 희청거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낡은 교육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로 바꿔야 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것을
0: 네.
1: 내년 지금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저 1월 달에
0: 네.
1: AI 교육 AI 시대 교육체제 선언을
0: 네.
1: 하려고 합니다.
0: 2027년 1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1: 네.
0: 자 앞으로 경기도의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은 전하고 싶다는 말씀 안민석 교육감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1: 네. 지금은 교권을 바로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0: 네.
1: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육감과 함께
0: 예.
1: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권을 세우는 일에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리키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0: 네. 선생님들은 가리키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최근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3분기에 예. 대출 줄일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전망을 했죠?
1: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요. 네. 3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7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행태 서베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 여신 업무

0: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대출을 늘릴지 줄일지, 신용 위험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지,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말했던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는 게 은행들이 대출을 전분기에 비해서 줄이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출 태도 지수가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마이너스 1, 2분기에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마이너스 7로 점점 그 폭이 줄어드는, 아니 커지는 추세이고요. 예. 특히나 3분기 지수만 놓고 보면은 가계 주택 자금이 마이너스 11,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14로 전망을 하면서 2분기보다 더 쪼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업대출을 2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마이너스 35, 보험사는 마이너스 7을 각각 전망을 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은행권 대출에 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지속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에 대해서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지수가 지속되고 네.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렇게 대출은 조이는 상황에서 만약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가계, 기업 네. 수요가 증가하면은 대출 수요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3분기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대출 수요 지수는 플러스 17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플러스고요. 가계 주택 자금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수요도. 예. 그런데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 그리고 가계 일반 대출,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플러스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강화에다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줄어들겠지만 일반 대출은 최근에 증시에 투자를 하려고 증권에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네네. 그게 영향이 이어지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상호금융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6,500선 겨우 지켰습니다. 장중엔 이 6,500 지지선도 이제 내줬었고 사이드카 또 발동되기도 했고요. 오늘 증시 결과는 어땠습니까?
0: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46% 내일 6,516.27로 장을 마쳤는데요. 예. 시작은 전날보다 2.6% 내린 6,600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6,800을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상승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6,50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5분간 정지를 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올해만 벌써 38번째라고 합니다. 이게 원인을 좀 짚어보니까 지난 17일이 제헌절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때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 영향이 그대로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일 밤 그리고 17일 밤 이틀에 걸쳐서 5.85% 하락했고 대만 TSMC는 17일에 7.29% 네. 그리고 일본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키옥시아는 16.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 하락폭이 오늘 4.3% 그리고 하이닉스 하락폭이 4.2%였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그나마 하루 쉬어가지고 선방한 게 아니냐 이 정도 해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래요. 해외에서 반도체가 이제 하락을 하면은 반도체 비중이 큰 한국 증시에 예.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전문가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0: 예, 일단 시장 전망은 이번 주부터 발표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그러니까 23일 새벽에 테슬라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가 이번 실적 시즌에 문을 열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29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런 AI 이제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줄일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네.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 네네.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0: 요. 네.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피크아웃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 상황에서는 코스피 진수로 환산하면 6,000포인트 정도가 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 듣다가 중간에 끊고 환불하려 할 때 쉽지 않은 경우 네. 많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표준약관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0: 예, 맞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실 때 보통 10번 아니면 30번 이런 식으로 선별제를 하고 나서 네. 조금 할인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1: 그렇죠.
0: 그중에서 이제 한 5번 정도 했는데 중간에 환불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환불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불 문제에서 특히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회에 70만 원짜리 이제 필라테스 레슨비를 이벤트 명목으로 55만 원으로 할인받았다고 할 때 네 번을 이용한 뒤에 환불을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할인받기 전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깎을 때는 7만 원을 적용을 해서 깎는 거죠. 그래서 4728에서 28만 원을 깎은 채로 환불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1: 네.
0: 이 표준약관에서는 이거는 소비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앞으로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 그러니까 5만 5천 원씩을 계산을 해가지고
1: 네.
0: 22만 원을 깎아서 그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1: 바꾼다는
0: 했고요.
1: 거죠?
0: 예, 네. 그렇게 바꾸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용을 하던 중간에 폐업을 해가지고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1: 그럴
0: 했는데요.
1: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때는 이제 환급받기 이제 폐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소비자가 환급을 요청을 할 수 있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1: 네.
0: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 지난 토요일 오전에 났는데 지금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0: 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초기 진화라는 걸 선언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나마 비가 와가지고 좀 전에 소방청 브리핑을 보니까 오늘 밤 안에는 그 결점, 그러니까 초기 진화라는 결단을 내려보고 싶다.
1: 네.
0: 이렇게 좀 톤을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불길이 많이 번지고 있고
1: 네.
0: 지금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 812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진화 작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구조조정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신 중인 직원,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등을 업무에서 빼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게 이제 또 피해자인 네. 그 회사 직원들 얘기인데 회사 얘기죠. 직원들하고 회사 측의 주장이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0: 예, 맞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업무를 없애거나 직무를 해제한 뒤에 대기 발령을 내려서 새 직무를 찾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통보를 받았다는 직원 중에서는 이제 임신 4개월인 직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제 노조 측은 이제 MBK가 신속하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이즈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1: 네.
0: 이제 사측에서는 직무 전환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퇴직자는 많지 않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잠시 하나 바로잡으면 7월 17일은 제헌절 대체 휴일이라고 저 박 기자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헌절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0: 예.
1: 올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 바로잡습니다.
0: 예,
1: 여기까지
0: 맞습니다.
1: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물가 상승.

0: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3.1% 상승했고요.
1: 네.
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에는 3.2% 계속 높아지고 있고 2%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1: 네.
0: 이거는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이제 단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경기가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 성장률이 1.8% 기록을 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3%로 높였는데
1: 네.
0: 이게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1: 네.
0: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상상 외로 지금 사실 이번 연도에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야 0%대 성장도 될 수 있어. 그게 우려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랬는데 성장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물가 때문에도 그렇고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인상을 단행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예. 성장이 되고 있다고? 이게 뭐 개선이 되고 있다고?
1: 내 생활은 왜 이렇지?
0: 그렇죠. 예, 예. 체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체감은 잘 안 되실 건데 왜냐하면 반도체 쪽만 굉장히 IT 쪽만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IT와 관련돼 있는 분들만 사실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1: 근데 관련 안 돼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금액으로 보면 그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0: 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반도체 기업 아니면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이게 과거로 보면 낙수 효과라고 해서
1: 예.
0: 이렇게 돈이 밑으로 흐를 거야. 이렇게 이제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1: 네.
0: 성과급이 막대한 성과급이 풀리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직원들만 받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수 효과가 일어나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아직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은 뭐 성장세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집값. 가계 부채, 환율 불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금리 높여야 돼. 지금 부동산이 너무 들썩여서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가계 대출이 한 달 만에 7조 6천억 원이나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금리 높여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돼라는 이제 아마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 좀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근데 추가 인상 얘기도 나오는데
0: 네.
1: 어느 수준까지 올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0: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은 8월 말씀하시는데
1: 네.
0: 8월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더 이제는 이번에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
1: 네. 보고
0: 저는 10월 달.
1: 네.
0: 10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를 좀 넘기지 않을까 저는
1: 네.
0: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분명히 금리는 계속적으로 한 1년 동안은 긴축으로 간다. 이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네.
0: 이 빚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빚도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기준금리 인상 얘기하면 뭐 당장은 뭐 그 영향이 없더라도 대출 받으신 분들 또 대출
0: 네.
1: 받으려는 분들 불안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대출 이자가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오를 걸로 보세요.
0: 예, 실제 한은행 통계가 있는데요.
1: 네.
0: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럼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가겠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만약에 평균적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1: 네.
0: 현재보다 한 월 평균적으로 29만 원 정도를 이제는 더 예,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 만약에 뭐 금리 상승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월 59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네. 세 번 인상을 해서 뭐
1: 네.
0: 말 그대로 대출 금리가 0.75%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다라고
1: 예.
0: 보면은요. 월 88만 원. 이게 평균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그래서 이 정도가 더 내가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대출이시신 분들은 진짜 대출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영석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0: 배석조로 아마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은 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상황 보겠죠. 금리가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 대출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특히 빚내서 투자한 빚투족,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 특히 30대 많다고 해요.
0: 네.
1: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있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근데 뉴스에 나오는 사실 얘기 말고 네. 현실적인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1: 네.
0: 일단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금리가 이제는 긴축으로 간다는 조건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네. 이제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조건하에서 본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금리가 높은 대출이 있을 겁니다. 이자가 높은 거. 그거는 네. 그냥 갚자. 예, 빨리 갚자. 왜냐하면 이거 갚으면요 네. 무위험 수익이에요. 말 그대로 어차피 나갈 돈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위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 갚을 수 있으면 갚자.
0: 예, 조금이라도 갚자.
1: 괜히 통장에 넣어놓지 말고.
0: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거 순서대로.
1: 네, 네.
0: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없다 이러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유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 좀 계층으로 나눠볼게요. 내가 근로소득자다. 이러면 회사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회사 열심히 다니십시오. 일단.
1: 그리고 돈을 엄청 아낄까요?
0: 예, 네, 무조건 회사 나올 생각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뭘 알아보시냐면 네. 은행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1: 예.
0: 아, 요거는 이제는 핀테크 기업들 가면 다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의
1: 갈아타기?
0: 네, 갈아타기 네. 다 지금 다 돼요. 그래서 네. 뭐 전세, 신용 대출 지금은 다 전산화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는 거. 대신에 중도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겠고요.
1: 네.
0: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제도가 있습니다.
1: 네.
0: 요건 이제 소상공인이 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을 또 갈아타게끔 해줘요.
1: 네.
0: 그래서 요 플랫폼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삼성이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네. 2천억 원을 삼성 미소금융재단으로 이제 풀거든요.
1: 네네.
0: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2천억 원이 풀립니다. 그럼 취약계층은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물론 미소금융이 정말 많지만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돈을 내놨거든요.
1: 네.
0: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화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삼성 미소 금융재단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1: 네.
0: 내가 혹시나 내 대출이 있는 거 이거 아니면은 내가 추가로 또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한미 간 금리차 줄어들면서 환율도 좀 안정되는 모양새인데 환율 상황 지금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0: 지금 일단 SK 하이닉스의 ADR 때문에
1: 네.
0: 사실 이제 막대한 돈이 이제 한국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1: 예,
0: 그러면
1: 예.
0: 이제는 당연히 달러 들어와서 이제 원화로 바꿔주겠죠.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게 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환율이 좀 내려갔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예. 1,500원대 가다가 지금 1,480원대로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요. 나눠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400원 후반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래도 높습니다. 환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1,450원대를 뉴노멀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1,400원대가 계속적으로 아마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네. 자, 다음에 지금 시장의 화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말에 KBS 일요진단 출연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패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0: 네.
1: 자, 그 이유는 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어떤 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그 대책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지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1: 네.
0: 상패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김용범 실장도 마찬가지로 상패가 어렵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시총이 10조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김용범 실장
1: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죠.
0: 훨씬 더 크죠.
1: 네.
0: 뭐 금융 지금 10조 원이 갑자기 상패에 당한다 그러면 이걸 청산해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다면 이제 보완책은 뭐냐 이거죠.
0: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거래대금이 12조 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보완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기본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 됐잖아요.
1: 네.
0: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는 해줘야 사실 이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합법적으로
1: 네.
0: 해줘야 되는데 저는 3천만 원 너무 약했다고 보여지는데
1: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0: 다 있죠.
1: 예. 예. 예.
0: 지금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이제는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 또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 분들도 오늘 보니까요. 거래 대금이 이 정부의 대책 나오기 전보다 한 700억 원 정도가 더

0: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이게 강심장인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 레버리지 줄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 이게 참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애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합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1: 네.
0: 이제 레버리지 예탁금을 더 높여야 된다.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배수. 그러니까 2배 추정인데 이 배수를 네.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짧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게 좋다. 단기적 변동성이야 뭐 자기가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태원 회장은 먼저 말씀드리면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하락을 해도 네. 그렇게 뭐 충격이 없으신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게 또 안 와닿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잔고가 막 줄어드는 거 보면 사실 너무 가슴이 벌렁이거든요. 버티지를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면 내가 버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는 좀 반등이 됐을 때 시장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분할 매도 도 때로는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 상황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 치러진 월드컵 결승 왕관은 스페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끝곡으로 스페인어로 불린 세계적인 히트곡 루이스 폰시와 데디 양키의 데스파시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집중호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20에서 50,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150mm가 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신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구 2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4도, 포항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피했고 휴교령도 내려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트에 돌입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되며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땐 최소 2주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약관이 마련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강해져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긴 장맛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며 장맛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대기 하층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밀려들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영서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은 1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며 임진강과 북한강 등 접경 지역의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접근을 자제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강원, 경북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내부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 불이 시작된 지 60시간이 다 돼가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졌고 현재도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있고 복잡한 선반 구조까지 겹쳐 현재로선 소방대원을 내부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이 아래층인 5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진화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건물 전체로 급격하게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주부를 잡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내부에서 불길이 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진화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로 외벽 일부를 철거해 내부 열과 연기를 빼내고 고가사다리차와 열화상 드론을 동원해 열이 집중된 구역에 집중 방수하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주민 대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부터 물류센터 주차램프 변경 116m 이내 지역에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현초와 신현북초 등 두 개 대피소에는 90세대, 169명이 머물고 있으며 추가 대피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조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 붕괴 위험은 현재 크게 낮아졌고 화재로 인한 추가 붕괴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매연과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인근 어린이집 31곳에는 휴원이 권고됐고 이 가운데 14곳이 휴원했으며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와 PC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선관위 경비로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번에 걸쳐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하고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배우자는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출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동반 행사 일정조차 없었지만 노 전 위원장 배우자는 덴마크와 호주, 독일 등 해외 출장에 동반하며 비즈니스 항공료를 포함해 모두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해외 선거 참관 명목으로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지와 관광지로 107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합수부는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와 PC에 남은 기록 등을 확보해 외유성 출장이 추진된 배경과 결재자 등을 살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0: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한 과정에서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권익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 15일 정 전 권익위 부위원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 씨의 큰아버지가 사건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50일 가까이 파행 중인 국회 공회전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4: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거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이라며 좀 더 기간이 연장돼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공안전국의 연장이 이번 법안의

0: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6,500선에 가까스로 머물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04.33포인트, 4.46% 내린 6,516.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2.20포인트, 5.33% 내린 749.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48개 나라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월드컵은 편파 판정 등 많은 논란도 남겼습니다. 김봉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스페인은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로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메시를 앞세워 2연속 우승을 노렸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철벽 수비에 막혀 대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은 스페인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10골을 기록해 2개 대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개인통산 22골을 넣은 음바페는 월드컵 최다 득점자에도 올랐습니다. 역대 최초로 48개 나라가 출전해 경기력 저하가 우려됐지만 대회 초반 아프리카가 이변을 연출하며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남아공과 모로코 등 9개국이 32강에 진출했고 카보베르데는 첫 본선에서 32강에 진출하는 최대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대표팀 발로곤의 레드카드 징계 유예와 아르헨티나가 특혜를 받았다는 편파 판정 시비, 새로 도입된 물 보충 시간은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2030년 차기 대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하고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전 세 경기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국도 48개 나라에서 64개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중 사용은 법으로 금지했지만 사용 실태에 큰 변화가 없자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수업 외 시간엔 규제가 학교 자율이다 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이른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전국 200개 학교를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4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지정된 곳 중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수업 외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현입니다.
1: 학교폭력 조치 기록 등을 부당 삭제하거나 학생부 종합의견 세부 특기 사항을 다수 학생에게 동일하게 기재한 사례 등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에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남 서초와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 심의한 155건을 감사원이 표본 점검한 결과 92%에 이르는 143건은 상담 기록을 복원하지 않아 학폭위에 상담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이 지난해 2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6%가량 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ADHD나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아동 청소년은 28만여 명으로 2024년 24만여 명

0: 전년보다 약 16% 늘었습니다. 이들은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교원과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장기간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 터무니없는 환불 기준 때문에 분쟁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표준 약관이 없었기 때문인데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요가, 필라테스 학원엔 보통 수개월치 강습비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선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인데 중도 해지할 경우 이 할인은 없던 얘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사업자는 이미 이용한 횟수를 정가로 계산해 환급액을 줄였습니다. 이벤트, 체험비용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리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분쟁이 늘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핵심은 환급 기준입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위약금 역시 이용료의 10%를 넘지 못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예고 없는 폐업 피해 방지책도 담겼습니다.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는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0%가량이 폐업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액은 평균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명시하고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충분한 이용 기회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반드시 채택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쓰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번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졌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미군 한 명이 추가로 숨졌고 이란은 원전 건설 현장이 피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전날 격추한 이란 공격 드론에 불발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폭발물 처리 요원은 아니었고 드론 폭발 당시 파편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는 이란 공격을 받아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에 미군이 사망하면서 미군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이란의 해안 감시시설과 방공망,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등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미군이 희생된 요르단 기지를 공격한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은 남서부 다르코빈 원전 건설 현장도 미국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당 시설이 건설 초기 단계로 마지막 점검 당시 핵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타격이 있었더라도 방사능 누출 위험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두 곳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응징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으로 군용기 배치를 늘리고 영국과 독일 전투기가 이스라엘로 전진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면전이 재개될 경우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공격했고 이란은 주변국 담수화 시설을 겨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특히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150mm, 충남 서해안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곳에 따라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일부터 예비 경선에 들어갑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의 선명성 경쟁 속에 고민정, 김보미 후보가 과연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 공방을 끝내지 못하고 있죠. 국회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집권여당의 당권 경쟁과 제1야당의 리더십 위기,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국회의 대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호준섭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저는 구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후 8.17 네,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를 열었잖아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현장 뭐 잠깐 방문하셨습니까?
1: 네, 오늘 오면서 이거 지나쳐서 왔는데요. 네. 5시부터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이게 델리민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원존 그 당사 2층에 있는 데에는 후보별로 3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당사 앞에서 응원하는 당원분들이 뭐 바람 풍선 들면서 막 응원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이 열긴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하시는 분이 1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0: 네, 오, 엄청나네요.
1: 네, 155만 네. 명 좀 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지지자 대상으로 연설하는 거라서 각자의 장점들을 아주 막 격렬하게 막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 끝나고 나오신 분들도 막 한호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0: 뭐 상대 이제 후보에 대한 뭐 비난을 가한다거나 네. 그런 모습은 못 봤습니까?
1: 제가 뭐 거기 연설하는 장에는 못 들어가 봐가지고 밖에만 봐가지고
0: 네네.
1: 예,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열렬하게 이렇게 풍선 들면서 그 지지하고 응원하더라고요.
0: 응원전이 벌어졌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전당대회가 뜨겁잖아요.
1: 네.
0: 분위기도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보니까 생중계는 일단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그렇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 가운데 3명, 최고위원 가운데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이 본경선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근데 예비경선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30%가 포함이 됩니다. 빅3로 불리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가 그대로 뭐 본선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그래도 이 고민정 후보라든가 김봉희 후보가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청년 후보로서 세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김수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근데 워낙 여론조사가 저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성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0: 네.
2: 고민정 후보든 김보미 후보든 올라갔으면 싶은데 여론조사 보니까 10% 미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서 아, 좀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을 기대해 본다면 이게 전당대회 보니까 최고 당대표 대부분 다 인지도더라고요. 근데 송영길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와 인지도를 봤을 때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2: 혹시 정청래, 김민석, 고민정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이변이겠다.
0: 혹시나 이변이 네, 생길지도 모른다.
2: 이변이겠다. 네. 뭐 그 정도 그러면 정말 재밌겠고요.
0: 네.
2: 뭐 김보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686 아저씨들 3명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0: 아, 다른 새로운 이분이 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시군요.
2: 네, 바람인데.
0: 네.
2: 뭐 그 아저씨들 3분이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알겠습니다. 장인기 대표님.
3: 네.
0: 아저씨 3분이 되실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그런데 또 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0: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요.
0: 네.
3: 또 이제 방송인으로 오래 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이었고 대변인이었고 거기에서 쌓은 또 축적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눈길을 끄는 건 김보미 후보죠.
0: 그렇죠.
3: 이분이 네. 89년생이라서 이제 나이로는 36살 이렇게 30대 청년인데 정치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강진군 의회에서 의장까지
0: 그렇죠.
3: 지냈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그런 축적된 역량이 있고 청년으로서 또 기성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토를 하고 본인이 이제 미래세대를 열겠다고 어떻게 보면 당차게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거기에 또 소구하는 또 뭐 청년 당원들 이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0: 네.
3: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저는 드리는 말씀인데요. 김범희 후보가 3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청년 대표로서?
4: 간절히 응원합니다.
0: 간절히 응원합니다.
4: 네. 단지 청년 대표가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4: 저는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4: 이 김보미 후보가 진단한 민주당의 지금 모습, 꼰대 정당이다, 입틀막 정당이다, 기득권 정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이에요. 공정도 없고 민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청년도 없고 세대 교체도 없고 오무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저 세 분은 솔직히 저는 변별력을 못 찾겠어요.
0: 비슷비슷하다고 보십니까?
4: 누가 되든 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고민정 의원도 생각과 가치관에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세 분하고. 그런 분들이 또 해서는 저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진영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퇴행적이에요. 그냥 386세대 화염병 짱돌 그 세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진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김보미 후보는 꼭 3위 안에 꼭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겠죠. 김수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면요. 꽃이 7월 17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ARS 조사입니다. 정청래 후보 28.4%, 김민석 후보 27.2%로 오차범위내 접전이고요. 굉장한 오차범위내네요.
2: 예.
0: 송영길 후보가 8.4%, 고민정 후보가 4.8%, 김보미 후보 2.9%로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또 SNS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노래 가사 같은 글을 좀 올리셨어요. 어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묻는다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김현정 의원이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많이 공격당하고 있다, 좀 외롭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수성하는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4명이 정청래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면 저희가 이제 힘들 때 좀 많이 의지하고 그렇죠. 떠올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위로하면 또 힘 먹고 그런 건데 지금 어머니한테 엄마나 지금 힘들어. 힘들어하면서 감성에 좀 호소하는 것 같아요.
0: 감성적이네요. 진짜.
1: 예, 그리고 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실 개혁 당대표 하면서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약간 약자, 약간 피해자 뭐 이런 전략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 호소하는 전략.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제 당원 주권, 정당하고 1인 1표제를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0: 네.
1: 이제 본인이 민주당을 지킬 테니까 당원들이 나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감성의 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읍소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김수희 의원님은 이것도 역시 읍소 전략의 하나의 방법이다.
2: 읍소 전략 맞죠. 라고 보십니까? 보통 그전에는 굉장히 이제 가 이렇게 하늘 높이 계시다가
0: 이제 고자세였다가
2: 이제 굉장히 고자세였다가 네. 그때는 진짜 세게 다른 의원님들도 막 때렸잖아요. 그때 때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0: 원래 정청래 의원이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었잖아요.
2: 당신이 지금 맞고 있다고 살짝 맞은 것 같고 막 어머니 찾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전략은 네. 마지막에 쓰는 카드잖아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읍소하시는 카드로 이제 정청래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의 결집을 좀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반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먹히고 있고 호남반도체 이후로 이제 전남하고 전북 갈라치기 했는데 그것도 또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리시면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읍소 카드 쓰시는 것 같아요.
0: 다른 대안이 없고
2: 네, 지금 마지막 카드 같아요.
0: 전략적이라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경선 내용에서도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 네. 이제 마지막 전략을 읍소 전략을 쓰고 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2: 아무래도 이제 불쌍해 보이면 약간
0: 동정심을 네, 유발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인정했고 당무위도 이를 얘기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규 후보를 향한 후보 자격 논란이 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좀 강한 말들도 나왔어요. 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도 그 안에서 했었다. 뭐 이런 말도 뭐 내부에 했던 말이 좀 흘러나온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송 후보의 정당성 논란 계속 이어갈까요?
3: 이건 완전히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0: 일단락 됐습니까 이제?
3: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피선거권을 그러니까 당내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전부터는 당원이어야 되고
0: 네.
3: 1년으로 소급해서 봤을 땐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민주당원이었지만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돈봉투 업과 관련해서 이게 당의 부담

0: 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탈당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받고 다시 복당이 된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당원당규에 그런 원칙이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걸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은 그 수사가 무리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검찰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수준의 판결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복당이 됐는데 그 기계적인 6개월을 못 맞췄다라고 피선거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제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전 이제 그 최고위원이셨나요? 그 비대위원이셨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6개월이 안 찼다고 해가지고
1: 비대위원장이죠.
0: 예, 비대위원장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결격이란 판단을 받았는데 형평이 맞느냐라는데 일단 민주당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6개월이라는 부분을 둔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당원이었다가 어쨌든 그런 수사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복당을 한 케이스고 아예 입당을 처음부터 한 지 6개월도 안 된 케이스랑 동등하게 판단은 그 당시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는 논의는 안 되는
1: 일단 하겠다. 근데 왜 이거를 아예 계획적으로 호준석 대변인이
2: 네?
1: 약간 좀 계획적으로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2: 아니 근데 그 뭐 기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당에서 이제 알아서 할 일인데
1: 네.
2: 정치 도의를 생각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판결문에 그거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목산에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정근 녹취록이 이제 증거 능력이 이제 불법하게 수집됐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그다음에 목사위원도 그게 별건 수사한 거기 때문에 그게 증거를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정말 이 정도의 이 정도 급의 정치 지도자라면 자숙은 해야죠. 최소한. 저는 정계에 사실 은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숙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듯이 국회의원 되고 또 당대표까지 되고 저는 이것은 도의에는 맞지 않다. 더 심각한 건 이제 김용 이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또 설명하진 않겠고요. 송영길까지는 그래 법적으로는 어쨌건 무죄 판결이니까 그런다 치는데
1: 네.
2: 김용 이분한테 최고위원 나갈 수 있게 해준 거는 이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봐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야기인데 굳이 안 나와도 될 말들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서 한번 좀 여쭤봤던 질문이었고 아까 사실 그 김범희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 그때 당선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3위 안에.
1: 3위 안에. 그 컷오프가 안 되길 바란다라고 후보 안에 들어오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거기 들어가면 1억 내야 돼요. 거든요.
3: 네. 네.
1: 네. 김봉희 후보.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2: 우리가 17번 좀 합시다.
1: 아 우리가요?
3: 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1: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해주시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후보에게 만약 되신다면.
2: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특히 청년들이 이제는 그 진보 정당에서도 주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2: 거기에
1: 네.
2: 이제 플러스 지금 이 앞에 계신 훌륭한 이런 그 김현정 의원님이나 장유미 대변인 같은 이런 합리적인 분들이 같이 좀 세대 교체 좀 해서 주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게 오늘 제일 핫했던 주제이긴 한데 민주당 예비경선 기타금을 2천만 원 인상했어요.
3: 그러니까요.
1: 갑자기 이게 인상이 된. 그러니까 뭐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들 좀 당황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는 분 것 같아요. 본경선까지 가게 될 경우 당대표 후보가 총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타금 인상이 청년 뭐 원외 후보의 진입을 좀 장벽을 높여놓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겼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해달라 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4: 네.
1: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타금 논란 좀 재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아, 그렇죠.
4: 이게 원래 1억이었어요.
1: 네네.
4: 당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낮춘 겁니다.
1: 네.
4: 낮췄는데 정청래 대표 때도 그대로 낮춘 걸 적용했거든요.
1: 맞아요.
4: 근데 이번에 갑자기 원복을 시켰어요. 특별하게 원복시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1: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데 이유가 안 나왔잖아요.
4: 관성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송관이의 그 한 의원도 이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같은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본인이 뭐 그런 걸 사실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재논의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사실 우리 당이 155만 이번에 넘었다 그랬잖아요. 당비로 들어오는 수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선거, 당내 선거 같은 거는 공영제를 하자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또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많이 낮췄던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청년이나 그 원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논의해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네네.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네. 보시는군요.
0: 많이 높죠.
1: 알겠습니다. 그 제가 봐도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2: 근데 저는 1억, 원래 1억 원이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희는 항상 이런 기타금이 국민의힘이 더 항상 많았거든요. 네네. 높았고. 그래서 저희 당대표 할 때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어때 1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민주당은 항상 이제 기타금 최고위도 그렇고 낮았어가지고 더 부자 전당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낮추셨나 했는데
0: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2: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고 안 그래도 그 민주당 내 이제 뭐 예금하고 현금 보니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신 거 보고 아 진짜 기득권 정당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지난 지방선거에서 또 많이 거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2: 국민의힘이 외빈 정당이 아니에요.
3: 네, 제 생각에는 합동 연설회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별로 돌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돼요. 가 보면 다 지지자들만 와서 자기들끼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뭐 연설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연설 다 유튜브로 다 듣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1: 거기 뭐 공연, 그러니까 연설하는 장소 잡고, 대여하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비용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또 번져나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타권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3: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전에 이제 다른 거에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하셨으면 네. 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선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걸 누가 문제 삼았겠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쭉 있었잖아요. 김민석 총리 하실 때 그저 저분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일할 때가 됐다 막 이러시고 공항에는 한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고 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이제 명청 대전이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때 부당하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이 막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이제 그 숟가락 얹으시니까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3: 자 근데 우리가 2023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전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 후보 밀어준다 뭐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에서 그 전당대 왜 합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임명해라. 이렇게 이제 비난했었습니다. 대변인과 원내대표 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게 비판이 제기되니까 공직선거는 괜찮, 공직선거는 안 되지만 당내 선거는 괜찮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라 이러시는데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그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고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고 권력자가 아무리 당원이라도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것저것 미주알 구주알 얘기하면 그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게 표현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반박하는 말씀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대변인님.
4: 네, 국민의힘 상황이랑 다른 게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유승민 전 대표가 좀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아예 전당대회 룰을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1: 100%로 바꿨죠.
4: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거 정치적 겁박입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헌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헌 105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원이에요. 그런데 당원이더라도 일반 당원과 좀 다르니까 그 위상과 의무, 권한을 좀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대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의 어떤 그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고 당에서 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의 이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의 주체이자 그리고 권리의 주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내용이란 게 당무개입이란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그 상당성과 네. 그 합리성을 보는 겁니다. 기탁금이

0: 청년이 내기에는 1억 이거 돌려도 못 받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당에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고 최고의 의결사안은 아닌데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두 분 출마했는데 지금 다섯 분. 그리고 최고위원도 14명이 출마하면서 이게 문자를 하거나 아까 짚어주셨듯이 순회하면서 경선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이걸 이제 후보들이 분담하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했고 사실 그 의견과도 또 별개로 이게 최고위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들이 나왔어서 한병도 대행이 중앙당 그 선관위에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요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1: 그래서 내일 기타권 관련 민주당 선관위 전체회의 뭐 전체 예정 있죠.
0: 예, 네. 그래서 이게 가닥이 잡아져가는 중이라서 대통령의 이 언급이 당무 개입이다. 반헌법적이다.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반헌법적이진 않은.
0: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1: 이게 여야가 한번 모여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미국 같으면 어느 정도는 사실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무슨 때마다 선거 때마다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 한번 좀 더 여쭤볼게요. 좀 문자가 왔는데 이돈채님께서 청년은 오히려 기탁금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기탁금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 청년 최고위원 도입 부결 연결 지어서 청년 문제가 민주당 내 사실 좀 뜨거운 내용이긴 하잖아요. 김현정 의원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2030 세대 그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지 못했다, 잃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인 고려, 반성적인 지점이 상당히 지금 있잖아요.
1: 네네.
2: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정 운영에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떻게 참여시킬지 다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청년 기탁금은 50% 감면 제도는 있어요. 있는데 당대표랑 최고위원 자체가 1억에 5천만 원이니까 그 50% 감면해도 5천만 원에 2,500만 원이니까 네. 그 자체가 높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1: 청년들이 정치를 할 때 2,500만 원 내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예. 그런 부분 좀 잘 내일 협의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뭐 내일 그런 기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것은 뭐 그 사실 뭐 우리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청년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우리 기성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들을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들을 그들이 주체가 돼갖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이번에 청년 그 최고위원제도 도입하려다가 결국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1: 네네.
2: 국민의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당대표 후보들 세 분께서는 이제 당선이 되시면 지명직으로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라고는 하시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임명직으로 딱 이제 본인이 임명하면 그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뽑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 지명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출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2: 이번에 사실은 박지원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 평당원 중에서 그 수수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 임명된 케이스거든요.
1: 네네. 네,
2: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다음부터는 당원당규 고쳐가지고 다섯 명의 선출직 중에 한 명을 청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관심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그래도 밖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결정은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결정이 네. 나긴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지점들을 좀 믿어봐야겠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면 돈 냅니까? 기타금?
3: 최고위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감면해줍니다.
1: 50% 감면해줘요.
3: 네, 그래서 예. 우재준 최고 때도 50% 감면을 받아서 그나마
1: 얼마예요?
3: 감면 받아서 500만 원이었나?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했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선거한데 선거 비용이 또 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1: 그렇죠.
3: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저렇게 청년들을 못 챙길 때 우리가 더 청년들을 챙기려면 우리는 청년 최고위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청년들 위해서 좋은 방법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데 이제 다만 이제
3: 경쟁적으로
2: 이게 이제 예비 후보 예비 경선 네. 하잖아요. 당대표는 3명 추리고 그 최고위원은 8명까지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게 되면 후원 계좌를 틀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1: 근데 그 전까지는 후원 계좌 못 트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50% 감면 요거는 이제 본선 올라갔을

0: 때 포함해서 한 거니까 훨씬 더 줄긴 하는데.
1: 후원을 받을 수 있군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더라도 원내 청년 정치인 예를 들어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또 본인의
2: 있으니까.
0: 저기 정치 후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그러니까
0: 그런 차이들이 원내 원외 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내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턱을 많이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1: 아니 최고위원 출마하는 청년들은 그러면 기타급 내면은 그거 만약 컷오프 되면 못 돌려받는 겁니까?
3: 뭐 컷오프가 안 되고 나중에 막 당선이 돼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1: 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일이.
4: 제가 있군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 네.
4: 이번에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연금개혁, 노동개혁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청년들을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내줘야 돼요. 자기 몫을.
1: 네네.
4: 우리 건 다 챙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안 늘린 거잖아요. 최고위원을.
1: 그쵸. 누군가가 최고위원을 네, 출마한 것 같으니까.
4: 한 명 덜 선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준 거거든요.
1: 네네.
4: 지명직 최고위원을 청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노동개혁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들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자기 자리 내주면서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전부 공연불이라고 봅니다.
1: 뭔가 좀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무 개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국힘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19일 SNS에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부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라고 반박을 해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명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넘게 장동혁 대표의 거취 공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등판했습니다.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조배수 의원은 거취 결정을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수 의원님 이거 솔직하게 좀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때요? 그 의원분들은 어때요? 의원분들은.
2: 일단 네. 그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버티는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1: 아 버티기는 네. 일가견이 있으시죠. 네. 지금. 예.
2: 지쳐 떨어질 때까지 잘하시는 네. 것 같고.
1: 근데 아예 그 앞에 안 나타나시잖아요. 잘, 의원들 앞에.
2: 잘 안 보이세요.
1: 네. 네.
2: 약간 어쨌든 당내 리더십은 잃으신 것 같긴 한데.
1: 아니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날 일 생기면은 잠깐 그 엄마 안 만나려고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다 다음 날 되면 엄마 좀 누그러들고.
2: 아니 저는 이제 그다.
1: 그런 겁니까?
2: 아유, 자당의 대표를 이렇게 막 희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1: 아, 희화를 이거 약간 풍자입니다. 예, 예.
2: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님이 되게 잘하고 계세요. 대비되게 되게 잘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마음을 좀 주고 계시다 보니까
1: 의원들의 마음이 네, 원내대표를 모아집니까?
2: 네, 모아집니다. 많이
1: 그래요?
2: 모아져서.
1: 네네.
2: 아이고 진짜 이러다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현안이 또 많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또 뭐 같이 뭐 투쟁하고 해야 되니까 자꾸 이 사태론으로 이렇게 당내 갈등 만들면 좀 안 되지 않나 해서 약간 조심하시기도 하시고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부글부글 하시고 그리고 아니 그 국회에서 잘 안 보이시고 왜 자꾸 장외에 가 계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분기점이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지율일 테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1: 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2: 네,
1: 겁니까?
2: 네. 당 우리 당 지지율이고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희망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 좀 바뀌어라 하면서 좀 올랐다가 지금
1: 맞아요.
2: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2: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내전을 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9월쯤 되면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정리가 되고 나면
1: 네.
2: 그때쯤 지지율의 격차가 확 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당 내에서 우리 당 내에서 그 뭔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회를 실기하게 된다면 저희 2월까지 얘기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가겠죠.
1: 최악의 시나리오는 2월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는 내려온다라는 걸 디폴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 초반부터는 다 계속 그렇게 했죠.
1: 기본값이 네. 그렇게 되는
2: 네.
1: 거군요.
2: 네. 네. 아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치를 당신이 계속 하시려면 큰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는 다 그랬잖아요. 사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세였죠. 네.
1: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4: 네네.
1: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재연절 경축식에 이제 참석하지 않고 밖에 계세요.
4: 네네.
1: 그러니까 지난 17일부터 네. 19일까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찾았고 거기에 또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분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장종혁 대표의 길을 이어받아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하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기 지지자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4: 대체제를 그렇습니까? 노리는 것 같거든요.
1: 대체제를 노린다.
4: 안철수 의원이.
1: 네네.
4: 장동혁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제일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4: 제헌절 경축식에 안철수 의원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헌이라는 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헌법을 자꾸 위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욱더 이 헌법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 그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1: 그럼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4: 예, 예. 네. 여기 안 가고 올림픽공원을 가신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그런 그 선택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안철수 의원도 안 간 거죠. 제헌절 경축식.
4: 그 모르겠어요.
1: 그 올림픽공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4: 시간이 네. 다를 수 있으니까요.
1: 안 간 거라고 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네, 안 갔다고 합니다.
4: 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도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네.
4: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문득 든 생각인데 자기 언제 대전이 치러지잖아요. 그게 2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대전이 치러지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총선 때까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을 예컨대 이런 분을 그냥 합의해서 그때까지는 그 체제로 가자. 그리고 공천도 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 체제 하에서.
1: 네.
4: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2년 남으니까 그때는 대선 주자들끼리 뭐 한번 붙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그 저의
1: 개인적인 마음이죠.
4: 소망을 한번.
1: 아 오히려 정점식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당대표로 모시고.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대선까지 가자 그런 의미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신 것 같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이렇게 매몰된 행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당에 자당의 의원들과 만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0: 평가를 꼭 해야 되나요?
1: 아 평가를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권 예. 유지를 위해서 하는 장애 행보라는 거는 뭐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애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장애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가서 하는 그 행동들이 헌법적인 선을 넘고 있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승하고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것도 지금 헌법을 만든 거를 경축하는 그 제헌절이 국회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행사거든요. 거기는 공당의 대표가 불참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꼬신 참정권을 훼손시킨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거기에 순수성도 훼손시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강성 지지층 결집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네. 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소희 의원님 등이. 방치하고 있잖아요.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문제 있다라고 하고.
1: 그 국민의힘 문제... 국회의원들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까? 오, 네네.
0: 아니, 뭐, 뿐만 아니라, 뭐, 저기, 모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때마다 문제가 있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몇 달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장정혁 대표는 오히려 힘을 얻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등도 한동훈의 복당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장동욱의 보폭을 또 넘겨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그건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그냥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 자체가 너무 공전되잖아요. 할 처리할 것도 너무 많은데.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하면 그러니까 뭐 말로는 다들 그러세요. 뭐 어차피 식물 대표고 리더십 상실됐기 때문에 뭐 어차피 사태는 뭐 시간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이것도 묵시적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1: 네네네.
0: 저는 좀 당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장파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에서 원로 정치인들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 꼭지를 못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임 있게 지금 그런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결정이 나야 된다.
0: 어떻게든 결정을 좀 내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안철수 의원은 제헌절에 헌법소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9일에. 장동욱 대표는 본인 지지,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이제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도 대표는 본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장애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당내 일각 비판에 대해서 오늘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셨대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장동혁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예.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참정권 시위를 하고 계신 거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2: 아, 그러니까 네. 네.
1: 장윤미 대변인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저는 그냥 정치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1: 정치적
3: 생각하고요.
1: 정치적 변명이다. 네.
3: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부정선거를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지금 뭐 올림픽공원이 마치 어떤 시민운동의 촉발지이자 뭐 사회운동의 근거지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구호는 상당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가하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를 하자, 재선거를 하자. 그러면서 정작 그 송파구에서 계속 있었던 그 투표 합의에 있었던 표에 대해서 그럼 재검표하자. 이건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그거는 또 지지부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특검은 국민의힘만 우리가 추천해야 돼. 여기에서 최소한 한 발 물러서야죠. 특검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거는 여러 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만 그 특검을 추천하는 거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야 다 떠나서 제3의 기관이 하자는데 그것도 나몰라라. 그러면서 장외로 떠돌면서 이건 정치인의 행보도 아니고 유튜버의 행보를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존칭은커녕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조롱적인 희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1이라도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프지 않은 공격입니다. 합리성을 잃었으니까. 누굴 어렵게 만드느냐.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초반에 2030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는 부실선거에 가까운 내용들을 거기에 공감했고 바르지 못하다라는 선거. 어쨌든 참정권 침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부분의 2030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초반에 올공에 모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관위 개혁 이슈는 누군가는 계속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는 맞는데 다만 당대표께서 당대표를 내려놓고 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는 행보는 비단 장동욱 대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더 하셨죠.
1: 그래서 아, 서로의 당을 네.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예. 서로 이제 뭐 다
1: 당대표 네.
2: 그 지지가 별로 못 받는 실제로 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민심을 읽는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1: 네. 아까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꼭지를 따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2: 그게
1: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그
2: 중진분들이 이제 최고위를 설득해야 된다. 내부 저희가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1: 그럼요,
2: 본인이
1: 그럼요.
2: 스스로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의원님들이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분위기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의총에서 얘기하고 하는 건 이미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제 앞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주식의 레버리지 문제도 그렇고 뭐 상임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데 결정을 좀 내려야 될 일을 대표께서 내리면 좋겠는데 자꾸 좀 안 보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시죠.
5: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익

0: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다시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상정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현재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7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8월 23일까지 30일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희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추가 연장이 국민의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죠, 지금?
1: 당연하죠. 네. 저희는 작년에 1차 이제 처음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했을 때 기본적으로 180일 하고 네. 그때 거의 200억 정도가 들고요. 거기에 거의 500명가량 인력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올 초에 다시 또 2차 종합특검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150일 얘기하면서 그때 한 100억 정도 썼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때도 또 못 끝내고 지금 2차 종합특검 하면서 영장 기각률이 65%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30일 더 연장해서 180일까지 하게 해달라. 약간 이거 거의 특검 365일 특검만 얘기하고 있어요. 특검 중독인데 실은 이런 문제로 특검에 차출된 검사들 때문에 미제 사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민생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고 워낙 특검이란 것 자체가요. 기존에 저희가 1999년부터 이번에 필버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정부들이 다 특검을 한번 했어요. 네. 김대중 정부 때 온로비 사건, 뭐 노무현 정부 때 BBK 주가 조작, 이명박 때 뭐 스폰서 검사, 박근혜 때 뭐 국정농단 다 했잖아요.
0: 야당이 여당을 했죠.
1: 원래 야당이 네. 이제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데
0: 그렇죠.
1: 지금의 특검은 그냥 정부 여당이 그냥 1년 내내 특검 정국을 만들면서 결국 권력이 이제 하명하는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0: 근데 내란이라는 정말
1: 365일 내란, 곰탕을 끓이다 재탕 삼탕 끓이다 해가지고
0: 아 이제 내란은 청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1: 거예요? 저희 이번에
0: 겁니까,
1: 지방선거 때 네. 지방선거 때 다 그 결과에 대해서
0: 맞았다?
1: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아마 역풍이 불 거예요.
0: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연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2: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이제 산적한데 그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장 법안을 낸 것이고요.
0: 네네.
2: 그 정말 그 불법 개헌과 친일 쿠데타 다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잔재까지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많은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연장선상에서 하자는 거고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도 지난 2월에 이제 출범했잖아요. 그때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의 계엄 정당한 메시지 전달했다. 그것도 발견했고.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라는 혐의. 이런 수사 성과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또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이런 것도 남은 의혹도 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여야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뭐 저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야당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필법까지 하면서 이토록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0: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근데 이제 수사 기간 연장을 하고 또 보완 방법도 좀 나와 있는데 뭐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까지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네. 이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 그러니까
0: 어떻게 보세요?
3: 딱 한 달 더 연장하자는 건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 초입에 들어간 수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관저 이전 그것도 종합주택 그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곳에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면제부를 주면서 국민 혈세를 어떻게 보면은 낭비한 겁니다. 사실 김건희라는 이 세 글자로 많은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수사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저는 국민의힘의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내란에 대해서 뭐 계속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역공을 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실형을 그것도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까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최소한 입장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도리. 네. 그런데 입장도 내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서 엄호했던 의원들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요. 나 못 나간다. 정치 탄압이다. 이거 이 하명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반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이게 지금 재작년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 검찰이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수사 착수해가지고 네. 밝혀야 될 건 다 밝혔어요 이미. 그때 한 일주일 사이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들께서 제발 그만 좀 해라. 할 일 많지 않냐.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인다. 겸손하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 더 드라이브 걸었죠. 그다음에 경제 뭐가 좋아졌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4.46% 떨어졌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세계에 듣도 보도 못한 투전판 같은 거 만들었는데 김홍범 정책실장은 없앨 수 없다.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고용은 더 떨어졌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40%나 더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유세 인상하겠다. 장특권 폐지하겠다.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실패를 계속 폭주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말에 그런 반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종합특검이 150억짜리 해가지고 영장 기각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인데 3대 특검이 처참합니다. 최상병 특검 영장 기각률이 90%예요. VIP가 경로에서 뭐 어쩌니 아무것도 밝힌 게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 사망했죠. 본인의 주식 투자 특혜 의혹 오히려 드러났는데 덮어버렸죠. 통일교 게이트 다 덮어버렸죠. 이런 최악의 법치를 유린한 이런 특검들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또 특검을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몇십억을 또 더 쓰겠다? 이거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뭐가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동안의 민생 미제 사건이 30%가 늘었는데 30%가 2만 건입니다. 범죄 피해자 2만 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민생을 보십시오.
0: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 그렇죠. 이제 민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나가야 된다. 산재 있는 문제들이 많다. 네. 같이 협의해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의견이 많이 엇갈리긴 하네요. 그래서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또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긴 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0: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주목도는 떨어집니다만 조국 혁신단도 나름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예, 존재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려고 전국을 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뭐 결과까지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1: 그건 그냥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내일 오후 2시에 종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해요.
1: 네.
2: 그리고 현재 민주당 입장이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지금 현재 숙의 중이고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책의총 전문가 6분 모시고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직접 해서 그 토론하는 그런 정책의총도 내일 3시 반에 예정되어 있고 법사위에서도 지금 그 전체의 그 세 차례 소위를 네 차례나 걸쳐서 계속 숙의하고 있는 병합해서 이렇게 숙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당장 뭐 형소법 개정안 그 표결하는 거하고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도 그 여당이고 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조국 혁신당의 또 우려 그런 지점들 다 종합해서 숙의해서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은 보안사업을 일단 폐지하라고
3: 되게 강력하게
1: 폐지 법안 처리 뭐 강력하게 이야기 네.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우리 네. 입장이 아직 안정해졌는데 어떻게 네. 내일 그 뭐 필버 종결 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럼 이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2: 어떤 거?
1: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걸어가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2: 뛰어가시려고 하시죠.
1: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3: 궁금했거든요. 예. 어쨌든 네네. 민주당이 어떻게 조국 혁신당과 그 밀당을 하시나 어떤 카드를 밀당을 하시나.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이게 좀 궁금해요.
2: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이 입장이 안정해졌어요.
1: 네네.
2: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기벌리 원칙을 유지하되 그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가지고 수기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뭐 결론이 안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아직 나오자는 결론을 전제로 해서 내일 그 필부 표결에 불참한다. 이건 저는 뭐 상상하지 못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안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봤어요.
3: 그러니까. 그냥 만약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 않습니다. 통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161석.
1: 아, 어쨌든 보안수석은 폐지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4: 민주당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민주당에 지금 명당도 있고 청당도 있잖아요.
1: 네네.
4: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3: 그치.
4: 조국 당은 지금 청당 쪽이랑 같은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 아직 전당대회 중이고. 예, 알겠습니다. 속보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오늘 오후 8시 61시간 만에 다행히 초진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관련해서 후속 보도 들어올 경우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정치가 완전 실종된 것 같긴 해요.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출구 찾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목소리를 제시한 7개 상임위는 지금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원구성 협상의 출구 전략으로 국민의힘의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주거나 또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내분 의견 어떠신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김수희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3: 저는 이게 밀당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네.
3: 어쨌든 3대 특검도 하시고 2차 종합 특검도 하시고 지금 특검 연장까지 하시는데 그때 그 특검은 다 임명하시면서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뭐 니네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요.
1: 네.
3: 그리고 저희는 법사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법사위를 못 주겠다 하시면 그냥 뭐 다 가져가셔가지고 민주당이 다 책임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다 가져가셔가지고.
1: 아, 이건 뭐 당의 의견인가요?
3: 당의 중진분들도 이런 의견을 주세요.
1: 아 그래요?
3: 네.
1: 호준석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4: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을 이제 버려놓고 이제 그 요거 좀 주면은 되지 뭐 이런
3: 그러니까.
4: 거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법사위원장 달라는 건 저희가 없던 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20여 년 동안 의율이 의회의 전통이고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세 번째 단독으로 이제 원구성 이제 폭주를 해버리고 법사위원장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요?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건 이제 아예 줄 생각도 없고 이거 저기 특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들어와라.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영미 대변인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법사위원장 주면 안 됩니까?
2: 법사위원장은 네.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당원의 없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네.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만약에 준다면 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면 이건 최후, 그러니까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진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에요.
1: 근데 지금 민생 입법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3: 지금요.
4: 민생 입법은
2: 이게 장외동안의
4: 법사위원장 가져가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건가요?
2: 장외로 장동혁 대표가 가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발목도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 앞에 좀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가져간 세비가 14억 원입니다. 이거 다 국민 혈세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봉투법도 사실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시를 법으로 녹여낸 겁니다. 진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번번이 사실상 상원 성격의 법사위에서 가로막힌다? 이거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1: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2: 그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1: 최소한의 보류로 예. 민주당은 가져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그러니까 결국 안 날 것 같아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5: 아니 전 내일 날 것 같은데요.
1: 내일 날 것 같아요? 네. 오, 어떻게 내일 납니까?
5: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3시에 잡으셨더라고요.
1: 어, 네네. 네.
5: 그 의미가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가셔서 이 여당의 폭주를 두고만 볼 수 없다. 원내 들어가 싸우자. 이러면서 원에 들어올 거를 결의할 것 같아요.
1: 아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7개 받아서 들어오겠다. 네. 들어가서 싸우자. 네.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시는 거죠. 네.
5: 왜냐하면 네. 더 이상 국회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거고.
1: 그럼요.
5: 그리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지금까지.
1: 충분히 어필했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그만큼, 결정하면 된다.
5: 네. 그만큼. 했으면 됐고요. 네.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1: 네네.
5: 저희가 자꾸 법사위원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끝났잖아요. 뭘 다시 그걸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 표정이 되게
5: 아니
1: 얄미웠어요.
5: 아니 저기 2016년도에 새누리당 시절에요.
1: 네네네.
5: 그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 누가 한지 아세요?
1: 그때 누가 했습니까?
5: 권성동 의원이 했습니다.
1: 아, 권성동
5: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한 갈래를 깬 것은 2016년 새누리당 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 잠깐
5: 우리가 깼다.
1: 아니었나요 그때?
5: 잠깐이나 많아 어쨌든 한 거죠. 그거야 뭐.
1: 어, 그렇죠. 그건 한 거죠. 한 거기.
5: 갈래를 깬 건 맞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취지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법사위원장 공방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게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서 선의에 기대해서 야당이 줬는데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했을 때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을 때의 그 국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여당이 고스란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5: 이렇게 뭐 물론 다 합의가 돼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체계자구 심사만 하고 본회의 넘긴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했을 당시의 모습들이 우리는 선명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법안을 발목 잡혀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니 저희가 그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로 받는 게 여당의 책임 정치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이다.
1: 네네.
5: 라는 말이죠.
0: 그렇게 책임 정치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입법한 게 다 뭡니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재판 그 저기 법 왜곡죄 신설하고 대법관 증언하고 법치 무너뜨리고 우리 경제 무너뜨리고 다 그렇게 해서 독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가 필요 없으면요. 총선 치른 다음에 다수당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5: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의 시선이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나열했던 그런 법은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받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모든 법안들에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이 좀 아쉬운 그렇죠. 측면이 있지만 네네네. 그거는 우리 뭐 여당에서 그렇게 하자래도 안 들어오시니까 못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기간.
1: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네. 내일 김소 의원님 의원총회 들어가세요.
3: 의원총회는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방금 얄밉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그렇게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요.
2: 얄미워서 그렇게 감정적 결정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5: 감정적으로
3: 사실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22대 전반기에도 네. 똑같은 일을 데자뷰처럼 겪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주당이 근데 22대 전반기를 운영해봤을 때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된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21대에 비해서 1.5 배고요. 20대에 비하면 두 배예요.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네네.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1: 알겠습니다. 네.
3: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가져가시고 다 책임을 지셔라. 네. 그러면 민심이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 어쨌든 내일 의원총회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날이니까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아, 이것도 참 논란이 좀 많이 될 주제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사건에 한해서 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이 국회의 타협 가능성 좀 더 좁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후보가 또 완전 폐지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또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 이거는 진영과 이런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제도 네. 설계를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1: 그렇죠.
2: 네. 이게 이 최근의 사건으로 이게 보안수사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여러 뭐 암장이나 경찰의 비위를 못 파헤치는 거 아니야? 여기 문제의식은 저 너무너무 공감해요. 다만 이 장윤기 사건에서도 검찰이 보안수사권 행사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제도가 개편돼도 그거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될 몫이에요.
1: 가능한 부분인 거죠.
2: 뭘 했냐면요. 예, 예. 계좌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들춰보고 주거지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통합심리 분석을 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가 당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이든 뭐든 어떤 제도 설계에서 또 이 행위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소 수사 분리가 대원칙이에요. 민생 이 수사만 한정해가지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민생 수사죠. 그런데 그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거 정치 수사입니다. 이게 예전에 말했던 특수수사. 그 범주, 그 가두를 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 방향으로 가면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정권 송치라고 해서 검찰로부터 사후 통제를 경찰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장윤미 대변인의 의견 들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에 한동훈 부서석 의원과 검찰 보안사건 폐지 문제 두고 진행하려던 공개 토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앞두고 도망친 것이라고 한 의원 측에서 좀 밝혔는데 이게 검찰 보안사건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그냥 다음 이 주제로 넘어왔거든요. 토론 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 이 의원분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김현정 의원님 토론 한번 해주세요. 열린 토론에서.
0: 아니 누가 한다고 그러시던데.
2: 전영기 의원이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러니까 뭐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반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네네네.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한동훈 의원이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서 전혀 사실 아니고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일반하는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3: 이건태 의원님 말고 또 다른 의원님.
2: 네. 전영기
5: 방송에서 그냥 한 말.
1: 방송에서 그냥 던진 말을 네. 덥석 물었군요. 예예. 토론을 민주당에서 좀 나와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좀 여쭤봤어요.
0: 아니 그 정원 후보가 토론 끝까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토론한 것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 시민들이 아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토론도 안 하겠냐 이러고 지금 똑같습니다. 토론하셔야 되는데 토론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그 거학은 앞으로 누가 잡나요? 특수수사가 죄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거물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김진희 검사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한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집요하게 11번의 보안 수사를 하면서 좀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또 보고 영상도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네네. 그거를 경찰 수사했던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다시 좀 해보십시오. 그럼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거지.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제일 잘 잡는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집단이 검찰인데 이걸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보안 수사권조차도 안 주겠다. 올해 상반기에 보안 수사를 한 게 46%예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 호준석 의원님이 저를 혼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저를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시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달 것 같다는 생각이
3: 드는데. 이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하시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하신 거예요. 네,
5: 네. 아니 그 한동훈 그 의원하고 토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정치 공세를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한동훈 의원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속 의원인데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하면 또 모르겠지만.
3: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이 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5: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이 빨리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하면 좋겠고.
1: 네,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5: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70년 동안 기소 독점주의에서 수사 기소를 다 독점했던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권력 그 독점 때문에 있었던 피해들을 지금 개혁해갖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거잖아요. 네네. 군대도 그랬고 안기부도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을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전제로 해서 최대한을 보완하자라는 그 관점 그리고 국민 피해는 없애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열띤 토론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0: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수사 기소가 완전하죠. 중국밖에 없다. 예. 네. 끝입니다.
1: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5: 수사관이 없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힘드네요. 네. 여야 대치에서는 다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모두가 상대의 양보만 기다리면 이게 국회가 토론장이 아니라 그 영원한 대기실이 됩니다. 정치의 실력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춰주시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주셔야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를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누르고 1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다가 연장 후반 1분 페란토레스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스페인 수비에 고전했고 메시 역시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대회 2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미드필더 로드리가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프로야구 하나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왼손 투수 브루스 짐머맨을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화구단은 강백호가 병원 검진 결과 좌측 옆구리 외복사근 손상 소견을 받아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의 고우석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고우석은 시카고 컵스의 원정 경기에 팀이 1대10으로 뒤지고 있던 8회 말 등판에 원아웃 만루 위기를 내줬지만 삼진과 땅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고우석은 평균 자책점을 3.0으로 낮췄고 경기에선 시카고 컵스가 10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남자 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에서 김시우가 최종 합계 6원 더파를 기록해 우승자인 뉴질랜드의 라이언 폭스의 4타 뒤진 공동 6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임성재는 합계 4원 더파 공동 14위에 올랐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는 합계 7원 더파 공동 4위로 디오픈을 마쳤습니다. 한국 농구대표팀이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오늘 충북 진천 선수촌으로 모였고 NBA 서머리그를 소화한 이현중은 오는 25일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한국 레슬링의 영웅 장창선 선생이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장례를 대한체육회장으로 엄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 기자분들께는 올해 예정돼 있었던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드디어 월드컵이 대망의 결승전을 치렀고 오늘로써 종료가 됐습니다.
2: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경기를 챙겨봤는데 사실 이 결승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은 하나의 정말 메가 이벤트잖아요.
1: 그렇죠.
2: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달 넘게 진행된 이번 대회를 좀 전반적으로 팀원들과 같이 돌아보고 또 결산하는 시간 가졌는데 물론 가장 바쁜 건 축구팀이었지만 저도 좀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
1: 그렇죠.
2: 싶습니다.
1: 네. 스포츠 기자분들은 다 바쁘셨겠죠. 뭐 특히 오늘 스페인의 우승도 두고두고 기억되겠지만 아르헨티나의 여정이 왠지 또 좀 더 지난 여운을 남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3: 그러니까 이 대회 과정을 돌아보면 사실 아르헨티나가 좀 쉽지 않았고 또 결승에서도 굉장히 힘든 승부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축구팬들에게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특히 준결승까지 7경기에서 8골 4도움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 좀 관심이 쏠렸는데 결승에서는 이 스페인의 수비에 막혀서 좀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나이를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시 선수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뭔가 메시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뭔가 좀 뭉클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한 시대가 조금 저물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축구가 끝났으니 이제 야구에 더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바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사실 이 월드컵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약간 또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기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기간에도 정말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 프로야구인데요. 후반기에 돌입했잖아요. 이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거든요. 인기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1: 네. 이제 후반기 막 돌입했는데 벌써 800만 관중 돌파했고 관중 신기록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누적 관중 800만 7,967명을 기록한 KBO 리그는 역대 최소 경기인 443경기 만에 8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종전 역대 최소 경기 800만 관중 돌파 기록은 465경기 만에 달성했던 2025 시즌이었는데요. 해당 기록을 22경기나 줄이면서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만 놓고 보면 면은 역대 최다인 약 1,301만 명 페이스로 KBO 리그 출범 이후 첫 1,300만 관중 도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1: 네. 네 명 중에 한 명은 다 프로야구를 봤다는 거잖아요.
2: 와, 예, 그렇게 되네요.
1: 경기장에 와서.
2: 심지어 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페이스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관중 수가 얼마나 될지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을 알린 지난주에 있었던 4연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4연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순위 변동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의외의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3: 그러니까요. 우선 전반기를 마친 삼성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LG와의 4연전을 쓰러 담은 KT가 이 연승을 달리면서 7연승과 함께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두 삼성을 2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고요. 반면 LG는 5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연승 중인 4위 기아가 이 LG를 3.5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5위 두산도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기아와의 격차 1.5경기 차를 유지했습니다. 나란히 3연패 중인 한화와 NC는 각각 6위와 7위에 위치해 있고요. 8위 롯데가 지금 7위 NC를 1.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는 점도 좀 눈길을 끕니다. 여전히 9위는 SSG, 10위는 키움인데요. 이 두 팀의 격차가 한 경기 차까지 좀 좁혀진 점이 좀 눈에 띕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승부는 확실히 KT와 LG에 대결했습니다.
2: 아무래도 이 두 팀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뒀는데요. 사실 LG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좀 아쉽게 패했잖아요. 네. 그 여파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펼쳐진 KT와의 4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는데요.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보면 LG가 연패가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이로써 시즌 최다인 5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과의 맞대결에서 영거푸 이 고개를 숙였다는 점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순위표에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전반기를 2위로 마쳤지만 1위 삼성과 승차가 없는 어떻게 보면 1위 같은 2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4연전을 마친 현 시점에서는 2위에서 3위로 내려왔고요. 1위 삼성과의 격차는 2.5경기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4위 기아가 3.5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추격까지도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기 선두를 꽤나 오랜 시간 달려왔고 격차도 꽤 있었기 때문에 LG가 그래도 여유 있게 선두권 경쟁에서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4연전이 물론 별로 없었습니다만 4연전 수입패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3: 최소 1승은 할 거라는 예. LG의 좀 예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4경기를 다 내줬거든요.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타선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LG는 이 KT와의 4연전 동안 7점을 뽑는 데 그쳤거든요. 어제 경기의 경우 이 박혜민, 홍창기, 신민재 선수를 라인업에서 빼면서 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반기 MVP급 활약을 펼쳤던 이 오스틴 선수도 4연전 기간에는 14타수 4안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더구나 후반기 첫 시리즈에서 토러스트, 웰스, 임창규, 송승기까지 이 믿을 만한 선발 투수들이 다 나왔음에도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4연전 수입회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사실 LG에 거는 기대감이 뭐 LG가 지금 현재 뭐 투타가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만 조직력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뭐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고 그리고 연패는 없다라는 게 큰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삐끗했단 말이죠.
2: 저도 아까 이제 유순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타격의 침체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시즌 내내 좀 시원하게 터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수치로만 비교를 해보면 팀 타율이 2할 7푼 6위입니다. 왕좌에 오른 지난 시즌에는 2할 7푼 8리 1위였거든요. 아무래도 수치적인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순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패 기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하거든요. 이 5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3푼 8리로 9위. 팀 출루율은 8위. 그렇다고 또 찬스에서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간 득점권 타율이 1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지도 못했지만 기회도 못 살렸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스틴 선수에게 상대의 이 견제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 오스틴 선수가 홈런을 때려내긴 했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LG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KT는 가을야구에서 무조건 좀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팀을 상대로 좀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확실히 오스틴이 그동안 맹활약을 해주면서 그 부족한 타격 감각을 채워주고 있었는데 확실히 혼자 힘만으로 이걸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 그 전반기를 보면은 오스틴 선수가 뭐 김도영 선수와 홈런왕 경쟁을 펼치고 거의 뭐 지금 벌써부터 정규 시즌 MVP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국내 타자들의 존재감은 좀 덜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 한 명에게 시즌 끝까지 의존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LG가 지금 순위 경쟁을 좀 계속 이어가려면은 이 국내 타자들의 분발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1: 네. 물론 이제 3위로 떨어졌지만 2위 KT와 반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또 이제 밑에서 추격하고 있는 팀이 기아라는 게 또 문제예요. 3경기 반 차이긴 합니다만 기아의 흐름이 좋잖아요.
3: 그러니까 이 LG, 삼성, KT 3강 체제가 이어질 때만 해도 이 세 팀과 중위권의 격차는 좀 커 보였는데요. 하지만 LG가 4연전을 모두 내주는 사이에 이 기아는 4연전 기간 3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3위 LG와 4위 기아의 격차는 3.5경기 차인데 있는데요. 기아는 인천에서 후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경기였던 16일에는 SSG 선발 페드로 아빌라 선수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0-6으로 완패를 했지만 17일부터 19일까지 이 세 경기를 다 쓸어담으며 기분 좋게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헤럴드 카스트로, 박상준 선수 등 뭐 여러 타자들이 활발한 공격력을 보였고요. 마운드에서는 후반기에 맞춰서 돌아온 이일이 선수가 세 차례 구원 등판했는데 모두 실점 없이 투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 네. 자, 반대로 기아에게 3승을 내준 SSG. 사실 첫 경기 잡으면서 너무나 부진했던 전반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나라고 지켜봤었는데 내리 세 경기 내주고 말았어요.
2: 맞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SSG는 다른 구단이 좀 노리는 팀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 첫 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새로운 외국인 아빌라 선수가 호투를 해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듯 했으나 이제 남은 세 경기에서 연패에 좀 빠졌습니다. 이 김민준, 김건우 선수 등 이 토종 자원들이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또 이 선수도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됐었죠. 이 해치 선수도 아직까지는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SSG의 좀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뭐 17일, 18일 경기는 뭐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였고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6회 말 대거 이제 4점을 내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펜진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5-9 또 한번 씁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선발진 쪽에서부터 시작된 부진이 불펜 쪽까지 퍼졌거든요. 여기에 최정, 오태곤 선수 등 이 베테랑들도 부상으로 빠지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가을 야구가 좀 멀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SSG가 방향성을 다시 좀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최하위 키움과의 격차도 얼마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기아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자면은 기아는 지금 활약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김호령 선수는 이번 시즌 마치고 FA잖아요.
3: 그 예비 FA죠.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면 FA 자격을 지금 취득한 선수가 여러 명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호령 선수입니다. 4연전 동안 공격 수비 주루에서 맹활약하며 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특히 18일 경기에서는 5회 말 1사 1루에서 이 박성환 선수의 장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낸 다음에 1루자 정준재 선수까지 송구로 좀 아웃 처리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김호령 선수를 좀 만났는데 이봉호 감독이 매일 김호령 선수를 만날 때면 계약 안 하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게 좀 인사처럼 됐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김호령 선수는 그냥 웃어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아 입장에서는 김호령 선수의 활약이 정말 반가우면서도 이 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화와 키움의 4연전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대기록이 나왔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6위 한화는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홈 4연전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대기록부터 얘기를 해보죠. 류현진 선수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 네, 저희들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류현진 선수는 정말 류현진 선수다. 그만큼 이름만으로도 정말 강한 존재감을 어필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뭐 사실 정말 보고 있으면 놀라움이 절로 나옵니다. 어제였죠. 후반기 첫 등판에서부터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키움전이었고요. 이날 전까지 한미통산 2499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외에 또 이 권혁빈 선수를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2500 탈삼진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프로야구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2006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류현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 1572 탈삼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934개의 삼진을 속아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저께 류현진 선수가 7개의 삼진을 잡아냈거든요. 개인 통산 2506 탈삼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냥 또 웃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날 5회까지 8-1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8회 되고 5점 내주는 등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9-9 무승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6회 살짝 흔들리면서 5.1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2499 탈삼진이었기 때문에 아 무조건 2500은 가겠다. 그리고 앞서서 세 경기를 모두 다 키움에게 내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했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경기였는데 아 여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3: 그러니까 이길 때도 잘 이겨야 되고 네. 질 때도 잘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한화의 후반기 첫 세 경기를 보면은 뭐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화는 5회 말까지 8-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점수 차이였기 때문에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키움이 6회 초부터 이 추격을 시작을 하더니 8회 초에는 대거 5점을 뽑으면서 9-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돌아봐야 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8회 초 하나의 실점 과정에서 불펜도 흔들렸고 여기 뭐 노시환 선수의 실책도 나왔고 그러니까 투수와 야수가 좀 다 흔들리면서 좀 키움한테는 좀 이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셈이 됐는데요. 9회 초 이후 추가 실점을 하지는 않았지만 타선도 침묵을 하면서 결국 하나는 9-9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3패 1무로 한화는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하고의 승차가 4경기까지로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마지막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를 놓고 후반기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후반기 시작부터 그 간극이 벌어진 느낌이에요.
2: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한화가 처음 후반기 첫 상대가 키움이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하위권에 있는 팀을 만나다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좀 승수를 예상하고 들어가 갔을 텐데 네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분위기가 좀 확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좀 주축 멤버

0: 정말 핵심 타자죠. 강백호 선수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약간 옆구리 쪽에 좀 통증을 느껴서 중간에 좀 교체가 됐었는데요. 병원 검진 결과 왼쪽 옆구리 외복사근 손상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위가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다친 적이 있는 부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단은 조금 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엔트리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추후 재검을 통해서 복귀 시점을 좀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1: 네. 자, 여러 가지 굉장히 첩첩산 중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오늘 그 하나는 새로운 외인 투수를 영입을 발표를 했어요.
2: 네, 어제 이제 윌케르 에르난데스를 방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 외국인 투수 브루스 짐머맨 선수와 최대 44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짐머맨 선수는 190cm의 이 장신 좌완 투수입니다. 140km대 중후반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 포크볼, 싱커 등 여러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고요. 빅리그 통산 40경기를 소화했고 올해는 대부분 트리플A에서 경기를 뛰었고 올해 15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78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한화가 지금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 있기 때문에 특히 긴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선발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머맨 선수가 좀 로테이션에 합류를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반대로 이런 한화를 상대로 키우면 4연전을 3승 1무로 마치면서 이제 9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타자 2명 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키움은 데이비슨 선수가 전반기 막판 팀에 합류한 이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4연전에서 무려 34득점을 몰아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세의 중심에 있었던 이 데이비슨 선수가 아무래도 좀 가장 돋보였습니다. 4연전 기간 16타수 8안타 5할의 타율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외국인 타자인 캐스턴 이우라 선수도 잘해줬습니다. 17타수 8안타 타율 4할 7푼 1리 1홈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상승세 있는 삼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타자 2명 효과를 제대로 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선두 삼성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롯데와의 4연전이었는데요. 우천 취소 때문에 결국 3경기만 열렸습니다.
2: 네, 후반기 첫 시리즈였는데요. 삼성이 2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첫날 16일에는 양창섭 선수의 5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서 승리를 거뒀고요. 17일 우천 취소로 하루 휴식을 취한 삼성은 18일 5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선발 투수로 KBO 데뷔전을 치른 크리스 페덱 선수의 이 호투가 돋보였는데요. 6이닝 1피안타 1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만 삼성은 어제 경기에서 롯데에 8대11로 패하면서 연승을 마감했는데요. 롯데는 7대8로 끌려가던 9회 초 노진혁 선수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전민재 선수의 3타점 2루타로 대거 4득점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마지막까지 리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 오늘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좀 있었는데요. 네. 어깨 염증으로 이탈한 아리엘 후라도 선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미국 출신 우완 투수 오스틴 보스 선수를 15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 보스 선수는 빅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까지 모두 좀 두루 경험을 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자, 삼성과 대결을 펼친 롯데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후반기 아직 기대를 놓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계속 약간 모자른 듯한 느낌입니다.
0: 역시나 저는 방망이에서 좀 부진함을 좀 엿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하게 여전히 좀 살아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롯데 마운드가 진짜 나름 괜찮거든요. 네, 선발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잘 유지하고 있고 이 불펜진도 퍼즐이 좀 맞춰가고 있어요. 이럴 때 딱 타선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좀 빠져나가 있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아서인데 결단을 내린 듯 어제 경기를 앞두고는 이제 윤동이 나승엽 선수를 일단은 불렀습니다. 일단 나승엽 선수가 3안타를 치면 연패 탈출에 힘을 보탰거든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와야 될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좀 복귀를 해서 좀 힘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1: 네. 자, 그리고 분위기 좋은 5위의 두산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NC를 만나서 4연전을 3승 1패로 마쳤습니다.
2: 두산은 최근 중위권 경쟁을 펼

0: 치고 있는 팀들 가운데 가장 페이스가 좋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반기 막판 5연속 위닝 시리즈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창원 원정에서도 NC를 상대로 3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8일과 19일 경기에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4연전 기간 박준순, 안재석, 정수빈, 김민석 등 여러 선수가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상위권에 있는 KT와 삼성을 차례로 만나거든요. 이 두 팀을 상대로 두산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예전처럼 그대로 돌아갑니다. 먼저 주중 3연전 어떤 경기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주중에는 광주에서 한화와 기아가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잠실에서는 NC와 LG가 격돌하고요. 수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산과 KT가 3연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는 SSG와 롯데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척에서는 삼성과 키움이 맞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3연전 역시 금, 토, 일로 펼쳐집니다.
2: 네, 부산에서 KT와 롯데가 만나고요. 대전에서는 LG와 한화가, 인천에서는 NC와 SSG가, 또 잠실에서는 삼성과 두산, 광주에서는 키움과 기아가 만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아의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한화, 키움을 만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의 승수를 올리는지가 앞으로 또 중위권 싸움 나아가 이 선두권까지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가을로 향하는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경북 안동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20에서 50,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평소보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150mm가 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모레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4도, 2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60여 시간 만에 힘겹게 초진 단계까지 갔습니다.
1: 바로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심세아 기자, 큰 불길은 잡아서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죠?
2: 네, 오늘 저녁 8시쯤 소방당국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 만입니다. 밖에서 보면 일단 물류센터 두 개동 가운데 한 개동에서만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물류센터 규모가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특히 5층으로 불이 번질까 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있겠죠?
2: 네, 소방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5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는데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이 물류 로봇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모두 총량이 국내에 생산되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큰 배터리의 20개 분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 네, 현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는 6, 7층 바로 아래가 5층인데 여기에 열폭주 현상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불이 확산할 경우 건물 전체로 화재가 급격하게 번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5층에는 소방대원이 투입됐고 건물의 각 방면에 고가차 등 특수차량 31대를 배치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날 때마다 진화에 오랫동안 애를 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통로는 좁고 복잡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나림 기자입니다.
4: 상품들이 빼곡히 쌓인 선반 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엿새 만에 꺼졌고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당시에도 적재된 물건이 무너지며 불길이 다시 살아났고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 피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그만 적치물만 있어도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기 때문에.
4: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이 난 6층 공간은 한층에 3단 선반 구조가 있는 대형 창고입니다. 여기에 불에 타기 쉬운 다량의 생활용품이 빼곡하게 적재돼 있는데 그 사이 통로도 비좁습니다.
6: 카트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 처음에 갔을 때는 미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4: 복잡한 내부에 고온의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선반까지 무너지면서 통로폭은 1.3m 정도가 돼 화재 진압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3: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4: 전문가들은 물류창고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건축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배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문나림입니다.
0: 쿠팡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은 화재에 크게 놀랐을 뿐 아니라 집으로 날아오는 매캐한 연기와 시커먼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불이 난 물류센터 바로 앞 아파트.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시커먼 재가 손가락에 묻어납니다.
8: 먼지 같은 거는 느끼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상황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새카맣게.
7: 버티다 못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초등학교 체육관엔 임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9: 이거 까만 거.
10: 예, 예.
9: 이게 집 앞에 계단까지 지금 이 여러 개가 날아와 있는데 심장 이제 전부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7: 문을 막아도 집안에 스며드는 연기 냄새와 분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은 200여 명입니다.
11: 무섭죠. 무서웠어요. 막 냄새가 너무 나요. 막 그냥 눈이 따고
12: 냄새가
9: 며칠을 뱄어 뱄어. 문 열면 같은 냄새가 나고 오늘 갑자기 이러니까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것 같아.
7: 당국은 물류센터 주차장 입구부터 116m 안에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0: 김상석 인천 서해구 부구청장.
1: 기준 반격이 된다.
2: 매연과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도 10여 군데가 휴원했고 초등학교 한 곳도 휴교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3: 장맛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등 접경 지역에 150mm 넘게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도 큰 비가 예상돼 군남댐 수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신익환 기자,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4: 네, 저는 지금 임진강 유역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군남댐이 있는 이곳 경기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남댐은 이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9시 기준 댐 수위는 24.8m, 초당 112톤가량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많은 물을 미리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인 40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현재 0.76m 수준입니다. 위기대응 관심 단계 수인 7.5m까지는 아직 크게 여유가 있지만 상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새벽 취약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네, 이번에도 역시 순식간에 쏟아붓는 폭우가 새벽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김세영 기자, 우선 비가 밤새 어디에 어떻게 내릴 걸로 보입니까?
5: 네, 먼저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접경 지역 부근을 지나고 있고 경북과 충북 곳곳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해상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발달하며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로 내다본 밤사이 상황입니다. 자정 이후에 비구름은 더욱 강해져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통과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새벽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도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3: 네, 요즘 새벽 시간에 폭우가 잦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5: 네, 실제 장맛비는 새벽 시간에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장맛비를 분석해보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는 새벽과 오후 이렇게 하루 두 차례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 이 새벽 시간대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층 제트입니다.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이 새벽 시간대에 더욱 강해지면서 이렇게 남서쪽에서 수증기를 퍼나르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수증기가 새벽 시간 비구름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밤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취약 시간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된 만큼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피하고 새벽 시간 재난 문자에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안동 주민들은 이번엔 폭우로 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2차 재난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을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검게 타버린 산자락 아래 붉은 흙탕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엔 텅 빈 터만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기습폭우에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이 휩쓸리거나 침수됐고 결국 모두 철거된 겁니다.
7: 이 교각에 떠내려온 나무가 걸리면서 물길이 막혔습니다. 불어난 물은 임시주택이 있는 마을까지 밀려들었습니다.
6: 지난해 대형 산불로 나무가 사라진 산이 빗물을 붙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이 다리 위에 하마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도로로 흐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저거는 완전히 뚝이 된 거죠. 뚝이 되니까 그 돌무로 간접적으로 이 마을로 이제 물이 덮친 거죠.
6: 산불의 수해까지 연이은 재난에

0: 주민들은 임시주택마저 잃고 다시 대피소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1: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음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우면산은 4년 전에도 또 한 차례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맛비에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8월, 또다시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이었습니다. 밀려오던 흙더미는 도로를 덮치기 직전 멈췄지만 사방시설이 없던 반대편 급경사지는 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3: 산림과 인접 반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했을 때, 장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2: 장마 막바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지역에는 지난 주말 산사태 4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올 장마 시작 이후 이미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은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 연속해서 내리는 비가 200mm 이상일 때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4: 극한호우라든지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경우에는 토양 함수량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주의보 기준이라든지 위경보를 뛰어넘는 정도의 이제 위험도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2: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앞으로 내리는 비로 곳곳에서 땅이 머금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길고 강한 장맛비가 예고된 이번 주, 언제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5: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 풀과 나무가 사라지고 도로가 새로 깔린 정황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전술도로가 휴전선 코앞까지 내려온 건데 이른바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강원도 철원의 북한 측 비무장지대입니다. 위성으로 확인했더니 지난해 7월만 해도 없었던 도로가 군사분계선 MDL을 따라 새로 생겼습니다. 직선 거리로만 약 18km 이어집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경화를 위해 풀과 나무를 없애며 접근을 통제하는 불모화를 진행한 겁니다. 불모화 후 새로 깔린 도로는 위성을 통해 파악된 길이만 직선 거리 100km가 넘습니다.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대부분 군사분계선과 바짝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장한 차량이 작전 수행을 위해 통행 가능한 전술도로도 새로 놓이거나 확장됐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위 북한강 상류, 지난해까지 없었던 도로가 새로 생기더니 두 달 전부터는 교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10m가량 됩니다.
7: 북한이 병력과 군사 장비를 쉽고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90km가량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도 70km가량 설치 완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점점 속도가 붙으며 2, 3년 내에 완료될 걸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5: 북한의 이런 국경화 작업으로 비무장지대 지형과 상황도 완전히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경계 부담은 물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덕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8: KBS가 확보한 한탄강 인근 최전방 위성 사진. 지난해 10월 당시 기존 북한의 전술 도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위성사진에는 우리 코앞에 새 도로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북한 병력이 남쪽으로 접근하려면 이동수단에서 내려 빽빽한 숲을 도보로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 병력의 움직임을 군사분계선 접근 전부터 24시간 감시하는 우리 군은 북측의 지형 지물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화 작업이 끝나면 일대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에 맞춰 감시 정찰 자산을 재배치하고 수색, 매복 작전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사령이나 또는 조명 이런 작전을 해야 되니까 좌표를 좀 최신화해서 유사시는 태세를 갖춰놓는 게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8: 북한이 국경화 작업과 연계해 경계 초소까지 군사분

0: 경계선 쪽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우리 경계 작전에는 새로운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1: 옛날과 같이 지키지는 않을 거다. 국경선은
2: 경남대 조용문 교수.
1: 그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수소가 내려와야.
0: 최전방 경계작전 조정은 유엔사회의 협의도 필요한데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과 북한군 활동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놓고 엇박자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3: 한편 모스크바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북한군 파병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뚜렷한 계기 없이 이뤄진 이번 만남,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유지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러시아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 외곽 지역을 때리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4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 속에 같은 날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북한군 파병에 감사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5: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해준 북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4: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5: 북한 최선희 외무상
6: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4: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뚜렷한 계기 없이 약 9개월 만에 러시아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염두에 둔 군사협력을 추가 요청하고 김 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을 조율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7: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러시아 측과도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8: 최고의 팀 앞에서 최고의 선수는 무력했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먼저 정충희 기자입니다.
9: 완벽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압도했습니다. 스페인은 강한 압박과 특유의 정교한 패스로 주도권을 잡았고 아르헨티나는 마르티네스의 선방으로 잇따라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스페인의 공세를 잘 버티던 아르헨티나에게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선수인 엔소 페르난데스의 퇴장. 결국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1대 0으로 이긴 스페인은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5: 상대팀에 메시가 있다면 늘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믿었고 우리만의 축구를 하려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페란 토레스, 스페인 국가대표.
9: 7승 1무 14득점 1실점의 스페인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질식 소비로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원사령관 로드리가 골든볼, 골키퍼 시몬이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8골 4도움을 올린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2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2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1990년 결승에서 퇴장 악재 속에 서독에 1대 0으로 졌던 아르헨티나는 이번 결승에서도 퇴장을 당하며 연속 우승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8: 네,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스페인의 질식 수비는 메시마저 숨막히게 했습니다. 결승전이란 게 무색하게 경기는 일방적이었고 아르헨티나는 졸전 끝에 매너에서도 완패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120분 동안 쩔쩔맨 아르헨티나가 경기가 끝난 뒤 추태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스페인 선수를 넘어뜨려 경기뿐 아니라 매너에서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난투국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 아르헨티나가 이처럼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결승전을 최악의 졸전으로 마무리한 건 스페인의 조직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5: 상황전과 결승전 모두 상대를 압도했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했고 상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축구를 펼쳤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트로피를 차지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10: 스페인 수비가 곧바로 달려들어 에워쌌습니다. 스페인은 메시보다 20살 어린 수비수 쿠바르시의 밀착 마크와 한 명이 뚫려도 곧바로 막아서는 협력 수비로 메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4강전에서 프랑스의 은바페를 봉쇄했듯 메시를 향한 패스를 차단하며 존재감을 지워 우승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질식 수비는 8경기 1실점이라는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이라는 신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11: 이 90분 내내 슈팅 한번 때리지 못하게 상대를 완전히 압박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퇴장까지 유도해내면서 승리로 가져가는 스페인입니다.
10: 야마를 향해 윙크하며 축하를 보낸 메시는 아쉬움 속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호입니다.
8: 월드컵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고 48개국이 겨룬 대장정에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았고 논란도 컸던 이번 대회를 신병일 기자가 정리합니다.
12: 지난달 12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공식 개막전 축하 공연. K-POP 데몬 헌터스 가수 이재의 우리말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해 미국, 캐나다까지 사상 첫 48개국 체제의 조별리그가 3개국에서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후반의 수분 보충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처음 도입돼 작전 타임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첫 출전국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돌풍은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우승팀 스페인과 비기는 등 3무를 기록하며 32강에 진출했고 아르헨티나의 간담까지 선을 키하는 젖잘싸 선전도 펼쳤습니다.
13: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팀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기스타 카보베르데 감독.
12: 포르투갈 호날두와 크로아티아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10골로 득점왕에 오른 프랑스 은바페의 골 퍼레이드. 하지만 무엇보다 축구의 신 메시가 보여준 화려한 플레이가 이번에도 전 세계인의 눈을 가장 즐겁게 했습니다. 다만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유리한 비디오 판독들이 있었다며 편파 판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으로 FIFA가 미국의 발로건에게 퇴장 징계를 유예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4년 후 월드컵 100주년이 되는 2030년 대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합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8: 오늘 월드컵 결승전에선 그간 없었던 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하프타임 쇼에 BTS가 가세하며 월드컵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K-POP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뉴욕 박일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14: 선반전이 끝나자 경기장 바닥에 지구를 상징하는 듯한 무지갯빛 원이 등장합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열린 결승전 하프타임 쇼.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와 함께 마돈나가 등장하고 곧 BTS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첫 1위곡 다이너마이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월드컵 무대임을 감안해 가사 탁구를 축구로 바꿔 불렀습니다. 결승전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야외 응원장을 찾아 하프타임 쇼를 즐겼습니다. 옷차림부터가 BTS 팬입니다.
15: Are you here for World Cup or BTS?
13: 월드컵 때문에 왔어요? BTS 때문에 왔어요? BTS, 우리가 좋아하는 K-POP 밴드 BTS가 결승전에 와서 좋아요.
14: K-POP 스타가 월드컵 무대에 오른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월드컵에선 개막전과 결승전을 모두 장식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멕시코 개막전에선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부른 이재가, 미국 개막전에선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펼쳤습니다.
16: Really cool.
13: 정말 멋져요. 한국 음악 산업의 세계적인 연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4: 결승전이 열린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다음 달 초 월드 투어 공연을 합니다. 8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8: 스페인에선 밤 9시에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16년 만에 우승이 확정되자 스페인 팬들은 밤거리로 뛰쳐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임정빈 기자입니다.
12: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거리를 채운 수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밤거리는 온통 스페인 국기와 불꽃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5: 경기 시작부터 연장 종료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스페인 만세.
12: 생중계 카메라 앞에 뛰어들었고 기자를 축제 한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5: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온통 맥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12: 뉴욕 타임스퀘어도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함께 모형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스페인 전통 투우 동작을 흉내내며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5: 전부 스페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12: 스페인 전역에서 밤새도록 축하 행사가 이어졌는데 한 광장 분수대에 팬들이 올라갔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0대 소년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대표팀의 준우승을 축하했습니다.
5: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었지만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12: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대표팀의 선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8: 네, 오늘 스페인의 축구를 보며 우리 축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축구를 떠올리고 부러움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점이 달랐고 뭘 배워야 할지 이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17: 스페인의 데라 푸엔테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곧바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세 이하 챔피언십과 21세 이하 챔피언십 등 연령별 우승 경험을 토대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장 로드리와 골키퍼 시모, 골잡이 오야르 사발 등이 핵심 선수로 로드리가 MVP인 골든볼을 수상했고 시모는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9살의 공격수 라민 야말과 수비수 쿠바르시를 핵심으로 키워 스페인의 미래까지 밝혔습니다. 연령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장한 역대급 재능들과 이들을 잘 아는 감독의 리더십이 최강팀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천하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5: 우리 선수들은 뛰어난 잠재력과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이들과 여정을 함께 영광이었습니다. 프렌테 스페인 축구대표팀 감독.
17: 스페인만큼은 아니라도 한국 축구 역시 나름 역대급 전력임에도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체계와 공정을 잃고 실패를 반복한 한국 축구의 구조를 바꾸는 것, 이번 월드컵이 남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5: 지금까지 최문정, 박주연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집값, 도시의 흥망, 기업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나라의 미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를 늘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구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사실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네. 각국의 정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이

0: 열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던졌던 의제가 인구하고 AI였는데 네. 이 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AI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가 다 있는데 인구 의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인구가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1: 네.
0: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자꾸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그게 또 문제고
1: 네.
0: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니 그게 또 문제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빨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1: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아주 많은 국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1: 네. 사실은 국력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0: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특히나도 더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네. 나라이고 예를 들면은 58년 개띠서부터
1: 네.
0: 74년생까지 1년에 한 95에서 103만 명이 태어났었어요.
1: 그때 뭐 베이비붐 때 엄청
0: 그렇죠.
1: 많이 났죠.
0: 예. 그랬다가 예. 한 81년생 정도가 한 86만 명 나왔고
1: 네.
0: 그리고는 지금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는 94년생들 여기가 한 72만 명 나왔는데 작년에 25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1: 네.
0: 이게 이제 팍팍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아주 많은 이 선진국들에서 지금 유사하게 물론 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좀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아주 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스웨덴의 제도와 정책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그 스웨덴도 지금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만이 아니라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좀 이렇게 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인구학계에서는 이거 우리 다시 재정의하자. 저출산이 정말 나쁜 거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1: 네.
0: 이거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인구가 많았을 때 제도와 정책을 딱 놓고
1: 네.
0: 그거보다 인구가 작으면 문제라고 보느냐라는 인식이 인구학계에서도
1: 예.
0: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인구 주니까 뭐 국가가 소멸한다 지방이 소멸한다 엄청난 위기론들이 있었습니다만
0: 네.
1: 교수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0: 네.
1: 예, 이렇게.
0: 뭐 제가 이게 사실 작년에 한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제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크루츠 게작트라는 사람들인데
1: 네.
0: 이 여기에서 South Korea is over라는 유튜브 클립을 하나 냈어요.
1: 끝났다고요?
0: 네. South Korea is over입니다. 근데 왜 끝났냐 하면 예. 이유는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제도는 안 바뀌고 그래서 6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댓글들이 다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1: 네.
0: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썼을 텐데 진짜 우리나라 망했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한 3세대 그러니까 한
1: 네.
0: 세대가 30년이니까 9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국은 인구가 오늘의 3%밖에 안 남을 거다.
1: 그러니까 그 얘기해가지고 네. 본인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0: 네,
1: 그렇게
0: 맞아요.
1: 막 함부로 남의 나라에 대해서
0: 네. 예.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거는 맞기는 한데
1: 네.
0: 그러나 우리 또 반문을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1: 네.
0: 그럼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이 국민의 인구수가 늘어나서 성장을 했냐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역량들이 커져서냐 당연히 영향이 커져서 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한국이 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1: 네. 양보다 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특히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의 경제가 그동안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도 네. 앞으로도 제조업이 성장을 할 겁니다.

0: 하지만 그 제조업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듯이 혹은 로봇 이야기하고 이게 첨단 제조업,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가거든요.
1: 네.
0: 그럼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갈 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아야 되냐? 아니면 개개인을 똘똘하게 잘 성장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식정보산업 전 세계의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내수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1: 네, 네.
0: 사람이 써줄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게 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지역과 도시 간의 어떤 이 격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얼마 전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0: 맞아요.
1: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지금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정말 사활을 걸고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1: 막 돈도 뭐 어디에 가면은 뭐 돈을 얼마 준다더라, 애를 첫째 낳으면 얼마 준다더라,
0: 그렇죠.
1: 뭐 집을 뭐 살게 해준다더라.
0: 네네.
1: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0: 답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 없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고 시장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바뀌면은 사회와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러면 근데 인구는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의 질적인 특성들도 같이 변화를 해서 이 양과 질적인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미래 시장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예상되는 미래 상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아 지금 현재 제도와 현재 정책이 앞으로 작동을 잘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책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유지해온 제도와 정책을 난 앞으로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 인구를 바꿉시다예요.
1: 네.
0: 근데
1: 네.
0: 사실은 인구를 못 바꾸거든요.
1: 아.
0: 그런데 자꾸 인구를 그걸로 바꾸려다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 제도와 정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하려면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야 돼. 왜냐하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옆 동네에서 뺏어와.
1: 네.
0: 혹은 누가 우리한테 올까나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빨리 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도와 정책을 안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1: 결국은 여기도를 빼서 절로 괴고 이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말하자면은.
0: 그래 맞았죠.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행안부가 지지난 정부서부터 전국에 22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기초지자체들 중에 89곳을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1: 네.
0: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년 1조씩 앞으로 10년 동안 10조를 부을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1: 네.
0: 그럼 이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교부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니까 거기 돼야 돼요. 89곳에. 근데 되게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지정이 되는 순간 우리 동네는 인구가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1: 예.
0: 근데 그거를 돼야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는 제도와 정책이 미래 인구 특히 뭐 크기가 중요하니 양적인 측면의 미래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89곳을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인구 한번 막아봐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돈을 주고 시킨 일이 그냥 되어버렸죠. 네.
1: 그래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그것도 여기서 이제 인구를 뭐로 봐야 되는데
1: 네.
0: 사는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저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직장 때문에 임시로는 가지만
0: 그렇죠.
1: 과연 거기서 살 것인가?
0: 그렇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1년생은 한 86만 명이 태어났는데
1: 네.
0: 이 중에 62%가 고향이 비수도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때는
1: 네.
0: 뭐 고향이 다 지방에서 있었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90년생서부터 49%의 태어난 친구들이 고향이 수도권이에요.
1: 오.
0: 작년

0: 2008년에 태어난 25만 명은 54.4%가 고향이 수도권입니다.
1: 네.
0: 지금 수도권에서 더 많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수도권의 이 인프라에 이제 노출이 되어서 쑥 성장할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라남도 혹은 광주 지역에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그도 뭐 한 10여 년 걸리겠죠? 물론 네. 중간중간에 뭐 뭐가 생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향이 이미 수도권인 나보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기 좋을 테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 매우 어려울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이미 태어난 친구들의 고향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너 거기 살아. 저기 좋으니까 저기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1: 네. 하지만 그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0: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결국에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지역 그 근방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 크게 생깁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거긴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사람이.
1: 네.
0: 그럼 어디서 인구가 오시러 올까요?
1: 외국에서 올 수도 있겠는데요.
0: 그것보다는 저는
1: 아닌가요?
0: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무안, 이 순창 이런 네. 데서 청년들이 서울을 안 가고 거기로 이제 몰리겠죠.
1: 그러겠네. 그 안에서도 또 지역 안에서도 또 쏠림이 나타날
0: 그렇죠.
1: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내부에서는 또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1: 그 안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어떤 가속화시키는
0: 그렇죠.
1: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네.
0: 그래서 요 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이 저 지도.
1: 네.
0: 다시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거는 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초지자체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네, 이것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막 우리 뭐 전라남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뭐 경상도에도 뭐가 생기고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만 안 되고
1: 네.
0: 앞으로는 사는 곳은 이미 태어나길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니 사는 곳은 수도권에 사세요. 하지만 직장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1: 네, 네.
0: 생활인구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1: 예,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0: 네.
1: 예, 말씀을 들어서 해법이 더 복잡한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더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1: 네.
0: 글로벌 시장이 중요한 거는 내수가 줄어서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1: 네네.
0: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는 대부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1: 네.
0: 그러니 내수가 작아지잖아요. 전 세계 인구는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1: 그
0: 얘기는 뭐냐면 밑이 커요.
1: 네.
0: 그러니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올라오면 이게 다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뭐 저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마 한 30대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미국 문화. 이렇게 다 분절적이었다면
1: 네.
0: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틱톡,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지금 하나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케이팝의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저기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춤들이 우리 틱톡을 보면 틱톡의 챌린지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거기 뭐 요리 챌린지도 있고 근데 제일 큰 게 춤 챌린지인데 그 춤은 반드시 한국 춤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거는 뭐 네덜란드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노래는 베트남 노래.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그 요 피라미드의 밑에서 한 지금 10대 밑으로 있는 친구들은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인구가 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요 친구들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의 내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면 먼저 이 글로벌 시장 요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거가 뭐가 있을까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반드시 제조업만은 아니다. 제조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혹은 지식산업 이거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가야만 되는 게 저는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사실은 정부보다도 기업들이 훨씬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저희 네. 지금 센터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인구정치연구센터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문의가 오는 이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하고 오는 데들이 보면은 한 20%가 공공 영역이고요.
1: 네.
0: 80%가 민간 영역입니다.
1: 아.
0: 근데 민간 영역에서 오는 데는 대부분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인도가 언제쯤 카스트 중심의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체제가 등장해서 여기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1: 네.
0: 뭐 카자흐스탄이 인구가 되게 작 2천만밖에 안 되지만 되게 젊거든요. 이 카자흐스탄 나라의 그 성장 가능성은 언제 나오나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미국 시장에서 K푸드가 지금은 K푸드가 되게 인기인데 이 K푸드가 외식으로 인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미국 일반 가정에 내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1: 아.
0: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의 수보다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인구 변화가 이렇게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뭐 기업,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0: 이 제도와 사회와 구조가 바뀌기는 금방금방 바꿀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는 상황에서 인구의 숫자는 확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줄어드는 요 젊은 연령대의 교육 수준과 이 관심사 이거는 위에 있는 기성세대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유지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갈등은 분명히 사회에서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작아지는 숫자 하지만 개인의 역량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인구 변동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들도 바뀌어 나갈 거예요.
1: 네.
0: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을 좀 빨리 바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바뀌어야 되고 국방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제일 힘들 텐데 정치 체계도
1: 네.
0: 예, 지금의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인구에 맞춰서
1: 네.
0: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갈등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또 인구 집단이 있고
1: 그렇죠.
0: 예, 이거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고 예, 그래서 네. 거기서의 갈등은 있으나 언제나 이런 갈등은 사회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면 갈등의 수준이 좀 낮을 거고
1: 네.
0: 늦게 대비하면 할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을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 인구와 부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교수님께서.
0: 네.
1: 여기서 인구가 줄어도 부는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를 한 파이로 봤을 때도 어쨌든 인구는 구매력하고 저는 비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0: 그게 사실 여기서 부라는 거는
1: 네.
0: 아주 많은 분들이 인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인구와 부니까 국부론의 부처럼 국가의 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부입니다.
1: 아.
0: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인구를 잘 활용하면
1: 네.
0: 내가 나의 부를 만들어내는데 혹은 기업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인구가 잘 활용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1: 네.
0: 이 책도 쓴 거고 이 책의 제목을 준 거거든요.
1: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0: 그래서 예를 들면
1: 네.
0: 우리 요즘에 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들이 또 뭐 많잖아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정부의 정책이 막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를 요동치게 하는데 인구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1: 네.
0: 공급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수요는 결국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전체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거든요.
1: 그렇죠.
0: 가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1: 네.
0: 근데 이게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서는 1인 가구가 빨리 늘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3인, 4인 가구가 줄지 않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도 있고 이게 바로 정보인데 이 정보를 알면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을 그래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가구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특히 3인 4인 가구가 줄어드는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1인 가구는 소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보다는 렌트 중심으로 가거든요.
1: 네, 네.
0: 그럼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렌트 소득을 지금 올리고 싶어요. 이러면 1인 가구들이 많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해 줘야 되는 거고.
1: 임대를 줄 거면 그쪽으로
0: 그렇죠.
1: 가야 되고.
0: 근데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곳은 3인 4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1: 네.
0: 네. 근데 그런 곳들이 어디이냐 이게 다 인구 정보인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인구 지표를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것도 내 관심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사주는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1: 예.
0: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지표인지가 바뀌고요. 지금
1: 네.
0: 인구를 봐야 되느냐 가구를 봐야 되느냐가
1: 네.
0: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그러면 영유아 시장은 앞으로 그동안 작아져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누가 아이를 낳아주느냐를
1: 예.
0: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쪽에서 아기가 더 많이 나오고 특히 둘째는 거의 명확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둘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나는 내가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 시장은 규모는 줄이되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단가를 높이는
1: 네,
0: 그런
1: 네.
0: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첫째도 있지만 둘째를 낳는 집들은 이런 소득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이걸 줘야 되겠구나.
1: 네.
0: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장사를 할 때는 다 이 인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요. 그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1: 그렇죠. 그냥 무조건 되니까.
0: 그렇죠. 그러나 예.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더 다양해지면 그럴수록 더더욱 인구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부동산도 이제 앞으로 뭐 양극화 계속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집중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0: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 센터의 예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1: 네.
0: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1: 네.
0: 전국의 인구가 한 5,100만 명이 내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 서울 경기에 살고
0: 서울
1: 있죠.
0: 서울 경기 인천에.
1: 예, 예.
0: 2050년이 되면 인구는 한 600만 명 빠질 거예요. 그러면 4,500만 명 정도가 살고
1: 네.
0: 있을 텐데 그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미니멈 60%는 수도권에 살 거다.
1: 더 몰려든다.
0: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
1: 그렇죠. 인구가 줄어 모수가 줄어드는데
0: 네.
1: 인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0: 네.
1: 퍼센트는 더 올라가겠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좀 맥시멈하게는 저희 68%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보고
1: 네.
0: 있고 그러면 사실 수도권 인구는 지금보다도 늘어나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이 서울 부동산 지금 뭐 똘똘한 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울 부동산의 이 경쟁력 뭐 선호도는 계속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게
1: 갈 수밖에
0: 이제
1: 없는
0: 중요한
1: 건가요?
0: 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까지를 나는 나의 그 시장을 보는 내 윈도우가 언제까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네.
0: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72년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4년 58년 개띠에서부터 74년생까지 95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고 네. 그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1: 예.
0: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하나나 둘씩은 낳았었거든요. 그러니 요 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도 남아 돌 가능성이 있겠죠.
1: 아, 이제 그

0: 은퇴하고 뭐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1: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는 아닌가요? 지금 아직은 활동하고 있는 50대 초중반에 있는 제 연령대 친구들은 아마도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사의 건수들이 네. 저희들도 이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인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기.
0: 아.
1: 그중 사망하는 시기.
0: 아, 예. 예.
1: 그때가 되면 당연히. 아,
0: 그렇겠네요.
1: 집값이 예. 줄어들 거예요.
0: 네. 예.
1: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까지의 윈도우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시장을 볼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 네. 예.
1: 저희와 저희 선배 연령대가 강남 3구에 제일 많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0: 네.
1: 이 강남 3구에 있는 저희 연령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하나나 둘의 자녀를 가졌어요. 그럼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5에서 10년 뒤면은 이제 독립을 하고 나갈 거잖아요.
0: 네.
1: 독립하고 나가면 갑자기 아 나는 부산으로 가야지.
0: 강남에서 살고 싶죠.
1: 그렇죠.
0: 여건만 되면.
1: 혹은 그 주변으로 가고 싶어
0: 네.
1: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 안 들어와도.
0: 네. 네.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1: 그렇죠.
0: 지금 사실 인구에 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 도시들은 어떻게 될지 산업은 어떻게 될지 이 고령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인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대구, 신안과 제주는 낮 최고기온 35.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북부는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 3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10에서 60, 전남, 경남 5에서 40mm입니다. 아침까지 호남 해안과 경상권 해안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4도, 광주, 부산 2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울산, 제주 34도, 광주, 부산 32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서울 28도, 인천은 27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2도, 오늘 강수량 20.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저녁 8시 인천물류센터 화재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로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졌습니다. 정부가 물류시설의 화재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부처와 기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검토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분석뿐 아니라 현재 물류시설 화재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부엘만 대부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세계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장비 등 재정이든 지원을 제공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이란 내 일부 세력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보유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매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이 아파트가 지난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 두 명을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민경 대변인은 오늘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소속 다수의 고교에서 여러 학생의 학생부 가운데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에 같은 내용을 적고 서울교육청은 이를 형식적으로 점검해 학생의 학업 성취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 특기 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3명의 교사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 의견을 작성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시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12.5원으로 전날보다 1.5원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150mm, 충남 서해안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지방에는 곳에 따라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2: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40개가 넘는 규모고요. 화재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과 유치원, 학교 등에는 대피령과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장비 231대와 인력 800여 명을 투입해 화재 확산을 막아왔고요. 이 시각 큰 불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주도의 종합특검 수사기한 30일 연장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국회 소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은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밤 인터뷰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취재와 기록을 해온 KBS 종군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피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을 이제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이 종합특검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이제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이 됐는데요.
0: 예.
1: 이 법안을 보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방해 행위를 추가를 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 잔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뒤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걸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범여권 의석수상 내일 종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안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0: 예.
1: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한 연장하는 기간 만료 3일 전인 내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 본회의의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 그러니까 내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다음에 의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일 오후 2시 17분쯤 토론은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가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2차 종합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용이다라면서
1: 네.
0: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0: 예.
1: 정점식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이 가진 가십과 모순, 협상 파괴와 입법 독재의 폭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은 입법 폭주 특검 연장, 이재명 정권식 무한 정치보복 뭐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치보복 무한특검 의회폭거 중단하라. 아, 이재명 정권 방탄특검 국민들이 심판한다. 참정권 지키는 국민특검 우선이다. 아,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0: 네.
1: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 이후에 단상에 오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이거는 법이 정한 수사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가 됐다. 그래서 종합특검은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인 특검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요.
0: 네.
1: 또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필리버스터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예. 2차 종합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소환 조사하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 이유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제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 등을 열어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1: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이 두 의원에게 오늘 출석을 하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두 의원은 불응했어요. 두 의원 모두 부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모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자, 이번에도 특검팀은 먼저 이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서면 답변서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다만 특검팀은 두 의원이 출석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면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당초 종합특검이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루가 연기가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 씨 요청으로 내일에서 이제 모레인 22일로 연기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애초에는 지난 19일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일로 연기가 됐다가 다시 22일로 재차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검팀은 모레 22일 김 씨를 상대로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경위를 조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디올 의류, 그러니까 명품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하고 또 김 씨가 그 대가로 21그램의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특검팀은 최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된 이 특검의 수사력 부족 비판과 관련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1차에서 못다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종합특검팀이 훨씬 어렵지 않아 생각한다 이렇게 김특검보가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영장 중에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 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재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선 특검팀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도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오는 22일 그러니까 모레 네. 열리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오 시장의 좀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은 오 시장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과정에도 관여를 했거나 최소한 이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또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을 인식하고 이걸 지시하거나 승낙하거나 아니면 묵인했는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금전적 가치와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한 점 이게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분석도
1: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지금 오세훈 시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법리 보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지급 구조를 인식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법조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건의 구조가 달라서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 씨 측이 여론조사를 직접 무상 제공한 반면에 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인 김한정 씨가 실제 조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거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김 씨가 여론조사 실무와 비용 지급 과정에 이제 중간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실질적인 의뢰인이었는지 뿐 아니라

0: 김 씨의 대납 사실을 알고 승낙했는지 이게 별도로 입증돼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제 면밀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어쨌든 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오 시장의 향후 행보도 크게 갈릴 전망인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오 시장은 뭐 사실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0: 아, 그런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은 아는 채 상급심을 이어가야 할 그러니까 취임 직후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뭐 핵심 변수를 부상하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1: 예.
0: 또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데도 제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거법상 피선거권과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특검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이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좀 조기에 털어내고 서울시정에 집중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적 압박이나 정부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면서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 네.
0: 반면에 오 시장 측은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재판부 흔들기다.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야 할 사안을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공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1: 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기업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 보좌관 회의 이것도 좀 연기됐다고요?
0: 네, 그러니까 통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는 목요일에 열려요.
1: 예.
0: 그런데 각종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늘 여는 방안이 검토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해당 뭐 이제 안건과 뭐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이제 부처는 물론 재계 등에서도 이 기업 초과 이윤 사회적 배분 등과 관련해서 논의와 토론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목요일인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이 정책 논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실장이 수보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 대통령이 승리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기업의 초과 이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1: 예.
0: 시각도 있었거든요.
1: 그때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청와대가 이제 부담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예.
0: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증시 변동성 부분과 수보회의 잠정 연기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민감한 시기 부동산 정책 토론을 앞두고
1: 예.
0: 수보회가 연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진단 또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KBS에서 이제 금철영 기자면 사실 KBS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KBS 내부에 있는 뭐 사람들은 대부분 금철영 기자면은 이제 국제 문제 쪽으로 이제 특화돼 있는 전문 기자 대선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 또 미국 또 북한 뭐 전문 통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기 뭐 짧게나마 소개를 잠깐 해 주시죠. 예.
1: 네, 그 30년 저널리스트 생활 동안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국제 분쟁, 그다음에 북한 미일 중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강과 어떤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예. 흐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그냥 지켜봐왔습니다.
0: 예.
1: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여전히 그 좀 완생에 이르지 못한 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널리스트가 늘 새로운 현상을 예.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사실 이제 금철영 기자는 높은 또 직책에도 한때 또 계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좀 대할 때 조금 어려움 약간 네. 예. 하지만 오늘 네. 모든 걸 내려놓고
1: 아유, 무슨 예. 말씀입니다. 예.
0: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좀 예. 질문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책을 내셨습니다.
1: 네네.
0: 예. 제목이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예. 전쟁 이후의 세계. 이게 어떤 책인지. 예.
1: 지금 뭐 그 국제적으로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란 전쟁. 예. 그리고 사실 아직 그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0: 네.
1: 그다음에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지금 종결되지 않은.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세 개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 예.
1: 이미 전쟁 이후의 어떤 국제 질서의 모습 같은 것들은 이 전쟁의 과정 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그 취재해서
0: 예. 예.
1: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책으로 모아봤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예. 이제 러우 전쟁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후방 현장 취재 내용이 이제
0: 그 취재는 직접 가셔서
1: 그렇습니다.
0: 하신 거죠?
1: 예. 네, 전쟁 전후로 다섯 차례를 우크라이나
0: 다섯 차례를 갔습니까?
1: 네네. 전쟁 전에는 러시아도 여러 차례 취재를 했습니다만
0: 예, 예, 예.
1: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0: 뭐
1: 너무
0: 어렵죠.
1: 어려워서
0: 예.
1: 러시아 취재는 전쟁 이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뭐 러시아하면 유럽 그리고 카프카스 국경지대 거기에도 이제 분쟁 지역이 있거든요.
0: 예.
1: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한 곳이요. 그런 것도 취재를 했고 단순한 전쟁 기록을 넘어서 좀 입체적으로 이 전쟁의 원인 그리고 국제 질서에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특히 이 동유럽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란 전쟁 같은 중동에도
0: 예.
1: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한반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1: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조망을 한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이제 세계의 큰 전쟁이 시작했던 시기는 다 다르고 꽤 오래전에 시작된 전쟁도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과연 이제 이 전쟁이 뭐 언젠간 끝나겠죠, 그렇죠? 예, 언젠간 끝날 텐데
1: 네네.
0: 그 이후에 네. 이 세계 질서가 또 어떻게 될지 또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1: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전쟁,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0: 헤즈볼라,
1: 헤즈볼라는 예. 하마스와의 전쟁. 예. 그 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전쟁들이 다 연결돼 있다.
0: 아, 이렇게 세계 전쟁이 다 연결돼 있다.
1: 이렇게
0: 그래요.
1: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세의 전개 과정만을 30여 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왔기 때문에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틀로써 보는 게 좀 제가 익숙한 예. 어떤 것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일례로 하나만 들어본다면 러우 전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한 20%를 점령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만 보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지 않고 최소한 영토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네.
1: 다만 이제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자국 안전의 최우선의 조항 중에 하나를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것에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우 전쟁 기간에 그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 역설적으로 늘어났죠.
0: 우리 더 똘똘 뭉치는
1: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 두 나라는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중립을 표방했던 나라입니다.
0: 그렇죠.
1: 그 수십 년 동안 이 중립을 표방했던 나라가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두 나라가.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0: 붙어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안이죠.
0: 예. 사실 핀란드나 스웨덴은 뭐 군사력은 제가 잘 모르겠으면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1: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핀란드는 1939년에 당시 소련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0: 39년도에? 세계 2차 대전
1: 그렇습니다.
0: 발발할
1: 2차
0: 때?
1: 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인가? 예. 그렇습니다. 겨울 전쟁이라고 해서 1939년 겨울에 이제 소련과 전쟁을 벌였죠.
0: 예.
1: 그리고 1940년에도 여름 전쟁이라고 해서 역시 소련과 전쟁을 벌입니다.
0: 사이가 좀 안 좋았군요.
1: 물론 그때 핀란드가 영토의 12%를 잃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핀란드에서도 러시아 소련의 입장에서도 핀란드가 진 전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0: 지진 않았다.
1: 왜냐하면 그때 소련군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사실상 서둘러서 허겁지겁 핀란드에서 점령한 영토만을 간신히 인정받고 철수를 하거든요.
0: 예.
1: 이제 그래서 사실 핀란드가 인구 560만 정도의 굉장히 소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러시아는 핀란드를 만만한 나라로 보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기에 핀란드가 중립을 유지했는데 그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가 러우 전쟁 기간에
0: 나토에
1: 중립을
0: 가입했다.
1: 포기하고 나토에 신속하게
0: 굉장히 의미가 했죠. 크네요. 말씀드려
1: 그렇습니다.
0: 보니까.
1: 그리고 지중해에서의 영향력도 상실했고 흑해함대가 지중해를 작전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러우 전쟁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3대의 3분의 1 전력이 괴멸당하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전력도 봉쇄가 된 거죠.
0: 아, 흑해함대가 타격을 크게 받았다면서요?
1: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미아 반도의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에 모항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 본토 떨어진 세바스토폴에서 350km 러시아 쪽 방향의 본토인 그 노보로시스크라는 곳으로 그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0: 이전도 하고.
1: 그러니까 사실상 흑해에서의 제외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중해에서의 제외권 그리고 지중해의 면에 있는 시리아를 흑해함대가 지원을 해와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했거든요.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여러모로 러시아가 영토를 획득했을지는 몰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은 많이 상실한 그런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영토를 확보한다고 해서 러시아의 승리라고만 꼭 볼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뭐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크라이나가 그쪽에 5번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당시 제가 이제 9시 뉴스를 진행할 텐데 그 전쟁 발발하자마자 바로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1: 아, 그때 아마 전쟁 발발하고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0: 베를린의
1: 특파원이
0: 가고.
1: 그 용감하게 들어가서
0: 먼저 가고.
1: 아주 어려운 시기에.
0: 그리고 또 가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갔고 지난해 그 8월, 9월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0: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여러 번 다녀오셨으니까 전쟁 초와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직접 보셨잖아요.
1: 네네.
0: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1: 아, 사실 전쟁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키우 그 당시에는 지금
0: 키예프라고 했었죠.
1: 키예프라고 했죠. 왜냐하면 키예프는 러시아식 발음이고 키우는 우크라이나식 발음인데 그때 키예프에서는 우크라이나어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방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게 좀 말이 통합니까? 어떤가요?
1: 잘 통합니다.
0: 잘 통합니까?
1: 다만 이제 키릴 문자를 쓰는 건 똑같지만 뭐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러시아어고 우크라이나어로는 다쿠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을 빼고는 예를 들면 러시아어로 드미트리를 우크라이나어로 드미트로 그다음에 러시아어로 알렉산드라를 러시아어로 올렉산드라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친척.
0: 밀접하군요.
1: 언어라고 예,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0: 약간의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되는
1: 그렇습니다.
0: 수준이군요.
1: 그런데 예. 이제 전쟁 전에 키예프, 예. 지금의 키이우죠. 는 예. 유럽의 5대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그러나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지금 전후방 구분 없는 그런 전쟁터로 변해 있고 물론 낮에는 일상이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가 되는데 이때 공습경보가 보통 한 서너 차례 울리고 대략 뭐 하루 건너서는 공습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0: 지금도 계속 공습경보 울리고 있습니까?
1: 지금 그 오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예. 그 미사일 공격을
0: 지금도 하고 있고
1: 강한 것으로 아,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상시적으로 시달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장과 전장이 좀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까요?
0: 예.
1: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모습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렇지만 또 밤에는 통금이 시작되기 한 10시까지는 또 서점들이 문을 엽니다.
0: 예.
1: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러시아 문화의 어떤 중심에 서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도 많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또 출판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0: 예.
1: 그런 동네 서점들이 굉장히 멋진 서점들이 많습니다.
0: 예.
1: 저도 그 전쟁 기간에 그런 서점에서 그 하루에 어떤 피곤함과 전쟁
0: 예.
1: 피로를 좀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0: 예.
1: 밤이 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0: 아.
1: 드론과 미사일 소리 아주 청각에 민감해진 그런 상황이
0: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 4년 됐죠?
1: 지금 2022년 2월 24일이니까 정확히
0: 4년 넘었네요.
1: 4년 한 5개월 차에
0: 그러니까요.
1: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몇 주 안에 끝난다 그랬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을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4년 넘게 전쟁 어쨌든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이게 뭐 버틴다는 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 아마
0: 뭐 어떻습니까 그 지금
1: 예. 군사적인 강국이 그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늘 단기 결전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0: 그렇죠.
1: 하는
0: 예.
1: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0: 뭐 이란 전쟁도,
1: 이란 전쟁도 비슷한
0: 뭐 빨리 끝날
1: 양상이죠.
0: 거라고 봤었죠.
1: 예. 이스라엘의 지금 그 하마스 전쟁, 그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전쟁도
0: 예, 예.
1: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푸틴 대통령이 이런 오판을 할 수 있었던 또 이유는 2008년에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었을 때
0: 예.
1: 정확히 말해서는 개막식 날 그때 카프카스 산맥의 국경을 점하고 있는 조지아를 침공을 해서 그때는 단기 결전으로 끝났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러시아계가 많이 사는 아파지아하고 남오세티아를 전격 그 침공을 해서 사실상 그 영토를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0: 예.
1: 제가 그 지난해 우크라이나 임팩트라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영향을 그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할 때 조지아도 갔었는데 그때 조지아의 남오스티아 접경에는 그 러시아의 그 군사 기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조지아 땅에 러시아군이 진주해 있는 상황이죠.
0: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1: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20% 영토를 점령한 것처럼.
0: 그렇구나.
1: 아마 그때 단기 결전으로 조지아 영토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0: 예.
1: 조지아와 강화 협상을 했던 것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는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을
0: 예.
1: 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0: 예.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죠.
0: 그렇죠.
1: 특별 군사 작전.
0: 예.
1: 그래서 총동원령도 내리지 않았죠.
0: 예.
1: 그래서 사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지금 전쟁이 남의 나라에 겼다가 요새 좀 그 도심으로도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날아오기 때문에 전쟁을 체감할 뿐이지 최근까지는 러시아도 징병을 우랄 산맥 동쪽에서만 거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매달 한 3만 3천 명 정도의 징병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자가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매달 우크라이나의 사상자가 지금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0: 매달.
1: 그렇습니다. 그 사상자라는 것은 사망했거나
0: 다쳤거나
1: 중상을
0: 예.
1: 입어서 전투에 복귀할 수 없거나 실종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0: 예.
1: 그런데 지금 충원되는 사람의 충원되는 병력, 러시아 병력은 2만 5천 명에서 2만 7천 명. 전투를 할 수 없는 병력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상황은 러시아보다 훨씬 심합니다.
0: 심각하고.
1: 그러나 어찌됐건 러시아도 당초 단기 결전으로 쉽게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초기의 판단이 완전히 어긋나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4년 5개월 차에 접어든 장기전화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와중에 이제 또 북한군이 여기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필요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또 부분이었던 건지 아니면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그걸 또 전쟁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그 외화벌이 이상의 어떤 얻는 소득이 있으니까 또 거기 파병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예.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전략적 그 이해가
0: 좀 맞아떨어졌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가 그 전시 총동원령을 내리면은 200만 명을 한 달 안에 그 동원할 수가 있고 훈련은 좀 떨어져서 전투 역량은 좀 미진하겠지만 천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을 수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0: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 더 정확히 말하면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진 이후에 그때는 백군과 적군으로 나눠서 싸우는 바람에 외세가 개입을 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러시아 땅에 들어와서 작전을 했는데 그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자국 땅에 외국군을 불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에도 대조국 전쟁이라고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조차도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물자 지원은 받았습니다만
0: 병력 지원 인력처를 받은 적은 않았습니다. 없고.
1: 예.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힘겨운
0: 다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 볼 수가 있는 거죠.
0: 예. 네. 참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또 여의치 않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전쟁들이 마무리가 되고 전쟁 이후의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아마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 사실 이제 감을 못 잡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1: 일단 종전이나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너무 상이합니다. 사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뭐 종전 협상에 90%나 95%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종전 협상의 제1항은 영토 조항입니다. 즉 전쟁을 끝냄으로써 영토로 확정하는 걸 문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면 땅을 뺏기는
1: 정권이
0: 건데.
1: 붕괴가 되겠죠.
0: 그렇죠.
1: 근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영토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전쟁을 끝낸다.
0: 소득 없는
1: 이렇게
0: 희생만
1: 수많은 140만 명의 지금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0: 그렇죠.
1: 러시아에. 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전을 이끌기 위한 협정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안전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당장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0: 예. 그러면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한 통기 좀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1: 지금 사실 그
0: 그러니까 영토를 내주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뭐 어쨌든 정권 붕괴까지
1: 사실 제가
0: 시나리오고.
1: 우크라이나 취재할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서부터 의원들의 얘기까지 저보다도 더 한국 전쟁이 끝날 때 맺었던 휴전협정 조항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0: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데고.
1: 네네. 그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휴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토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휴전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시스파이어 총성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우리는 고토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런 프로파간다를 국민들한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느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1: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피로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양쪽이 드론 전쟁을 통해서 전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갑전으로 서로 영토를 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최첨단 드론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황에 놓여 있는 군인들은 1차 대전의 참호전처럼 오도 가도 못하면서 그런 엄청난 병력들이 살상되면서 드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전쟁 피로감을 양측에 주기 위해서 도시 깊숙한 곳들을 서로 드론으로 종심 타격을 하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0: 예.
1: 따라서 전쟁 피로감이 두 나라의 지도부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라고 느끼는 그 교집합에 이르는 지점에서 예.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0: 예. 참 안타깝네요.

0: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서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평화 찾아오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널리스트로서는 예. 너무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서 그러니까요. 봐왔기 때문에
0: 예.
1: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0: 예. 자, 오늘 밤 인터뷰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오늘 함께 얘기 나눴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한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지금 뭐 큰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도 저녁에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 이게 6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예. 소방당국에서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그 20일 오늘 오후 8시에 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61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힌 건데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에 가장 길었던 초기 진화 소요 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에 발생한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발생 55시간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 때까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면서 경찰을 비롯해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0: 네, 이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 이게 피해도 굉장히 크고 그나마 이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 불을 끄기가 쉽지 않군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지금 그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대피령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 일단 인천 서해구에서는 어젯밤 11시부터 그 반경 116m 이내에 대피령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예. 불길이 잡힌 가운데 이제는 서해구에서 그 대피령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주민 한 202명이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 때 까지는 한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전문가들은 건물 전체 붕괴 위험은 현재 크게 낮아졌고요. 네. 화재로 인한 추가 붕괴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방당국은 붕괴 경보 장비를 설치한 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예. 야구 경기 도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펼쳐서 이제 파문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1: 네.
0: 이제 출전 정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감경이 됐네요.
1: 네. 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오늘 그 올림픽회관에서 19차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공정위가 내렸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여기 공정위의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의 사유다. 하지만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를 한 뒤에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보항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장마비가 좀 굵어지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뭐 시간당 최대 80mm의 또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요?
1: 네. 오늘 밤부터 비가 거세해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늦은 밤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가장 위험한 시간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150mm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비가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만큼 도로 침수나 차량 정체 또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비해야 합니다.
0: 예. 이번 장마비 뭐 주말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 그 시점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고요.
1: 네. 올해 장마가 좀 늦게 시작을
0: 그렇죠.
1: 했는데
0: 예.
1: 7월 들어 비가 유난히 또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7월 달에 그 비 내린 날을 보면 이미 평년 수준에 가까워졌는데
0: 예.
1: 이 정체전선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한반도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주말인 25일까지 장마 장맛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비구름대가 되게 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지역끼리도 강수량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폭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이후에는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변동성이 크다고 하고요. 당분간은 최신 기상 정보와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예. 뭐 식당이나 병원, 숙박업소 이런 데를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고서 허위 후기를 이런 포털 사이트에 올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뭐 수만 건을 작성했다면서요.
1: 네. 부산 경찰청에서 광고업체 대표하고 직원 등 한 20명을 검거를 하고요. 이 허위 리뷰를 직접 작성한 실행사가 또 있었는데 예.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 한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 포털사이트에 영수증 리뷰 같은 거 그렇죠. 식당 갈 때 많이 보시잖아요.
0: 그거 영수증 없으면 리뷰를 쓸 수가
1: 그렇죠.
0: 없거든요.
1: 없습니다.
0: 제가 알기로는.
1: 예. 네. 그래서 이들의 수법을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뭐 식당, 숙박업소, 병원 한 700여 곳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로 긍정적인 후기를 한 2만 8천여 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예. 일부 업주들이 손님이 이제 영수증을 두고 가는 손님들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네.
1: 그 결제 영수증하고 업체 사진을 광고 업체에 넘긴 겁니다.
0: 아, 이 예. 업주가
1: 그렇습니다. 아하.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 리뷰어들이 실제 방문하지 않고도 아 식당 참 맛있다. 또 뭐 시설이 깨끗하다, 직원이 친절하다 이런 후기를 남긴 건데요.
0: 예.
1: 경찰이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아하, 이제 그 후기를 보고서는 요즘 많이 가잖아요.
1: 저도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가짜로 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1: 그렇죠.
0: 꼭 쓸 수 있는데. 아니 그냥 버린 영수증을 주워다가 그걸 또 갖다 줘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이런 가짜 글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거군요.
1: 네.
0: 아하, 참. 이제 보안망이 또 포털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상한 수법까지 동원했다고요.
1: 네. 네. 광고 대행사가 업주의 이제 의뢰를 받은 뒤에 이걸 실행사에 넘기면
0: 예.
1: 실행사에 소속된 리뷰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메신저 등에서 사들인 도용 계정으로 이제 후기를 작성하는 건데 근데 이게 포털의 보안망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계정으로 하면 이게 적발이 될 수 있답니다.
0: 걸리는군요.
1: 네. 그래서 이 접속 IP를 또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0: 예.
1: 그걸 사용하고 매크로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계정이 한 개당 한 600원에서 800원. 또 허위 후기를 작성하면 그 수수료가 건당 한 700원에서 800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0: 예.
1: 그래서 경찰은 실행사 관계자들의 재산 약 17억 8,500만 원을 추징 보전했고요. 도용 계정 정보도 이 포털 사이트에 통보를 했습니다.
0: 예.
1: 이 허위 후기라는 게 뭐 소비자의 선택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정직하게 영업을 잘하는 업체 검색 순위를 밀어내는 행위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후기 작성 업체뿐만 아니고 이걸 돈 주고 의뢰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보면 실제 가보면 좀 사실 그 후기하고 다른 경우가
1: 그렇습니다. 속았다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0: 예, 이런 허위 글이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0: 이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출시된 지 2년여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후속 서비스가 좀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1: 네.
0: 일입니까?
1: 이게 기존 기후 동행 카드 선불 30

0: 30일권이 이달 31일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충전분은 그러니까 다음 달 29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 또 후불령 기후 동행카드 할인도 다음 달 31일에 끝이 납니다.
1: 예.
0: 그래서 서울시가 정부의 그 전국형 정액 교통카드인 모두의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서 예. 이걸 합치기 위해서 운영을 중단한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1: 네.
0: 당초에는 이제 9월부터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 추가 혜택을 얹은 기후 동행카드 플러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이게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올해 4분기로 미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기존 이용자가 우선은 모두의 카드를 발급을 다 받고 추후에 이제 플러스 서비스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예. 근데 이게 약간 그 혜택의 차이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따릉이 혜택
0: 그쵸.
1: 이런 게 좀 빠지게 된다고 그러던데.
0: 네. 네. 이게 기존 기후 동행 카드는 청년 기준이 19세부터 39세였는데
1: 예.
0: 모두의 카드는 19세부터 34세까지만 적용이
1: 혜택이
0: 되고요.
1: 혜택이 좀 적네요.
0: 예, 줄어들었고요.
1: 예.
0: 제대 군인 할인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도 빠지게 되고요.
1: 빠지고.
0: 또 청소년 전용 권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후불형 기후 동행 카드를 발급받은 한 50만 명은 할인이 종료되면 일반 교통카드만 남기 때문에 새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의 카드라는 게 카드사나 뭐 앱에서 발급받은 뒤에 K패스 홈페이지나 그 앱에 카드번호를 별도로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 제도를 통합하는 그 목적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1: 예.
0: 후속 서비스 준비가 끝나기 전에 그 기존의 제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1: 예.
0: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겪고 혜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뭐가 좀 박자가 안 맞는 게 아닌가.
0: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 그게 아니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0: 네.
1: 예. 좀 약간 답답하네요.
0: 네.
1: 월드컵 결승전이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시상식을 했는데 우승팀이 이제 세리머니를 하는데
0: 네.
1: 끝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승전 현장에서 관람한 뒤에 시상자로 나섰는데
1: 네.
0: 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상자는 트로피만 건넨 뒤에
1: 예.
0: 선수단이 세리머니를 하면
1: 선수가 주인공이니까
0: 그렇죠.
1: 예.
0: 무대에서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1: 예.
0: 중앙에서 선수단 오른쪽으로 좀 자리를 옮긴 뒤에 로드리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환호하는 순간까지 그 카메라 앵글에 남아 있던 겁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피파 회장이 네. 좀 이렇게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다면서요.
0: 네. 네. 이 인판티노 회장이 다가가서 좀 나가자
1: 예.
0: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고 몇 차례 더 권유를 받은 뒤에 선수단 곁을 벗어났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우승 사진에 함께 찍히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1: 항상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이병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회 각오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30에서 100, 만 곳은 수도권과 강원도 150mm 이상, 충청권은 100mm 이상, 전북과 경북권 10에서 60, 전남과 경남 5에서 40, 제주도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구 25도, 광주 부산 26도 예상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오늘 밤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울산, 제주 34도, 광주 부산 32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서울 28도, 인천 2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4도, 오늘 강수량 20.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기사 소설에 푹 빠진 그는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세상 어느 미치광이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불멸의 고전 돈키호테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노신사 알론소 키아노는요, 어느 날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부르며 무모한 원정에 나서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청량한 글씨가 담긴 책. 네, 파란색 글씨에 네. 눈이 굉장히 가는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네. 죽음의 수용소 이후입니다.
0: 아, 책 제목과 네. 그 어떤 화려함과는 좀
1: 상반되죠.
0: 매칭이 좀 안 되는 네. 네, 제목이네요.
1: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대체로 들어보셨을 테고 또 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심리학 철학 고전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 책 이후에도 빅터 프랭클이 남긴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북하우스에서 나온 책은 그 전에 미출간되었던 원고들을 묶은 유고작입니다.
0: 아, 네.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테니까 네. 먼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1: 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 이론가였습니다. 20세기 유럽의 유대인이라는 소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빅터 프랭클과 이분의 부모, 형제, 아내는 모두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었어요. 네. 여러 개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했고요. 그중에는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도 있었습니다. 3년간 이 수용소에서 죽음과 매우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부모, 남동생, 임신한 아내 모두가 죽임을 당했죠.
0: 아, 정말 이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네. 굉장한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아, 정말 네. 정말 이 비극적이라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심정입니다.
1: 네. 네. 그런데 이분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네. 그런 고통을 온몸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전히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삶을 긍정한다는 말이 사실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잖아요. 화목하고 뭐 부유한 가정에서 인생에 별 고난 없이 행복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자란 젊은이가 나는 인생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상상도 못할 지옥 같은 고통을 모두 통과한 후에 그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아예 그 말의 뜻과 무게가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0: 그러게 오늘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빅터 프랭클은 이제 후자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진 않죠. 사람은 대체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꺾이고 망가지기 쉬우니까요. 저는 이런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일단 무조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아픔이 너무 많잖아요. 아프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의 말 속에서 한 줄기 섬광 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아,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1: 네. 수용소에서 나오고 나서 40여 년간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고 퍼뜨리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네. 그렇게 완성한 심리학 이론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0: 인간은 그런 존재다. 어떤 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1: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것이 중요한
0: 그러니까요.
1: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안에서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잖아요. 수용소 네. 안에서요. 그런데 삶과 죽음의 의미가 모두 희미해지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한 공통적인

0: 특징이 있었대요. 네. 그게 뭐냐면 삶에 이유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나가서 만나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 네. 혹은 나가서 끝내야 하는 연구가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잘 무너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어떤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 현재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계속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당연히 뭐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 들이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이 주목한 건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삶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1: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동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자유와 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0: 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 이론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책은 이런 빅터 프랭클이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 강연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강연이다 보니까 이론만 쭉 쓴 책보다는 읽기가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1: 네, 극한의 어떤 고통 속에서 그죠 비극 속에서 아 삶의 희망을 또 자유를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까지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자,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네. 목차를 보니 총 4개의 강연으로 네. 구성이 된 것 같네요. 이 강연들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한 시기에 열린 건가요?
0: 이 강연들은 뭐 이 사실 40여 년의 격차가 있는 강연들이고요. 네. 그래서 기저에 있는 핵심 이론은 같지만 읽다 보면 시차가 조금씩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4개의 강연록 모두가 좋았는데요. 그중 4부의 내용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은 4부 내용을 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4부 강연. 네. 이 제목이 덧없음의 극복. 네. 기네요. 제목만 보고도 좀 솔깃해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아유 덧없다 덧없어 삶이 덧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의미예요?
0: 네. 그 의미가 맞고요. 네. 우리가 삶의 덧없음이 사실 살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 강연록은 삶의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이 삶의 예스를 말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이 강연록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박사 논문 중에 이런 주제의 논문이 있었대요. 하버드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네. 이 졸업한 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졸업자들이니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도 명망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네. 결혼 생활 같은 뭐 사생활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 가장 그 상당 비율이 놀랍게도 네. 자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 아니 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고 있는데 뭐 겉보기에는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어떤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게 참 궁금하죠. 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이런 경우에서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 이런 절망의 기저에 어떤 특정 가치에 대한 우상화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 경제적인 성공이나 뭐 자녀가 몇 명 있는 삶,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뭐 아픈 데 없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우상화했을 때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이 오로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가치를 우상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가능성들의 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네. 이 의미라는 것이 사실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1: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 어떤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춰서 그 가치를 막 쫓을 때 그게 네. 뭐 굉장히 중요하고 커 보이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내 삶이 나에게 건네는 숨겨진 의미의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넓은 지평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나는 꼭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삶은 무의미해. 그런 건 없다고 냉정하게 말을 해요. 네. 유연함과 탄력성을 지녀야 하고 또 삶이 무엇을 건네주든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친구 사울 폴락이라는 분이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조건을 달 수는 없다.
1: 까지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굉장히 그 삶의 의미를 굉장히 유연한 개념으로 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네요.
0: 네. 빅터 프랭클

0: 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애기고 지구가 의미가 없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뭔가 새롭게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1: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빅터 프랭클에게도 삶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0: 네.
1: 다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 범위 밖에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영화의 삶을 또 빗대는데요. 영화의 어떤 장면들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해석해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궁극적인 메시지, 의미는 영화가 끝날 때에나 알 수 있는 거죠. 삶도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삶이 결국 끝날 때에나 알 수 있지만 만약 삶의 구체적인 각각의 장면에서 그 나름의 그때그때 의미를 찾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궁극적인 의미 또한 성취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0: 맞아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 목표보다도 그 하루하루의 과정,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삶의 순간순간에서 의미를 찾고 실현하려는 노력, 그거를 지금 짚어주는 얘기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순간의 의미를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대체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0: 그거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해주나요?
1: 네. 우리가 대체로는 성과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미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단기간의 성과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뭐 당연하게도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란 어떤 완성한 과업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경험과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일들, 지금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내가 과거에 지나온 아름다운 기억, 또 우리가 삶에서 만난 호의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들, 용감했던 순간, 이런 것들은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서, 나의 기억에서 없앨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지니고 있는 이상 죽음이라는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도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 인간상을 보았잖아요.
0: 그랬겠죠.
1: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본 결과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족으로 묶을 만한 인간 군상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오직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0: 아, 두 분류요?
1: 네. 하나는 품이 있는 인간. 다른 하나는 품이 없는 인간. 결국 인생의 순간순간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품위를 갖추고 실현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추는 그 순간에 생겨난다.
1: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보고서에 써져 있던 일화입니다.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루카스라는 박사에게 스위스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대요. 이 부부는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농장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박사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그 기꺼이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편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겠죠.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드님의 죽음으로 불행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삶과 죽음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얼굴을 가린 채로 30분간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일어서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밀린 일이 많네.
0: 아니 지금 이 책은 우리 그런 거를 겪은 왜 좀 집단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그런 유가족들이나 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슬며시 지어주면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책 같아요. 지금 지금 김경현 MD님의 설명 하나하나에서 진짜 이렇게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1: 마음 울리는
0: 마음이 울리고요. 내 사고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지평이 좀 넓어지는 그런 지금 느낌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0: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고통의 상황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드네요.
1: 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의미란 결국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것. 네네. 인간 존엄의 무조건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실 품위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입 밖으로 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품위라는 가치가 이제 별로 많이 말해지지 않고 또 실제로도 사람들이 많이들 지향하는 가치의 자리에서 좀 비켜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건 결국 인간은 언제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런 의미를 잃을 때 삶의 의지도 잃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쓸모, 유용성 이런 가치들이 최고로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인간으로서의 품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네. 실행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가 품이란 단어를 직종에다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뭐 네. 정치인의 품위, 뭐 예술인의 미래 네. 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진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를 표현하는 순간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굉장히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후 우리 다독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루 리드의 Walk on the Wild Side 듣고 올게요.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0: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지난주에 퀴즈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독이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문자 몇 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970님. 네, 정답은 2번 불타는 문학입니다. 월요병을 치유해주는 확 몰아치는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B급 선곡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 이 B급 선곡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작은 서점 청취 1등 하시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셨고.
0: A급 청취자이십니다.
1: 그리고 8707님은 어쩜 이렇게 쉬운 퀴즈를 주시는지 정답은 불타는 문화. 저도 이 코너 늘 기다립니다. 5813님 정답 2번이요. 택배 배달 중인데 최민석 작가님 목소리가 무더위를 싹 날려줍니다. 매일 저녁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 제가 이 사연을 보니까 택배 배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1: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많이
0: 그러니까요.
1: 들어주시는
0: 것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도 네, 네. 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그 작은 서점의 최고 인기 코너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이 시간이 나가고 나면 문자가 막 쇄도해요.
0: 졸음 운전하시면 네. 안 되니까 아, 네. 제가 졸리지 않도록 네. 적절하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1: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저기 왜 불타는 문학이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최민석 작가님이 이제 불문학, 예, 학생, 아직 학생이죠? 네, 네. 재입학을 해서, 재입학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학부생이에요. 만학도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불문학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심층 있게 파헤쳐보자라는 의도였는데 오늘은 불문학이 아니라 어디 저기 또 멀리 스페인으로 가네요.
0: 오늘은 서문학입니다.
1: 아, 서문학으로 네. 가볼까요?
0: 오늘 네. 작품은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는 책이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누구나 어느 정도는 줄거리를 알고 네. 특히 캐릭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완독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책. 오늘 작품은 바로 돈 키호테입니다.
1: 우리가 저번에 아가사 크리스티 얘기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약간 그냥 수사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0: 오늘은
1: 당군 이래 뭐

0: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네. 책이고
1: 아, 그 디테일이 좀 다르네요.
0: 예, 오리엔탈 특급살인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1: 네.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돈키호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은 됐는데 네. 그만큼 팔리지는 않았다. 그런 거죠. 아, 판매에서는 오리엔트 특급살인이 네. 앞섰다.
1: 아니 근데 이게 왜 다 집에 뭔가 한 권씩은 이렇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작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또 가지 않는 책 중
0: 그렇죠.
1: 하나예요.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완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가 무슨 애니메이션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짧은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이제 어린이 문고판으로 맞아요, 맞아요. 봤기 때문에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원작이 정말 두껍거든요.
1: 몇 페이지 정도 돼요?
0: 그러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권이 781페이지예요. 그리고 2권이 888페이지입니다.
1: 와, 혹시 그 저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보다 더 두꺼운 건가요?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거를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
1: 제가
0: 아마
1: 최근에 그거 읽고 있거든요.
0: 네, 비등할 겁니다.
1: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는데.
0: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네. 다 합치면 이제 1600페이지가 그러게요. 넘는데 그래서 달과 육펜스를 쓴 영국 작가 서머신 몸은 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책을 완독할 필요는 없다. 선독해서 즉 골라서 읽어야 될 네.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돈키호테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세르반테스가 네. 이 작품을 혼을 실어서 썼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돈키호테는 좀 구조가 눈에 보이는 작품이거든요. 네. 읽다 보면 매 챕터의 구조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입니다. 요컨대 어딘가로 떠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결을 펼치거나 또 뭐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를 겪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딘가로 또 떠나는 구조예요. 네. 이런 챕터가 74장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네.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서사인 거죠. 그래서 써머신 몸이 선독하기에 좋은 책이다.
1: 돈키호테의 작가는 세르반테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지어서 암기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세르반테스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작가의 삶을 좀 들여다볼까요?
0: 한번 살펴보죠. 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네. 1547년에 태어났습니다. 1547년. 자고 같이 16세기 사람인
1: 그러게요.
0: 거죠.
1: 네.
0: 유년 시절에는 재산을 압류당한 아버지 때문에 여러 곳을 전전하기도 했고 또 감옥살이도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세르반테스는 성장하면서 점차 문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네.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주워입는 열렬한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571년에 자원 입대한 후에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네. 이때 레판토의 외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한쪽 팔을 잃은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이렇게 다쳐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1575년에는 동생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던 중에 또 순찰하지 않았어요. 이때 요즘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네. 당시 이제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1: 네.
0: 그 후에 5년간 알제리에서 네. 노예 생활을 하다가 1580년에 삼위일체회 소속 수사의 도움으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해 10월에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1: 인생 자체가 그냥 소설 소설인데 어쩜 이렇게 그렇죠.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0: 고생을 많이 그렇죠.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1597년에는 그 돈을 네. 은행에 예금해뒀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당시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바람에 감옥살이를 합니다.
1: 아니 은행이 파산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
0: 16세기에 이런 16세기야. 일이
1: 지금
0: 있었던 거죠.
1: 1590년대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전 얘기인데 와 이거 완전 불운의 아이콘이네요. 그렇죠?
0: 네. 그런데 네. 또 인생이 세옹지마였어요. 네.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이때 그 유명한 역작 바로 오늘의 작품인 돈키호테를 구상합니다.
1: 아, 옥중에서 네. 구상을 했군요.
0: 옥중에서 네. 많은 게 탄생하는 거죠, 네. 원래. 그 후에 이제 바야돌리드로 이주를 해서요. 1605년에 돈키호테의 1권인 이게 원래 정식 제목입니다.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델 라만차라는 작품의 제목을 발표하죠. 네. 그런데 돈

0: 키호테는 원래 지금처럼 2권의 형태로 기획된 게 아닙니다.
1: 아, 원래 1권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0: 네. 원래는 1권이 거의 완결에 가까운 구조로 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2권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까 1614년에 아베아네다라는 가짜 작가가 원작자인 세르반테스의 허락도 없이 네. 돈키호테의 2부를 네. 먼저 출간해버린 아니, 겁니다.
1: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세르반테스 입장에서 완전 뺏긴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원작자 저작권 문제 이때 없었을 테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르반테스가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1: 네.
0: 아무튼 게다가 이 가짜 속편은 네. 내용도 굉장히 조악했고 아. 심지어 세르반테스를 조롱하는 대목까지 있었습니다.
1: 원작자를 조롱까지 해요.
0: 이게 세르반테스를 자극한 거죠. 세르반테스는 이제 좌절이 닥치면 네. 포기하지 않는 불꽃남자거든요. 감옥에서도 네. 돈키호테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작자가 쓰는 진짜 2부다. 이런 그 마음으로 네. 정말 돈키호테 2권을 10년 만에 써서 낸 겁니다.
1: 아, 10년 만에.
0: 네. 네. 그래서 1615년에 속편인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발표하죠.
1: 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삶의 여정이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자체가 소설이고 영화네요, 네. 진짜로. 와.
0: 돈키호테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1: 네,
0: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0: 근데 이 2권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권이 번역본 기준으로 무려 888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1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소설가가 1년에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을 썼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책상에서 적어도 네. 5시간 이상 초고를 썼다는 거죠. 게다가 오후에는 계속 퇴고를 했겠죠.
1: 분노의 그 어떤 그쵸. 마음으로 계속 쓴 거.
0: 근데 이때는
1: 같은데.
0: 6필로 썼잖아요.
1: 그쵸, 네.
0: 그러니까 허리, 어깨, 팔목, 목, 뭐 등 여기에 통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했겠죠.
1: 네.
0: 그 때문인지 2권을 쓴 1년 후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망하고 말죠.
1: 설마 진짜 죽어요?
0: 네.
1: 때문에?
0: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2권은 정말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1권보다 2권의 작품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아무튼 세르반테스는 2권이 나온 그 다음에
1: 이야.
0: 병석에 누운 지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 야, 자기의 어떤 뭐 삶을 갉아먹는 그런 혼신의 힘을 다 쓴 그런 작품인데 아니 그러면 이 써무신 모음이 아까 전에 그냥 선독해도 되는 작품이다. 뭐 중간중간 건너뛰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세르반테스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만났을 거잖아요. 그때 한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하네.
0: 근데 이제 좀 TMI이긴 한데 네. 써무신 모음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국 비밀 첩보국 MI6
1: 네.
0: 거기에 비밀 첩보원 출신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써머신 몸이 원래 의사이면서 네.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동시에 첩보원이기도 했어요. 이게 사후에 알려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천국에서도 좀 잘 도망다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그 얘기하려고 꺼낸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러면 세르반테스의 그 정말 혼이 담긴 작품 이런 소개를 받고 돈키호테를 이제 다시 접하려고 그러니까 좀 경건해집니다.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때는 옛날 옛적에 스페인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시골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50살쯤 된 이 시골 귀족의 취미는 기사소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1: 네.
0: 결투, 모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이 남자는 그만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1: 어떻게 구분 못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기사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기사도 아니면서 일단은 자기를 기사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키호테라고 붙입니다.
1: 과대망상증에 걸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키호테가 지금 이름이에요. 그죠?
0: 네.
1: 어떤 뜻이에요?
0: 키호테는 원래 그 기사들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던 갑옷의 이름입니다.
1: 네.
0: 동시에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남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스페인어 돈을 붙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돈 키호테는 거시기 선생쯤 되는 겁니다.
1: 네.
0: 아무튼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네. 이 남자의 기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 네. 어떤 기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0: 기사가 됐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0: 있잖아요. 돈키호테는 기사답게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사실 네. 세상 그 누구도 이 남자한테 이런 네.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1: 이제 기사 들은데 왜 좀 성기를 막 공주나 또 여왕도 막 등장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한테 네. 둘시네아라는 이름을 맞아요. 붙여주고 네. 네. 갑자기 이 농부 딸을 공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네. 둘시니아는 돈키호테 때문에 뜬금없이 공주로 불리게 된 거죠. 이제부터 돈키호테의 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 이제 뭔가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이제 모험을 떠난 첫날 저녁 돈키호테는 어느 여인숙에 도착합니다.
1: 여인숙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기죠?
0: 네. 이 여인숙을 이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허름한 여인숙을 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여인숙의 주인장을 성주로 착각을 하죠. 예. 그 옆방에 매춘부가 묵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이 성의 공주로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상해진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한테 자기가 이 성을 지켜줄 테니 정식 기사 자기를 달라고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1: 아, 여인숙 주인이 그래서 기사 자기를 줘요?
0: 네. 주인장은 장난 삼아서 네. 기사 자기를 내려주는데 돈키호테는 정말로 기뻐하면서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만난 상인들한테 자신의 그 상상 속 공주님인 둘시네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 둘시네아 공주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0: 둘시네아가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주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상인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둘시네아가 이웃 마을 농부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사람 놀리는 거냐면서 상인들이 막 따지고 결국 시비가 붙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상상력은 최고였지만 전투력은 최하였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결국 몰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죠.
1: 아니 이렇게 소설이 이렇게 시작이 끝나진 않죠?
0: 그렇죠. 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네. 돌아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가족과 하인들은 이 모든 기행이 저 요상한 기사 소설들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책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죠.
1: 하지만 여기서 그 기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돈키호테가 아니죠.
0: 네. 돈키호테는 간신히 집에서 건강을 회복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기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곧장 두 번째 여행길에 나섭니다.
1: 첫 번의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두 번째 여행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출발하겠죠?
0: 네. 저번에 혼자 떠나서 네. 여러모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네. 이웃에 사는 농민 산초 판사를 설득해서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네.
1: 돈키호테가 이제 부유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0: 몰락한 귀족이죠. 그래서 돈키호테는 그 특유의 상상력으로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만한 허풍을 칩니다. 네. 나중에 자기가 섬을 하나 점령할 테니까 그러면 그곳의 태수로 산초를 임명해 주겠다고 네. 산초를 설득시키죠.
1: 너 그 말을 믿어요?
0: 네.
1: 믿고 따라요?
0: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네. 말고요. 네. 아무튼 순진한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네. 처자식을 버려둔 채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주인나리를 따라가 보니까 이 양반이 좀 이상해요.
1: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행들이 나오겠군요.
0: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네. 어느 날 뜬금없이 풍차를 보고 거인이 둔갑한 거라고 우기면서 풍차와 대결을 펼치죠. 네. 그리고 길 가던 성직자들을 공주를 납치해가는 마법사로 오해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양떼를 보더니만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양떼를 네. 상대로 혼자서 전투를 하죠. 이건 전쟁이야 라면서요. 이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우스꽝스러운 기행들을 계속 일삼죠.
1: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린이 세계문학 전집에 꼭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책이 그렇죠. 돈키호테인 네. 거잖아요. 이런 기행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0: 그렇죠. 어떨 때는 죄수들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죄수들한테 얻어맞기도 하죠. 사실 이런 구조가 네. 74챕터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써머신 몸이 이 책은 뭐 선덕해도 좋다 네. 이렇게 말한 거죠. 암튼 그 독자도 이제 방대한 분량에 지쳐가지만 산초 판사만은 지치지 않고 이런 돈키호테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네. 이렇게 돈키호테는 1, 2차 여행을 마친 뒤에 마침내 3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대망의.
1: 대망의 뭐요?

0: 3차 여행 중에 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산초는 한 섬을 다스리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1: 오, 그 아까는 굉장히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뤄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초는 섬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 골치 아픈 일임을 깨닫고 네. 태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1: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죠?
0: 어느 날 네. 깊은 산속에 도착한 돈키호테는 돌시네아 공주한테 편지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도착한 산초한테 돈키호테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력이 약해진 그를 이제 그만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죠.
1: 이제 그만 이거죠. 네. 이제
0: 결국 집으로 그만. 네. 네. 결국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는 슬픔에 빠져서 병상에 눕습니다.
1: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군요.
0: 네.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이 기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된 돈키호테는 가족들 그리고 산초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힙니다. 그 용기가 하늘을 찌른 강인한 이가 이곳에 잠드노라. 죽음이 죽음으로도 그의 목숨을 이기지 못했음을 깨닫노라. 그는 온 세상을 하찮게 여겼으니 세상은 그가 무서워 떨었노라. 그런 시절 그의 운명은 그가 미쳐 살다가 정신 들어 죽었음을 보증 하노라.
1: 묘비에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가 있나?
0: 없죠. 묘비치고 너무 네. 길어요.
1: 아, 그렇네요.
0: 돈키호테의 장광설처럼 깁니다. 세르반테스가 이런 작가예요.
1: 아니 돈키호테 뭐 읽었다고 생각하고 뭐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들으니까 너무나 또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그 줄거리는 참 단순하잖아요.
0: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1: 그 기행들이 막 그냥 재밌게 이어지는 그런 소설 그런 줄거리인데 왜 이게 불멸의 고전이 되었을까요? 이 가치는 도대체 뭘까요?
0: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키호테는 서사를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캐릭터와 대사 네. 그리고 주인공이 품고 있는 철학을 보기 위해서 읽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 네. 바로 이런 게 돈키호테적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그 원전을 보면 의외로 산초가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1: 아까 그 따라다니던 산초가 무슨 정치를 해요? 혹시 그 아까 뭐 섬을 잠시 통치할 때 얘기인가요?
0: 네. 오. 그때 그 산초가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이 섬을 정말 공평하게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르반테스가 꼬집은 현실 풍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필요한 것은 엘리트로서 쌓아온 경력이 아니라 정말 뭐가 좋은 세상인지 고민하는 자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왜 이러냐면 산초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여러모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산초가 고민을 하다 보면 항상 서민 입장에서 나온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는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서민의 이익이 아닌 위정자의 이익을 위하다 보니까 정치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생활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을 세르반테스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우리가 이 돈키호테 소설은 그냥 뭐 이룰 수 없는 꿈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 뭐 이 돈키호테적인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으로 좀 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꽤 정치적인 풍자적인 소설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0: 근데 당시 소설이 항상 네. 출판을 할 때 왕실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지금 나온 번역본도 그런데 원작을 펼쳐보면 제일 그 앞장에 뭐 규정 가격, 네. 정정에 대한 증명, 특허장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실이 세세한 것까지 검토하고 인정했다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뭐 직접적인 정치 풍자나 비판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키호테라는 미치광이 인물을 내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치광이가 주인공이면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미쳤으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우리가 약간 이 사람을 그 단순히 미친 기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약간 행간을 좀 읽어보면 더 재밌는
0: 그렇죠.
1: 어떤 풍자가 있군요.
0: 그래서 저는 세르반테스가 작가로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 네. 자 우리 또 많은 다독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B급 선곡의 시간.

0: 아니에요.
1: 아, 오늘은
0: 아니, 이거, 네,
1: 뭐, B급 선곡은 아니고
0: 네, 어떤
1: 고기 곡이? B급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작품 네. 오늘은 그 작품 헌정곡이고요. 예. 돈키호테는 주인공이 미치광이로 설정된 소설이잖아요.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가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0: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죠?
1: 제가 소시적에 밴드 생활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제가 했던 밴드 시아바람.
0: 네.
1: 시아바람의 곡이고요. 제가 쓰고 불렀거든요.
0: 네.
1: 정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불렀고 심지어 녹음도 감기 걸렸을 때 했던 곡인데 네. 오늘 소설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골라왔습니다.
0: 예. 네.
1: 참고로 곡 도입부가 네. 그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민속음악풍입니다.
0: 아.
1: 제대로 잘 구현이 안 됐는데
0: 네.
1: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아바람의 네. 얼빠진 남자입니다.
0: 네.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가사 한 단어 단어가 얼마나 문학적이게요.
1: 아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곡은 문학적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0: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꾸 이러니까 더 좀 열심히 집중해서 듣게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십시오.
0: 네. 자,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네. 최민석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곡 시와 바람의 얼빠진 남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Gracias.
0: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3: KBS 기상통보.
4: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특보사항입니다. 잠시 후 자정을 기해서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부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대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북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최고 150mm 이상, 충청권은 최고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전북, 경북은 10에서 60, 전남, 경남 5에서 40, 제주도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라 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 소강 상태에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모레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20에서 80,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5에서 4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글피는 중부지방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중부지방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과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예상입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함경남도, 황해도 최고 250mm 이상, 평원남도는 30에서 80,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5에서 1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견 2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24도, 수원 25도, 파주 23도. 낮 최고 서울

0: 28도, 인천 27도, 수원 2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그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23도, 대골령 20도, 강릉 24도. 낮 최고 춘천 27도, 대골령 26도, 강릉 31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그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6도, 대전 세종 24도. 낮 최고 청주 대전 31도, 충주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권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광주 26도, 목포 25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2도, 군산 목포 31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권과 경남 서부 내륙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5도, 부산 울산 창원 26도. 낮 최고 대구 울산 34도, 부산 창원은 32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밤까지 산지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27도, 낮 기온 제주 34도, 서귀포 31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2도, 오늘 강수량 20.8mm, 해 뜨는 시각 5시 2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8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로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졌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초기 진화된 가운데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현지시간 20일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 가운데 후티 반군의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선언으로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0일 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일부 중재자들의 아이디어가 이란에 전달된 것은 맞다고 언급해 다양한 외교적 접촉이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로 무리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영진 위원장은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방문했던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 응원에 남북협력기금 2억 3,500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공개한 정산 결과를 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 응원단 지원 경비로 입장권 구매, 응원용품과 간식, 그리고 응원 진행 등에 1억 4,8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행사 운영 경비로는 8,400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1년 전보다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ADHD나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28만 270명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4년에 24만 800명에 비해 약 16.4%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또는 가짜 상품 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EU의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 5천만 유로, 약 9,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위조 티셔츠와 신발,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유해한 화장품 등 불법 또는 가짜 상품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덥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30에서 100mm, 최대 150mm입니다. 충청권은 30에서 80mm이며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최대 60mm, 나머지 영남권과 호남지방에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은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천사라며 도시의 멸망이 일주일 남았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상이라고 해도 너무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 있는데요. 사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 김호연 작가의 서울의 선인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 정의를 묻는 김호연 작가의 새 장편 소설 서울의 선인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호연 작가의 불변한 편의점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김호연 작가는 참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2: 네, 김호연 작가 스스로 본인을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불편한 편의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2: 한국에서만 대략 180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1: 그랬군요.
2: 전 세계에 무려 50여 개국에 이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한 김호연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고 하니 안 읽어볼 도리가 없죠.
1: 네.
2: 그래서 올해 6월 중순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출간되자마자 이 책 읽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슈와 비리들을 또 김호연 작가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죠.
2: 네. 불편한 편의점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편의점에서 웬 다가가기 어려운 아저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편의점에 온 손님들의 여러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또 때로는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따뜻하게 담아내면서 불편한 편의점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불편한 편의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 구조적인 면과 다 얽혀 있거든요. 뭐 청년 실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1: 네.
2: 뭐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김호연 작가는 이렇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또 극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인이라고 하는 작품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이 작가 특유의 통찰을 발휘해서 참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뭐 김호연 작가가 편의점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었다고도 하고
2: 네.
1: 시나리오도 쓰는 작가여서 그런지 소설을 읽을 때 그 영상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김호연 작가가 특히나 신경 쓰는 것이 독자들에게 잘 읽히는 소설이거든요.
1: 네.
2: 그래야만 메시지도 전달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연 작가가 특히나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본인의 출발부터가 영화 시나리오 또 만화 스토리잖아요.
1: 네.
2: 그러한 배경이 소설 안에 또 녹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호연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1: 특히 맞아요.
2: 감독님들이 좋아하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참 소설가로 데뷔한 이후에 부지런히 소설을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2: 김호연 작가의 에세이를 읽어봐도 김호연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김호연 작가는 성실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맞아요.
2: 작가가 그냥 영감에만 취해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0: 등등의 작품을 꾸준히 펴내면서 지금의 불편한 편이죠. 매 네. 히트를 또 기록하게 된 것이고요. 또 김원 작가는 아마 저는 꾸준히 이렇게 매년 작품을 집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감상할 작품 서울의 선인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주인공은 서울에서 2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재근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의인상 1회 수상자라는 겁니다.
1: 네.
0: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도 참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에피소드가 전해지면 그분들이 이런 의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런 서울의 의인상을 그 1회로 김재근 씨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경찰로 특별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형사로 일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경찰복을 벗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철물점에 어느 날 피어싱을 좀 주렁주렁 매단 웬 재미교포 청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성스러운 가브리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기독교인 분들이시라면 이건 기독교 소설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예,
0: 그렇진 않고요. 본인을 성스러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로 주장하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성스러운 가브리엘이니까 줄여서 성갑 이성갑이라고 예, 본인을 소개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갑이 자기가 타락한 서울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다만 서울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이 그런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재근 씨 당신이 그 의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김재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나를 찾아와 농락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처지 때문에 성갑에게 거액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돼요. 성갑이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많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열흘 동안 재근이 자기를 이제 포함한 그런 의인 수상자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소설이 바로 서울의 선인입니다.
1: 네. 성스러운 가브리엘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이 이제 한 명이라도 의인을 찾으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0: 네.
1: 그런 도시가 있었었는데.
0: 소돔과 고모라. 네. 예, 그 멸망 이야기죠.
1: 맞아요.
0: 그걸 현대에 이제 서울로 옮겨온 것인데, 그러니까 타락한 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신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때의 의인은 이제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선인 같은 경우는 네. 한 명이라도 그렇죠.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0: 그런 성경 속 이야기가 실제 이 소설 안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어쨌든 김재근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1: 듣고 나면은 이게 진짜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0: 그렇죠.
1: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너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0: 예, 하지만 예.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1: 큰 돈이고
0: 예, 그걸 예, 예. 하게 되는 건데 이 소설 안에서 처음 시작 그러니까 1장이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의 봄 피어싱을 얼굴에 주렁주렁 단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1: 네.
0: 이 문장에서부터 호기심이 확 생기죠.
1: 그렇죠.
0: 네. 아니,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부터가 신기한데 이 천사의 얼굴에 피어싱이 달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독자를 끌어당기게 됐는데요. 철물점에 들어와 어색한 발음으로 콘크리트 목과 망치를 사가던 그가 천사라는 걸 처음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저 피어싱과 닭 변머리, 덕지덕지 꿰맨 거적 같은 옷을 입은 독특한 취향의 젊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런 문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1: 아, 진짜 그 모습 딱 들으면 네. 너무 그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아, 누가 그려지십니까?
1: 네.
0: 저는 뭐 락밴드의 보컬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천사라고 하는 숭고한 이미지를 좀 현대적으로 비틀어서 예, 좀 우리에게 소개하는 뭐 이런 장치도 좀 흥미를 끌기도 하고요.
1: 네.
0: 어쨌든 이런 천사가 김재근에게 왜 나타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정말 천사일까? 혹시 천사를

0: 다장한 사기꾼은 아닐까? 등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펼쳐지게 되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의인상 수상자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김재근도 뭐 성가백의 의뢰를 받긴 했지만 궁금하긴 했던 겁니다.
1: 네.
0: 자기는 지금
1: 꼬였죠.
0: 그렇죠.
1: 네. 네.
0: 비리에 연루되어서 경찰에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그때의 의기로움을 살려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일종의 그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1: 네.
0: 이 작품이 띄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적인 설정이 또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1: 네. 이 김재근이 의인상 수상한 이후 특채로 경찰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형사 시절의 수사 기법을 떠올려서 이제 의인을 찾아 나서게 되죠.
0: 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경찰 인맥을 동원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1: 네, 그렇죠.
0: 안 되죠.
1: 네. 네,
0: 근데 이게 또 소설의 그 허용. 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인상 그 수상자들의 명단과 소재를 파악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여전히 그 사람이 의로운지 타락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성가백에 그것을 보고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발로 뛰면서 사건을 수사하듯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흥미를
1: 네.
0: 띄고 있기도 한데요.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선의는 반대로 김재갑이라고 하는 철물점 안에만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과는 아예 그 플롯의 구조를 좀 다른 형태로 의도적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김호연 작가의 의도도 엿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의인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혹시 윤재광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요?
0: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지는 것인데요.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분명히 남들이 하기 어려운 힘든 어떤 도움을 건넸기 때문에 그렇게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는데 따지고 보면 김재근 본인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1: 네.
0: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뭔가 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 성갑이 제시한 조건은 서울의 선인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의인상을 받았지만 서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1: 해당이 안 되니까요.
0: 네. 그래서 적어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 그렇다면 서울을 신이 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위기감도 소설을 읽어나가며 점점 들게 됩니다.
1: 이 함께 의인을 찾아 나서면서 재근은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데 성갑이 재근 앞에 나타난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죠.
0: 사실은 이게 정말 소설에서 중요한 비밀. 스포일러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소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또 반감시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자면 성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김재근 앞에 하필이면 나타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냥 뜬금없이 나타날 리는 없겠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재근과 성갑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근이 왜 1회 수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의인. 그러면 재근은 어떤 사건에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길래 상을 받게 되었을까? 그건 네, 그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을 이 재근이 이제 구해주면서 그 의인상을 이제 받게 됐던 것인데요. 바로 그 여성과 재근과 성갑, 이 삼각관계에 이 소설에 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소설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지만 의인은커녕 악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과연 의인의 기준이 뭘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0: 그렇죠. 바로 저는 그 점이 김호연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의인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 보여준 용기, 그 선행을 인정하는 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의인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의롭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보증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근도 뭐 본인이 그런 또 실패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는 구조로 이 작품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들이 이제 의인답게 살지 못했다. 대부분 그러한데 그 이유도 하나로 이렇게 환원되는 건 아닙니다. 뭐 생계의 압박. 있고요. 또 선행 이후에 자기가 감당해야 됐던 어떤 대가도 있고요. 권력과 자본의 유혹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현실과의 타협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호연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변절했다라고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선한 마음만으로 버티기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가 이걸 또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보여주는 건 한 번 의인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의인인가?
1: 네.
0: 이걸 넘어서서 사람이 계속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작품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0: 네.
1: 하루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그게 깨져서 굉장히 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거의 되풀이 연속인 게 인생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찰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나쁜 쪽으로
1: 그렇죠.
0: 좀 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을 해야 그래도 내가 이런 힘든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0: 과거에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명예보다는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설의 의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제목이 서울의 선인이란 말이에요.
0: 네.
1: 왜 그렇게 했을까요?
0: 이것도 정말 중요한 네. 대목인데요. 아니, 의인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잖아.
1: 그러니까요.
0: 그럼 서울의 의인이어야지.
1: 네.
0: 왜 갑자기 서울의 선인이냐. 네, 바로 이 부분이 소설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되풀이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1: 네.
0: 뭐 서울 의인상 수상자들이 대표적인데 반면에 제목의 선인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평소 관계에서 선의를 지키고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1: 네.
0: 또 다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인은 좀 좁은 개념이고
1: 그렇죠.
0: 선인은 보다 폭넓은 보편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긴 어렵죠. 다 의인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그 의인이 한 번 될 수는 있지만
0: 그렇죠.
1: 선인이 되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0: 아, 네. 아 선인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의인은 정말 영웅적인 일을 해야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지만 선인은 그래도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졌다. 그럼 다가가서 그 사람을 뭐 부축해 준다든지 뭐 이런 작은 선의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인보다는 선인이 조금 더 될 수 있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의인이 저는 어떤 사건 이후의 이름이라면 선인은 삶 자체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김호연 작가가 서울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웅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로 이 작품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 사이의 믿음 또 평범한 선행이 모여서 사회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또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서울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서울의 선인은 될 수 있다. 네, 이런 제목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0: 서울을 구하는 것은 악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평범한 선인들의 연대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국 그 중요한 물줄기를 바꾼 것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런 악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런 평범한 선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의 선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저는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김호연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소설 서울의 선인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새로 접하는 음악들이 많아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피아노의 미래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과 설리번 포트너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차세대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곡을 준비하셨다고요?
2: 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재즈기에 뭐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1: 네.
2: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그리고 설리번 포트너가 7월 말 8월 초에 전부 다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음악을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죠.
1: 네.
2: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좀 이름이 좀 어렵죠.
1: 어렵네요. 우리
2: 아이제이아인데 사실 이 아이제이아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표기할 때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성서에 나오는 같은 이름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발음상 이게 표기법이 국립국원에서도 현재 아이제이아로 표기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낯설지만 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은 나이가 젊다는 게 일단 주목을 끕니다.
1: 네.
2: 1997년생이고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97년 4월 29일에 태어났으니까 올해로 이제 29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살 그러면 뭐 팝 음악계에서는 이미 나이 너무 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재즈 같은 그런 음악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기가 좀 많은 시간이 좀 예,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살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면서도 이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그 실력은 완전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2: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영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재 프로그램을 10대 때까지 쭉 밟고 오다가 결국 그 음악의 그 명문이죠. 줄리어드 음악원. 이곳이 이제 뉴욕에 그 있으면서 과거에는 뭐 클래식 음악의 영재들을 키우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만
1: 맞아요.
2: 한 2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재즈 트럼펫 연주자 윈턴 마살리스가 여기에 재즈학과를 설립해서 이 사람도 이제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클래식으로 이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즈학과를 여기서 설립해서 지금 아주 젊은 유망한 연주자들이 이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고요. 2016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턴 마살리스가 이끄는 재즈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와 2016년에 핸드풀 오브 키즈라고 하는 음반을 처음으로 녹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즈계에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요. 피아니스트 호러스 팔렌인데 이분이 만년에는 미국을 떠나서 덴마크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호러스 팔렌 신인 재즈 피아니스트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1: 네.
2: 이제 우승을 또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우승을 거두게 되죠.
1: 네.
2: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링컨 센터 신인 예술가상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에 정말 그 지금은 이름이 허비 앤콕 재즈 컴피티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텔로니우스 몽크 재즈 컴피티션인데 이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2위에 수상하면서 이제 보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부터 올해까지 6장의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후에 또 아메리칸 피아노 어워드 이것도 굉장히 큰 상이었는데 23년도 그러니까 26살 때 받았고 이때 이제 이 상을 받게 되면 콜포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활동 지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은 이 콜포터 펠로우십을 통해서 앨범도 제작하고 여러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재즈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연주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테크니컬하면서도 특유의 아주 그 소울적인 감각에 많이 들어가 있는 소위 그 정통파 재즈 피아니스트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2: 7월 26일 서울 프루지오 아트홀에서 저녁 7시에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트리오의 연주회가 있는데요.
1: 네.
2: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 요즘 재즈 피아노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29살에 재즈 앨범 6장이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군요.
2: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통 자신의 작품을 막 만들어서 앨범을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그렇죠.
2: 그만큼 또 다양한 편성으로 빅밴드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트리오까지 다양한 편성으로도 앨범을 녹음하고 있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또 앞으로의 연주가 좀 기대가 되는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입니다.
1: 네.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2: 그래서 곡을 골라봤는데요. 과거의 재즈 피아노의 명인 중에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명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1: 네.
2: 재즈 피아노의 정말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오스카 피터슨도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의 테크닉은 최고다 이렇게 평할 정도였는데 그 실력만큼 명성을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For Phineas라는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0: 네, 이번에는 설리번 포트너를 만나볼까요? 어떤 뮤지션인가요? 예,
1: 설리번 포트너도 역시 이분은 조금 그 나이도 1986년생이니까 39살이고요.
0: 네.
1: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보다는 10살 위죠. 그래서 좀 신인이란 말은 약간 좀 어울리진 않는데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성기를 시작한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86년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성가대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미 어렸을 때 이 어린이 절대 음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뉴올리언즈에 아주 권위 있는 신망 있는 그 음악 교육 기관이 있는데 창조적 예술을 위한 뉴올리언즈 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0: 네.
1: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 또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오버린 음악원에서 학사를 받았고 맨하튼 음악원에서 석사를 졸업했고 그때 이제 당시에 아주 재즈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죠. 프레드 허시라는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음악성이 아주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0: 네.
1: 프레드 허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빌 에반스 계열의 음악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온 이 서정적인 피아니스트인데
0: 네.
1: 이 설리번 포트너도 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즈에서 정통적인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이 프레드 허쉬를 만난 것이 이에 그의 음악성의 변화가 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1: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음악 들어보시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런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0: 네.
1: 어쨌거나 2007년 21살 때부터 테오 크로커 이분도 아주 뛰어난 트럼펫 동년배 트럼펫 주자죠. 테오 크로커 밴드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 스테폰 해리스 또 이제 로이 하그로브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일약 그 모습을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0: 네.
1: 아까 2023년도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아메리칸 피아노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콜포터 펠로우십을 이제 얻게 되었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0: 네.
1: 그거보다 8년 전인 2015년에 이 설리번 포트너 역시도 아메리칸 피아노를 수상했고 콜포터 펠로우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경력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0: 그렇네요.
1: 또 2018년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바로 링컨 센터 신인 예술가상을 받게 됐는데 이 설리번 포트너는 2년 앞서서 2016년도에 또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즘 주목받고 있는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성장 경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비슷한 경로를 좀 밟으면서 오늘날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설리번 포트너는 보컬리스트들이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는 분들이 베이스나 드럼 반주 없이 오로지 피아노 반주로만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0: 네.
1: 이 설리번 포트너랑 연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0: 즉흥 그만큼 연주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와 드럼이 해주는 역할 부분도 이 피아니스트가 어느 정도 그걸 다 메꿔주면서 그 리듬뿐만 아니라 화성, 베이스까지 다 커버해주고
0: 네.
1: 무엇보다도 즉흥적으로 이 보컬리스트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부를 수 있는 그 즉흥적인 멜로디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밑에서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너무 음악을 꽉 채워버리면
0: 네.
1: 보컬리스트들이 이제 자신의 즉흥성을 발휘할 이 공간이 너무 줄어들죠.
0: 네.
1: 근데 그걸 적절하게 열어주면서 또 그 보컬리스트들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자극해주는
0: 네.
1: 그런데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컬리스트 2016년도에 세실 맥롤리 살반트 아주 정말 뭐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받은 젊은 보컬리스트인데 이분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라 주이의 앨범에도 참여해서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0: 그랬군요.
1: 또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커트 헬링과도 2024년도에 듀엣 앨범 와일드 플라워를 또 녹음도 했고 그래서 정말 보컬리스트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2026년도 바로 이제 올해죠. 작년도에 발표했던 본인의 트리오 앨범 서든 나잇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앨범이 그래미 재즈 연주 앨범 부분 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리번 포트너는 최고의 이제 전성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스탠다드 넘버를 연주하지만 사뭇 다른 각도에서 그 음악을 쳐다보면서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지적이고 섬세한 터치를 갖고 있는데 8월 8일 토요일 저녁 6시 오. 서울 광림 아트센터 장촌홀에서 내한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두 사람 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예. 내한 공연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보시면 참 좋을
1: 예,
0: 것
1: 그러면
0: 같네요.
1: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거장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사람 봤어.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예.
1: 그 안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맞아요.
1: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설리번 포트너의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피아노 독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유명한 보사노바 곡이고요. Once I Loved 이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빗방울 하나가 강은규. 무엇인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린다. 놀라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빗방울 하나가 서 있다가 쪼르르륵 떨어져 내린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또는 별이든.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이 마음을 두드리는 빗방울 같죠. 강은규 시인의 빗방울 하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일부터 예비 경선에 들어갑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의 선명성 경쟁 속에 고민정, 김보미 후보가 과연 어떤 이변을 만들어낼지 주목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 공방을 끝내지 못하고 있죠. 국회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과 제1야당의 리더십 위기,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국회의 대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네,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0: 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후준섭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저는 구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후 8.17 네, 전당대회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열었잖아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현장 뭐 잠깐 방문하셨습니까?
1: 네, 오늘 오면서 이거 지나쳐서 왔는데요. 네. 5시부터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델리민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원존 그 당사 2층에 있는 데에는 후보별로 3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당사 앞에서 응원하는 당원분들이 뭐 파란 풍선 들면서 막 응원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이 열긴 되게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하시는 분이 1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0: 네, 오, 엄청나네요.
1: 네, 155만 네. 명 좀 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지지자 대상으로 연설하는 거라서 각자의 장점들을 아주 막 격렬하게 막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 끝나고 나오신 분들도 막 한호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0: 뭐 상대 이제 후보에 대한 뭐 비난을 가한다거나 네. 그런 모습은 못 봤습니까?
1: 제가 뭐 거기 연설하는 장에는 못 들어가 봐가지고 밖에만 봐가지고
0: 네네.
1: 예,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열렬하게 이렇게 풍선 들면서 그 지지하고 응원하던
0: 응원전이 벌어졌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전당대회가 뜨겁잖아요.
1: 네.
0: 분위기도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보니까 생중계는 일단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그렇습니다. 당대표 후보 5명 가운데 3명, 최고위원 가운데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이 본경선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근데 예비경선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30%가 포함이 됩니다. 빅3로 불리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가 그대로 뭐 본선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그래도 이제 고민정 후보라든가 김봉희 후보가 요즘에 또 굉장히 좀 청년 후보로서 세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김수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근데 워낙 여론조사가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0: 네.
2: 고민정 후보든 김봉희 후보든 올라갔으면 싶은데 여론조사 보니까 10% 미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서 아, 좀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을 기대해 본다면 이게 전당대회 보니까 최고 당대표 대부분 다 인지도더라고요. 근데 송영길 후보하고 고민정 후보와 인지도를 봤을 때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2: 혹시 정청래, 김민석, 고민정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이변이겠다.
0: 혹시나 이변이 네, 생길지도 모른다.
2: 이변이겠다고 네. 그 정도 그러면 정말 재밌겠고요.
0: 네.
2: 뭐 김보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686 아저씨들 3명 나오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0: 아, 다른 새로운 이분이 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시군요.
2: 네, 바람인데.
0: 네.
2: 뭐 그 아저씨들 세 분이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알겠습니다. 장인기 대표님.
3: 네.
0: 아저씨 세 분이 되실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그런데 또 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0: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요.
0: 네.
3: 또 이제 방송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이었고 대변인이었고 거기에서 쌓은 또 축적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눈길을 끄는 건 김보미 후보죠.
0: 그렇죠.
3: 이분이 네. 89년생이라서 이제 나이로는 36살 이렇게 30대 청년인데 정치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강진군의회에서 의장까지
0: 그렇죠.
3: 지냈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그런 축적된 역량이 있고 청년으로서 또 기성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토를 하고 본인이 이제 미래세대를 열겠다고 어떻게 보면 당차게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거기에 또 소구하는 또 뭐 청년 당원들 이런 분들이 계실 테니까
0: 네.
3: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저는 드리는 말씀인데요. 김보미 후보가 3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청년 대표로서?
4: 간절히 응원합니다.
0: 간절히 응원합니다.
4: 네. 단지 청년 대표가 아니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4: 저는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4: 이 김범희 후보가 진단한 민주당의 지금 모습, 꼰대 정당이다, 입틀막 정당이다, 기득권 정당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단이에요. 공정도 없고 민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청년도 없고 세대 교체도 없고 오무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저 세 분은 솔직히 저는 변별력을 못 찾겠어요.
0: 비슷비슷하다고 보십니까?
4: 누가 되든 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고민정 의원도 생각과 가치관에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세 분하고. 그런 분들이 또 해서는 저는 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진영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퇴행적이에요. 그냥 386세대 화염병 짱돌 그 세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진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김범희 후보는 꼭 3위 안에 꼭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겠죠. 김석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면요. 꽃이 7월 17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ARS 조사입니다. 정청래 후보 28.4%, 김민석 후보 27.2%로 오차범위내 접전이고요. 굉장한 오차범위내네요.
2: 예.
0: 송영길 후보가 8.4%, 고민정 후보가 4.8%, 김범희 후보 2.9%로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또 SNS상에

0: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노래 가사 같은 글을 좀 올리셨어요. 어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묻는다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김현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다른 분들에게 많이 공격당하고 있다, 좀 외롭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수상하는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4명이 정청래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면 저희가 이제 힘들 때 좀 많이 의지하고 그렇죠. 떠올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위로하면 또 힘먹고 그런 건데 지금 어머니한테 엄마나 지금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감성에 좀 호소하는 것 같아요.
0: 감성적이네요.
1: 예,
0: 진짜.
1: 그리고 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실 개혁 당대표 하면서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약간 약자, 약간 피해자 뭐 이런 전략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 호소하는 전략.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제 당원 주권, 정당하고 1인 1표제를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네. 이제 본인이 민주당을 지킬 테니까 당원들이 나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지집,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감성의 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읍소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 그렇군요. 많이 하는데 김수희 의원님은 이것도 역시 읍소 전략의 하나의 아니, 방법이다.
2: 읍소 전략 맞죠. 보통 그전에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늘 높이 계시다가
0: 이제 고자세였다가
2: 네, 굉장히 고자세였다가 네. 그때는 진짜 세게 다른 의원님들도 막 때렸잖아요. 그때 때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0: 원래 정청래 의원이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었잖아요.
2: 당신이 지금 맞고 있다고 살짝 맞은 것 같고 막 어머니 찾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보통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전략은 네. 마지막에 쓰는 카드잖아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읍소하시는 카드로 이제 정청래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의 결집을 좀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반에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먹히고 있고 호남반도체 이후로 이제 전남하고 전북 갈라치기했는데 그것도 또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리시면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읍소 카드 쓰시는 것 같아요.
0: 다른 대안이 없고
2: 네, 지금 마지막 카드 같아요.
0: 전략적이라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경선 내용에서도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 네. 이제 마지막 전략을 읍소 전략을 쓰고 네.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2: 아무래도 이제 불쌍해 보이면 약간
0: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인정했고 당무위도 이를 얘기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규 후보를 향한 후보 자격 논란이 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좀 강한 말들도 나왔어요. 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도 그 안에서 했었다. 뭐 이런 말도 뭐 내부에 했던 말이 좀 흘러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송 후보의 정당성 논란 계속 이어갈까요?
3: 이거 완전히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0: 일단락됐습니까 이제?
3: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피선거권을 그러니까 당내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전부터는 당원이어야 되고 네. 1년으로 소급해서 봤을 땐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민주당원이었지만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돈봉투업과 관련해서 이게 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으로 본인이 탈당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받고 다시 복당이 된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당원당규에 그런 원칙이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걸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은 그 수사가 무리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것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검찰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수준의 판결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복당이 됐는데 그 기계적인 6개월을 못 맞췄다라고 피선거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제 개인적으로는 박지원 전 이제 그 최고위원이셨나요? 그 비대위원이셨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6개월이 안 찼다고 해가지고
0: 비대위원장이죠.
3: 예,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결격이란 판단을 받았는데 형평이 맞느냐라는데 일단 민주당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6개월이라는 부분을 둔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당원이었다가 어쨌든 그런 수사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복당을 한 케이스고 아예 입당을 처음부터 한 지 6개월도 안 된 케이스랑 동등하게 판단은 그 당시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더는 논의는 안 되는
0: 일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아예 계획적으로 호준석 대변인이 네? 약간 좀 계획적으로 문,

0: 해야죠. 최소한. 저는 정계에 사실 은퇴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숙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듯이 국회의원 되고 또 당대표까지 되고 저는 이것은 도의에는 맞지 않다. 더 심각한 건 이제 김용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또 설명하진 않겠고요. 송영길까지는 그래 법적으로는 어쨌건 무죄 판결이니까 그런다 치는데
1: 네.
0: 김용 이분한테 최고위원 나갈 수 있게 해준 거는 이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1: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야기인데 굳이 안 나와도 될 말들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져서 한번 좀 여쭤봤던 질문이었고 아까 사실 그 김범희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0: 그때 당선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3위 안에.
1: 아, 3위 안에. 그 컷오프가 안 되길 바란다라고 후보 안에 들어오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거기 들어가면 1억 내야 돼요. 거든요.
2: 네. 네.
1: 네. 김범희 후보.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0: 우리가 17번 좀 합시다.
1: 아 우리가요?
2: 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1: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해주시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후보에게 만약 되신다면.
0: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특히 청년들이 이제는 그 진보 정당에서도 주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1: 네.
0: 이제 플러스 지금 이 앞에 계신 훌륭한 이런 그 김현정 의원님이나 장유미 대변인 같은 이런 합리적인 분들이 같이 좀 세대 교체 좀 해서 주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게 오늘 제일 핫했던 주제이긴 한데 민주당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 인상했어요.
2: 그러니까요.
1: 갑자기 이게 인상이 된. 그러니까 뭐 알려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들 좀 당황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는 분 것 같아요. 본경선까지 가게 될 경우 당대표 후보가 총 1억 원을 내야 됩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5,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탁금 인상이 청년 뭐 원외 후보의 진입을 좀 장벽을 높여놓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겼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해달라 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3: 네.
1: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타금 논란 좀 재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아,
3: 이게 원래 1억이었어요.
1: 네네.
3: 당대표가. 근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낮춘 겁니다.
1: 네.
3: 낮췄는데 정청래 대표 때도 그대로 낮춘 걸 적용했거든요.
1: 맞아요.
3: 근데 이번에 갑자기 원복을 시켰어요. 특별하게 원복시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1: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주면 되는데 이유가 안 나왔잖아요.
3: 관성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한 의원도 이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같은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본인이 뭐 그런 걸 사실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재논의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사실 우리 당이 155만 이번에 넘었다 그랬잖아요.
1: 네네.
3: 당비로 들어오는 수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2: 맞아.
3: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선거 당내 선거 같은 건 공영제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또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네네.
3: 많이 낮췄던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청년이나 원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논의해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네네.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3: 많이 높죠.
1: 알겠습니다. 그 제가 봐도 높을 거죠. 이렇게 되면은.
2: 아니, 근데 저는 1억 원래 1억 원이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희는 항상 이런 기타금이 국민의힘이 더 항상 많았거든요.
1: 네네.
2: 높았고 그래서 저희 당대표 할 때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어때 1억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민주당은 항상 이제 기타금 최고위도 그렇고 낮았어가지고 더 부자 전당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낮추셨나 했는데
3: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2: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고 안 그래도 그 민주당 내 이제 뭐 예금하고 현금 보니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신 거 보고 아 진짜 기득권 정당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지난 지방선거에서 또 많이 거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
2: 국민의힘이 외빈 정당이 아니에요.
0: 네, 제 생각에는 합동 연설회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별로 돌면서 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가 보면 다 지지자들만 와서 자기들끼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뭐 연설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연설 다 유튜브로 다 듣잖아요.
1: 네네.
0: 그런 거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1: 거기 뭐 공연 그러니까 연설하는 장소 잡고 뭐 대여하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비용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또 번져 나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타권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준석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게 어떤 부분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전에 이제 다른 거에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하셨으면
0: 네.
1: 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선이다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걸 누가 문제 삼았겠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쭉 있었잖아요. 김민석 총리 하실 때 그 저분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일할 때가 됐다 막 이러시고 공항에는 한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고 다 이러면서 누가 봐도 이제 명청 대전이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때 부당하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이 막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이제 그 숟가락 얹으시니까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자, 근데 우리가 2023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그 당시에 윤석열 그 전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 후보 밀어준다 뭐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에서 그 전당대 왜 합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임명해라. 이렇게 이제 비난했었습니다. 대변인과 원내대표 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게 비판이 제기되니까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는 안 되지만 당내 선거는 괜찮다. 최소한의 상식을 가져라 이러시는데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그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고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 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고 권력자가 아무리 당원이라도 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것저것 미주할 구주할 얘기하면 그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게 표현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반박하는 말씀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미 대변인님.
2: 네, 국민의힘 상황이랑 다른 게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유승민 전 대표가 좀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아예 전당대회 룰을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0: 100%로 바꿨죠.
2: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정치적 겁박입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헌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헌 105조를 보면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원이에요. 그런데 당원이더라도 일반 당원과 좀 다르니까 그 위상과 의무, 권한을 좀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대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의 어떤 그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고 당에서 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의 이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의 주체이자 그리고 권리의 주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내용이란 게 당무개입이란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성과 그 합리성을 보는 겁니다. 기탁금이 청년이 내기에는 1억 이거 돌려도 못 받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당에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고 최고의 의결사안은 아닌데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두 분 출마했는데 지금 다섯 분. 그리고 최고위원도 14명이 출마하면서 이게 문자를 하거나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순회하면서 경선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이제 후보들이 분담하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했고 사실 그 의견과도 또 별개로 이게 최고위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이 의견들이 나왔어서 한병도 대행이 중앙당 그 선관위에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요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0: 그래서 내일 기타권 관련 민주당 선관위 전체회의 뭐 전체 예정 있죠.
2: 예. 네. 그래서 이게 가닥이 잡아져가는 중이라서 대통령의 이 언급이 당무 개입이다. 반헌법적이다.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 반헌법적이진 않은.
2: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0: 이게 여야가 한번 모여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미국 같으면 어느 정도는 사실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무슨 때마다 선거 때마다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거 한번 좀 더 여쭤볼게요. 좀 문자가 왔는데 이돈채님께서 청년은 오히려 기탁금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기탁금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 청년 최고위원 도입 부결 연결지어서 청년 문제가 민주당 내 사실 좀 뜨거운 내용이긴 하잖아요. 김현정 의원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가 2030 세대, 그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지 못했다, 잃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인 고려, 반성적인 지점이 상당히 지금 있잖아요.
0: 네네.
3: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정 운영에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떻게 참여.

0: 시킬지도 고민들 한참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청년 기탁금은 50% 감면 제도는 있어요. 있는데 당대표랑 최고위원 자체가 1억에 5천만 원이니까 그 50% 감면해도 5천만 원에 2,500만 원이니까 네. 그 자체가 높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죠.
1: 청년들이 정치할 때 2,500만 원 내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런 부분 좀 잘, 내일 협의가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뭐 내일 그런 기조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것은 뭐, 그 사실 뭐 우리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청년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성 우리 정치권에서 청년의 목소리들을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들을 그들이 주체가 돼갖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이번에 청년 그 최고위원제도 도입하려다가 결국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1: 네네.
0: 국민의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당대표 후보들 세 분께서는 이제 당선이 되시면 지명직으로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겠다라고는 하시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임명직으로 딱 이제 본인이 임명하면 그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뽑겠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말씀들은 하고 계십니다.
1: 그러니까 지명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출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0: 이번에 사실은 박지원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 평당원 중에서 그 수수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 임명된 케이스거든요.
1: 네네. 네.
0: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원당규 고쳐가지고. 다섯 명의 선출직 중에 한 명을 청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관심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즘에 그래도 밖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결정은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결정이 네. 나긴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 지점들을 좀 믿어봐야겠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하면 돈 냅니까? 기타금?
2: 최고위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감면 해줍니다.
1: 50% 감면 해줘요.
2: 네, 그래서 예. 우재준 최고 때도 50% 감면을 받아서 그나마
1: 얼마예요?
2: 감면 받아서 500만 원이었나?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했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선거하는데 선거 비용이 또 들잖아요. 개인적으로도.
1: 그렇죠.
2: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저렇게 청년들을 못 챙길 때 우리가 더 청년들을 챙기려면 우리는 청년 최고위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청년들 위해서 좋은 방법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근데 이제 다만 이제
2: 경쟁적으로
0: 이게 이제 예비 후보 예비 경선 네. 하잖아요. 당대표는 3명 추리고 그 최고위원은 8명까지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게 되면 후원 계좌를 틀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1: 근데 그 전까지는 후원 계좌 못 트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50% 감면 요거는 이제 본선 올라갔을 때 포함해서 한 거니까 훨씬 더 줄긴 하는데
1: 후원을 받을 수 있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더라도 원내 청년 정치인 예를 들어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또
2: 후원
0: 본인의
2: 계좌가 있으니까.
0: 저기 정치 후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그러니까
0: 그런 차이들이 원내 원외 간의
2: 차이가 크죠.
0: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내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턱을 많이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1: 아니 최고위원 출마하는 청년들은 그러면 기타금 내면은 그거 만약 컷오프 되면 못 돌려받는 겁니까?
3: 뭐 컷오프가 그쵸. 안 되고 나중에 막 당선이 돼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1: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일이.
4: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1: 네.
4: 이번에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연금개혁, 노동개혁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청년들을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내줘야 돼요. 자기 몫을.
1: 네네.
4: 우리 건 다 챙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안 늘린 거잖아요. 최고위원을. 그쵸.
1: 누군가가 최고위원을 출마하고 같으니까.
4: 한 명 덜 선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안 준 거거든요.
1: 네네.
4: 지명직 최고위원을 청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노동개혁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들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자기 자리 내주면서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전부 공연불이라고 봅니다.
1: 뭔가 좀 희생이 필요하다.
2: 그렇죠.
1: 예,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무 개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국힘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19일 SNS에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부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라고 반박을 해줬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명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넘게 장동혁 대표의 거취 공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등판했습니다.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조배수 의원은 거취 결정을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수 의원님. 이거 솔직하게 좀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때요? 그 의원분들은 일단, 어때요? 의원분들은.
2: 일단 네. 그 장동욱 대표님이 이제 버티는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1: 아 버티기는 네. 일가견이 있으시죠. 네. 지금. 예.
2: 지쳐 떨어질 때까지 잘 네. 하시는 것 같고.
1: 근데 아예 그 앞에 안 나타나시잖아요. 잘, 의원들 앞에.
2: 잘 안 보이세요. 네. 네. 약간 어쨌든 당내 리더십은 잃으신 것 같긴 한데.
1: 아니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날 일 생기면 잠깐 그 엄마 안 만나려고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다 다음 날 되면 엄마는 좀 누그러들고.
2: 아니 저는 이제 일단.
1: 그런 겁니까?
2: 아유, 자당의 대표를 이렇게 막 희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1: 아, 희화를 이거 약간 풍자입니다. 예, 예.
2: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님이 되게 잘하고 계세요. 대비되게 되게 잘하고 계셔서 의원님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마음을 좀 주고 아, 계시다 보니까
1: 의원들의 마음이 원내대표를 모아집니까?
2: 네, 모아집니다. 아, 많이 그래요? 모아져서 네네. 아이고 진짜 이러다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현안이 또 많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또 뭐 같이 뭐 투쟁하고 해야 되니까 자꾸 이 사태론으로 이렇게 당내 갈등 만들면 좀 안 되지 않나 해서 약간 조심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부글부글 하시고 그리고 아니 그 국회에서 잘 안 보이시고 왜 자꾸 장외에 가 계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분기점이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지율일 테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1: 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2: 네,
1: 겁니까?
2: 네. 당 우리 당 지지율이고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희망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 좀 바뀌어라 하면서 좀 올랐다가 지금 맞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내전을 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9월쯤 되면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정리가 되고 나면 네. 그때쯤 지지율의 격차가 확 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당 내에서 우리 당 내에서 그 뭔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회를 실기하게 된다면 저희 2월까지 얘기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 가겠죠.
1: 최악의 시나리오는 2월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는 내려온다라는 걸 디폴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 초반부터는 다 계속 그렇게 했죠. 어,
1: 기본값이 네.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2: 아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치를 당신이 계속 하시려면 큰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는 다 그랬잖아요. 사퇴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세였죠. 네.
1: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제헌절 경축식에 이제 참석하지 않고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난 17일부터 네. 19일까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찾았고 거기에 또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공원에 갔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분석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장종혁 대표의 길을 이어받아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4: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경계하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기 지지자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4: 대체제를
1: 그렇습니까?
4: 노리는 것 같거든요.
1: 대체제를 노린다.
4: 안철수 의원이 네네. 장동혁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제일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헌절 경축식에 안철수 의원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제헌이라는 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헌법을 자꾸 위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욱더 이 헌법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인지 그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1: 그럼요. 국회의원이시잖아요.
4: 예, 예. 네. 여기 안 가고 올림픽공원을 가신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는 그런 그 선택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안철수 의원도 안 간 거죠. 제헌절 경축식.
4: 그 모르겠어요.
1: 그 올림픽공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4: 시간이 네. 다를 수 있으니까요.
1: 안 간 거라고 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네, 안 갔다고 합니다.
4: 네, 예, 그러면 예. 안철수 의원께도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네.
4: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문득 든 생각인데 자기 언제 대전이 치러지잖아요. 그게 2월일지 8월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대전이 치러지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총선 때까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니까 우리 보수 세력이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분을 예컨대 이런 분을 그냥 합의해서 그때까지는 그 체제로 가자. 그리고 공천도 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 체제 하에서 네.

0: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2년 남으니까 그때는 대선 주자들끼리 뭐 한번 붙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그 저의
1: 개인적인 바람이죠.
0: 소망을 한번.
1: 아 오히려 정점식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당대표로 모시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대선까지 가자 그런 의미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신 것 같고. 어,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이렇게 매몰된 행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당에 자당의 의원들과 만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2: 평가를 꼭 해야 되나요?
1: 아 평가를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장애 행보라는 거는 뭐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 네네.
2: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애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장애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나가서 하는 그 행동들이 헌법적인 선을 넘고 있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승하고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것도 지금 헌법을 만든 거를 경축하는 그 제헌절이 국회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행사거든요. 거기는 공당의 대표가 불참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꼬신 참정권을 훼손시킨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거기에 순수성도 훼손시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강성 지지층 결집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네. 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소희 의원님 등이. 방치하고 있잖아요.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문제 있다라고 하고.
1: 그 국민의힘 문제... 국회의원들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까? 오, 네네.
2: 아니, 뭐, 뿐만 아니라 뭐, 저기, 모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때마다 문제가 있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몇 달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힘을 얻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등도 한동훈의 복당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장동욱의 보폭을 또 넘겨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그건 정말 그 뭐랄까 이렇게 그냥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 자체가 너무 공전되잖아요. 할 처리할 것도 너무 많은데.
1: 그렇죠. 예, 네,
2: 그래서
1: 맞습니다.
2: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하면 그러니까 뭐 말로는 다들 그러세요. 뭐 어차피 식물 대표고 리더십 상실됐기 때문에 뭐 어차피 사태는 뭐 시간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이것도 묵시적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네네네. 저는 좀 당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친환경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장파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에서 원로 정치인들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 그 꼭지를 못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책임 있게 지금 그런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결정이 나야 된다.
2: 어떻게든 결정을 좀 내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안철수 의원은 제헌절의 헌법소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9일에. 장동욱 대표는 본인 지지,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이제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욱 대표는 본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장애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당내 일각 비판에 대해서 오늘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셨대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장동욱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예.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참정권 시위를 하고 계신 거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3: 아, 그러니까 네. 네.
1: 장영미 대변인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저는 그냥 정치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1: 정치적
4: 생각하고요.
1: 정치적 변명이다. 네.
4: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부정선거를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근거도 없이. 지금 뭐 올림픽공원이 마치 어떤 시민운동의 촉발지이자 뭐 사회운동의 근거지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구호는 상당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가하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를 하자, 재선거를 하자. 그러면서 정작 그 송파구에서 계속 있었던 그 투표 합의에 있었던 표에 대해서 그럼 재검표하자. 이건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그거는 또 지지부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특검은 국민의힘만 우리가 추천해야 돼. 여기에서 최소한 한 발 물러서야죠. 특검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거는 여러 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만 그 특검을 추천하는 거에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야 다 떠나서 제3의 기관이 하자는데 그것도 나몰라라. 그러면서 장외로 떠돌면서 이건 정치인의 행보도 아니고 유튜버의 행보를 하고 굉장히 강한 오조로 대통령을 존치

0: 사랑은커녕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조롱적인 희롱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1이라도 될까요? 아니요. 전혀 아프지 않은 공격입니다. 합리성을 잃었으니까. 누굴 어렵게 만드느냐.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방법을 얘기했었어요.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초반에 2030들이 얘기했던 부정선거는 부실선거에 가까운 내용들을 거기에 공감했고 바르지 못하다라는 선거. 어쨌든 참정권 침해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부분의 2030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초반에 올공에 모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관위 개혁 이슈는 누군가는 계속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는 맞는데 다만 당대표께서 당대표를 내려놓고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는 행보는 비단 장동욱 대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더 하셨죠.
1: 그래서 서로의당을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예. 서로 이제 뭐 다
1: 당대표 네.
2: 그 지지가 별로 못 받는 실제로 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민심을 읽는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1: 네. 아까 김현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꼭지를 따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2: 그게
1: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2: 중진분들이 이제 최고위를 설득해야 된다. 내부 저희가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1: 그럼요,
2: 본인이
1: 그럼요.
2: 스스로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의원님들이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분위기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의총에서 얘기하고 하는 건 이미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제 앞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주식의 레버리지 문제도 그렇고 뭐 상임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은데 결정을 좀 내려야 될 일을 대표께서 내리면 좋겠는데 자꾸 좀 안 보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시죠.
3: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다시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상정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나섰습니다. 현재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7월 24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8월 23일까지 30일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희 의원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추가 연장이 국민의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죠, 지금?
2: 당연하죠. 네. 저희는 작년에 1차, 이제 처음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했을 때 기본적으로 180일 하고
1: 네.
2: 그때 거의 200억 정도가 들고요. 거기에 거의 500명가량 인력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올 초에 다시 또 2차 종합특검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150일 얘기하면서 그때 한 100억 정도 썼거든요.
1: 네네.
2: 그런데 그때도 또 못 끝내고 지금 2차 종합특검 하면서 영장 기각률이 65%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30일 더 연장해서 180일까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약간 이거 거의 특검 365일 특검만 얘기하고 계세요. 특검 중독인데 실은 이런 문제로 특검에 차출된 검사들 때문에 미제 사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민생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고 워낙 특검이란 것 자체가요. 기존에 저희가 1999년부터 이번에 필버하면서 저희가 들었는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정부들이 다 특검을 한번 했어요. 특히 김대중 정부 때 로비 사건, 뭐 노무현 정부 때 BBK 주가 조작, 이명박 때 뭐 스폰서 검사, 박근혜 때 뭐 뭐 국정농단 다 했잖아요.
1: 야당이 여당을 했죠.
2: 원래 야당이 네. 이제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데
1: 그렇죠.
2: 지금의 특검은 그냥 정부 여당이 그냥 1년 내내 특검 정국을 만들면서 결국 그 권력이 이제 하명하는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1: 근데 내란이라는 정말
2: 365일 내란. 곰탕을 끓이다 끓이다 재탕 삼탕 끓이다 끓이다 해 가지고
1: 아 이제 내란은 청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 저희 이번에 지방 선거 때 네. 지방 선거 때 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아마 역풍이 불 거예요.
1: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연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여전히 이제 산적한데 그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장 법안을 낸 것이고요.
1: 네네.
4: 그 정말 그 불법 개헌과 친일 쿠데타 다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잔재까지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많은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연장선상에서 하자는 거고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도 지난 2월에 이제 출범했잖아요. 그때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의 계엄 정당한 메시지 전달했다. 그것도 발견했고 또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라는 혐의 이런 수사 성과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또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이런 것도 남은 의혹도 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여야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뭐 저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야당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필법까지 하면서 이토록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근데 이제 수사기관 연장을 하고 또 보완 방법도 좀 나와 있는데 뭐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까지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네. 이게 아 이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0: 그러니까
1: 보세요?
0: 딱 한 달 더 연장하자는 건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 초입에 들어간 수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관저 이전 그것도 종합주택 그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곳에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면제부를 주면서 국민 혈세를 어떻게 보면은 낭비한 겁니다. 사실 김건희라는 이 세 글자로 많은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수사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저는 국민의힘의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내란에 대해서 뭐 계속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역공을 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실형을 그것도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까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됐으면 최소한 입장을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도리.
1: 네.
0: 그런데 입장도 내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서 엄호했던 의원들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요. 나 못 나간다. 정치 탄압이다. 이거 뭐 하명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반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이게 지금 재작년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 검찰이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수사 착수해가지고
1: 네.
5: 밝혀야 될 건 다 밝혔어요 이미. 그때 한 일주일 사이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들께서 제발 그만 좀 해라. 할 일 많지 않냐.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인다.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소 취소 더 드라이브 걸었죠. 그다음에 경제 뭐가 좋아졌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4.46% 떨어졌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세계에 듣도 보도 못한 투전판 같은 거 만들었는데 김홍범 정책실장은 이거 없앨 수 없다.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고용은 더 떨어졌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40%나 더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보유세 인상하겠다. 장특공 폐지하겠다. 계속해서 그 자기들의 실패를 계속 폭주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말에 그런 반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종합특검이 150억짜리 해가지고 영장기각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인데 3대 특검이 처참합니다. 최상병 특검 영장 기각률이 90%예요. VIP가 경로에서 뭐 어쩌니 아무것도 밝힌 게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 사망했죠. 본인의 주식 투자 특혜 의혹 오히려 드러났는데 덮어버렸죠. 통일교 게이트 다 덮어버렸죠. 이런 최악의 법치를 유린한 이런 특검들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또 특검을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몇십억을 또 더 쓰겠다? 이거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뭐가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동안의 민생 미제 사건이 30%가 늘었는데 30%가 2만 건입니다. 범죄 피해자 2만 명이 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민생을 보십시오.
1: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 그렇죠. 이제 민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나가야 된다. 산재 있는 문제들이 많다. 네. 같이 협의해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의견이 많이 엇갈리긴 하네요. 그래서 민주당은 24시간 뒤 내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또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긴 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또 부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약간 의아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관련 입장차를 뭐 이유로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장윤미 대변인부터 한 말씀 해 주실까요?
0: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다른 사안으로 이제 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민주당에 대한 문제 의식
1: 그렇게 얘기했어요.
0: 근데 네. 이게 연동되는 사안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주목도는 떨어집니다만 조국혁신당도 나름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예, 존재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려고 전국을 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뭐 결과까지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1: 그건 그냥 맡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김윤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도 찬성한 입장이거든요.
1: 네.
4: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내일 오후 2시에 종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해요.
1: 네.
4: 그리고 현재 민주당 입장이 아직 안정해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지금 현재 수기 중이고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정책의총 전문가 6분 모시고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직접 해서 그 토론하는 그런 정책의총도 내일 3시 반에 예정되어 있고 법사위에서도 지금 그 전체의 그 세 차례 소위를 네 차례나 걸쳐서 계속 숙의하고 있는 병합해서 이렇게 숙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당장 뭐 형소법 개정안 그 표결하는 거하고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도 그 여당이고 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조국혁신당의 또 우려 그런 지점들 다 종합해서 숙의해서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네, 근데 조국혁신당은 보안수사권 일단 폐지하라고
2: 되게 강력하게
1: 폐지 법안 처리 뭐 강력하게 이야기 네.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이 네. 아직 안정해졌는데 어떻게 네. 내일 그 뭐 필버 종결 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럼 이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국혁신당
4: 어떤 거?
1: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걸어가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4: 뛰어가시려고 하시죠.
1: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2: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네네. 민주당이 어떻게 조국혁신당과 그 밀당을 하시나 어떤 카드로 밀당을 하시나.
4: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이게 좀 궁금해요.
4: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 당이 입장이 안정해졌어요.
1: 네네.
4: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기벌리 원칙을 유지하되 그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완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가지고 수기하는 과정이라서 아직 뭐 결론이 안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결론을 전제로 해서 내일 그 필부 표결에 불참한다. 이거는 저는 뭐 상상하지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안 가겠다라는 네.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2: 그러니까. 그냥 만약 그러면 단독 않습니까? 통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161석.
1: 어쨌든 보안수권 폐지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
5: 민주당의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민주당에 지금 명당도 있고 청당도 있잖아요.
1: 네네.
5: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2: 그치.
5: 조국당은 지금 청당 쪽이랑 같은 것 같은데.
1: 그리고 또 아직 전당대회 중이고. 예, 알겠습니다. 속보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오늘 오후 8시 61시간 만에 다행히 초진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2: 그치?
1: 자, 관련해서 후속 보도 들어올 경우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정치가 완전 실종된 것 같긴 해요.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도 출구 찾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몫으로 제시한 7개 상임위는 지금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원구성 협상의 출구 전략으로 국민의힘의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주거나 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내부 의견 어떠신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김수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이게 밀당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3대 특검도 하시고 2차 종합특검도 하시고 지금 특검 연장까지 하시는데 그때 그 특검은 다 임명하시면서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뭐 니네 이거 하주면 이렇게 해줄게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는 법사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법사위를 못 주겠다 하시면 그냥 뭐 다 가져가셔가지고 민주당에 다 책임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다 가져가셔가지고.
1: 아, 이건 뭐 당의 네. 의견인가?
2: 당의
1: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2: 중진분들도 이런 의견을 주세요.
1: 아 그래요? 네. 효준석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5: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일을 이제 버려놓고 이제 그 요거 좀 주면은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니까 너무 이제 황당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법사위원장 달라는 건 저희가 없던 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20여 년 동안 의율이 의회의 전통이고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세 번째 단독으로 이제 원구성 이제 폭주를 해버리고 법사위원장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건 이제 아예 줄 생각도 없고 이거 저기 특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들어와라.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법사위원장 주면 안 됩니까?
0: 법사위원장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당원의 없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네. 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만약에 준다면 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면 이건 최후, 그러니까 민생
1: 보류입니까?
0: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진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에요.
1: 지금 민생 입법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2: 지금요. 민생 입법은
5: 이게
2: 장외동안의 법사위원장 가져가요.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0: 장외로 장동혁 대표가 가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발목도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 앞에 좀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가져간 세비가 14억 원입니다. 이거 다 국민 혈세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봉투법도 사실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시를 법으로 녹여낸 겁니다. 진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번번이 사실상 상원 성격의 법사위에서 가로막힌다? 이거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사안인 겁니다.
1: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0: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1: 최소한의 보류로 예. 민주당은 가져갈 것이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그러니까 결국 안 날 것 같아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아니 전 내일 날 것 같은데요.
1: 내일 날 것 같아요?
4: 네.
1: 오, 어떻게 내일 납니까?
4: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3시에 잡으셨더라고요.
1: 어, 네네. 네.
4: 그 의미가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가셔서 이 여당의 폭주를 두고만 볼 수 없다. 원내 들어가 싸우자. 이러면서 원에 들어올 거를 결의할 것 같아요.
1: 아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7개 받아서 들어오겠다. 네. 들어가서 싸우자. 네.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시는 거죠?
4: 네. 왜냐하면 네. 더 이상 국회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 거고.
1: 그럼요.
4: 그리고
1: 예.
4: 또 국민의힘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지금까지.
1: 충분히 어필했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그만큼, 결정하면 된다.
4: 네. 그만큼. 했으면 됐고요.
1: 네.
4: 출구 전략을 이제 모색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1: 네네.
4: 저희가 자꾸 법사위원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끝났잖아요. 뭘 다시 그걸 어떻게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1: 표정이 되게
4: 아니
1: 얄미웠어요.
4: 아니 저기 2016년도에 새누리당 시절에요.
1: 네네네.
4: 그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 누가 한지 아세요?
1: 그때 누가 했습니까?
4: 권성동 의원이 했습니다.
1: 아, 권성동
4: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한 갈래를 깬 것은 2016년 새누리당 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 잠깐 깼다. 아니었나요 그때?
4: 잠깐이라마는 어쨌든 한 거죠. 그거야 뭐.
1: 그렇죠. 그건 한 거죠 한 거기.
4: 갈래를 깬 건 맞죠. 그러니까
1: 네네.
4: 그래서 이제 그 취지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법사 현장 공방을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게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서 선의에 기대해서 야당이 줬는데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했을 때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을 때의 그 국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여당이 고스란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뭐 물론 다 합의

0: 가 돼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체계자구 심사만 하고 본회의 넘긴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했을 당시에의 모습들이 우리는 선명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법안을 발목 잡혀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니 저희가 그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있게 처리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로 받는 게 여당의 책임 정치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이다.
1: 네네.
2: 그렇게 책임 정치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입법한 게 다 뭡니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재판 그 저기 법 왜곡죄 신설하고 대법관 증언하고 법치 무너뜨리고 우리 경제 무너뜨리고 다 그렇게 해서 독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견제가 필요 없으면요. 총선 치른 다음에 다수당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0: 그런데 그건 국민의힘의 시선이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나열했던 그런 법안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받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모든 법안들에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가고 이런 노력들이 좀 아쉬운 그렇죠. 측면이 있지만 네네네. 그거는 우리 뭐 여당에서 그렇게 하자래도 안 들어오시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기간.
3: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네. 내일 김소 의원님 의원총회 들어가세요.
4: 의원총회는 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방금 얄밉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그렇게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요.
5: 얄미워서 그렇게 감정적 결정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1: 감정적으로
4: 하시는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22대 네. 전반기에도 똑같은 일을 데자뷰처럼 겪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민주당이 근데 22대 전반기를 운영해 봤을 때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된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21대에 비해서 1.5 고요. 20대에 비하면 두 배예요.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네네.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하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서
3: 알겠습니다. 네.
4: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다 가져가시고 다 책임을 지셔라. 네. 그러면 민심이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3: 어쨌든 내일 의원총회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날이니까 한번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참 논란이 좀 많이 될 주제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사건에 한해서 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이 국회 타협 가능성 좀 더 좁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후보가 또 완전 폐지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또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예, 이거는 진영과 이런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제도 설계를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3: 그렇죠.
5: 네. 이게 이 최근의 사건으로 이게 보안수사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여러 뭐 암장이나 경찰의 비위를 못 파헤치는 거 아니야? 여기 문제의식은 저 너무너무 공감해요. 다만 이 장윤기 사건에서도 검찰이 보안수사권 행사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제도가 개편돼도 그거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될 몫이에요.
3: 왜냐하면 가능한 부분인 거죠.
5: 뭘 했냐면요. 예, 예. 계좌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거래 내역을 들춰보고 주거지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통합심리 분석을 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가 당사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이든 뭐 어떤 제도 설계에서도 이 행위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소수사 분리가 대원칙이에요. 민생 이 수사만 한정해가지고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민생수사죠. 그런데 그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거 정치수사입니다. 이게 예전에 말했던 특수수사. 그 범주, 그 가두 를 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 방향으로 가면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네. 그러면 정권 송치라고 해서 검찰로부터 사후 통제를 경찰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 장윤미 대변인의 의견 들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 보안사건 폐지 문제 두고 진행하려던 공개 토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앞두고 도망친 것이라고 한 의원 측에서 좀 밝혔는데 이게 검찰 보안사건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그냥 다음 이 주제로 넘어왔거든요. 토론 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 이 의원분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김현정 의원님 토론 한번 해주세요. 열린 토론에서.
2: 아니 누가 한다고 그러시던데?
5: 전용 의원이 근데 그게 사실 그냥 그러니까 아 뭐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반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네네네.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한동훈 의원이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서 전혀 사실 아니고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일반하는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4: 아 이건태 의원님 말고 또 다른 의원님 네, 전용
0: 방송에서 그냥 한 말.
3: 방송에서 그냥 던진 말을 덥석 물었군요. 예예. 예. 토론을 민주당에서 좀 나와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좀 여쭤봤어요.
2: 아니 그 정원 후보가 토론 끝까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토론한 것보다 더 나빠졌어요. 시민들이 아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토론도 안 하겠냐 이러고 지금 똑같습니다. 토론하셔야 되는데 토론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그 거학은 앞으로 누가 잡나요? 특수수사가 죄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거물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김진희 검사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한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집요하게 11번의 보안 수사를 하면서 지금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또 보고 영상도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네네. 그걸 경찰 수사했던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다시 좀 해보십시오. 그럼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거지. 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제일 잘 잡는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집단이 검찰인데 이걸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보안 수사권조차도 안 주겠다. 올해 상반기에 보안 수사를 한 게 46%의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 네. 호준석 의원님이 저를 혼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저를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시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 이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하시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하신 거예요. 네,
0: 네. 아니 그 한동훈 그 의원하고 토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정치 공세를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한동훈 의원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속 의원인데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하면 또 모르겠지만
4: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의원이 같이 하는 네. 거는 의미가 있겠죠.
0: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들이 예. 빨리 법사위에 들어오셔서 하면 좋겠고
3: 네,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0: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70년 동안 기소독점주의에서 수사 기소를 다 독점했던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권력 그 독점 때문에 있었던 피해들을 지금 개혁해갖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거잖아요. 네네. 군대도 그랬고 안기부도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원칙을 지키자는 거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폐지를 전제로 해서 최대한을 보완하자라는 그 관점 그리고 국민 피해는 없애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열띤 토론한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2: 주요 국가 가운데 예. 수사 기소가 완전 끝나가지고 예. 중국밖에 없다. 예. 예. 끝입니다.
3: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0: 수사관이 없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힘드네요. 네 여야 대치에서는 다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모두가 상대의 양보만 기다리면 이게 국회가 토론장이 아니라 그 영원한 대기실이 됩니다. 정치의 실력은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춰주시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주셔야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두 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집안 서랍을 열어보면 유효기간이 지나 방치된 약품들 자주 발견하게 되죠. 이런 폐의약품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약 성분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전용 수거함이 멀어 찾아가기 번거롭다면 동네 우체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체통에는 우편, 소포와 에코투입구가 구분되어 있는데 에코투입구에 밀봉한 폐의약품을 넣으면 안전하게 수거 처리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약을 올바르게 버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환경까지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에코의 행복한 날을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북한의 경공업 공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네. 북한은 2020년대에 들어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실현하게 되면서 곳곳에 지방산업 공장과 경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것은 저희 NK투자개발이 확인한 일부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디로 판매가 되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북한이 최근에 가장 큰 힘을 들이고 있는 주류 공장들입니다. 주류 생산 공장은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유명한 술이 개성 고려 인삼술입니다. 대성시에 있는 인삼술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1952년 2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지어진 공장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름은 북경 개성 양조 공장이었는데요. 다양한 술을 생산하다가 1961년부터 인삼술을 생산하게 되었고 대부분 수출을 하게 된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술은 인삼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 인삼술, 수삼인삼술, 삼노술, 인삼소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삼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들의 개성 인삼술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개성 인삼술은 1969년과 1985년에 볼가리아에서 그리고 1975년에 세르비아에서 그리고 몬테레그로에서 그리고 1977년에 독일, 1978년에 세네갈 등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국제 상품 전람회에서 구매대가 상장을 받았다고 북한은 소개하기도 합니다.
1: 인삼술 말고도 유명한 다른 술이 뭐가 있을까요?
2: 북한에서 개성 인삼술 다음으로 유명한 게 들쭉술입니다. 백두산 들쭉은 북한에서도 양강도에서만 자생하는 산열매인데요. 들쭉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국내와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들쭉술은 양강도 해산 들쭉가공 공장과 삼지연 들쭉가공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양강도 내 들쭉이 생산되는 대용당과 백안군에서도 들쭉술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술이 인풍술이라고 하는 포도주입니다. 자강도 강계에서 나오는 포도술인데요. 생산 공장은 경공업 제품 수출입 회사인 강계 포도술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포도, 보라색 포도, 빨간 포도를 주 원료로 하는데요. 포도주는 생산한 후에 2개월 동안 숙성했다가 파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술이 송이버섯술인데요. 송이버섯술은 평양시에 있는 청르벽 식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함경남도 명천군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이술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술들이 있는데 검은 찹쌀술이나 유경소수, 평양소수, 아침의 소수 등 평양의 여러 식료공장과 술공장에서 생산되는 술이 있고요. 무범소주라든가 대웅단소주처럼 양강도에서 생산되는 술이 있고 각 지역에서도 지역 이름을 딴 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강맥주나 룡성맥주,

0: 파도 맥주, 오나스 맥주, 두마가 맥주 등 평양과 지방에서 생산되는 맥주도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
1: 술은 주로 남성들이 좋아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미료에 관심이 더 많죠. 북한에서 생산되는 조미료를 보면 옥류병 건강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종합조미료가 있고요. 동양성교식료공장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가루, 소고기 가루, 닭고기 가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고기 가루나 돼지고기 가루는 한국에서 다시다로 굴리는 제품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형식료품 교류소에서 생산하는 마늘 절임이나 다양한 조미료도 주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다고 알려집니다. 뭐 또 국수 양념, 김치 양념 등 양념을 생산하는 동양선교식료공장에서의 조미료는 전국 국수가게의 효자 구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대경무역총회사에 생산하는 대경군참김과 대동강식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평양쌀고추장 그리고 금은산무역회사에서 생산하는 생강제품과 홍복봉화봉사관리소에서 생산하는 후춧가루 제품도 주민들이 필수로 구매하는 조미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을 절임으로 만들어 파는 송이무역회사는 절인 송이를 국내에도 판매하지만 대량 수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국수가게에서 이제 조미료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국수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 공장에서 만듭니까?
0: 전문 국수 가게에서는 국수의 메뉴에 따라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고 아니면 전문 국수 공장에서 생산한 국수를 구매해서 국수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수집에서는 직접 국수를 눌러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북한의 대부분 국수 가게에서는 농마국수를 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수를 만들어 파는 공장들을 보면 대부분 가공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일부 특별한 직업군에서도 국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경흥 운하식료 공장에서는 소고기 라면을 생산하고요. 청류강 강릉이 공장에서는 메밀로 된 여러 품종의 국수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만경대에 있는 메아리 식료 가공 공장에서는 칡으로 만든 국수와 마로 만든 마영양 국수, 강냉이 국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경흥 운하소 식료공장에서는 짜장면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그리고 대동강 식료가공공장에서는 대동강 소고기 라면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양강도 삼지연과 대웅당군에서는 분탕국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흥 식료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멸치맛 국수는 전국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웅당과 삼지연 그리고 라선시에서도 찬물에 불렸다가 먹을 수 있는 축속 속성 국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주부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2년 전인가 이 축속 속성 국수를 맛보았는데요.
1: 네.
0: 쫄깃한 식감이 깔끔한 맛이어서 정말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찬물에 조리해서 먹는 국수라니 참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0: 조리를 할 수 있는 제품 외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화장품이나 세제가 됩니다. 범양기 화장품이나 운하수 화장품은 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범양기 화장품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범양기 화장품에서 개별적으로 소개한다면 마스터 팩이 유명합니다. 북한말로 미얀막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하수 화장품은 노화 방지를 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개성 고려 인삼 화장품인데요. 스킨에 3년근 인삼을 넣어서 판매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금강산 화장품입니다. 이 금강산 화장품은 주로 20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금강산 화장품에 여러 색조를 넣은 화장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세제인데요. 주방세제, 세탁세제, 뭐 샴푸, 린스 등인데 세탁세제는 북한말로 옷물 비누이고 바디워시는 몸물 비누입니다. 주방세제의 북한말은 주방세척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채석재는 대부분 용악산 비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경공업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호의 썸데이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중국의 모바일과 온라인 정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요?
2: 네,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이요.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고령 친화 서비스 구축 지침을 내렸다라고 중국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노인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 또 표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0: 편리하게 또 뭐 포용적으로 좀 네. 마련을 해라. 뭐 그리고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 분들은 디지털을 조작하는데 젊은 층보다는 좀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 친화적 디지털 서비스 경험을 압축해서 이제 이런 지침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 중국의 각종 공공 플랫폼들은 노인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씨 크기도 좀 키우고요. 화면 구성을 극도로 단순화시켜야 되고 자주 찾는 행정 서비스를 한 대 모은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노인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게 했었는데 네. 이것 말고도 자녀나 보호자가 온라인으로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조작하는 게 어렵다면 오프라인 창구 또 실시간 상담 창구를 방문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건데요. 특히 고령층을 노린 디지털 금융사기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가 저장, 사용, 공유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아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번 시행을 통해서 노인들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글씨가 안 보여요. 메뉴를 못 찾겠어요. 잘못 누를까 봐 겁나. 이런 반응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87%로 나타났습니다. 0세에서 14세 인구 비율인 15.25%를 넘어섰거든요. 1949년부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20, 30년 동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고령화 국가가 될 걸로 전망이 되니까 당국이 이렇게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 그래야겠네요. 네. 일본에서는 이용객이 줄어드는 데다가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스키장들이 늘고 있다고요.
0: 네. 이 내용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규슈 지역에 있는 일본 최남단 스키장인 고카세 하일랜드 스키장 운영이 올 겨울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스키장 측이 설비를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재정 부담까지 떠안으니까 운영을 계속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카세 하일랜드라는 곳이 1990년에 마을 지경으로 개장을 했고 한때 겨울철에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었던 스키장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용객이 꾸준히 감소를 했고 지난 시즌에는 사상 최저인 1만 5천 명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에 더해서 기후변화가 닥치면서 경영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온난화가 오니까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설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스키장이니까 인공 조설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억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에 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 스키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스키장이 1999년에는 698곳으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417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9년 이후에 한 40%는 문을 닫은 셈인데요. 일본의 스키와 스노보드 인구도 2024년 기준 420만 명으로 전성기였던 1998년에 1800만 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이 풍부한 북부 지역은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홋카이도 CBSC의 아사히 스키장은 이미 3월에 폐장을 했고요. 아키타현의 다이신시 오마가리 패밀리 스키장도 이번 시즌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전국 스키장 방문객 숫자가 코로나 시기에 확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아직도 전성기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 3년 새 스키장이 3곳이나 폐장을 했는데요. 지금 스키업계는 방문객이 줄어든 이유로 레저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 인구 구조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인 청소년과 젊은 층이 인구 변화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젊은 층도 상대적으로 이제는 비용 부담이 큰 스키에 돈을 쓰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철 기온과 강설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스키장을 운영하는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다시 중국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이스크림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상기후가 이유로 꼽히고 있어요.
0: 네. 아이스크림 매장들이 평년 대비 낮은 기온과 그 잦은 폭우로 극심한 매출 부진을 올해 겪고 있다라고 중국의 다상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이 대목입니다. 더울 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 유통업계 전반이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항저우에서 8년 동안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 양모 씨가 매년 7월이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최고조에 달해서 대량으로 준비를 해놨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저우 기온이 작년만큼 덥지가 않고 폭우 때문에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의 한 아이스크림 매장 사장도 최근 SNS에 아니 비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을까? 아이스크림 도매업자분들 모두 괜찮으십니까?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안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 중인 동 씨도 시안이 7월에 비도 자주 오고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26도에 그치니까 손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일부 판매점의 경우는 냉동고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예년과 대비해서 올여름에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자주 내렸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전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6월 한 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 낮았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아이스크림 매장 매출이 부진한 또 다른 원인이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결합이 되니까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내가 나가서 사 먹진 않는다는 맞아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당 함량을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웰빙 제품을 선호하는 건강 트렌드가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아이스크림 시장 판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한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 한 잔에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짜리 음료를 선보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0: 네. 이 내용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프리미엄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에레혼이 한 잔에 12달러, 약 18,000원짜리 한정판 음료 성수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최근에 뷰티 웰니스 브랜드인 졸리랑 협업을 해서 내놓은 음료예요. 유기농과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웠던 고급 식료 품점이었는데 지금 유명한 연예인 등과 인플루언서들이 이 식료품점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가의 스무디, 유기농 제품을 선보여서 가장 비싼 슈퍼마켓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음료 성수는 포도주스와 코코넛 밀크, 코코넛 워터, 자스민차, 바질, 아니스, 카다멈, 생꿀을 배합한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온 슈퍼마켓은 맑게 정제한 토닉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뉴욕포스트가 가격이 355ml 한 잔에 12달러니까 약 30ml당 1달러 한 1,500원, 한 모금당 약 0.5달러 약 750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협업한 브랜드인 졸리는 물은 고대부터 재생, 의식, 변화의 상징이었다. 재료들도 역사적이고 존경받는 느낌을 담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 슈퍼마켓의 다른 제품들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평과 혹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셰프는 이 음료를 꽃향기가 나는 코코넛 워터다라고 묘사하면서 카다멈이라는 재료가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1: 네.
0: 반면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다. 평범한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뿐 아니냐. 그 매장에서는 원래 모든 게 다 비싸다. 뭐 이런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여기 스무디가 비싼 거는 네. 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아유, 신제품도 만만치 않네요.
0: 네.
1: 최근 중국 Z세대 사이에서는 케이크 뿌시기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0: 이게 중국 신문망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SNS를 통해서 고가의 유명한 케이크를 함께 구매해서 나눠 먹는 문화입니다. 주최자가 SNS를 통해서 케이크의 종류와 시간, 장소 같은 정보를 포함한 사전 공지를 올리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예산과 케이크 종류를 고려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주요한 참가자들은 2000년대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 참가자가 인기 있는 케이크는 비싸고 사전 주문을 해야 해서 먹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모임을 통해 먹으니까 다양한 걸 먹어볼 수 있더라. 이렇게 좋더라.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1인당 150위안 약 3만 3천 원을 내는 모임에 참여했는데 6명이 같이 하니까 5가지 맛의 케이크를 먹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케이크 가격이 보통 60위안에서 500위안 약 13,000원에서 11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문 제작형 맞춤형 케이크 아니면 대형 사이즈가 돼버리면 고가가 우리 돈으로 44만원에서 111만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혼자서 먹기는 정말 어려운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뿌시기의 주최자다라고 밝힌 샤오 씨가 처음에는 내가 디저트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트렌드가 돼버릴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임이 있기 일주일 전에 SNS에 이제 초대장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당일에 자리가 다 채워진다. 인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이렇게 고가의 케이크를 먹어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누군가와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 말
0: 하는데요.
1: 말 안 해도 되나 보죠.
0: 그러니까 가서 케이크만 먹으면 되지. 내가 누구고 뭐 누구세요 인사할 필요도 없고.
1: 안 하는구나.
0: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본인을 과도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지친 젊은 세대들이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인맥 대신에 가볍게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호한 특성을 반영해서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은 액수로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려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화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1: 야, 참 새로운 소비 트렌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으로 읽는 경제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SES가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최근 이 터널 공사나 광산 개발 그리고 도심지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가 되면서 이 발파 관련된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단순히 안반을 깨는 기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주변 구조물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이 스마트 발파 공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스마트 발파 공법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스마트 발파 공법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2: 네, 스마트 발파 공법은 이 발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비산석 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발파 효율이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I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시키는 지능형 발파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2: 이 과거에는 작업자의 경험이나 단순한 계산식에 의존해서 이 발파 설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지질 정보나 주변 환경 그리고 과거의 발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최적의 발파 조건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발파 후 발생되는 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 다음 발파 설계에 반영시키는 이 피드백 시스템도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 도심지 터널 공사처럼 이 주변에 주거시설이나 도로나 철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발파 진동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발파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GIS 정보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 지반 특성과 주변 구조물의 안전 기준까지 고려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 스마트 발파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2: 네, 최근 스마트 발파 시장은 이 크게는 이 도심지 지하 공간 개발 확대와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디지털 건설 기술 확산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광산이나 산악 지역에서 이 발파 기술이 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도시철도나 지하도로 그리고 대심도 터널 등 이 도심지 지하 공간 개발이 증가가 되면서 좀 더 정밀한 발파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발파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기준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순히 이 발파 성능보다는 이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이 이 주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산업 전반에서 이 BIM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이 발파 분야에서도 이제는 이 데이터 기반의 시공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기술을 이용한 이 발파 설계 자동화 기술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 건설과 안전 관리 시장의 핵심 분야로 이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스마트 발파 공법의 핵심 기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해당 공법의 핵심은 크게는 이 지반을 분석하는 기술에서부터 발파를 설계하는 기술, 그리고 진동 예측과 제어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장 먼저 지반을 분석하는 기술은 이 안반 강도나 균열 상태, 그리고 지질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이 지질조사 데이터와 이 GIS 정보가 결합해서 보다 정밀한 지반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발파 설계 기술은 이 장향량이나 천공의 간격 그리고

0: 지연 시간 등을 최적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발파 조건을 결정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 근로자의 경험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가 이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최적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 예측 기술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발파 진동은 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파 전에 진동 수준을 예측해서 이게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과 그리고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 진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스마트 발파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0: 네, 최근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 스마트 발파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AI, 즉 인공지능 기반의 발파 설계 기술입니다.
1: 네.
0: 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많은 이 발파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최적의 천공 패턴이나 그 천공 내 장향량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요. 또 이 GIS 기반의 발파 관리 기술도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주변의 지형 정보 그리고 주변 시설물 위치를 분석해서 이 위험 구간을 이 사전에 파악해서 관련된 발파 조건을 이 조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진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발파 현장 주변에 이 다양한 센서를 설치해서 이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요. 또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이 발파 조건을 수정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로는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발파 기술인데요. 이 실제 현장을 이 가상 공간에 구현을 시키고 또 다양한 발파 시나리오를 사전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동시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드론을 활용한 발파 현장 모니터링 기술도 등장하면서 이 스마트 건설 기술과의 융합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발파 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발파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0: 네, 가장 크게는 이 안전성 그리고 시공 품질 향상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파 진동이나 소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특히 이 도심지의 경우에는 이 작은 진동에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발파 효율이 향상이 되면서 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이 폭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서 이 발파 후의 결과를 즉시 분석하고 이를 다음 발파 설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적용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발파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부분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시공 품질의 편차도 줄어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시공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네, 스마트 발파 분야의 특허 경쟁은 이 발파 설계 자동화 기술에서부터 진동 예측 기술 그리고 공법을 선택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발파 설계 기술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특허가 활발한 분야인데 이 지질 정보와 과거 발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 천공 위치 그리고 구멍 안에 투입돼야 되는 이 폭약의 장향량 그리고 지연 시간까지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술이 다수 특허로서 추론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동 예측 기술도 중요한 특허 경쟁 분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파 진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GIS 정보와 연계해서 이 지역별 집안의 특성과 주변 구조물을 고려하는 기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허용 진동 기준을 자동으로 산출한다거나 또 예측 진동값에 따라서 이 발파 공법을 자동으로 변경시켜주는 이 공법 에스컬레이션 기술도 주목받고 있고요. 또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발파 결과를 학습하고 다음 발파 조건을 자동으로 보정시키는 이 피드백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특허에서는 이 데이터와 AI 기반의 지능형 발파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스마트 발파 공법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 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롤라가 부르는 3-4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여름 과일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한 편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박이 자두에게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자두야, 너 좋겠다. 껍질 깎을 필요도 없잖아. 나처럼 덩치만 크고 껍질 두꺼운 건 과일도 아니야. 그러자 자두는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수박아, 무슨 소리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나눠 먹을 수 있는 네가 진짜 과일이지. 푹푹 찌는 더위에 너만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 어딨어. 나는 네가 제일 부러워. 네, 수박과 자두. 크기도 맛도 가격도 다르지만 둘 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요. 누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서로 장점이 다를 뿐입니다. 수박은 큼직해서 나눠 먹기 좋고 수분도 풍부하지요. 자두는 작지만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모인 과일가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모습과 매력, 값어치를 갖고 있는 훌륭한 구성원들이니까요. 이종영의 너, 오늘 첫 곡입니다.

네,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에세이 판을 엎어라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후배나 제자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신중한 것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신감이 없다면 떨려서 어떻게 바둑을 두겠는가? 수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 하는 용기와 뚝심이 필요하다. 물론 수를 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국을 할 때 아무리 고심해도 수가 안 보일 때가 있다. 매정하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결국은 감으로 둬야 할 상황이 온다. 그럴 때도 내 감각이 맞아 하고 자신 있게 돌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에서 확신 없는 수를 두면 수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신감이 중요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수를 두어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역전을 노리기 어렵다. 모든 변수가 사라진 국면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바둑 앞에서든 바깥에서든 평소에 지속적으로 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방이 누구든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정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네, 7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 휴가철이라 이제 전국의 해수욕장도 성수기를 맞게 되겠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은 어디였을까요? 무려 100년도 더 된 1913년 부산에 조성된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1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섬이란 그 이름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이 송도가 해수욕장으로 변모한 것은 당시 부산에 몰려들던 일본인 거류민들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부산이 일본인들의 거점 도시가 되면서 이들의 휴양과 유락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송도 유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송도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산책로를 내고 해변에 탈의실과 휴게소 등의 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13년 여름 송도 해수욕장이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당시에 찍힌 흑백 사진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아는 해수욕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양장에 양산을 든 여성들이 해변을 따라 걷거나 물에 발만 담그고 있는 아주 점잖게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었지요. 이후 송도 해수욕장은 계속 변모하는데요. 송도에서 남포동까지 오가는 유람선, 해상 다이빙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해수욕 명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에도 송도 해수욕장은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정구의 바다의 교양시,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진주 소개잡이 박재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 그리고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서 열차.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운대와 대천, 송도, 경포대 같은 유명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임시열차가 운행됐지요. 정식 노선에 임시객차를 덧붙이거나 아예 한시적으로 특별열차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 전 기차는 해수욕장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서울역과 용산역, 지방의 큰 기차역들 앞에는 그 열차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곤 했지요. 1975년도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8월 17일 밤 춘천을 떠나 서울로 오던 임시 피서 열차가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 객차 한 양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정원보다 3배나 많은 1,400여 명을 태운 탓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의 스프링이 똑 부러져 버렸지요. 한여름 피서열차 승객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객실에 사우나 같은 더위였습니다. 심할 때는 정원에 대여섯 배까지 태우다 보니까 3등 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서 도착한 해수욕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었습니다. 백사장 한편에서는 얼음빙수나 주전부리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스크림 통을 맨 아저씨 뒤로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지요. 밤이 되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민박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만실 팻말이 걸려 있어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방 하나를 나눠 쓰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은 바니걸즈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위를 맨발로, 그리고 빅파이브의 해변에서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바니걸스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일을 맨발로, 그리고 빅5의 해변에서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도착하면 당연히 물놀이를 즐겼는데 물놀이 장비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지요. 예전엔 제대로 된 튜브가 나오기 전에 버려진 폐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그걸 뒤집어 쓰고 놀았습니다. 타이어 튜브마다 꼬마들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실컷 놀고 나오면은 온몸에서 고무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지금은 뭐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튜브들이 바다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바닷가 패션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변한 수영복이 없어서 어머니들은 한복 속치마를 입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셨는데 70년대에 비키니가 등장하면서 어르신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선크림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그냥 피부가 시뻘겋게 익을 때까지 놀다가 밤새 화상의 고통에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멋지게 선탠을 해보겠다고 온몸에 참기름을 바르거나 콜라를 바르고 누워있던 옛날 그 시절 청춘들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해변의 밤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해가 지면 백사장 곳곳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누군가 하나가 기타를 치면 그 당시 유행하던 캠프송을 열창하면서 밤을 지새웠지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는 야외 전축이나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와서 춤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연결해 어떤 노래든 들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편해졌지요. 그래도 모닥불 주위에서 기타 반주에 합창을 하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예전 해수욕장 풍경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에보니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 봉숭아 자매의 파라솔 아가씨, 논두렁밭두렁의 여름밤의 추억, 그리고 김세환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직장인 점심값 월 6만 9천 원. 서울시내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비로 한 달 평균 6만 9천 원을 쓰고 있으며 이는 한 끼에 2,760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남녀 직장인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점심 비용은 6, 7만 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하가 25%, 8, 9만 원이 18%, 10만 원 이상이 12% 순이었다. 이들 중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전체의 약 17%였으며 여럿이 어울려 먹을 때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4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부하 직원 부담 21%, 상사 부담 19%, 순서를 정해서 내거나 낼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이 낸다는 응답이 각각 7%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메뉴 결정이 42.5%로 1위를 차지했고 비싼 음식값, 구내식당 없음, 식당 붐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네, 90년대 초만에도 직장인 점심 한 끼에 2,700원대였으니까 지금은 물가가 참 많이 오르긴 했지요. 지금은 만 원짜리 점심도 뭔가 허전합니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젊은 직장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통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점심 메뉴 고민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겠지요. 최헌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몰라 최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덥고 습한 계절에는 몸도 쉽게 처지고 머리까지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빗질입니다.

양손 열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빗처럼 만든 다음에 이마 앞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기는 겁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줘도 좋은데요. 너무 세게 누르거나 긁지 마시고 좀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무겁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유채의 꽃댕기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

낳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씨를 애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 행동학 서적이다. 동물 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헌은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텃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이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졸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똥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 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졸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졸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물의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새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졸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새매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졸박이도 새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매무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삿, 치칫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박스에는 지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19번째

0: 종양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까?
1: 그 사람이 봐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시급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치료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2: 수정이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다시 물었다.

0: 말해보세요. 소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1: 소라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그가 소라를 봤다.
2: 정말로 소라를 살 수 있습니까?
0: 제가 어떻게든 살리게 하겠습니다.
1: 승범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2: 부탁합니다.
1: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범은 차키를 챙겼다. 밖은 어느새 아침이었다. 승범은 소라를 데리고 차로 가 뒷좌석에 눕혔다. 수정도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히 올려놨다. 승범이 건네는 담요를 소라에게 덮자 뒷문이 조심히 닫혔다.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만들어 가지고 오던 정미가 차에 타려는 승범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에게로 얼른 달려갔다.
3: 다들 무슨 일이에요?
1: 정미에게 다가온 승범의 셔츠엔 피와 더러운 얼룩이 묻어있었다.
0: 소라가 생각보다 병이 깊어서 서울에 갈 거예요. 오늘 한의원 예약하신 분들 잘 부탁해요.
3: 설마 제일 한방병원에?
1: 놀란 정미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3: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를 자기 발로 간다고? 가면 그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반겨주나? 어떻게든 물고 뜯으려고 할 텐데. 가뜩이나 여러모로 힘든 사람이.
1: 그녀의 표정에 드러난 속내를 읽은 승범이 자신의 팔을 잡은 정미의 손을 가만히 붙들었다.
0: 괜찮을 거예요. 소라도 나도.
1: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돌아봤다.
0: 절 따라오시다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일 한방병원으로 바로 오십시오.
2: 네.
0: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사고라도 나면 곤란합니다.
2: 네.
1: 승범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소라 아버지도 1톤 용달차에 올랐다. 그 옆에 소라 엄마가 있었다. 승범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도 아직 오전이었다. 도심은 출근하는 차들로 복잡했고 승범은 그 사이를 잘 빠져나가거나 익숙한 골목길로 가로질렀다. 그렇게 서울 제일 한방병원에 도착했다. 수정은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서 승범이 잘 나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방병원 입구에 차를 세우자 경비가 뛰어나왔다.
4: 여기에 이렇게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5: 선생님?
0: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5: 그래도 이렇게 세우시면...
1: 뒷좌석에서 소라를 조심스레 안아들며 그는 차키를 경비원한테 던지듯 건넸다.
0: 죄송합니다. 대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선생님!
1: 승범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고 달렸다. 원무과와 예진실이 있는 1층 로비는 이미 환자들로 북적거렸다. 밖에 소라 내 안을 지키던 몇몇 경비들이 승범을 발견하고 그를 막았다.
6: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려면 접수를 먼저 하십시오.
0: 잠깐 병원장님을 뵈면 됩니다.
6: 병원장님이요? 약속하셨습니까?
0: 그럼요. 예. 김승범이 병원장님 기다린다고 전해주십시오.
1: 그 말에 경비원 중 한 명이 전화하러 원무과 안으로 들어갔다.
7: 전화를 받으면 궁금해서라도 내려오겠지. 그렇다면
4: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1: 귀에 익은 목소리에 승범은 인상을 썼다. 그의 앞으로 부원장이 된 송기윤이 왔다. 건들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아까부터 이 상황을 본 것 같았다. 앞에 선 송기윤은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어설프게 놀라는 척했다.
4: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일하다 잘린 김승범 전문의 아니야? 어쩐 일로 이곳에 왔대?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나가더니.
1: 기훈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

0: 내 이목이 몰렸다.
1: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지.
0: 승범은 속에서 치미는 말을 얼른 짓씹었다. 안고 있는 소라의 몸이 찼다. 송기훈이 그가 아는 아이를 힐끗거렸다. 송기훈에겐 여러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눈치가 빠르고 하나는 승범의 속을 어떻게 긁을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희죽 웃는 꼴을 보니 둘 다 활용하려고 각을 재는 듯 했다. 송기훈이 입을 열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범은 말을 가로챘다.
1: 한 번만!
0: 송기훈은 입을 연 채로 고개를 갸웃했다. 승범은 재빨리 이어 말했다.
1: 한 번만 봐줘.
2: 어? 뭐라고?
1: 그때 내가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야. 어? 그땐 네가 내가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한텐 그게 트리거잖아. 참을 수가 없었어.
0: 당황한 송기훈은 눈동자를 굴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2: 야, 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잖아.
1: 그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 인정해. 난 늘 네 부모님이 부러웠어. 아들을 위해서 어디든 돈을 흔쾌히 쾌척하시는 분들이 부럽지 않다면 바보지, 안 그래? 그래서 그랬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과 모든 걸 가진 너의 멋진 부모님. 질투가 나서 늘 널 앞서고 싶었어. 결국 그럴 순 없었지만 내가 미안해.
0: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송기훈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2: 이 녀석,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쉽게 사과할 놈이 아닌데.
0: 왜 이러나 싶었다. 낯선 모습에 당황하던 송기훈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봤다.
2: 아이씨, 이 자식. 야, 돌려가기냐?
1: 비록 나는 이 한방병원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픈 이 아이만이라도 진료를 봐줘. 환자들이 뽑은 유능한 너라면 이 아이를 치료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2: 무슨 수작이야?
0: 송기훈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원무과의 전화가 울렸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에 승범은 위층으로 이어지는 테라스를 봤다. 그곳에 병원장 김진태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범과 눈이 마주친 그가 올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직원이 나와 승범 앞에 섰다.
3: 올라오시랍니다.
2: 아, 뭐? 누가?
0: 송기훈이 성질을 냈다. 승범은 몸을 숙여 그만이 들릴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4: 야, 얼굴 펴. 너 지금 붉은 면상에 목하고 눈까지 빨개. 현기증도 나지 않아? 너 급성 고혈압 의심돼. 약 먹어, 알지? 삼황사심탕이야.
0: 승범은 목덜미를 잡는 송기훈을 두고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수정에게 다가갔다. 별꼴을 다 보인다 싶었다.
1: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소라 입원시키고 연락드릴게요.
0: 그렇게 말하고 승범은 엘리베이터로 갔다. 때마침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몇 달 전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갔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는 번지르르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저 얼굴은 후줄근하고 피곤함에 절어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이 편했다. 품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꼼지락거렸다.

0: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순식간이었다. 승범은 열린 병원장실 문을 바라봤다. 비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고급 카페식 깔린 내부로 들어가자 귀를 때리던 구둣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상석에 앉은 김진태가 찻잔을 입에 갖다 댔다.
1: 이렇게 요란하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할 생각은 하지 못했나?
0: 뜨거운 차가 입속으로 사라졌다.
2: 정말 급해서요.
1: 뭐가 그리 급했나?
2: 7세 여아입니다. 드러난 증상으로 수모세포종이 의심됩니다.
1: 검사는 안 했나?
2: 그럴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0: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손가락을 들었다.
1: 내가 자네라도 나에게 달려왔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지금 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굳이 분란을 만들고 해고된 자네를 위할 만큼 내가 한가하고 마음이 넓지 않아. 에?
0: 다시 차를 후루룩 마셨다.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참으로 귀에 거슬렸다. 승범은 소라를 잠시 소파에 내려놨다. 김진태의 작은 눈이 승범을 따라 대굴대굴 굴렀다. 승범은 김진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2: 내신 뉴스 봤습니다. 저 때문에 심란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가 높으신 병원장님께 감히 대든 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 없을 겁니다. 부디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0: 승범은 허리까지 숙였다. 찻잔을 내려놓은 김진태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다리를 꼬고 자신의 앞에 엎드린 젊은이를 내려다봤다. 동영상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품위에 어긋나는 지식에 참았다. 그는 소파 위에 누운 아이를 봤다. 이미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눈과 귀가 보고 들었다. 참으로 요란했다.
1: 이것도 저놈이 세운 계획일까? 약삭 바른 놈.
0: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바싹 죄일 것이었다. 김진태는 꼬았던 다리를 풀고 헛기침을 했다.
1: 네, 그 사죄를 받아들이지.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내가 직접 진료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0: 관대한 그 말을 듣자 승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라 김진태는 궁금했다.
1: 이 아이와 무슨 사이인지 물어도 되겠나?
2: 무슨 사이요? 그게 제 첫 환자입니다.
0: 김진태는 웃음이 터졌다. 김진태가 웃자 승범은 영문을 몰라한다.
1: 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많이 편했군.
2: 네?

0: 병원장실에서 나온 승범은 마지막 병원장의 말에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나는 그대로인데 많이 변했다니?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에?
0: 원래 승범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인정에 호소하거나 뇌물에 대한 값을 봐서라도 아이를 치료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소라의 작은 몸을 안고 병원장을 마주한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픈 소라의 치유. 그거에 비하면 무릎 꿇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비로소 자신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변했다고 인정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1병원은 한방병원에서 출발해 양방병원까지 갖춘 양안방 협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 것.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3: 선생님! 소라 누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3: 이게 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3: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3: 예.
2: 아, 근데 고 사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1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청권 일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홍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적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3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10m로 물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서 내지 서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만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4에서 7m, 오후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맑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산 내지 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3에서 7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남 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 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 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기우슈 서해. 남 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기우슈 남해. 남 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바람 없고 1600헥토파스칼 19.1도 대치 북서풍 4m 1500헥토파스칼 22.4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3m 1700헥토파스칼 21도 북한 지역입니다. 바람옥 선봉 바람옥구 1700헥토파스칼 20.8도 청진 바람옥구 1800헥토파스칼 23도 김책 바람옥구 비 1800헥토파스칼 21.8도 신의주 남동 1m 1500헥토파스칼 23.1도 원산 바람옥구 비 1600헥토파스칼 21.6도 평양 바람옥구 비 1400헥토파스칼 24.7도 해주 동풍 2m 비 1300헥토파스칼 23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동 1m 1600헥토파스칼 23.4도 백령도 북동 1m 옅은 안개 1200헥토파스칼 21.2도 강릉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22.9도 동해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22.6도 서울 남동 2m 비 1500헥토파스칼 25.7도 인천 남서 4m 비 1500헥토파스칼 25.7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3m 안개 1700헥토파스칼 25.1도 서산 남풍 2m 1500헥토파스칼 26.1도 울진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22.8도 포항 서풍 2m 옅은 안개 1600헥토파스칼 23.9도 군산 남동 2m 1700헥토파스칼 26.5도 부산 서풍 3m 1700헥토파스칼 26.5도 통영 남서 1m 1700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남풍 3m 1700헥토파스칼 26.6도 여수 남서 3m 1800헥토파스칼 26.5도 제주 북동 1m 1600헥토파스칼 28.3도 서귀포
남서 2m, 1800헥토파스칼 27.5도. 일본적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4m, 1500헥토파스칼 22.1도. 삿포로,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21.9도. 네무로, 북서 1m, 1500헥토파스칼 17.1도. 아오모리, 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4.1도. 센다이, 남동 1m, 1700헥토파스칼 27도. 와지마,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5.6도. 도쿄, 남동 1m, 1700헥토파스칼 27.4도. 하치조 섬, 남서 1m, 1900헥토파스칼 26도. 사이고,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26.2도. 마쓰에,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7.7도. 오사카,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9.3도. 시오노미사키 꽃, 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8.2도. 이제하라,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24.9도. 후쿠오카,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28.6도. 가고시마, 남서 1m, 1900헥토파스칼 29도. 이시가카 섬, 남서 6m, 1800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서 1m, 1900헥토파스칼 25.5도. 지치지마, 북서 1m, 1800헥토파스칼 2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8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로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졌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초기 진화된 가운데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렸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 2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영진 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의 사유라고 말하고 다만 선수들이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매매를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파트가 지난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 2명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3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12.5원으로 전날보다 1.5원 올랐습니다. 경유값은 1891.2원으로 1.2원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 기름값이 전날과 비교해 오른 것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덥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30에서 100mm, 최대 150mm입니다. 충청권은 30에서 80mm,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최대 60mm, 나머지 영남권과 호남지방에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콩팥병으로 투석에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이 시기에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로 몸을 관리합니다.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의 방법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컬러렌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렌즈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패닉의 정류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좋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댈 잊어버린 채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대부분 그렇지만 콩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콩팥 기능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이 정상 기준의 15% 아래로 내려간 마지막 단계가 말기 콩팥병이고요. 이때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대체요법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콩팥을 얘기할 때도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나요? 증상이 있어도 워낙 다양해서 다른 질환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콩팥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
1: 뭐 증상이 또 나타난 시기도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쉽게 피곤하다든가 뭐 다리가 좀 붓는다든가 뭐 입맛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병 증상들이 다 애매하잖아요.
0: 그렇죠.
1: 또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이런 애매한 증상들의 원인이 아 만성 콩팥병이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콩팥의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건가요?
1: 네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심지어 검사를 해보더라도 뭐 사고체가 한 절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검사에서 얼핏 보면은 정상 범위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래도 조금 빨리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콩팥병 때문이었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병들하고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그런데 특히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요 콩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1: 예, 그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뭐 신장이식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만성 콩팥병 중에서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당뇨병이 원인이었어요. 그 두 번째가 한 20% 정도 고혈압인데요. 이런 분들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좀 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콩팥에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콩팥 기능이 말기 콩팥병 상태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방법인 거죠?
1: 네. 콩팥 기능이 점점 이렇게 병이 진행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본인의 콩팥 기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닥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투석이나 신장 이식입니다. 그걸 갖다 신대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로 보통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신대체법이라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가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투석을 하는 중에 그 혈액 속에 이렇게 노폐물을 갖다 이렇게 좀 걸러주고요. 이렇게 정화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분을 조금 넣어주고 또 그리고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 3일 동안 쌓아뒀던 물, 과량의 물을 갖다가 투석 중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0: 이식의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10년, 20년이 오래도록 투석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보통 투석 치료를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데요. 그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식 받을 기회가 딱 오면은 그때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보통 뭐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이상뿐만 아니고요. 30년 넘게 투석 중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뭐 저희 병원 한양대병원 투석실만 해도 30년 넘은 투석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7분 정도 생각나거든요. 최소 7분 이상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분. 저희 투석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그렇게 막 꽤 되거든요. 뭐 투석하시면서 잘 지내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10년, 20년,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0: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1: 네, 네.
0: 투석의 방법으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차이가 가장 큰가요?
1: 네, 그렇죠. 뭐 보통 혈액 투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0: 네.
1: 한 세 시간씩 투석을 받고 기관은 집에 가는 방법이고요. 복막 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투석을 하고
0: 네.
1: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이렇게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고 또 필요시 투석 상황을 좀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기과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 투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0: 네.
1: 네.
0: 자 그럼 먼저 혈액 투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투석용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1: 네. 그 혈액

0: 거의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일주일에 세 번 오시면 어떤 분들은 월, 수, 금요일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네. 화, 목, 토 이렇게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십니다.
1: 일주일에 세 번 그렇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치료하는 건 이유가 뭔가요?
0: 아 예, 그게 오랫동안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적절한 시간을 찾은 것이 주 3회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물론 좀 더 오래 투석하면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몸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또 투석만 하고 지내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석 시간을 최소하면서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 부분을 찾은 게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씩입니다. 뭐 그렇지만 뭐 드물지 않게 사실 일주일에 세 번 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1: 그런데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계는 제한적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0: 예, 낮에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투석을 하길 원하죠. 근데 사실 저녁 시간에 투석하는 투석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밤에 네. 집에 가고 싶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투석하고 가고 싶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은 뭐 낮에 활동을 꼭 해야 하고 투석실을 못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밤에 하는 투석실도 있지만 또 복막 투석을 하면은 집에서 밤에 잘 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투석 방법이 있거든요. 복막 투석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혈액 투석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누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0: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석하지 않는 날은 2, 3일에 한 번씩 오니까 투석하지 않는 날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참 큰 장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일주일에 세 번 약속된 시간에 투석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게 참 큰 어려움이고요.
1: 그렇죠.
0: 또 하나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나 수분 제한이 좀 심해요.
1: 네.
0: 또 하나는 뭐냐 팔에다가 이게 동정맥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혈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정맥들을 만들어둬야 되고 또 투석할 때마다 바늘로 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를 빼고 넣기 위해서요. 그런 고통도 좀 있고요. 또 투석을 막 모았다가 확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병원을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0: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투석 직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은 혈압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 좀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가끔씩은 그냥 투석 후에 반드시 안정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드물고요. 대부분은 투석 후에 바로 나서 그냥 집에 바로 가십니다. 괜찮게 잘 지내십니다. 약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게 뭐 그냥 드러누울 정도는 아니고요.
1: 혈액 투석을 할 때 혈관 접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0: 예, 혈액 투석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 원리가 많은 양의 혈액을 갖다 몸 밖으로 빼낸 다음에 그걸 다시 정화한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피를 빼내고 넣는 통로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맥 주사하거나 영양제 주사 맞는거나 뭐 수액 주사 맞는 그 정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넣고 빼고 넣을 수가 없어요. 분당 한 300cc 이상의 혈액을 빼내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가지고 동정맥루라 그러거든요. 그걸 만들어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동정맥루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오고 가야 해서 그런 거네요.
0: 네, 그렇죠. 뭐 보통 1분에 300cc 이상의 혈액을 넣고 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동맥에는 피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흐르거든요. 높은 압력으로. 그다음에 그걸 갖다 정맥으로 바로 연결해서 정맥이 커지면 거기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혈액을 넣고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1: 단점은 아무래도 병원을 좀 오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0: 네. 아무래도 복막 투석 환자분들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병원을 방문하면은 되거든요. 그때 뭐 처방 받고

0: 의사 만나 처방 맞고 투석 잘 됐는지 이렇게 잘 확인해 보고 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하면 조정하고 네. 귀가해서 집에서 본인 투석하면 되는데 해외 투석은 정말 그 투석센터와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 센터에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적응하시거든요.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오셔서 투석실을 와서 들러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가시는데 대부분 다 잘 적응하십니다.
1: 네. 복막 투석은 어떨까요? 뭐 집에서 하는 치료라서 오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한다면서요?
0: 예, 복막 투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은 손으로만 하는 방법인데요. 네. 손으로 이렇게 복강 안에다가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보통 한 6시간, 일주일, 하루에 4번 정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오래 넣어놨던 건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주고 잠깐이면 들어가고 놓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때 기계 조그만 기계가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 시작해놓고 자면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밤에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투석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연결을 끊어버리고 낮에는 그냥 일선생활 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밤에 다시 와서 저녁 먹고 주무실 때 다시 연결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1: 네. 이 복막투석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은 네. 받는 거죠.
0: 아 그럼요. 처음 복막투석 할 때 이 복강 안에 약간 가늘한 도관을 살펴두고 이곳으로 투석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처음에 투석 시작할 때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잘 하는지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의료인들이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잘 하는지 확인을 수차례 몇 번 뭐 반복해서 확인하고 아 이번 잘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중간중간 재교육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뭐 제 경험상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그런데 하루에 서너 번씩 투석액을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도관이 삽입된 부분의 감염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죠. 복막 투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 복막염이거든요. 네.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는 도관이나 연결 부위 장비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도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잘 하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뭐 감염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와서 치료하면 대부분 금방 치료할 수 있거든요. 뭐 감염 때문에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좀 생기면 외래에 와서 이렇게 아니면 복막 투석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집에서 본인 이어서 며칠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1: 염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복막염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0: 네네 그렇죠. 그 복막 투석 액을 이렇게 복강 안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아차에 이렇게 뭐 오염된 게 묻혔다든가 이러면은 그것들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가끔은 복막염을 만드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배 안에 예를 들면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배 안에 다른 염증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염돼서 이렇게 하다가 오염되거나 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막 너무 지저분하고 밖에서 막 차에서 한다든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이 높습니다.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이 높다는 거죠.
1: 혈액 투석은 탕에 들어가는 목욕이 가능한데 복막 투석은 좀 어렵겠네요.
0: 예,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도 뭐 샤워하는 건 전혀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그냥 뭐 거기서 주무시거나 이런 오래 담그는 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목욕탕은 좀 저희들이 좀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균에 오염된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막염의 위험이 높아갖고 대중목욕탕에 가시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가신 경우에 그냥 제발 샤워만 하시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병원 진료는 필요할 텐데요. 혈액투석처럼 자주 가는 건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점검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1: 혈액

0: 투석이 더 좋다, 복막 투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1: 예, 두 가지 투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뭐 학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또 선호도. 좀 자립심이 강한 분들은 복막투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동반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복막투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액투석이 어려운 분들 그런 특성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0: 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1: 아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도 바로 가능하고요.
0: 네.
1: 뭐 가끔 혈액투석하다가 이렇게 동정맥류로 만드는 혈관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투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복막 투석하다가 예를 들면 복강 안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복강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갑자기 위암에 관련됐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면 수술을 하고 이게 바람을 한번 쐬면 좀 유착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막 투석의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아 혈액 투석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방법을 바꾸기도 하죠. 예.
0: 네. 앞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이식의 기회가 간절할 텐데요. 이식이 가능할 때 놓치지 않으려면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예,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투석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투석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0: 네.
1: 설명해도 아이는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근데 투석은 그 정규 스케줄들 하더라도 본래 콩팥 기능이 한 10%밖에 못해요. 그것도 분자량이 작은 요동물질에 한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도 잘 복용하시고 식사 조절도 이렇게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좀 권유하는 대로 좀 잘 하시고 그래야 건강히 지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0: 네.
1: 기회가 왔을 때 몸 상태가 건강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이식을 받을 수 있지. 그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식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0: 네. 네. 오늘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석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범수의 위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렌즈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1: 아, 네. 여름철 되면 컬러 렌즈 사용이 늘어납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이 휴가철에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네, 렌즈를 안 쓰다가 쓰기도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전 요즘 학생들의 이 컬러 렌즈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학교 가면은 막 눈빛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렌즈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보통 컬러 렌즈라고 하면 이제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이 풀 네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표면을 특수 처리로 착색한 렌즈를 보통 컬러 렌즈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눈의 색깔을 바꾸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0: 네.
1: 서클 렌즈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이제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눈동자를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주로 검은색으로 해서 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0: 예.
1: 요즘은 블루, 막 그레이, 바이올렛 이런 다양한 컬러 렌즈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0: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미용 목적이라서 기능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사실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는 의료용품이 아닌 이제 미용용품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기도 하고
0: 네.
1: 무허가 업체에 이 조잡한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1: 이 하나의 컬러 렌즈를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사용 안내 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게 아무리 미용용이라 하더라도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 밀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렌즈에 착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전달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각막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이게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는데 오래 착용하면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생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 부종이라고 해서 이 각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용이 특히 많은데 예쁘게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 건강의 관점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 미용보다 눈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안경을 대신하는 콘택트 렌즈는 어떻습니까?
1: 네. 콘택트 렌즈는 안경을 대신해서 시력을 교정하거나 아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0: 네.
1: 사실 안경보다 쓰기 편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장점이 많아요. 이제 이 안경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운동할 때 이 안경이 파손될 위험이 없어서 좀 안전하고
0: 네.
1: 그리고 안경은 이게 렌즈와 눈 사이 거리가 있어서 시야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반면에 이 렌즈는 각막에 딱 밀착되기 때문에 실제 사물의 크기처럼 자연스럽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빛의 왜곡 현상이 적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장점들에 더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의 교정을 통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콘택트 렌즈의 종류도 참 많죠?
1: 네.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뉘는데요. 네. 소프트 렌즈가 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 이렇게 딱 안구에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적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눈동자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덮는 면적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산소 투과도, 산소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 등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
0: 네.
1: 난시 교정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드 렌즈는요, 소프트 렌즈와 달리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참에 딱 넣으면 이물감이 심합니다. 아, 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런 아, 느낌이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단시간, 뭐 1시간, 2시간 착용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와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부종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부작용이 적고요.
0: 네.
1: 또 난시가 있을 때는 또 하드렌즈가 훨씬 교정 효과가 좋습니다.
0: 치료용 콘택트렌즈도 있지 않나요?
1: 아, 예. 치료용 콘택트렌즈는요. 이건 이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손상된 각막 표면에 일종의 이제 분비처럼 작용하는 렌즈입니다.
0: 네.
1: 그래서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하는 콘택트 소프트 콘택트 렌즈고요. 안약이 눈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보고되어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0: 네.
1: 그래서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 심한 안구 건조증 또는 수포 각막병증, 외상에 의해서 각막 상피가 손상되거나 또는 이렇게 드골지방 열상이라고 각막이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 딱 분비처럼 사용하는 그런 렌즈고요.
0: 네.
1: 최근에는 귤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 수술, 특히 라식 수술 후에 이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도록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0: 워낙 다양해서 참 선택에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막 교정 렌즈도 있지 않나요?
1: 아, 네. 각막 교정 렌즈가 별명이 드림 렌즈입니다. 네. 네. 자고 일어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렌즈인데요.
0: 네.
1: 수면 시간 동안 착용하면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를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0: 네.
1: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안경 사용을 하면 불편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하는 그 운동 시의 위험, 또 얼굴 모양이 변형되는 걱정 때문에 이 안경은 사실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지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눈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드림 렌즈를 권해드립니다.
0: 그럼 드림 렌즈의 목적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건가요?
1: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렌즈와 반대로 이렇게 오목한 렌즈인데요. 각막을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줘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교정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자기 전에 착용해서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눌러줘서 시력을 교정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밤사이에 렌즈에 눌린 각막은 다음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금씩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렌즈 없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가능해요? 물어보시는데 부모와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이 껴야 되니까요. 이게 억지로 끼워주고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디옵터 사이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고도 근시인 사람은 마이너스 4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렌즈는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드림 렌즈 처방을 위해서 각막 지형도 검사와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방받기 전에 이제 착용 상태 및 교정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0: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 아, 네. 안구 건조증은 주로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용돼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0: 네.
1: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이 하이드로겔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얘가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그 렌즈의 직경, 두께, 곡률 반경, 산소 투과성 등이 변화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좀 렌즈를 껴서 안구가 건조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 렌즈 낀 채로 인공눈물 넣어도 되나요?
0: 아,
1: 입니다.
0: 네.
1: 워낙 인공눈물을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 낀 채로 넣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능하면 렌즈를 제거한 후에 인공눈물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제거하고 넣으세요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0: 번거롭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렌즈 빼고 다시 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세정액도 있어야 되고 이게 손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인데
0: 네.
1: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FDA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공눈물 전환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0: 아.
1: 이게 렌즈와 이 용액이 그 안약의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0: 네.
1: 렌즈가 눈에 각막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면서 이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0: 아,
1: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0: 네.
1: 물론 흔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0: 네.
1: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안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제거한 후에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 네.
1: 소프트 렌즈는 특히 이제 눈과 렌즈의 접촉비가 넓다 보니까 도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은 이제 렌즈와 그 렌즈의 흡착과 보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제거 후에 인공눈물을 넣고 렌즈를 재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인공눈물은 어떨까요?
1: 네, 이게 약국에 가면은요, 인공눈물 중에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딱 렌즈 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존제가

0: 렌즈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존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 사실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렌즈와 이 렌즈의 상태 그리고 나의 각막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렌즈를 정말 원칙대로 사용 기한만 딱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변성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항상 위험도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구 건조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안구 건조가 심해서 이게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몇 번 드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사실 그렇다면 이게 렌즈를 계속 써야 돼, 쓰는 게 좋은가 나쁜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1: 그렇겠네요.
0: 네. 네. 렌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주변의 습도 조절 또는 내가 물을 잘 안 먹지 않는지 물 먹는 습관 같은 것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렌즈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또 각막 손상의 위험도 걱정이 되거든요.
0: 아, 네. 각막 손상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이 각막 상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렌즈 착용 때문에 각막 상피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자극에 약해지기 때문에 상피 손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렌즈 침착물에 의해서도 손상이 되고요. 렌즈를 꼈다 뺐다 할 때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써본 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 살짝씩 이 각막이 닿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세척액에 의한 손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 상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도 부작용인데요. 사실 예전에 렌즈를 2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끊었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콘택트 렌즈, 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장시간 사용, 저는 20년 넘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 제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만성적으로 저산소증, 산소가 덜 들어온다고 각막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좀 더 공급해줘야 되니까 혈관을 좀 더 만들게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인 각막 주변부에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좀 더 충혈이 자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거는 하루 중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한 사람일수록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때는 일단 렌즈 사용을 좀 계속할 건지 저처럼 끊을 건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드로겔 렌즈 말고 다른 재질의 재질의 렌즈, RGP 렌즈 착용자가 좀 더 덜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는 재질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너무 긴 시간 착용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0: 네. 사실 저도 좀 긴 시간 착용한 편이었어요. 일할 때도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1: 예.
0: 이 권장 착용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런데요. 8시간 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8시간은 일 시작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빼란 얘기잖아요.
1: 예.
0: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1: 예.
0: 그래서 시간을 좀 준수. 너무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눈을 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주말에는 뭐 빼든지 아니면 저녁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뺀다라든지 그런데 뭐 저녁에 일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 회의가 생기거나 뭐 그래서 10시 넘어 들어오 이런 막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렌즈의 충혈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일 나쁜 게 사실 컨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드는 거 되게 나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렌즈마다 뭐 원데이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오래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1: 네.
0: 이 기간을 넘겨서 길게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각막에 신생혈관이 자랄 수 있고 산소 공급

0: 공급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늘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선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 반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균은 관리하기 위해서 렌즈를 멸균 생리식염수와 그다음에 세척액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수분이 떨어진 렌즈, 만져보면 이게 말캉말캉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지는 렌즈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말랐을 때 억지로 렌즈를 제거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1: 네.
0: 물론 약 각막 상피가 그 주기가, 재생 주기가 7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서 약간 손상이 오더라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지만 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1: 네.
0: 이때 안약 있잖아요. 좋은 항생제 있잖아요. 아니 그걸로 안 되는 아미바나 곰팡이 감염 이런 거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 주의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렌즈 사용과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핑클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1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 서부 지역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청권 일부와 남부지방 지시되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 인천, 경기 서부에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를 내리겠다는 비구름대는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에 든 곳이 많습니다. 또 다른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낮까지도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안 내리겠고 남부지방 소강상태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도 소강상태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 서해안 30에서 100mm, 충남 내륙 전북 경북 10에서 60, 전남과 경남 5에서 40, 제주도는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 내륙, 호남 해안, 경상권 해안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적은 안개가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소각 남부지방 소강 상태 보인 것이 많겠습니다. 내일 강수량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 비가 내리겠고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호남과 경북권에 비가 예상입니다. 금요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고 전북 내륙과 경북 내륙에도 오후에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8도, 수원 29도, 인천, 파주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인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26도, 춘천 27도, 대관령 26도, 강릉 31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32도, 충주 세종 30도, 대전 31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 지역은 저녁까지, 전남권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것이 있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32도, 군산 목포 31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권과 경남 서부 내륙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울산 34도, 부산 창원은 32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기온 30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오늘 강수량 24.3mm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천 접근을 삼가고 산사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초진돼 주민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잔불 정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0: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상정에 반발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1: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 경고에도 이란의 항전 의지는 여전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경기 북부와 서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한이 황강댐에서 남쪽으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이에 따라 우리 쪽 군남댐 필승교 수위가 핵락객 대피 기준을 훌쩍 넘긴 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 수위가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2: 네, 저는 지금 임진강유역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에 비추기가 강했지만 지금은 약하게만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남댐이 있는 이곳 경기 연천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하루 최대 10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밤사이 군남댐 수위는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댐 수위는 30m, 어젯밤보다 5m 올랐고 방류량도 초당 902톤가량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젯밤 기후부는 접경 지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임진강의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도 오전 5시 기준 2.5m까지 올랐습니다. 홍수기 하천 핵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수 있다며 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오늘 새벽 중부지역 곳곳에는 침수도 우려할 만한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매우 강한 비가 추가로 예상되는 곳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전망,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서울 여의도에는 조금 전에도 천둥이 이어졌는데 지금 비구름대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3: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의 이동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는 주로 북한 지역을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과 강원도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 은평구 등지에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앞으로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푸른색으로 보이는 강수 집중구역이 충남에서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0시 이후부터는 중북부 접경지대에도 강수가 이어졌고 이틀간 누적 강수량 인천과 서산 등지에서 80mm를 넘었습니다. 하천 수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은 없지만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연천 필승교 수위가 현재 2m 넘게 올라갔습니다. 하천이 이렇게 흙탕물로 불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야영객과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여전히 높습니다. 현재 지난해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과 의성 지역엔 산사태 주의보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지역에 호우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산사태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0: 네,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 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 지역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충청과 전북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보가 됐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연일 중부지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체전선 전선이 중부지방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밀려드는 새벽 시간대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장마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 넘게 지났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장마철 평년 강수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데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안동 지역에는 이번에는 호우 피해가 겹쳤습니다. 산불로 나무도 사라진 데다 또 취약한 임시주택 탓에 2차 재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 검게 타버린 산자락 아래 붉은 흙탕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엔 텅 빈 터만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기습폭우에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이 휩쓸리거나 침수됐고 결국 모두 철거된 겁니다.
5: 이 교각에 떠내려온 나무가 걸리면서 물길이 막혔습니다. 불어난 물은 임시주택이 있는 마을까지 밀려들었습니다.
4: 지난해 대형 산불로 나무가 사라진 산이 빗물을 붙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이 다리 위에 하마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도로로 흐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저거는 완전히 뚝이 된 거죠. 뚝이 되니까 그 돌모로 간접적으로 이 마을로 이제 물이 덮친 거죠.
4: 산불의 수해까지 연이은 재난에 이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7: 내가 잠결에 개가 문 열어보이 물이 막 붉은 좀 보이 막 그래도 간결아. 아이고 그래야 우리 살이 될 때가 그래가 둘이 창문 열고 내밀 뛰어 내려가.
4: 산불 피해 뒤 급하게 마련된 임시주택은 폭우 앞에선 더욱 취약했습니다. 배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도 미흡해 거센 물살을 버티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7: 이런데 비닐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달랑 들어오는 무채부터 뭐지. 이거 봐라 비닐 한 개도 없다.
4: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덮친 또 한 번의 재난. 주민들은 임시주택마저 잃고 다시 대피소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0: 전국 많은 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물기를 가득 머금은 땅에 집중호우가 들이닥치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지역별로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입니다.
8: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우면산은 4년 전에도 또 한 차례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맛비에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8월, 또다시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이었습니다. 밀려오던 흙더미는 도로를 덮치기 직전 멈췄지만 사방시설이 없던 반대편 급경사지는 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9: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했을 때 장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8: 장마 막바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지역에는 지난 주말 산사태 4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올 장마 시작 이후 이미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은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 연속해서 내리는 비가 200mm 이상일 때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10: 극한호우라든지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경우에는 토양 함수량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주의보 기준이라든지 위경보를 뛰어넘는 정도의 이제 위험도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8: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앞으로 내리는 비로 곳곳에서 땅이 머금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길고 강한 장맛비가 예고된 이번 주 언제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1: 주말부터 시작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저녁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잔불 정리를 위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용훈 기자, 초기 진화가 됐다니 다행인데요. 완진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거죠?
11: 네, 큰 불이 잡힌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밤사이 비가 내렸지만 물류센터에서 여전히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곳곳에 남은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초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일 아침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만으로 국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엿새 만에 꺼진 것을 고려하면 이천 물류센터보다 2배 넘게 규모가 넓은 이번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주변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밤사이 해제됐다고요?
11: 네, 인천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그젯밤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 안쪽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대피령 해제는 화재가 초기 진화된 만큼 건물 붕괴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근처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던 주민 200여 명은 날이 밝는 대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에는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경찰 역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5년 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진화에는 엿새가 걸렸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빽빽하게 적재돼 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는 대형 물류창고 특성입니다.

0: 북성은 이번에도 진화 작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상품들이 빼곡히 쌓인 선반 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엿새 만에 꺼졌고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당시에도 적재된 물건이 무너지며 불길이 다시 살아났고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피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그만 적치물만 있어도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기 때문에.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이 난 6층 공간은 한층에 3단 선반 구조가 있는 대형 창고입니다. 여기에 불에 타기 쉬운 다량의 생활용품이 빼곡하게 적재돼 있는데 그 사이 통로도 비좁습니다.
3: 카트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 처음에 갔을 때는 미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1: 복잡한 내부에 고온의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선반까지 무너지면서 통로 폭은 1.3m 정도가 돼 화재 진압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4: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5: 허석경 인천 서구 소방서장의
4: 어려움이
1: 전문가들은 물류 창고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건축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배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문나림입니다.
0: 잿가루가 집안까지 날아와 쌓였고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재민 대피소에 머물며 놀란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6: 불이 난 물류센터 바로 앞 아파트.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시커먼 재가 손가락에 묻어납니다.
7: 먼지 같은 거는 느끼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상황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새카맣게.
6: 버티다 못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초등학교 체육관엔 임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8: 이거 까만 거. 예. 이게 집 앞에 계단까지는 지금 이 여러 개가 날아와 있는데 심장이 이제 전부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6: 문을 막아도 집안에 스며드는 연기 냄새와 분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은 200여 명입니다.
9: 무섭죠. 무서웠어요. 막 냄새가 너무 나요. 막 그냥 눈이 따갑고
10: 냄새가 집에 뱄어. 문 열면 큰 냄새가 나오고 오늘 갑자기 이러니까 머리가 그냥 깨진 것 같아.
6: 당국이 물류센터 주차장 입구부터 116m 안에 내렸던 대피령은 초진선언 3시간 이후 해제됐습니다.
11: 만약에 주차 램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붕괴했을 때
5: 김상섭 인천시 서해구 구청장
11: 기준 반격이 된다.
6: 매연과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도 10여 군데가 휴원했고 초등학교 한 곳도 휴교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AI 관련 법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뭔가 거대한 기술 산업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진과 영상, 검색, SNS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요, AI 생성물 표시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 음성 콘텐츠에는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나 워터마크가 붙게 됩니다. 가짜 정보, 또 딥페이크를 구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요, AI 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고령자와 장애인뿐 아니라 경력 보유 여성과 구직자까지 디지털 취약계층에 포함되면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의 문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AI 산업은 더 빠르게

0: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방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고객을 찾아가는 이동식 팝업 스토어의 다양한 사례들 소개해 드릴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 상황 속속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피해 지역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또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집계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2: 일단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비를 20일까지 집계한 결과인데요. 호우 피해를 보면은 주택이나 도로 침수, 뭐 토사, 낙석 유출이 전국에서 800여 건 넘게 신고가 됐고요. 농작물도 40헥타 넘게 침수가 되고 농경지도 7헥타 넘게 또 침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피해를 좀 더 키운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말씀하셨듯이 주요 피해 지역이 지난해 산불 피해가 컸던 의성, 뭐 안동 지역 등인데요. 힘들게 농사지은 농작물 피해도 무엇보다 크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3월에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 이게 처음 발생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의성입니다. 이곳 의성을 비롯해서 그 다음으로 산불이 번진 지역이 또 안동이기도 한데요. 이 두 곳에서 큰 비 피해가 있었고요. 또 인근인 예천과 김천에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고추가 9.5헥타 정도, 일단 집계된 게 이렇습니다. 사과가 6.1헥타, 그리고 농콩이 11.7헥타, 깨가 또 9.7헥타, 오이가 1.5헥타 정도의 피해가 입었다,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 채소 작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나 농콩, 깨, 오이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수확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연초부터 공 많이 들여서 이렇게 농사 지으셨을 텐데 참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현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 일단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9일에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과 안동시 등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경기, 강원, 경북에 추가로 또 지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성과 안동 지역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하고 임시 거주시설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안전지원교부세를 해당 지역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하는 데 쓸 것을 주문했다고 하고요.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이것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이번 주 내내 또 예보가 있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안전수칙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2: 일단 폭우가 내려서 급류가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급해도 하천 주변이나 여기에 이어진 논둥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휩쓸리면 인력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농수로 같은 경우는 둥근 관이나 사각 콘크리트 형태로 이게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휩쓸려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 이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낙뢰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축사 지붕이나 이런 곳에는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비 많이 내릴 때는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물론 이 대피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빠른 대피가 중요하니까 이건 반드시 좀 따르셔야겠습니다만은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물론 키우던 농작물이 잠기거나 하우스나 축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려고 할 것

0: 같아서 조금 어떻게 손을 보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마음을 좀 졸이시긴 하시겠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폭우가 내리면 되도록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 꼭 염두에 좀 두시고요. 혹시나 농촌에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시라면 안부 전화 꼭 드려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폭우 상황들에 대한 피해 지역들 상황 짚어봤고 또 안전수칙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 지시했던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등록여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무려 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산림사업법인이 1,900여 곳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현장조사를 마친 1,4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그리고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의심되는 업체가 무려 900여 곳에 되는 것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런 겁니다. 기술 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의 산림 기술법 위반한 업체 78개에 하고 그리고 또 관련 기술자 165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사 의뢰하고 기술 자격 취소 정지 처분 등의 행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산림청은 이번 산림사업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사업에서 불법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1: 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뭐 김수연님 오늘은 좋아하는 영재 관장님 오시는 날이어서 결방은 안 된다. 뭐 조혜영님께서도 오예 텃밭 가이드 하시면서 박영재 대표님 반겨주고 있으시고요. 6670번 쓰는 분께서도 새싹 청취자신데 텃밭 관심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또 중부 또 충청 지역 비롯해서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 대표님은 별 피해 없으셨을까요?
3: 네. 피해는 별로 없는데요. 대신에 좀 씨앗을 채종하는 시기인데 비가 예. 많이 와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좀 지난주에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린 대로 청년 농부들이 토마토 축제를 열었는데요.
1: 네, 맞아요. 네,
3: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성황리에 잘 마치셨나 네. 보군요.
3: 오신 분들은 청년들의 밭에 있는 다양한 실습 내용들도 좀 보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뭐 곤충 아파트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방지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고 가셨어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생물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방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생물학적 물리적 방제라고 하면 농약을 안 써도 병을 억제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걸까요?
3: 네, 맞습니다. 먼저 텃밭에서 보이지 않는 수비수 역할을 하는 기랑 미생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1: 네.
3: 도시농부 텃밭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옆 텃밭이랑 똑같이 이렇게 옆 텃밭이랑 똑같이 심었는데 왜 우리 밭만 시들어버리죠? 뭐 이런 얘기인데요.
1: 네.
3: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흙 같아도 안에 사는 미생물 구성이 다르면 병의 양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 용어로 발병 억제 토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병원균이 있어도 잘 퍼지지 않는 방어력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 속에는 기랑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병원균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기도 하고 아예 병원균을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심어놓은 작물을 지켜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1: 예.
3: 사람 피부에 있는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을 막아주듯이 흙 속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길항 미생물, 그러니까 두 힘이 평평하게 맞서서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는 미생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길항 미생물을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우리 밭에서 잘 생활하게 자라게 네. 할 수 있을지가 네. 궁금한데요.
3: 그 발병 억제 토양을 뭐 돈 주고 어디서 사야 되느냐 뭐 예.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좋은 소식은 도시농부도 할 수 있는 관리만으로도 이 토양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완숙 퇴비를 사용해서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덜 익은 퇴비는 오히려 병원균과 해충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잘 익은 퇴비를 적당량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 한 작물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작물을 돌려가면서 섞어가면서 심어서 토양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년 같은 자리 같은 작물만 심으면 특정 병원균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1: 예.
3: 이렇게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작물을 바꿔줘서 병원균이 먹을 대상이 줄어들게 해서 좀 자연이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비싼 특효약을 써서 잠깐 나아졌다가 다시 병이 도는 밥보다 퇴비 관리, 윤작, 혼작 꾸준히 한 밭이 이렇게 몇 년 뒤에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간단한데요. 값비싼 약보다 이런 기본적인 토양 관리가 사실 훨씬 강력한 방제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기랑 미생물을 구하는 방법들. 잘 익은 퇴비를 사용하고 밭에 이제 한 작물만 심지 않고 해마다 다른 작물들을 심어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잘 모르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뭐 고추라든지 무라든지만 계속 심어서 뭐 시드름병이나 뿌리서금병 같은 토양병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네, 청취자분들 질문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1: 예.
3: 그런 지역은 좀 한번 휴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작물을 안 심고 그 기간 동안 햇빛을 이용해서 땅을 뜸들이듯이 지져주는 방법이 바로 태양열 소독인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토양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물을 줘서 흙 속까지 촉촉하게 만들어 두어서 열이 잘 전달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투명 비닐을 단단히 씌웁니다. 비닐의 가장자리를 흙으로 꼭 눌러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데요. 한여름 햇볕이 강한 시기에 몇 주 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햇볕에 의해서 땅속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1: 네.
3: 곰팡이, 세균, 선충과 같은 토양 병원체가 많이 약해집니다. 현장 경험으로 보면 장마가 지나고 햇볕이 강할 때 3, 4주만 잘 유지해도 다음에 토양병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100%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병균의 수를 한번 확 낮춰주는 것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3: 시설 채소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방법으로 토양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뭐 미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을 주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런 물리적 방제는 밭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확 후 관리에서도 중요한데요. 채소를 너무 젖은 상태로 한 대에 쌓아두면 그 속에서 곰팡이가 금방 번지는데요. 수확 후에는 흙과 물기를 좀 가볍게 털어내고 가능한 한 살짝 말려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저장 중인 채소들의 곰팡이병이 크게 줄어듭니다.
1: 그렇군요. 수확 후에 토양을 건조하는 것까지가 농사의 완성임을 또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시작점임을 주지해야겠네요.
3: 네.
1: 그 외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3: 천적을 끌어오기 위해서 천적들의 서식지 뭐 곤충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해충을 유인해서 살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마 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간단간단한 방법들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비싼 약으로 쓰는 이런 화학적 방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우리 토양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물학적 또 물리적 방제 방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좀 속도 내서 해볼게요. 9271번 쓰는 분께서 경남 함안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박을 심어봤는데 잘 익었는지 수확 시기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3: 네. 우리 가게에서 수박 고를 때 수박을 통통 두드려봐서 통통 소리가 나는지 예.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사실 수확철에는 직접 심어서 수확하는 경우에는 그걸 소리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박 꼭지가 달려있는 덩굴에 같이 생기는 게 이제 덩굴손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1: 예.
3: 그 덩굴손이 갈색으로 말라 들어간다. 말랐다. 그러면 수박이 익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박이 이제 밭에 놓였는데 밭에 흙하고 닿는 부분은 이제 하얀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살짝 보면 그 부분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했을 때 익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광택이 있던 수박 표면이 약간 좀 그 광택이 사라지면서 수박의 무늬가 선명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복합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점검을 해보시면 익는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꼭지의 덩굴손 부분 또 흙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36번 쓰는 분은 봄에 멀칭한 텃밭에 땅콩과 도라지 모종을 심었는데 땅콩은 비닐을 벗겼고 도라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더 잘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뭘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3: 네. 땅콩의 경우는 보통 이제 땅속으로 꽃이 시방이 이렇게 들어가서 땅콩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땅콩용 비닐이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비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비닐을 벗겨줘서 시방이 땅을 파고들 수 있도록.
1: 네.
3: 근데 좀 땅이 너무 딱딱해졌다 그러면 땅을 좀 그 북주기를 해줘서 좀 북주기 할 때 좀 거름도 약간 넣어서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면 쉽게 땅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요. 도라지를 모종으로 만약 심으셨다면 당해에는 사실 좀 풀만 좀 관리해 주시고요. 거름은 그다지 안 하셔도 되는데 2년차, 3년차부터는 이제 옷거름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풀 관리 정도만 도라지는 해 주셔도 좋다. 네. 3651번 쓰는 분 추석에 쪽파김치를 드시고 싶으신데 언제쯤 심어야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3: 올해 추석이 9월 말경이거든요.
1: 예.
3: 근데 쪽파김치를 할 정도로 성장시키려면 한 40일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8월 중순? 8월 중순경에는 심어야 됩니다. 보통 쪽파는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심어도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심어놔도 사실은 괜찮고요. 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심으면 추석에 맛있는 쪽파김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4791번 쓰는 분 서리태 살충제 준다는 걸 제초제를 실수로 조금 잘못 주셨다고 하네요. 그 회복 방법이 없을지.
3: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 네, 이게
3: 네,
1: 헷갈릴 수 있죠.
3: 예, 농약에 대한 오남용이 상당히 좀 심해서 저도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잘 표시를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초제를 줬을 경우에는 사실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1: 아이고.
3: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토양에다 준 건지 아니면 잎사귀에다 준 건지 모르지만 물을 좀 뿌려서 회복하는 좀 기회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 아미노산 회복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살려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 네. 좋은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1: 살짝만 닿기를 네. 바랍니다. 부디. 3118번 쓰는 분 참깨 10평 심었는데 너무 늦게 꽃이 피면 알이 안 여물 것 같아서요. 순을 막을까 고민 중입니다.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3: 네. 좀 참깨는 아래에서부터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는데요. 혹여 이제 이게 이제 무한화서라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까 싶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서는 씨앗이 익어가는데 예, 또 성장하니까 또 밑에 있는 것들이 또 익어가는 걸 막을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통 요즘 심는 참깨들은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근데 또 우려된다고 하시면 또 참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시면 8월 중순경에 끝순을 좀 이렇게 질러주면
1: 네.
3: 예, 좀 품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8월 중순경부터 한번 순질이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3319번 쓰는 분, 고추 텃밭에 1차 추비 또 2차 추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3: 네. 그래도 돌려심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1: 네, 네.
3: 걱정이 덜 되는데요. 일단 1차, 2차, 3차 시기에 워낙 고추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해야 되는데 1차에는 좀 질소질 중심으로 이렇게 추비를 하시되 2차, 3차에 걸쳐서는 칼슘이나 칼륨질 중심으로 이렇게 거름을 해주셔서 작물이 건강하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격은 보통 21일에서 15일 간격 이 정도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5331번 쓰는 분께서도 지금 방송 중에 문자 주셨는데요. 이 고추밭에 추비를 줄 때 나무 가운데에 주곤 하는데 뿌리에 닿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3: 네. 이랑이 있으면 이랑 옆구리에 이제 비닐을 까셨으면 이랑 옆구리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주는 게 좋고요. 뿌리가 직접 원줄기 중심에 가깝지 않게 예, 멀찍이 떨어뜨려서 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9406번 쓰는 분, 고추가 시름시름 시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어떤 방제하면 좋을지 문자 주셨어요.
3: 네, 아무래도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역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어가는 애들은 낮에는 시들었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라 들어가거든요.
1: 예.
3: 그래서 사실은 이미 병이 온 애들은 좀 멀리 뽑아서 멀리 격리시키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살균제, 역병이나 탄저병과 관련된 살균제를 좀 방지를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네, 빠른 판단 후에 뭐 죽은 고추인 것 같으면 이렇게 멀찍이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39번 쓰는 분, 당근을 따뜻한 적기에 심었는데 꽃대가 나오거나 갈라졌네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다고.
3: 네네. 씨앗을 이제 계속 아마 받아서 심어 오신 것 같은데요.
1: 네.
3: 일단 품종 자체가 이렇게 꽃대를 보통 겨울 나고 이른 봄에 이렇게 꽃대를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당근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봄에 심어도 가을에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수확 시기를 알리는 작물의 신호를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잎이 위로 향해서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잎이 처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수확 시기거든요. 빨리 수확 안 하면 나 그 사이로 이렇게 꽃대 올릴 거야 라는 네. 신호를 작물이 보내는 거니까 수확 시기를 잘 캐치하셔야 되고요. 갈라짐 증상은 이제 수분이 일정 정도 이렇게 항상성 있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말랐다 건조했다 이런 순간에 이제 열과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흙이 깊게 갈지 않아서 또 흙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또 뿌리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예, 참고하시고 당근 수확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8937번 쓰는 분, 비닐 멀칭 후에 땅콩을 심었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대요. 웃거름 줘야 될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3: 네네. 아까 땅콩 비닐 벗긴 분하고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일단은 비닐 멀칭이 땅콩용 비닐 멀칭이 아니면 좀 벗겨주는 게 좋고요.
1: 네.
3: 이때 이제 웃거름을 주시는데 땅콩의 한 가운데 땅콩을 덮는 식으로 해서 삽 한 자루 정도 삽 한 삽 정도의 흙에다가 거름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또 잎이 양옆으로 나오니까요. 또 계속 자라면서 훨씬 수확량을 그냥 방치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은영자님 오늘 보내주신 글 한번 볼게요. 잘 자라던 토마토 나무가 위에서부터 시들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요? 하고 급하게 글 남겨주셨어요.
3: 어떤 작물이죠?
1: 토마토가 네. 위에서부터 시들고 있다고 하네요.
3: 아, 이것도 아마 이제 중간에 아마 벌레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애벌레가 들어가서 시든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부분을 좀 잘라내고요. 그래도 옆에서 또 새로운 겨순이 생길 거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또 수확을 이어가는 방법

0: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예, 새싹 청취자 6333번 쓰는 분께서도 경남 창원에서 문자 주셨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을 심었는데 수정도 잘 안 되고 병충해가 심하다고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물어보셨습니다.
0: 하우스에서는 아마 이제 고온다습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리고 또 수분은 또 곤충들이 수분을 하는 거거든요. 수박은.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개방을 좀 잘 해서 곤충들이 들어와서 수분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흰가루병 예방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것도 곰팡이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살균제 형태로 처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트렌드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팝업 스토어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거꾸로 고객을 찾아가는 이동식 팝업 스토어들도 주목해볼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일단은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반짝하고 열었다가 닫는 임시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팝업 스토어가 이제는 고객을 직접 찾아간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팝업 스토어는 열기만 하면 화제가 됐거든요.
1: 네.
3: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국내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만 2천 건을 넘었고요.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도 약 4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서울에서만 한 달에 600개가 넘는 팝업이 운영될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팝업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좋은 공간을 마련해놓고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눈에 띄기가 어려워졌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팝업 스토어를 방문할지 고민이 되고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다리기만 하는 팝업이 아니라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팝업 스토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고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이동식 팝업 스토어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직접 찾아가는지 사례를 통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죠. 먼저 한 초콜릿 브랜드가 도심 곳곳을 찾아다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고요?
3: 네, 최근 스니커즈가 국내에서 찾아가는 아이스 트럭 캠페인을 선보였는데요.
1: 네. 네,
3: 새롭게 출시한 아이스 바를 알리기 위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아이스크림이 담겨있는 트럭이 서울 도심을 누비면서 소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스 트럭은 성수나 신촌, 이태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무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브랜드를 경험하게 했고요. 네, 현장 방문한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제품을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고 간단한 게임이나 또 포토존 그리고 SNS 인증 이벤트와 같이 여느 팝업 스토어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이벤트들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는 경험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 러닝크루와 같은 동호회 혹은 회사에 있는 부서에서 30명 이상의 단체가 사연을 신청하면 아이스 트럭이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1: 네.
3: 이렇게 그 브랜드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움직이는 방식은 이미 팝업 스토어나 브랜드에 관심이 있던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잠재 고객들까지 새로운 브랜드 팬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오, 연예인분들 이렇게 저희 회사에도 보면 커피차 같은 거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네.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좋은 아이디어인 듯 합니다. 그리고 뷰티 업계에서는 한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팝업도 선보였다고요?
3: 네, 바로 뷰티 매거진인 얼루어사가 선보인 얼루어 뷰티 로드인데요.
1: 패션 잡지죠,
3: 얼루어. 네, 맞습니다. 보통 팝업 스토어가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공간을 선보인

0: 된다고 하면 이 뷰티로드는 트레일러를 개조한 이동식 팝업 공간을 여러 뷰티 브랜드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샘물, 뭐 프리메라, 세타필 등 다양한 뷰티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 그 브랜드별 컨셉에 맞춘 이동식 트레일러들이 각각 다른 지역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브랜드가 번화가라고 해서 같은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 브랜드 특성이나 타겟 고객에 맞춰서 서로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또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프리메라는 성수동과 같이 2030 세대 혹은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고요. 또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은 세타필은 대형 쇼핑몰에 찾아가서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는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러 나온 사람, 뭐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도 우연히 팝업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체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별도로 대규모의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런 이동식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이런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어디에 공간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고객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이런 것을 설계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고객이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이동식 팝업을 운영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최근에는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찾아가는 이색 아이디어들도 있다고요.
0: 네, 이번에는 가전 브랜드 샤크가 선보인 노 더위존 캠페인을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노 더위존.
0: 네, 말 그대로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하는 게릴라 이벤트였는데요.
1: 네.
0: 길을 걷다가 바닥에 노 더위존이라고 표시된 공간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복을 입은 크루들, 히트헌터스라고 하는 분들이 음악과 함께 등장을 해서
1: 네, 열사냥꾼들.
0: 네, 이 S사의 신제품 선풍기를 들고 시민 한 명을 둘러싼 뒤에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1: 아, 이분들이 이제 선풍기를 들고 이렇게 막 사방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주시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이 신제품이 이동하기 또 휴대하기 편리한 네. 가벼운 선풍기였는데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 더위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마치 무대 위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독특한 경험도 하고 현장에서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거리 공연처럼 진행되는 덕분에 지나가던 시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끌었습니다. 또 더위를 식히면서 이 신제품을 직접 체험도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런 이색적인 모습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길거리에서 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혹은 옥외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많았으면 이제는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험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케팅이 고객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이 고객에게 필요한 순간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런 재미난 경험이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제품 구매로도 이어지는데 아주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 더위존 캠페인 관련해서는 청취자분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창피하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선풍기 강으로 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동식 팝업도 등장했다고요?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요?
0: 네, 미국의 반려동물 전문 플랫폼 C사에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 특별한 이동식 팝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이 포옹 셔틀이거든요.
1: 네, 포옹.
0: 네, 말 그대로 강아지와 포옹할 수 있는 이동식 팝업이에요.
1: 우와.
0: 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응원하던 팀이 패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실망하고
1: 예.
0: 또 허탈감을 느끼는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사는 이 감정에 주목해서 반려동물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강아지를 안는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기로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동식 팝업 차량 안에는 사람을 잘 따르고 특히 전문 훈련을 받은 치료견들이 탑승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강아지들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유롭게 강아지를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도 있었고요. 이 브랜드가 사료나 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그 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가치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동식 팝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로 지친 팬들이 위로를 받고 감정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팝업 스토어를 구성을 해놔서 반려동물이 주는 따뜻함과 교감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제품을 보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감정을 느끼는 순간인지 그때 우리 브랜드가 언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서 좋은 브랜드 경험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팝업 스토어는 제품을 판매만 하는 공간보다는 브랜드와 고객이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이색 팝업 스토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이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광고 역시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요.
0: 네, 일본에는 애드워터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자판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수 자판기인데 돈을 넣는 대신에 15초 정도의 광고를 시청하면 생수 한 병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 광고는 건너뛰고 배너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를 만들었는데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큰 고민이라 이 자판기가 이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앞에서 광고를 끝까지 시청한 후에 고객이 받는 이 생수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는데 즉 광고비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작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광고 모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와 다르게 이 애드워터는 광고를 끝까지 봐야만 제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실제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소비자들은 물 한 병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광고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가 아니라 먼저 작은 베네핏을 주고 그 대가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얻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광고 자판기 역시 역이나 쇼핑몰 또 스포츠 시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물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해서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찾아간 이동식 팝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단순한 팝업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광고 또 팝업 스토어의 흐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장맛비 예고돼 있는 만큼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라는 부사는 긍정적인 표현과 같이 쓰고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 공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싸운 상대가 공교롭게 선배 동생이었다 라는 예문에서 나온 공교롭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롭다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대를 동반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라든가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침 빈 택시를 만났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줘도 될까요? 같이 말할 때는 공교롭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가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발효 중이고요. 점차 이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충남 서해안과 그 밖의 수도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 북부 쪽으로 강하게 비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의 요란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 남부와 제주는 주로 소강 상태가 많아서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자주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계속 모레와 글피까지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이라서 무더위와 열대야도 번갈아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은 낮에 24도 정도의 낮 기온에 그쳤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도 더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제주가 34도, 광주는 32도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밤새 남부와 제주는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8시 인천물류센터 화재를 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로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이 7층까지 번졌습니다. 물류센터 화재가 초기 진화되자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3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정위원 5분의 3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 즉시 표결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매매를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파트가 지난 16일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 2명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고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김경무관을 불러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수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사실상 보호막을 쓴 것으로 해석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증시는 미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국제 유가 상승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9%가 내린 51,839.2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9%가 내린 7,443.28에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5%가 내린 25,508.0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무덥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30에서 100, 최대 150mm입니다. 전국이 오늘 26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인 어젯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경쟁이 어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전격 인터뷰 1부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인터뷰합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2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으로부터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한 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3부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까지 사흘째 이어지다가 어제 밤에서야 일단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1: 네, 지난 18일 토요일 오전 6시대에 발생한 불이 약 61시간 만인 어제 오후 8시쯤 초기 진화됐습니다. 초기 진화는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에 들어간 단계를 말하는데 완전히 불이 꺼진 건 아니라서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을 유지한 채 지금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직원을 포함한 121명이 대피했고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 예. 자, 큰 불길을 잡기까지 61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거라고요?
1: 네. 국내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화재 중에 초진까지 걸린 시간으론 이번이 가장 길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최장 기록은 2021년 쿠팡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55시간이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은 지상 8층에 연면적이 29만 9천 제곱미터로 이 덕평

0: 시중 물류센터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예. 여기에 종이와 비닐 같은 가연성 물질이 내부에 가득 쌓여 있었고 건물 구조도 복잡해서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하거나 불길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 네.
0: 소방당국은 장비 231대와 소방관 812명을 투입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잔불이 완전히 정리되고 건물 내부 진입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곧바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네. 한때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서 인근에 내려졌던 주민대피령 해제됐죠?
0: 네. 인천 서해구는 어제 저녁 11시를 기점으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건물 붕괴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을 한 건데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던 200여 명의 주민들은 순차적으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1: 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밤새 반대 토론 진행하고 있죠.
0: 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종합특검은 이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상태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24일 끝날 예정인 특검 수사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또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1: 예.
0: 개정안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뿐 아니라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도 현재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도록 했고요.
1: 네.
0: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자료를 숨기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처럼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에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0: 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으로 변질됐다면서 이 추가 연장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의원들이 제한 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이 첫 토론자로 나섰던 윤석열 의원은 특검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이 남은 사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는 게 맞다며 어제 3시간가량 발언을 했고요. 오늘 새벽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밤새 토론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예.
0: 반면에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실체를 충분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구명하는 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루어질 예정인 법안 표결에 조국 혁신당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0: 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이 제적 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붙일 걸로 보입니다.
1: 네.
0: 민주당 161명의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그리고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종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는 있는데 다만 혁신당은 다른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 민주당과의 이견을 이유로 자동으로 협조하기는 어렵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한다고 합니다.
1: 예. 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경쟁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어제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첫 합동 연설회 어땠습니까?
0: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고민정, 정종래 그리고 김보미, 송영길 이 다섯 명의 후보는 어제 첫 합동연설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연설이 시작되자 당의 운영 방향과 계파 갈등을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직전 당대표인 정청래 후보를 이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비판하면서 초반 경쟁은 정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1: 예.
0: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의 갈등을 뜻하는 이른바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면서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는 안 된다고 정 후보로 직격했고요. 송영길 후보도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과 멀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은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는 민주당 발악이라면서 여러 후보가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당원들이 지켜줄 거라고 맞섰습니다.
1: 예,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이 당대표 후보 5명을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 14명은 8명으로 추립니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전국 순회 경선에 나서게 되고요.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원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 네,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소유권이 지난 14일에 매수인에게 넘어갔는데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에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1: 예.
0: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집값을 한 번에 모두 지급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대신에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둔 겁니다. 매수인은 살고 있는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올해 10월쯤까지 나머지 대금을 치르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등기에 적힌 17억 7,700만 원은 이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채권 최고액으로 실제 남은 잔금과 반드시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1: 예. 자, 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한 거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야당에선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0: 네, 현재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서 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거래를 서두른 배경으로 지목이 되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자의 이제 사정에 따른 거였고 이 대통령은 매각 의무가 없는 1주택자였지만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의 집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0: 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이 북한군이 참여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1: 네.
0: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공적이 러시아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최 외무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했는데요. 최 외무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0: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인데 이번엔 국제회의나 국가기념행사 같은 뚜렷한 계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측의 초청으로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추가적인 군사협력이나 러시아의 북한 지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경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불광천길 증상교 하부도로 통지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비로 교통 통제가 되는 곳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상태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정체는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폭우가 쏟아진 인천 지역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부평과 서인천 사이는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신월 부근은 서울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에서 지체고요. 인천 시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나 광명에서 일직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0: 상승에 어떻게 보면 좀 디딤돌이 됐습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하락했던 좀 반도체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세 좀 나왔었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됐고
1: 네네.
0: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락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자, 메모리 섹터 안에서 흐름이 좀 엇갈리게 나왔어요.
0: 네. SK하이닉스 ADR 그리고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어떤 엇갈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이게 또 미국과 이란의 불안 완화로 인해서 메모리 업종의 투심이 좀 개선되는 좀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장 초반 6% 넘게 반등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상승폭을 대부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락전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지난주 하락에 따른 반반 매수세가 좀 유지되면서 상승을 했고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주식의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는 전망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강보합 마감하였습니다.
1: 예.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0: 네,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는 모습 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
1: 네.
0: 메타라든지 애플은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버용 칩 프로즌 V2를 개발하기 위한 소식에 좀 상승 마감했고요.
1: 네.
0: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 클라우드에 AMD의 칩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으로 좀 상승했고 아마존은 이제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전망에 좀 상승 부각됐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랑 애플은 좀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웠는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0: 네, 지금 이제 스페이스X는 IPO 가격 이하에서도 계속 하락세가 좀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인데
1: 예, 예.
0: 지금 실적 발표일이 8월 4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네네.
0: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520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 주문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투심을 억제하는 좀 뉴스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1: 네네.
0: 보니까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뭐 로켓랩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예. 자,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니까 국제 유가는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WTI, 브렌트유 모두 전날보다는 좀 상승, 약간 어떻게 보면 강보한 마감했는데
1: 네.
0: 지금 WTI는 이제 83달러, 브렌트유는 이제 거의 90달러 근접한 89달러에 지금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1: 예.
0: 일단 미국과 이란 갈등 지속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 군인이 3명 이상 어떻게 보면 사망 내지 실종됐다는 부분들
1: 예.
0: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특히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격화되는 좀 그러한 명령들이 좀 내려왔고요. 다만 이제 중재국들이 7월 9일 이전 상태로 복귀 또 10일간의 휴전 관련된 제안서를 양측에 좀 제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이 휴전과 관련된 제안서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완화에 대한 어떤 회담 재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국내 증시는요. 어제도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코스피는 급락해서 6,500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0: 네, 어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발 AI 기업의 기술 추격.
1: 네.
0: 여기에 또 반도체 투자의 어떤 둔화 우려. 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급락 마감을 했는데
1: 예.
0: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46, 코스닥은 5.3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500선에 지금 이제 내려앉은 상황이고
1: 네.
0: 코스닥은 7,750선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제도 매도 사이드카가 좀 발동을 했는데
1: 그렇지.
0: 지금 코스닥에서 먼저 오전 10시 52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11시 21분 한 30분 뒤에 지금 코스피도 매도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나오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우리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외신의

0: 에서조차 레버리지 광풍의 카지노가 됐다 이런 비판을 내놨네요.
1: 네, 일단 이거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열풍이 근데 뭐 한국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글로벌 AI 투자의 어떤 심리를 가늠하는 핵심 시장으로 떠올랐다. 결국 이게 지금 첫 번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네. 이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0: 에버리지 ETF가 상장이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급의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에서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거대한 카지노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좀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결국 이제 AI 붐의 중심에 있는 한국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어떤 펀디멘탈 판단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0: 이제 뭐 CNBC라든지 뭐 야후파이낸스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얘기를 했고요.
1: 예.
0: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는 PER이 5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주가는 뭐 미래 실적이라든지 기존의 거시 경제 변수보다 더 지금 이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레버러지 상품에만 좀 반영을 하는
1: 예, 예.
0: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디멘탈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투자들은 계속 한국 증시를 여전히 이제 글로벌 AI 투자 심리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1: 네.
0: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또 코스피까지 제가 볼 때 이 지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당정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책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고 또 자본시장 개혁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0: 네, 지금 지난주에 ETF 관련된 보완책이 나온 상황에서
1: 네.
0: 사실은 이제 어제도 ETF 관련돼서 거래 대금이 오히려 지금 12조 원이 돌파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완책이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ETF의 거래 대금이 좀 올라가는 좀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 나왔는데요.
1: 네네.
0: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정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변동성 확대로 어떻게 꼽히는 ETF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0: 여기에 또 이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완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필요하면 입법 조치까지 좀 수반하겠다.
1: 어.
0: 이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나온 상황입니다. 뭐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지금 ETF와 관련된 이 논의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될 것 같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이 적가 매수세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을 쉽게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1: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ETF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부르시는 분이
0: 네.
1: ETF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하지 마라라는
0: 네.
1: 글을 썼다가 내리셔서 지금 보도가 돼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은 이 거래 대금 쏠림 현상 일단 네. 이 부분이 가장 완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 ETF 관련된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8에서 9% 이상 좀 일제히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1: 네.
0: 이 부분이 얼만큼 완화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가 얼만큼 빠르게 바닥을 잡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쏠림 여기에 따른 지수의 바닥 확인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시작하기 전에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요.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아침부터 장맛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 어디일까요?
1: 네, 지금은 인천과 서울의 서쪽,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휴전선 인근에 걸쳐 있는 정체전선을 따라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어 인천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매우 강한 비의 기준이 되는 강수량은 시간당 30mm 이상이며 운전 시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0: 예, 예.
1: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 시간당 30mm

0: 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이들 지역에 최대 100m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입니다.
1: 네, 출근길이라서 더더욱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0: 네, 장맛비는 주말까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이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이 모레 목요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에 금요일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일요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막바지 장맛비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몰리는 집중호우 형태여서 더 많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예.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선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죠.
0: 네,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제주에는 1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강릉이 30일, 청주와 전주, 광주는 32, 대구와 제주 34, 포항은 3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강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 한 분이시죠. 김용천 민주연구원부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장막비 속에 감사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어제 첫 합동 연설회가 네. 열렸습니다. 네,
1: 예비 경선 합동 연설.
0: 그렇죠, 예비 경선 합동 연설회 예. 연설하시면서 소감 어떠셨어요?
1: 일단 실내에서다 보니까 좀 뭐 대중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촬영용으로 연설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웠는데 네. 그냥 앞에 우리 저 당원분들 많다 생각하고 네. 재밌게 했습니다.
0: 네네. 네. 그 연설문을 보니까 제가 예. 눈에 띄었던 게 앞부분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김용입니다. 평당원 김용. 계속 평당원을 네. 강조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렇게 계속 불려왔는데 네. 그거는 그동안의 일이고 제가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 같은 이런 당원들이죠. 평당원을 대표해서 민주당을 쇄신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평당원의 대변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에서 우리 민주당 평당원의 대변인으로 불러주십시오.
0: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보통 연설하면 포부, 각오, 뭐 네. 비전 이런 얘기가 많이 강조될 텐데 제가 네. 눈에 띄었던 거는 평당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생각은 저는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를 거론을 직접 하시면서 네. 정치 검찰의 거짓의 칼로 쓰러졌다. 이 부분 네. 얘기하셨어요.
1: 그럼 어째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제 최근에 제 인생에서 또 정당 제가 이 정당원으로서의 가장 크게 겪던 시련이기 때문에 그걸 네. 제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또 공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좋았다고 이렇게 네. 아무래도 당원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러한 좀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결국 그래도 마지막에 비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달려있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가 잘 끝나고 남은 이재명 정부 4년이 큰 걱정이 안 되면 제가 뭐 출마할 이유도 없죠. 근데 지방선거 실패, 그다음에 내부 간의 갈등, 거기다가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심한 파열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그 무슨 뭐 노선 경쟁, 일부에서는 족보 경쟁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0: 네.
1: 민주당이 갈 길은 그게 아니다. 집권 여당의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재명 정부 4년을 성공시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민주당에 단합하고 변해야 된다. 제가 그런 비전을 갖고 어떻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 말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0: 예, 예. 그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가 14명이나 되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적은 좀 드물었다 얘기를
1: 예,
0: 하시던데요.
1: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네. 어제 나온 그 메시지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은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후보들 쪽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친청계에서는 검찰개혁 같은 부분을 강조했다. 청년층 후보들은 2030 세대 지지율 낮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비판했다.
1: 네, 그 정도로 좀 분류되는 네. 것 같습니다.
0: 후보님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는 편이십니까?
1: 저는 아무래도 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네. 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후자에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단순히 이 전당대회 과정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정당의 핵심 문제거든요.
0: 네.
1: 근데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불거져 가지고 이걸 한 해 만에 이런 당원한 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흔쾌하게 청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찾는 걸 만들어주자. 저는 그래서 강조했는데
0: 예.
1: 그것도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지금 썩 좋지는 않죠. 다시 지명제로 돌아가는 거죠. 당대표가
0: 네.
1: 되시면 그 당대표가 청년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평당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변화와 새로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사실 앞서 그 최고위원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의 어떤 분열. 예, 개파 간의
1: 예.
0: 갈등이 분열이라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4분 중에
1: 예.
0: 6분이 예비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앞선 다른 인터뷰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1: 아니 뭐 제가 인지도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비 경선이라는 게 보니까 예. 중앙위원 분들 50%가 있거든요. 예.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데 예예. 중앙위원 분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분들이세요. 제가 국회의원 분들도 뭐 저랑 같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여의도 문법이 국회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 분들한테 손이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 2표인데 예비 경선도 예. 제가 어저께는 의총장 앞에 가가지고 예. 들어가시는 의원님 분들한테 아. 인사드리면서 제가 한 표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아, 이 어떤 분이 저하고 진짜 친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규소만 하면서 너무 믿지 마라.
0: 아, 너무 믿지 그래서, 마라.
1: 예, 후보는 워낙 많으니까 예,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평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겠다는 그런 비전도 있으시고 하지만 원하시고 네. 또 사실 앞서 제가 질문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1: 근데 워낙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백의종군을 했었는데 예. 이번 선거는 당내 선거고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평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건 좀 확실히 덜하는 걸 느낍니다.
0: 아 그렇게 예, 느끼시나요?
1: 작년에 제가 보석 나왔을 때 국정감사를 했고 조작해서 테이프를 했고 올해 또 국정조사에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이 조작했던 것들이 다 밝혀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민주당의 사정을 아시는 당원분들은 김용희가 그래도 억울하게 저렇게 4년 동안 옥살이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네. 이런 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죠. 대법원에서도 작년에 저를 보석해준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0: 네, 예.
1: 네, 그래서 빨리 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네. 저도 그래도 이 피선거 국민권을 가진 피선거 자격을 가진 이 김용을 좀 보완해서 빨리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당 지도부 경쟁 중에 당대표 후보들의 신경전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신경전보다 훨씬 각이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보면은 지금 정청래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뭐 네. 김인석 후보라든가 뭐 송영길 후보라든가 좀 같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정청래 후보가 이른바 뭐 약자, 언더독, 네. 뭐 전략 쓰는 거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다섯 분이 지금 최고위원회 당대표 도전하시는데
0: 네.
1: 이제 김민석, 소영길, 정청래 이 세 분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지금 2대1로 나를 공격한다. 1대1로 하자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뭐 지나친 정치적인 그 이 수사고 우리가 본질은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했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선거를 지고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이랬으면 책임을 짓는 게 맞거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당대표로 갔다가 연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0: 네.
1: 이재명 당대표 하실 때 체포동의안 때문에 정말 검찰의 칼날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원들이 당대표 해야 된다. 이래서 했던 거. 그다음에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총재 시절에 그런 사례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에도 역사적인 이러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관리를 무시하고 또 나오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 두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0: 그래도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그리고 지금 부원장님께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당원의 선택을 받았으면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고위원 당대표 모든 한 분 한 분이 네.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0: 네.
1: 앞장서서 성공을 갖다가 반박자 빠르게 입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0: 네, 예.
1: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좀 그게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좀 마음이 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0: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사법 리스크는 이전에 보궐선거에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거진 게 사실은 그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 후보와 함께 불거졌고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다 수용이 돼서 허용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게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이 당원들한테는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 어떻게 보세요?
1: 그 반반 이런 지금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하게 이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이게 당원당 규상에 당규에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의 의결과 그다음에 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른 것뿐이고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이번 전당대회에 뭐 저희 당 사정이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15일 날 공고를 하고 16, 17일 날 후보 등록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제가 검찰에 3번 구속되고 공백이 길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계좌를 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썼던 자동이체 해놓던 연결해놨던 전화번호 이런 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단 며칠의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고위원을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원 단계 따라가지고 줘야 된다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청원 대표님을 갖다가 좀 따르는 그런 친천계 세분은 그냥 의결해서 끝내버리자.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지 전혀 이게 저희가 시혜를 받거나 특권이나 특혜를 제가 요구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당원 당규상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전준위에서 규정을 갖다가 좀 너무 급하게 이런 잡은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 상당한 사유에 이런 상당한 사유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는 인재영입 그려가지고 당비 안 내도 그냥 자격을 주고 이러는데 제가 정치를 20년 이상 했던 사람인데 제가 4년 동안 검찰에 이 희생되면서 일상이 다 정지돼가지고 금융계좌도 지금도 못 여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 저기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 이틀 동안에 못했으니까 안 돼. 이거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저는 당규에 따라서 했고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 대의를 따라야죠. 제가 고맙다 그렇게 결정해 준 당무위원회 의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자. 그 후보님이 아무래도 정말 인지도도 있고 주목을 많이 받으시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후보님 1, 2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된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 증거 되지 못하는 건 해괴한 결론이다. 재판부를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역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문제는요. 제 개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정말 증거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적용하는 이중잣대 검찰의 문제고 사법 판단에 대한 문제지 대단한 이 뭐랄까 사법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법 원칙에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재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데 검찰은 자기네들의 그 입맛에 따라 가지고 이럴 때는 구글 타임라인이 그 유죄의 증거가 되고 이럴 때는 구글 타임라인이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사건 같은 경우 가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이 다른 사건에서 이 구글 타임라인이 인정받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사법 원칙에 이거를 말씀하신 거지 뭐 저를 제가 최고위원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 제가 할 질문을 마지막에 같이 섞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이런 반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만 갖고 증거를 보지 않고 그거를 보강할 또 다른 증거 뭐 예를 들면 뭐 통화 기록 또는 뭐 주차장 진출입 기록 뭐 카드 사용 기록 이런 같은 증거 그런 다른 증거들이 같이 있으면 구글 타임라인이 재판부에서 증거력을 인정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니지 않았냐 이런 지적
1: 그게
0: 하시지
1: 이제
0: 않습니까?
1: 그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검찰이 저희 변호사도 있었지만 제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저희가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감정까지 한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거기서 한두 개 자기들이 의심하는 거 이런 거를 부각해가지고 의견서를 내고 사법부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0: 네.
1: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항소심 받을 때 저희 변호사분들이 재판부에 구글 타임라인 그냥 구글 측에다가 요청하자고 그랬어요. 구글 측에다가 김영희 아이디하고 비번 줄 테니까 구글에서 검색해달라.
0: 네.
1: 근데 재판부에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지 말자고 그냥 감정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0: 아.
1: 그럼 감정 결과를 세 군데서 받았어요. 그럼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가역적인 자료들이다. 설령 손을 대더라도 구글 본사에다가 이 자료를 올릴 수가 없다. 구글이 어떤 데인데 세계적인 해커도 못하는 짓을 변호사들이 하겠냐. 그랬는데 그런 게 다 무시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굉장히 함의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작은 김용희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우리나라 형사 이 재판 과정에 있는 큰 문제점을 저는 지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예. 자, 사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특히 이제 SNS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나오면 뭐 뉴스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1: 네.
0: 사실 후보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1: 예, 예.
0: 최고위원 출마가 결정된 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원 네, 출마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0: 예.
1: 제가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라 이런 평당원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이 당대표 지도부 선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집토끼, 산토끼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예, 예전부터
1: 예,
0: 뭐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예. 정청래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전당대회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1: 네.
0: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온들 집토끼가 집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하다 이런
1: 네.
0: 얘기를 했고요.
1: 네.
0: 또 유시민 작가가 필패론 얘기를 네. 해가지고 또 지난주 내내 또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국민들이 무슨 뭐 토끼입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집토끼 산토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우리 집권 여당은 모든 국민의 그 여당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여러 보수적인 인사분들을 갖다가 등용했고
0: 네.
1: 그리고 국민 통합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모든 게 결국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실현과 성과를 위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게 바로 미래인 거고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는 집토끼, 산토끼, 집토끼가 들어왔네, 산토끼가 안 들어왔네, 어? 집토끼 나가려고 그러네. 당연히 집토끼 산토끼 민주당과 함께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문을 열고 같이 가야죠.
0: 네.
1: 이런 건 논쟁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그런 논쟁이 전당대회에서 더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 논쟁하려면 평소에 하든가. 저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여의도 문법에만 매몰돼 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된다.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민주당의 변화에 내가 앞장서겠다. 왜냐. 김영희는 원외니까 원내처럼 여의도에서 상임위원회 있는 거 아니고 어디 뭐 행사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일반 당원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제가 뛰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최근에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 네.
0: 특히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당내에서
1: 네.
0: 많은 문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
1: 예.
0: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선을 하시면서요. 또 많은 당내 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지난 총선 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0: 네네. 네.
1: 없었다면은 거짓말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백서도 한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데
0: 예.
1: 어쨌든 그 공청와 관련되는 상당히 심한 파열이 있었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호남에서 정청래 우리 전 대표님께서 작년에 전당대회에서는 압도하셨거든요 표심이. 지금은 호남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 이 김민석 전 총리님하고 상당한 차이 격차가 나는 걸로 왔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성과 내라 이랬는데 벌써 공천부터 이런 그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맥을 보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당원들 지지자들의 그런 표심이 뭐 반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현안임과 동시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내에 또 최대 현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어떤 입장이세요? 네.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검찰 개혁의 축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그 정말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일을 막자. 이게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이제 보안수사권인데 저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제가 검찰한테 당한 입장에서 저는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당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0: 네.
1: 여러 이제 저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를 존중해야죠. 특히 현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 그건 귀담아 들어야죠. 김용희는 김용희고 우리 저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상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당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수기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까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검찰개혁 저는 뭐 이미 완성 제도적으로 완성이 됐고 국회에서 법 통과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 보안수사권과 연동되는 문제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갖다가 강력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우려하는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줘버리면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고 그 많은 뭐 검사들이야 2천여 명 되지만 그 수십 배에 되는 경찰 인력들 물론 전부가 수사라는 건 아니지만
0: 네네.
1: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지 않냐. 여기에 대한 우려. 이거를 갖다가 치밀하게 짜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제도로서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1: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게 민주당이 그걸 앞장서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복합적인 문제고 단지 이런 게 전당대회에서 보안수사권 요구를 갖다가 폐지 쪽으로 하면은 뭐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고 반대하면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고 저는 이런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0: 네.
1: 정말 숙고해야죠.
0: 네.
1: 아니 우리 국민 누구나 저렇게 검찰의 수사권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경찰에 의해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0: 구제 절차는 반드시 그 만들어내야죠.
1: 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붙어가는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특정 여론조사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입법이 늦어져가지고 그게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첫째는 입법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빨리 입법을 하는 거.
1: 입법을
0: 우리가
1: 빨리.
0: 국회에서는 네. 열립국회 상임위원회가 각각 나눠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그래서 정부에 일하는 걸 뒷받침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한 평당원. 평당원들이 네.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혁신, 변화, 여의도 문법을 갖다가 줄이자.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정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혁신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3: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에 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2: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4: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철옹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5: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6: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58분 날씨.
7: 현재 인천 강화군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그 밖에 서울 서남권, 서북권, 또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점차 이 특보가 오늘 오전 중에 충남 서해안과 그 밖에 수도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있고 남부와 제주는 소강 상태가 많습니다. 5에서 60mm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소강 상태가 많아서 무더위와 열대야도 쭉 이어질 텐데요. 현재 충청 일부와 남부 지방 제주 중심으로는 폭염 특 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어제 서울은 낮에 24도 안팎의 낮 기온에 머물렀지만 폭염경보가 내려진 제주는 36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밤사이 그대로 남부와 제주 권역의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져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7도, 대구 제주 34, 광주 32, 대전 강릉 31, 서울 28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는 역시 충청과 남부 제주 쪽으로 나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유희동입니다. 네.
0: 자, 어제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하는 네. 법안 네. 지금 올라가 있어서 플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네. 본회의장에서 바로 오신 겁니까?
1: 네, 네.
0: 예. 어떻습니까? 이 2차 종합특검법 연장돼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일단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 특검의 출발이 3대 특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 특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세 개 특검의 일수를 각각 도합하면 510일인가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각 한 170일 정도를 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례를 보면 특검이 그 정도 하면 그냥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이라는 유례 없는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특검도 특검법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0일을 특검 기간으로 쓰고 또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하고 또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법이.
0: 네.
1: 예, 이 특검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특검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파견 인력을 좀 더 늘려서 한다고.
0: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1: 예. 네.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검찰을 폐지하지 말고 검찰에 지금 특검 같은 기능을 하는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하고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
1: 특검도 검찰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수사권 또 뭐 저 기소권 이거 분리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특검은 1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당신들 스스로도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0: 네.
1: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무슨 특별한 결과물이 나왔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속 시원한 뭐 결론도 내지도 못하고 사건 조사 결과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계속 써가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0: 네. 지금 일정상은 오늘 오후면 이게 종결이 될 예정인데
1: 네.
0: 이렇게 되면 사실 의석수로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사실 뾰족한 대응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예.
0: 뭐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민주당에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지 또 표결에 가겠다. 뭐 오늘 의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1: 네.
0: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표대결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네, 네.
0: 이 말이 이게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구성 협상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원장
1: 네,
0: 때문에요.
1: 네.
0: 계속 국회에 지금 5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좀

0: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저희가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계획만을 발표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협의가, 그러니까 합의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상임위에 안 들어오느냐, 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느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고 다만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뿐이죠.
0: 그 이렇게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전당대회인 8.17 전당대회까지 갈 거야 아마.
1: 네, 네.
0: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1: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네. 보면 사실은 민주당 뭐 지도부 회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국민의힘을 거의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110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개헌을 막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작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0: 네.
1: 2016년인가요? 그 테러방지법 논의가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196시간인가를 서른 몇 분이 나오셔서 하셨어요.
0: 예, 예, 예.
1: 그러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런 방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3분의 2 의석이 된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에 다 종결을 시켜버리거든요.
0: 예, 예.
1: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막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전당대회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힘없는 야당을 악마화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이쪽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네. 오늘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회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어쨌든 간에 계속 22대 후반기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1: 네.
0: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개혁신당과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현안도 현안이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좀 어떤 방식의 공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 지금 저희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0: 예.
1: 안 들어갈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들어줬던 그런 국회 관례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구성이라든지 원구성, 네. 뭐 다양한 협의냐 합의냐 뭐 이런 구분이랄지 국회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례로 저희가 많은 양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관례들이 완성이 돼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관례들을 깨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걸 관례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고 의석수대로 나눌 거면 의석수대로 나누고 이것들을 그냥 관례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것이
0: 네,
1: 아니라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화시키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힘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혹시 반대편의 입장에 설지 모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놀부심 보죠.
0: 그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1: 네.
0: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행보가
1: 네.
0: 좋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투트랙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각자 따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0: 당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지금 사실 재헌절 행사에도 야당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행사에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드물잖아요. 게다가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 또 가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보기에도 예,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총의가 모아져서 여당을 상대로 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들 있어요. 일단 당대표가 지금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를 현장에서 시위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많은 잘못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우선순위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우선순위하고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관위 사태,
0: 네.
1: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그 사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그것만은 아닐 테고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이 너무 어렵고
0: 네.
1: 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고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악재라고 해서 뭐 그 집값, 전세값, 월세 뭐 이런 것들이 다 폭등하고 있고
0: 네네.
1: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0: 네.
1: 생각에서
0: 네네.
1: 저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투트랙 내지는 역할 분담으로 보여야지 그것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원내의원으로서 얼마 전에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원내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점식 원내대표가 가고 있는 행보가 굉장히 제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전략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하고 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좀 넓혀서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전략적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행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또 사실 뭐 보도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 네.
0: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소통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인상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제 보도만 해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4선의 한기호 의원이 언제까지 당대표가 저기 시위 현장에 있을 거냐라고 지적을 하셨다 그러고 김민전 의원은 이게 투트랙 전략이다, 쌍끌이다 또 이렇게 두둔하셨다는 얘기도 보도에 나오고요. 이걸 보면은 사실 당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1: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 리더십이 오히려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커지고 있고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계속 식사를 하면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의견 수렴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가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질서 있게
0: 네.
1: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대안을 만드시는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 좋은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총의를 모아가고 있다.
1: 네.
0: 이런 말씀이신
1: 예,
0: 거죠.
1: 예.
0: 예. 최근에 이제 불거진 현상 중에서 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메시지 계속 내놓으시고 이제 복당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선거가 끝난 후에 한동훈 의원이 언제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거냐를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 이거는 다 물 건너간 얘기냐? 라는 또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제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양당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0: 예.
1: 양당제 하에서 분열되는 쪽은 지는 겁니다. 그건 모든 역대 선거 결과가 그랬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는 뭐 아이들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개별적인 뭐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는 뭐 저 사적인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낼 수 있지만 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목소리들은 다 하나의 통합과 그 단합 이런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과정에서 하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국민의힘 지금 윤리위원회지 않습니까?
1: 네.
0: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회의에서 지금 안건도 제대로 심의가 안 된 채로 끝나고
1: 네.
0: 그 후에 이제 추가로 한 번 윤리위원을 보강을 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네. 아직 다시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지금 있고 또 조경태 의원은 장도혁 대표를 또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 관문은 어떻게 풀릴까요?
1: 아니 뭐 그 윤리위원회라는 게 아주 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안에 내부 사정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당이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당의 주요 뉴스가 아니라 윤리위 구성이 어떻게 됐고 윤리위가 언제쯤 할 거고 그 대상은 누구고 이런 뉴스가 계속 양산되는 것은 저희한테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최근에 그 국민의힘 지역 조직의 흐름을 보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비당권파라고 부르셨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성권 의원이 부산 시당위원장
1: 예.
0: 추대되시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의원, 경북에는 김영동 의원, 울산에는 서범수 의원이 시도당 위원장 유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1: 예.
0: 이 비당권파로 흔히 언론에서 부르는 그런 분들이 주요 지역 조직을 맡을 가능성 커지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1: 예, 그 뭐 지금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요. 뭐 실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뭐 높지가 않아서 들은 이야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0: 네.
1: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비당권파들이 득세를 하고 뭐 당권파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라든지 뭐 그 도당위원장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한 분으로 단일화를 해서 그냥 그분이 되는 예.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0: 예예.
1: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그게 경쟁보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0: 왔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동안의 종래의 관행대로
1: 네.
0: 예, 시도당 위원회에서 추대로 통해 가지고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지금 민주당인 전당대회를 하느라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전당대회 얘기 위주로 질문할 수밖에 없고
1: 네.
0: 현안 얘기는 네.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게 현실인데
1: 네.
0: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그 기타금 얘기가 네.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고위원 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액수를 갖고 이 금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특히
1: 네.
0: 뭐 종전보다 최고 4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1: 글쎄요. 뭐 전 기타금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 정치면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적은 제 경험, 제 기억에는 없는데.
0: 네.
1: 하여튼간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선호 투표 문제라든지 또 후보자의 뭐 자격 시비라든지 지금 이 기타급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앞서서 1인 1표제 문제라든지 네. 집권 여당의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매끄럽지 않고 또 특히 이게 집권 초반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여서 특히 더더욱 그 좀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0: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1: 견제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죠.
0: 견제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1: 네.
0: 누가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
1: 그러니까
0: 건가요?
1: 이게 늘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가를 생각하면 유권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은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야당이 세가 또 야당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가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절제되거나 자제된 행동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내친 걸음이라고 막 걸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들이
0: 네.
1: 결국엔 누적이 돼서 다시 평가를 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번 그 기타금에 대해서 네. SNS로 의견을 게재를 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당무 개입 논란,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매끄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1: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의 즈음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럼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0: 제 짧은 생각으로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셔야지 지금 그 언급하시는 것은 대표나 당직자가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뭐 사무총장도 있고 당대표도 있고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대행합니다만
0: 네네.
1: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과유불급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0: 네.
1: 계곡의 그 행상들을 치우는 것보다 노점상들을 치우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던 집값 잡는 거. 지금 무리하게 토호제를 확대해서 생기는 전월세 품귀 현상.
0: 네.
1: 이로 인해서 치솟는 전월세 집값. 뭐 예를 들면 코스피의 급등락.
0: 네.
1: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가 749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종가보다 1포인트 낮아요.
0: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1: 아니 원래대로 돌아온 것도 돌아온 거지만
0: 네네.
1: 지금 그동안 했던 일들이 다 무위로 돌아왔으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 이게 제일 대통령이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0: 예예.
1: 이게 정말 화들짝 놀랄 일일 것 같거든요.
0: 예.
1: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일. 또 미국과의 지금 갈등이 잠재돼 있다가 표면 위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0: 네네.
1: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0: 쓰시고 시간을 할애하셔야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기탁금 지금 그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하루만인가요?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명 논평들을 내잖아요. 그거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 논평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매매 그러니까 네. 상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네.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 17억대 근저당리 설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꼼수 거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꼼수 거래를 넘어서서 예. 저는 이게 새로운 유형의 갭 투자 방식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0: 전세는 못하게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전세는 사규명이라서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직접 사금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지금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네. 계속 네. 지금 정책실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만 해도 12조 오히려 네. 더 늘어났다 지금 네.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문제는 어제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당정협의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 기존 조치 3천만 원으로 올리고요. 뭐 이런 것들 일단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는 했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이형 저질러진 일이라서 이거는 수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성화되고 그냥 내 몸에 안고 사는 그 성인병처럼 그냥 달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폐지를 한다.
1: 네.
0: 폐지를 하는 것은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언급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누군가는 왜 이걸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아주 그냥 대증요법 같은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 본질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1: 네.
0: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물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1: 네.
0: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에 사이드카가 18번이에요. 서킷 브레이커가 5번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언제 발동되냐면 전례를 보면요. 9.11 테러 났을 때, 에?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이럴 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거든요.
1: 네.
0: 그런데 레버리지 ETF가 출범 이후에 벌써 5번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고 한참 잘못됐다라는 상황 인식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업무부군가요? 어느 저 대통령 주재 회의 자리에서
1: 네. 있었죠.
0: 예? 그 금감원장인가 그분한테 여보 요즘에 뭐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커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시행착오를 겪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와주셔서 또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0: 대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인천 강화군에는 거센 비가 지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폭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지역이 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 서남권, 서북권, 인천과 경기 북부, 강화 영서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점차 특보가 오늘 오전 중에는 충남 서해안과 그 밖에 수도권, 또 강원 영서 일부로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30에서 100mm의 요란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와 제주는 소강 상태가 많아서 5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자주 예보돼 있는 한 주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도 극한 상태에서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일부나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낮 동안에 24도 안팎의 낮 기온이었는데요. 폭염경보지역인 제주는 어제 36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습니다. 남부와 제주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밤새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구와 제주 34, 광주 32, 대전 강릉 31, 서울 28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오늘 오후에 폭염특보지역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 충청 일부와 남부와 제주로 매우 나쁘겠고 일부 전남과 경남은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정치
3: 전격 시사
0: 뉴스
3: 전격 시사
0: 인터뷰
3: 전격 시사
0: 주식
3: 전격 시사
0: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0: 전격 인터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금 진보당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전국 동시당직 선거 진행 중인데 네.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체제로 이제 바꾸시는 거죠?
1: 네, 저는 이제 상임대표였는데 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는 그냥 단일한 당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최고위원도 선출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위원장 그리고 대의원까지도 한꺼번에 다 선출을 당원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로 합니다.
0: 아,
1: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선거가 끝나고 제 임기도 당대표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0: 네. 지금 평택을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선 상황이시라고요?
1: 네. 뭐 당대표가 끝나자마자 네. 평택 을만은 아니고요. 네. 평택시 지역위원장이 되려고
0: 평택시
1: 네. 네,
0: 전체
1: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것도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네. 겁니다.
0: 전국에 그럼 시당이 몇 개에서 선거가 동시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1: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지금 뭐 열심히 분구도 해서 더 많은 지역위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정치개혁에서 그 지구당 합법화에 네.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가 확대가 된다면 저희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정치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들은 더 활발한 지역위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각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자, 상임대표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궁금합니다.
1: 아, 정말 한두 개 꼽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저는 재작년 7월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천명을 하고 뭐 11월에도 이미 뭐 거리 광장에서 집회를 뭐 크게 열기도 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12.3 불법 계엄 네. 사태 맞으면서 뭐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탄핵 국면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그 민생 입법 같은 것들에 대응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보냈고 선거도 24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부터 25년의 대선에 얼마 전 6.3 선거까지 세 차례 선거 치르면서 네.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0: 네. 직접 6.3 지방선거에서는 나서셨잖아요. 아쉽게도 네. 네. 원내 진입은 네. 다음 기회로 미루시긴 하셨지만 해보시니까요. 아,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1: 한 두 가지 정도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 일단 하나는 선거제도. 를 이번에도 제대로 좀 바꾸질 못했어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요구해왔었던 그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거 이걸 정말 꼭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도 뭐 3, 4, 5인 선거구로 다 확대되지 못했고요. 뭐 그 외에도 선거제도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회조차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한계에 부딪혔던 게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뭐 이번에 아 진보당 참 진정성 있다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투표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진보당이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다 선명한 어떤 정책적 방향 저희의 정치적 그 지향 같은 것들을 보다 더 잘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선명 진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았습니다.
0: 네. 6.3 선거에서 사실 평택을이 전국구였어요. 워낙 후보님들의 네. 면면이 뭐 대단해서. 그런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1: 네.
0: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지금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뭐 저에게 따로도 말씀하셨었는데 뭐 선거연대가 굉장히 필요했다. 아쉽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희는 뭐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민주진보 세력의 적극적인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을 했었던 입장이고요. 이것이 보다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각 정당의 어떤 총의를 모아서 제대로 이루어졌었다면 선거 결과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아쉽죠.
0: 네. 예.
1: 죄송하고 국민들께. 예.
0: 쭉 선거 때 펼쳐졌던 거를 되짚어보면 딱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다음 총선도 사실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지금 말한 선거연대가 다음 총선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라는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1: 일단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세울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저희는 이 선거연대를 뭐 반드시 선거연대는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독자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내란 세력에 맞서서 이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민심이 있다고 저희는 느꼈기 때문에 그 민심에 잘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민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1년여 남은 시간 동안 또 그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 6.3 선거에서는 그 지점에 대한 국민들의 뼈아픈 평가 지점이 던져졌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0: 네. 진보당에서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얘기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극적으로 일단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되면서 지금 홈플러스가 어제 즉시한고장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단식까지 하시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정부가 지금까지 이 홈플러스 사태가 전개될 동안에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일단 사모펀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청와대도 알고 있고 국회도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 다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어요. 홈플러스를 MBK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중간중간에 뭐 알짜 점포에 대한 대량 매각이라든지 이런 먹튀가 예고되는 상황들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사실 뒷짐을 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과오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년 3월에 이 회생 절차가 신청되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잘못으로 사모펀드가 이렇게 부도덕한 경영 실패 상황을 사실상 야기시켰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굉장히 큰 민생 현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잘못한 건데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 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검찰의 수사, 뭐 어제도 경영진에 대한 수사 네. 속도가 좀 내졌는데 경찰의 수사라든지 뭐 금융감독원의 뭐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골든타임을 다 놓쳤거든요. 국회에서도 청문회 한번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는 사이에 사실상 대주주 MBK도 채권자인 그 메리츠 금융그룹도 사실상 이걸 꼭 회생시켜야 한다는 자기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손 털고 나가고 싶고
0: 네네네.
1: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따박따박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먹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늦게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종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예, 이미 업장이 문을 닫은 곳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1: 다 닫았죠.
0: 있고요. 예.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천억 원의 이 긴급 운영 자금을 갖고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1: 2천억 원은 회생을 위한 것은 아니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요.
0: 예.
1: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번 즉시항고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회생 절차가 다시 재개가 돼서 9월 4일까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9월 4일까지 연장이 되면 이제 뭐 두 달도 안 남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 안에 수정된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선량한 인수자도 찾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MBK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게 회생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다방면의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국민들께서 우리 동네 홈플러스가 문 닫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텅 빈 매대를 보면서 이게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시고 정부도 뒤늦 나마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대책 마련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이제 드러내고 있다면 이제 정말 속도를 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문 닫고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 세우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문 닫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 그걸 위해서 정부도 그리고 국회도 자기 역할 다 해야 되고 특히나 아까 언급하셨지만 사모펀드가 이렇게 경영을 방만하다는 표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패가 예견된 투자를 하게끔 내버려뒀던 이 제도적 문제, 규제 장치가 빠르게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국회 차원에서 그럼 가장 시급하게 지금 다뤄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네. 저는 MBK에 대한 청문회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런 과정들 통해서 MBK가 회생 계획을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네. 9월 4일까지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과제들이 순탄하겠다 이런 전망이 좀
1: 네,
0: 쉽게
1: 뭐
0: 나오지는 않거든요.
1: 원인이 뭔지 다 알고 있고요.
0: 네, 네.
1: 모든 주체들이 다 알고 있고 다만 그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탕감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걸 도덕적 해이라는 이유로 안 하면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동의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또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비판이 상당히 있죠. 근데 지금처럼 홈플러스 같은 사실상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으로 그 다 커버될 수 없는
0: 네.
1: 상당한 무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0: 네. 최근에 참 아이러니한 게 경제 지표는 참 좋아요.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역대급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곤 있지만 고용시장은 정반대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 그 성과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과급과 함께 이제 새롭게 불거진 게 이른바 초과이익이라는
1: 네.
0: 부분인데
1: 예.
0: 이게 참 생소하긴 해요. 그린 초과이익이란 것도 생소하고요. 초과이익 공유제란 새로운 화두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좀 유보한다는 또 소식이 또 나왔어요. 좀 더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달렸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작년부터 이런 이제 그 초과이익을 정직원만 가지는 게 맞는가 이런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프라의 지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은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김정관 장관께서도
0: 네.
1: 뭐 최근에 그런 말씀하셨고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초과이익이 앞으로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 특히 반도체
0: 네.
1: 산업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초과이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저희 당 예방 오셨길래
0: 네.
1: 지금이야말로 이것에 대한 공론장을 열 때가 됐다.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테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라 요청을 드렸고
0: 네.
1: 엊그저께 최태원 회장도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좀 열린 답변 하셨더라고요. 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0: 네.
1: 이것이 뭐 약간의 이익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서의 초과 이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과 세수는 또 초과 세수대로 이건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되어서 정부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0: 네.
1: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초과 이익은 누구와 이것을 나눌 것인가. 아, 지역사회까지 포함한다면 뭐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평택을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 이익이 지역사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또 모색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그 정직원들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국면으로만 좀 이해를 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점이 있었죠.
0: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또 그 청년 고용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당 얘기지만은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기타금 얘기와 함께 청년 최고위원들에게 사실은 너무 많은 부담,
1: 네.
0: 진입 장벽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 민주당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이 워낙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진보당이 그래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이 7분, 기초의원이 34분. 그러면 지난번보다 직전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를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느끼거든요. 투표용지가 너무 많고요.
1: 네.
0: 예. 후보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당 이름 보고 하는 경우도 투표행위 중에는
1: 맞습니다.
0: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
1: 예.
0: 제가 원래 드리려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실 진보당에서는 이 고용의 문제 폼플러스도 여러 뭐 사모펀드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고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1: 네.
0: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AI라는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먼저 고용 시장에 타격을 입는 게 청년들이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일단 질문을 두 가지로 쪼개서 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먼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청년
0: 네.
1: 정치 뭐 홀대 아니냐 이런 얘기에
0: 네.
1: 대해서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가 민주노동당 2008년도에 우리나라 27살 때였습니다.
0: 네.
1: 그때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 당에서 선거 비용을 거의 전액다 지원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었고요.
0: 예.
1: 그 이후로 2012년에 처음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진보 정당이 청년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 투자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에 따라서 저 같은 이제 정치인도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 저희 손솔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연소인데요. 이미 10년 전에 당의 공동대표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청년 정치인 당사자들의 시선으로 정치와 정책 현안을 바라보아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타금 2천만 원이면요. 최저임금 받아서 거의 1년 내내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만 당의 어떤 지도부의 역할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탈해요. 일반 대부분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0: 네.
1: 그래서 평범한 청년들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고 현재의 뭐 지금까지의 청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일시적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성숙 총리 오셨을 때도 총리께서 이제 뭐 첫 행보로 그 뭐 서대문의 그 청년들 주거 환경 돌아보시고 그러셨던데
0: 네.
1: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저는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 세습 불평등 사회가 진입됐기 때문에 자산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조건에서 뭐 약간의 뭐 청년 그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해결하기가 정말 난망할 정도의 사회적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불평등한 구조를 전체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0: 네. 정책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의회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1: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공직자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 입에 풀칠하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뭐 수십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자신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 청년 정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진보당은 당연히도 그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출마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청년 정치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저희는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에 있는 손솔 국회의원이 며칠 전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중했고요. 그래서 네. 보안수사권 폐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자들의 우려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포함해서 입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논의를 국회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진보당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0: 네. 자, 지금 평택 지역위원장 후보시잖아요. 네. 당선이 이제 된다면 네. 네. 평택에서 어떤 정치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네. 이번 6.3 선거에서 평택 을 지역이 많은 국민들께 주목받았는데 거기에는 평택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가능성 내지는 모순들이 집체적으로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포함한 육해공군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자동차 수출 기지가 있는 또 평택항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평택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진보적 모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평택에서 계속 진보 정치를 잘 읽어볼 생각입니다.
0: 네. 다음 총선에 그럼 당연히 도전하시는 거죠?
1: 그러고 싶습니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정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가장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 인천 강화군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경기 북부로도 강한 빗줄기가 관측됩니다. 지금 호우주의보 지역은 서울 서남권, 서북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일부인데요. 점차 이 특보가 오늘 오전 중에 충남 서해안과 그 밖에 수도권으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의 아주 요란하고 강한 비 예보가 있고 남부와 제주는 소강 상태로 5에서 60mm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까지 우리나라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데 남부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도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충청 일부나 남부 지방 제주에는 폭염 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젯밤새 이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들 지역은 열대야 현상도 나타난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포항이 37도, 대구와 제주 34, 광주 32, 대전 강릉 31, 서울은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폭염특보 지역인 충청 일부나 남부지방과 제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부 전남과 경남은 위험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오늘 서울에 24.5mm의 비가 왔습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박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국수본이 장 씨의 베트남 여성 감금 및 성폭력 사건과 고교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해 고교생 살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어제 저녁 8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초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주민 대피령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3시쯤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군의 중부사령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이란을 추가 공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국군은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저가의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AI 모델